야,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어?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전혀 부럽지가 않아. 네가 가진 게 많겠니? 내가 가진 게 많겠니? 난 잘 모르겠지만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한번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보자고. 너한테 10만 원이 있고 나한테 100만 원이 있어. 그럼 상당히 너는 내가 부럽겠지, 짜증나겠지. 근데 입장을 한번 바꿔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나는 과연 네 덕분에 행복할까? 내가 더 많이 가져서 만족할까? 아니지, 세상에는 천만 원을 가진 놈도 있지. 난 그 놈을 부러워하는 거야, 짜증나는 거야. 누가 더 짜증날까? 널까? 날까? 몰라 나는. 근데 세상에는 말이야, 부러움이라는 거를 모르는 놈도 있거든. 그게 누구냐면 바로 나야.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어?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전혀 부럽지가 않아.

그게 다 부러워서 그러는 거지 뭐. 아니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게 다 부러워서 그러는 거야. 아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지고,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지고 부러워지고 부러워지고,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고 부러워지고,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지고,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지고,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지고,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지고,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지고 부러워지고 부러워지고 부러워지고. 하지만 너무 부러울 테니까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어?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전혀 부럽지가 않아.

0: 괜찮아. 난 잔다.
1: 나는 자러 가는 네가 참 부러워. 지금 이 시간에 나 잔다 이러고 가는 네가 참 부러워. 네. S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6월 18일 목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잭잭 첫 곡으로요. 장기하에 부럽지가 않아. 부럽지가 않아.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는 말 요즘 참 많이 들어보시죠. 누군가 부러워지면 괜히 내가 초라해지는 것 같아서 그 감정을 억지로 누르거나 일단은 좀 숨기고 보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좀 이 부러운 마음이 시기나 질투로 변질돼서 못난 마음으로 흑화해버릴 때가 있죠. 그래서 참 다루기 어려운 감정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누군가가 부럽게 느껴지신다면 아, 나의 추구미가 이런 쪽이구나. 나는 이런 롤모델을 동경하는구나. 이렇게 내 마음을 좀 읽어줄 필요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부러우면 지는 게 아니라 부러우면

0: 담는 거다. 이렇게 건강하게 바꿔보자는 얘기도 하시던데요. 너무너무 좋은 얘기인데요. 저는 지금 이 글을 읽고 알게 된 거지만 저는 이거를 실천을 최근에 많이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 선배, 후배, 그리고 남녀, 노소 할 것 없이 전부 다 따져봤을 때 저 사람은 되게 이런 부분에서는 멋있구나 하는 점이 있으면은 저는 그걸 되게 많이 배우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고 많이 써먹죠.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뭐 남들에게 부러움을 살면서 남들에게 칭찬을 받으면서 그런 거 보면서 저런 거 부럽다. 부러우면 지는 건데 라고 생각하는 것보단 당연히 나를 위해 저런 경우에는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리액션하고 그러는 게 되게 그 멋진 거구나 라는 거를 배워가는 거. 이거 되게 좋은 건데 부러우면 지는 거다가 아니라 부러우면 닮아가는 거다. 자, 여러분 지금 누가 제일 부러우신가요? 뭐 BTS 공연 티켓팅 성공한 사람? 부럽네요. 그건 좀 부럽다. 1등 행진 이어가는 LG 야구 팬? 부럽다. 야, 이거 부럽다. 근데 LG 주식은 왜 그러지? 자, 뭐든 좋습니다. 질투로 흑화하기 전에 부러운 감정을 오늘 솔직하게 한번 꺼내 봅시다. 여러분들 최근에 저거 되게 부럽다 하는 부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오늘 한번 목이 왜 이러니? 오늘 한번 그 마음을 좀 꺼내 보기로 하죠. 사연과 신청을 보내실 곳은요. 문자샵 1212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전문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서울 경기 98.1MHz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 이제 막 시작했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4: 경리나라
5: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2: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5: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6: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7: 리메이드 서울.
8: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9: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자,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아, 아이유 임수롱의 잔소리. 여러분들이 이게 저의 주제곡이라고 오늘 잔소리 기대도 되겠냐고 하네요. 그만하자. 그만. 아침부터 그만하. 그만해. 조건 가인의 우리 사랑하게 됐어요 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이 노래도 되게 오랜만에 듣네요. 자, 여러분들 부러운 거 있으시면 부러워하면서 그냥 지지 마시고, 네, 닮아가자, 배워가자. 네, 오늘 여러분들 진짜로 요즘 좀 부러운 거 뭐가 있는지, 예, 보겠습니다. 되게 많아요. 장군 에미님, 학교 다니는 우리 아들이요, 40 넘어서 공부를 다시 시작하려니 집중할 만하면 밥해야 하고, 또 책 좀 보려고 하면 빨래 널고, 엄마가 밥해주고 빨래해주고, 오롯이 공부만 할 수 있는 그런 나이. 부럽네요. 아, 근데 엄마도 이제 이런 거 공부해야 되고 맞춰야 되는 게 있어. 그러니까 밥은 네가 한번 차려보는 게 어떻겠니? 라고 그 엄마의 어떤 그런 희생이, 네, 어떤 건지 아이한테 이번 기회를 좀 빌어서 가르쳐 보는 건 어떠실런지. 근데 약간 그 마음은 좀 이해할 것 같아요. 좀 집중 좀 해서 책 좀 읽고 뭐 노트 좀 딱 하려고 하니까, 아 맞다, 빨래. 맞다. 저거 가스불. 아이고, 아까 저거 그거 치운다는 게 깜빡했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40 넘어서 공부를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 라고 하시는데, 이제 갓 40 넘으신 건가요? 좀 이런 말씀 하시기에는 좀 아직 너무 어린 거 아닌가. 네. 최은지님,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사는 친구? 근데 부러움은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나 상대적인 거라서 친구들은 제가 부럽다네요. 화려한 솔로라고. 부모님이랑 같이

산다고. 그게 약간 그, 이게 여자들끼리의 기싸움 비슷한 건데, 그렇게 오래된 친구들도 그렇게 기싸움들을 또 하더라고요. 하는 친구들이 꼭 있어, 유난히.

결혼 안 하고 화려한 솔로로 사는 네가 제일 부럽다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아유, 아이 키우는 게 뭐가, 아이 키우는 게 뭐가 부러워. 나는 화려하게 솔로고 살면서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걱정 없이 사는 네가 너무 부러워. 무슨 말이야? 이건 약간 좀 틀리지 않나요? 약간 좀 다르잖아. 두 번째 경우는 약간 매기는 듯한 느낌? 이거 구분 잘하셔야 됩니다. 카타리나님, 상처 안 받는 내공력이 단단한 센 친구 있어요. 승질 더럽다고는 하지만 저는 멋지더라고요. 주눅 안 들고 쫄지도 않고. 근데 진짜 센 사람들은 이런 모습조차 티가 잘안 나요.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난내갈길 간다, 약간 무쏘처럼 간다가 아니라, 누가 뭐라 그러면 다 받아줘요. 다 받아주고 다 소화해 주죠. 약간 뭐라 그럴까, 뒤에 후광에, 물론 여기는 CBS입니다만, 약간 부처님의 어떤 그런 약간 모습이 이렇게 쫙 뒤로 비치는 것 듯한, 네, 그게 진짜 센 친구죠. 꾸미님, 중년에 들어서니 머리숱 부자가 부럽네요. 흰머리라도 좋으니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부럽죠. 당연히 부럽죠. 예. 요즘 근데 이렇게 뭐 검은콩이나 이런 거좀 먹고 그러면 좋아지고 그러지 않나요? 특히나 여성분들은 더 많이 그렇죠. 또 아무래도 이제 이게 아이도 낳는 경우들이 생기니까, 아이 낳으면 그렇게 머리가 많이 빠진다면서요. 옆에서 그러니까 남편분들이 잘해야 돼. 그거 평생 간다고. 하석풍님, 알디, 저는 저번 보라 때 알디가 차고 있던 앞치마 받으신 분들이 제일 부럽습니다. 다시 한번 이벤트 해주시면 안 돼요? 이번에 알디 얼굴을 넣어서. 여러분, 그거 전부 다 제가 사비로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할 겁니다. 네. 똑같은 거두번 하는 이벤트, 네, 절대 없습니다. 내 맘이거든. 3210님, 얼마 전에 그대창에서 선물 주신 연극 서바이트 너무 잘 보고 왔어요. 야, 요런 게 부러운 거죠. 아, 나는 당첨 안 됐는데. 아, 부럽네. 공연 좋으셨죠? 네. 잘 다녀오셨다고 문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이 또 부러울까? 작가님 뭐 요새 부러운 거 없으세요? 누구? 우리 조PD님은 뭐 부러운 거 없으세요? 저는 요즘 따라 부러운 거? 근데 부러운 거? 부럽다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솔직히 또 이렇게 가만히 앉아 생각해 보면은 그닥 부럽진 않아. 아닌 척 하는 건가? 왜 이렇게 눈물이? 한로로의 황혼, 0 더하기 0. 이라고 읽어야 되나? 좀 이런 걸로 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힘들어. 0 더하기 0. 황혼님 그리고 콩고님께서 신청하신 곡이고요. 잔나비의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이렇게 두곡 듣고 옵니다.

0: 그대 창가에 알렉스입니다.
1: 하나 둘 셋 하나

CBS 그대 창가에 알렉스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피버 브라이슨 그리고 로버타 플렉의 And Tonight I Celebrate My Love. 피버 브라이슨 음악은 언제 들어도 너무 좋고 정말 그냥 듀엣에 너무 최적화되어 있는 그죠? 네. 지난 아쉽게도 지난 6월 2일에 별세를 하셨습니다. 그의 음악을 너무 좋은 음악을 많이 남겨주어서 네 항상 참 좋아하는 아티스트예요. 자 부러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요즘 가장 부러운 건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제가 여쭤봤는데 내가 이 얘기가 나올 줄 알았어. 난 알고 있었어. 난 미래를 보았지. 보헤미언님 그 요즘 잘 나가는 주식 있잖아요. 노프닉스. 네. 그거 단가 5만 원에 엄청 가지고 계시는 회사 부장님이 제일 부러움. 와. 우와. 근데 그 회사 부장님은 회사를 지금 취미로 다니시네. 그 정도면 아니 몇 줄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엄청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뭐 그게 있잖아요. 그리고 단가가 5만 원이면 꽤 많이 구매를 하셨을 거란 말이죠. 네. 회사 부장님인데 그 회사 회장님보다 캐시가 많을 수도 있어. 취미로 다니시네. 취미 활동하시는 거예요. 취미 활동. 그 회사 부장님 되게 성격 좋으시죠. 네. 이게 사람이 또 주머니가 빵빵해야 예 그 인성 곳간에서 나온다고. 유바바님 원주 전원주 할머니 주식계좌 부럽네요 하셨습니다. 아 네 부럽죠. 근데 보고 있으면 참 우리 전원주 선생님 참 지금이라도 조금 이렇게 건강 많이 신경 쓰시고 좋은 거 많이 잡수시고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원래 성격이 원래 전원주 선생님이 성격이 굉장히 절약 점검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심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얼마 전에 그 SNS에 짤이 한번 나왔었어요. 아들이 오히려 가갖고 어머니 저한테 그러니까 1억을 주시면 제가 기부처를 알아볼 테니까 어머니 이름으로 기부를 하시죠. 저는 어머님이 돈을 많이 버시고 이렇게 절약하고 사시는 모습을 보는 것도 좋지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어머님한테 너무 그렇게 절약 많이 하는 구두쇠라는 그런 얘기 많이 하고 그런 게 난 너무 싫다고. 어머님의 어떤 훌륭한 업적을 남긴 여성의 아들이 되고 싶다고. 라고 아들이 오히려 어머님한테 와갖고 기부하시자고 그러고 추천을 하셨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면서 와 아드님 그 아드님도 정말 바르게 잘 컸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핑크 배추 벌레님 돈은 벌고 싶고 귀엽기도 싶고 리모컨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전무 딸 아 부럽다. 오 요거 좀 부럽다. 전무 딸인데 리모컨을 쥐고 있어요. 회사에. 야 어떻게 취직했을까? 어떻게 회사에 들어왔을까? 전무님 딸이라는 소문이 있던데. 부럽다. 에어컨 리모컨. 아, 근데 에어컨 리모컨이라는 얘기는 없네. 그냥 리모컨 운영권이라고 했네. 근데 여름에 리모컨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TV보다는 네, 에어컨 아닐까요? 별처럼님 더위 안 타는 사람 부러워요. 저는 더위에 너무 취약합니다. 더위 안 타는 사람 그러니까 기준이 뭘까요? 잘 참는 건가? 참을성이 많은 건가? 아니면 땀을 안 흘리는 건가? 땀은 여러분 흘리면 좋아요. 네 오히려 너무 땀을 안 흘려도 네,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기본자리님 모르겠고 지금 버스인데 앉아가는 분들 너무 부럽네요. 근데 이분 아이디가 기본 자리야. 네.
아, 출근 시간에 또 만원 버스 탔는데, 네. 지금 이제 탁 타는데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한데 누구는 앉아있고 누구는 서 있잖아요. 그럼 서 있는 사람들은 앉아있는 사람들 보면 생각한단 말이야. 아, 나도 좀 앉아서 가고 싶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앉아 계시는 분들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아, 나도 회사랑 좀 가까이 살고 싶다. 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은 저 멀리서 이미 차에 아무도 안타 계실 때 올라타서 그때부터 앉아서 오신 거거든요. 네. 부러울 일 아닙니다. 집순이님, 우리 아들 성격이 부럽습니다. 저한테 엄청 혼나고도 샤워하면서 큰 소리로 노래 부르는 아들.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부러운 마음이 강해서 속이 아주 그냥 펄펄 끓어오릅니다. 이건 부러운 게 아니라 약 오른 거잖아요. 그죠? 어?

0: 아들 엄마가 이러 하라 그랬어 안 그랬어?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들 문 쾅 닫고 물 튼 다음에 들어가서 푸르는 강물을 거스러 신났어 자기 혼자. 애가 그 노래를 부르진 않겠군요. 예 죄송합니다. 너무 내 얘기를 했네. 죄송합니다. 아 Sing Street Up 이거는 그 최근 영화 Sing Street를 재개봉해서 보고 오셨다는 아기자님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신청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케라 나이틀리의 Tell Me If You Wanna Go Home 이렇게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1: Oh, that's the song I mentioned it to you.
2: Oh, you're the kid in the band.
1: This Saturday at 12 o'clock. Cool.

0: 퀸은 언더 프레셔 듣고 오셨습니다.
1: 아까 제가 그 절약하는 모습을 보면서 근검 절약이라고 해야 되는데 점검 절약이라고 됐죠. 네. 이런 거를 이렇게 예, 하나부터 열까지 콩떡이라고 얘기하면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너무 부럽네요. 아우 부러워라. 7954님 저는 피부 하얀 사람 너무 부러워요. 조명 받아도 까만 거 슬퍼요. 휴가 갔다 왔냐고 하는데 다녀와서 그런 소리 들으면 억울하진 않지. 원래 까마신 거군요. 또 조나단 앞에서 이런 얘기는 못하지 않을까요? 네네. 남의 입장에서 또 생각해보는 예 그런 시간. 그리고 약간 까만 게 훨씬 더 건강해 보여요. 얼룩지지만 않으면 돼. 괜찮아. 5853님 신청곡과 사연이 소개되는 청취자가 부러워요. 옛다. 소개가 되셨네요. 예. 6276님 병원 다녀와서 정상입니다 소리 듣고 나오니까 세상 부러울 거 하나 없네. 너무 행복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거 너무 축하드립니다. 너무 기분 좋은 문자네요. 그죠? 저희 자매 방송이죠. 네네. 뭐 MOU를 따로 체결하진 않았지만 자매 방송 예예. 우리 봉규 네네 형제 방송 네 형제 방송 예 자매 방송은 아니죠. 저희 제 노래를 꽤나 자주 틀어준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1부 마지막 곡입니다. 봉딱 이봉규 선생의 봉딱 이봉규 선생이라고 하니까 너무 좀 그렇다. 네, 인생 부동산 띄워드리면서 저희 1부 잠깐 인사드리고 2부에 돌아옵니다.

0: CBS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제품 인증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5: 이순환 우수제품.
6: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5: 무상 방문 수거.
4: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살 때는 이순환 우수제품,
6: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9: 한국일보 제휴 CBS 녹화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17일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하면서 양국 간 합의가 공식 발효됐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애초 미국과 이란은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대면 서명식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호르무즈 해협 조기 개방 등을 위해 서명 시점을 앞당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JD 벤스 부통령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과 이란 협상팀은 예정대로 19일 스위스에서 협상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투표용지 인쇄 비율 하한을 50%로 낮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방선거 지침 변경안이 정작 중앙선관위에는 보고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BS가 확보한 중앙선관위 의안 대장에는 올 6월 1일까지 해당 지침 변경안은 물론 제9회 지방선거 종합관리 지침 자체에 대한 보고 기록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이 해당 지침의 존재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뒤에야 알게 됐다고 밝힌 가운데 투표용지 50% 축소 결정 과정은 국정조사와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를 통해 규명돼야 할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회가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기획서를 채택합니다. 여야는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과 조사 계획을 의결한 뒤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를 대상으로 45일간의 국정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특위는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 모두 16명

0: 8명으로 구성됐고 위원장에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케빈 워시 신임의장 체제에서 첫 통화정책회의를 연 미국 연방준비제도 위원들은 현지 시간 1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와는 달리 다음번 금리 조정이 금리 인하가 아닌 금리 인상일 것임을 알렸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과 내일 곳에 따라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7.2도입니다. CBS 뉴스 김윤주입니다.
1: CBS
2: 1분 기상정보입니다. 오늘도 우산 빼놓지 않고 잘 챙기셨죠? 이제는 하나의 필수품이 돼버린 듯한데요. 오늘도 오후 들어서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지면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주로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40mm 안팎의 소나기가 예상되고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거나 남부 내륙으로는 싸락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서 시설물 관리,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도 낮 동안에는 뜨거운 열기가 가득하겠습니다. 현재 경북 경산과 예천, 대구 군위에 이어서 경기도 하남 여주에도 폭염주의보가 좀 더 확대 발표됐습니다. 오늘 서울과 대구 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겠고 춘천과 대전 31도, 광주 30도의 분포로 여전히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인 내일과 주말 사이에도 전국 곳곳에 비나 소나기 소식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입니다.
3: 상쾌한 하루 보내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4: 만나야 될 사람은 반드시 만난다고 들었어요.
5: 끝내 어긋나는 만남도 있어요.
4: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하면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6: 그런 건 아마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발명되지 못할 거예요.
4: 태워다 줘서 고마워요. 라면 먹을래요?
7: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헤어지자.
8: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4: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3: 우리를 울고 웃게 했던 영화들, 그 많은 사랑 얘기들 기억하세요? 저 최강희가 영화로 사랑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저랑 같이 배워봐요, 사랑. 다들 어렵잖아요. 다들 모르잖아요. 유튜브 채널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사랑 같이 배워볼까요? 기다릴게요.
9: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자,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비욘세의 헤일로 띄워드렸습니다. 자, 선물 드릴게요. 베스트엠에서는 불맛이 살아있는 레트로 감성 레시피 알렉스의 수프레 등근 고기 준비하고 있고요. 커피, 치킨, 베이커리 등등 교환해서 드실 수 있도록 모바일 쿠폰 넉넉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응원 프로젝트 잭잭 쿠폰과 맹점 1호점부터 27호점까지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느새 27호점까지 다 왔네요. 27호점 인천에 있는 필름 시공 전문업체 더 땡땡 인테리어 필름입니다. 오래된 우드톤 몰딩부터 붙박이장 도어까지 공사 없이 필름 시공만으로도 인테리어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아기새 인증 시 여러분들 시공 비용의 10%를 할인해 주신다고 합니다. 인테리어를 이제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시고 공부를 하시다 보면 아시게 되실 텐데요. 뭐 벽지에 맞춰서 문짝이라든지 우리 체리우드 뭐 우드 톤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뭐 화이트로 바꾼다 그러면은 칠하는 방법도 있지만 인테리어 효과에 가장 좋은 건 필름을 선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또 가격이 그렇게 막 생각했던 것처럼 막 어마무시하게 싸진 않거든요. 이게 상대적인 거니까. 근데 대신 돈을 많이 줄일 수 있다. 근데 거기에 10% 할인까지 들어간다. 야, 이런 멍멍이 꿀이 다 있습니까? 그죠? 자, 요런 혜택들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좋네요. 잭잭 가맹점 리스트 확인하시려면요. 홈페이지 포토 게시판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1호점부터 27호점까지 상호화 위치 할인 내역을 살펴보실 수 있고요. 그대창 인별그램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별그램 주소는 레인보우 상단 공지란에 안내가 되어 있죠. 가맹점 참여 원하시는 대표님들은요. 지역 상호명 혜택 내역 남겨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맹점 방문하실 때는

여러분들 짹짹이라고 아기새 인증하시고 할인 혜택 챙겨 받으시고 다녀오실 때 인증문자 남기시는 거 잊지 마세요. 저희가 감사의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그 커피 쿠폰을 받아가셨습니다. 부럽쥬? 부럽쥬? 사연과 신청곡 인증문자 보내실 때는 문자 샵 1212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광고 시간이죠?

0: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4: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3: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뭔가 신나는 네. Share의 Believe 그리고 Ace of Base Beautiful Life 듣고 오셨습니다. 자, 부러움 얘기 계속하죠. 게시판 봅니다. 경운기탄 풍경님. 주차 한 번에 하는 사람이 부러워요. 저는 10번은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게 그 얘기 해드릴게. 주차 한 번 하는 사람 부럽다고 하시니까. 제가 얼마 전에 차를 바꿨습니다. 네, 전기차로 이제 싹 이제 차를 바꿨는데 이게 센서가 주변에 되게 많아요. 카메라도 있고 해서 차를 바꾼 지 막 일주일이 되던 때였죠. 저는 제가 운전을 되게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말해 경운기탄 풍경님께서 부러워하는 주차 한 번에 하는 약간 그런 사람인 거죠. 후진 주차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죠. 꽈직! 보니까 뒤에 어두운 주차장이었는데 뒤에 벽에다가 이 주차장 관리인이 왜 그렇게 했는지 몰랐는데 튀어나온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를 까만색으로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저는 살짝 어두우니까 사이드미러로 보면 더 어둡잖아요. 못 본 거야. 그래서 뒤에 새 차를 꽈직! 하고 네 찌그러뜨려 먹었습니다. 여러분 10번 넣었다 뺐다 하시면서 차에 상처나지 않게 주차하세요. 그게 나아요. 맨날 주차 한 번에 한다고 멋부리다가 한번 꽈직하면 돈 나가는 겁니다. 예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친구님 저는 갱년기 순하게 보내시는 분들이 너무 부럽습니다. 땀에 불면증에 주기적으로 바뀌는 갱년기 징글징글합니다 하셨어요. 저희 어머님도 한때 이제 땀도 많이 나시고 불면증에다가 소위 어머님이 표현하시기를 우리 진여사님이 표현하시기를 몸 안에 있는 온도계가 고장이 난 것 같다고 더워야 될 타이밍에 그러니까 좀 몸이 좀 더운 날에 나 혼자 너무 추운 거야. 그러니까 에어컨 바람을 못 쐬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이제 모르시는데 땀을 흘리고 계시는 거죠. 반대로 겨울에 너무너무 추운 날인데 자기 혼자 너무 더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옷을 벗으셔. 그러니까는 자꾸 감기에 걸리시는 거예요. 약간 이런 거. 갱년기가 원래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갱년기를 순하게 보내겠어요. 갱년기를 순하게 아무 무탈하게 보내고 있으면 갱년기라고 부르지 않겠죠. 4401님 저는 49살 총각인데요. 결혼 3, 4번씩 하는 사람 부럽네요. 거의 이 3, 4번 하는 사람이 부러우면 거의 그 유퉁 선생님이나 조영남 선생님들은 거의 뭐 종교 느낌 아닐까요? 네. 그 엄영수 선생님도 예 그렇고 지밥님 예전에 졸다가 볼땡을 살짝 박았습니다. 아 볼 네네 가위바위보 할 때 네 볼땡 살짝 박았는데 제 차가 튕겨졌습니다. 그 뒤로 복권 당첨되면 꼭 그 차로 바꿀 거라 다짐했습니다. 그때 그냥 넘어가 주셨던 차주님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그냥 넘어가 줬다고요? 본인 차가 튕겨나갔는데? 대단한데? 그냥 넘어가 주셨...

하셨던 그 차주님의 경제력이 저는 부럽습니다. 윤진님, 전 엄마가 환갑 전에 떠나셔서 엄마 모시고 식사하고 여행 가고 그런 친구들이 부럽습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엄마랑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았었는데 하셨어요. 힝. 그죠? 어머님이 그 마음 다 이해하시고 좋은 곳에서 이렇게 내려다보시면서 우리 윤진님, 우리 윤진이 잘할 거야. 앞으로 윤진이 꽃길만 잘 걸을 수 있을 거야 하면서 매일같이 밤마다 우리 윤진님 자고 있는 모습 이렇게 보고 계실 겁니다. 아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친구들한테 꼭 좀 전해주세요. 계실 때 효도하고 어머님 건강하실 때 잘 모시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러라고. 매일 빛나는 나님. 저 오늘 부러운 거 사연 들으니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오, 깨달음까지 얻어가는 방송. 보니까 다들 서로 반대의 입장의 사람들을 부러워하네요. 아들, 딸, 머리숱, 뚱뚱하고 날씬 뭐 이런 걸 보면서 각자 멋있게 다들 잘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우리 모두 열심히 살아보아요. 이걸 보니 제가 극 2인 줄 알았는데 I로 넘어가는 중인 건가요? 원래 I였지만 사회적 2였을지도? 적당히 부러워하는 건 전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나를 움직이는 어떤 모티베이션이 되기도 하니까. 그죠? 어느 정도의 자극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되죠. 부럽다고 해서 그 사람을 욕하고. 그죠? 우리가 옛말에 그런 얘기 있잖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왜 배가 아파요? 가서 축하해줘야 될 일이지. 얼마나 좋아요. 그 땅에서 내가 배추를 기를지, 뭐 물을 기를지 누가 알아. 그죠? 부러워하지만 마시고, 나도 보면서 그거를 또 케이스 삼아서 열심히 닮아가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좀 잔잔하게, 이코망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코망, 내일 월드컵 2차전을 맞이해서 조금 정신이 없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출국을 해야 되잖아요. 하림의 출국.

아무 말도 하지 마. 넌 나의 작은 아기새. 아기새가 되고 싶다고요? 최성곤 아니 추원곤이 DJ로 있는 그대 창가의 알렉스로 오세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당신은 나의 작은 아기새? 네가 좋아. 아이 좋아.

0: 아미고 세뇨리타 피에스타. 북중미 월드컵 조별 예선 2차전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목요일, 몸은 비록 목동 스튜디오에 있지만 마음은 벌써 멕시코로 달려가고 있는데요. 잠깐 에어컨 온도 아직 높이지 마세요. 멕시코 태양은 억수로 뜨겁다 아닙니까? 라디오 볼륨은 쭉쭉 올리시고요. 지금부터 초특급 라틴 클럽으로 변신하겠습니다. 바로 이 맛 아닙니까? 오늘의 코막 고관절이 180도로 180도? 분당 심박수가 150회를 돌파하는 방구석 삼바 유발 곡돌로만 꽉꽉 채워봤습니다. 물 한 모금 드시고 다같이 소리 지르면서 출발하시죠. Vamos! 가자! 루베가의 맘보 넘버 5!
1: 레이디즈 앤 젠틀맨, this is Mambo number 5.

지밥님 성곤 삼킨 헌곤 그거에 이어서 사투리 쓰는 히스패닉 멕시코 가고 있는데 코파는 러브버그님 누가 넘버5래 넘버2야 램틀리 어우 신난다 바로 이 맛 아닙니까 제니퍼 로페츠가 부릅니다 렛츠 겟 아우드

스칼렛님, 이코망이고 뭐고 추원본에 네가 좋아 충격에 늪에서 허우적. 저도 아직 약간 그러긴 해요. 예, 녹음했던 제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름 빛나는 나님, 결국 고무장갑 벗어 제꼈습니다. 설거진 이코만 끝나고 해야 할 듯. 이 텐션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리키 마틴의 Living La Vida Loca.

아침 발바닥이 근질근질하던 참이었는데 잘만 왔다 달려보자. 0645님 미싱이 점점 빨라져요. 손과 발이 따로 놀아요. 결국 스탑 한숨 한번 쉬고 다시 출발할게요. 근데 미싱이 좀 빠르죠.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어쩔 수 없습니다. 곧 있으면 끝나요. 자, 벨리니의 삼바 데 자네로.

어 미쳤어. 어 오늘 선곡 미쳤어. 붕붕이맘님 이불 빨래 중인데 박자 맞춰 밟는 맛이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히죠. 예. 희정님 몸부림처럼 보이겠지만 이건 분명 춤입니다. 이코망 아이 좋아. 글로리아 에스테판 조세 필리치아노 콩가 달려봅니다.

웅이님, 아 배터리 없어서 블루투스 꺼짐. 교체 바쁘다 바빠. 서두르세요. 지숙님, 오늘 이 텐션이면은 내일 축구 당근 승리. 내일 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일은 여러분들이 좀 귀로 음악을 들으시면서 눈으로 축구를 볼 수 있도록 저희도 신나는 음악으로 좀 많이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내일도 함께 해주시고요. 자, 11시 5분부터 이어지는 백원경의 랄랄라 많이 청취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마지막 곡으로 엔리케 이글리시아스의 바일라모스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하나, 둘, 셋, 안녕!

CBS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0: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3: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2: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3: 왕타 칫솔
2: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1: 시원해.
4: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5: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쉼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6: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7: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6: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8: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9: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영자신문 코리아타임스제휴 CBS 노크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당시 투표소 현장을 관리했던 실무자급 공무원들을 대거 소환했습니다. 합수부는 지난 3일 투표소에서 근무했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9명을 오늘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투표 당일 상황과 용지 부족 사태 발생 이후 선관위의 대응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투표 관리원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코스피가 오늘 장중 최고치를 경신하며 사상 첫 9,000피를 향해 바짝 다가서고 있습니다. 지수는 0.23% 오른 8,884.92로 출발해 한때 8,976.55까지 오르면서 장중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0.21% 내린 1,029.81로 개장해 장중 한때 1,005.44까지 떨어졌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장보다 11.6원 오른 1,525원에 개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에서의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골프 제안을 받았다며 한미관계는 단단하고 영원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순방을 마치고 귀국 비행기에 오른 뒤 SNS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다정하게 찍은 셀카 사진을 공개하며 어제 만찬에 이어 오늘 오찬 후 헤어지면서도 골프를 꼭 함께하자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전날 열린 G7 공식 만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바로 옆자리에 앉았던 이 대통령은 90여 분간 한반도 평화와 한미 관계를 놓고 속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한 가운데 이란은 60일간의 무상 통항 기간이 끝나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요금을 다시 부과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란 측 협상 단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현지 시간 17일 자국 국영 TV와의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전쟁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갖고 있고 이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당연히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 민생

0: 물가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이달 말 종료되는 화물, 여객 등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을 9월 말까지 연장하고 지원 대상도 전세 보스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구 부총리는 시장 상황 점검 회의에 국토교통부를 동참시키는 등 주식, 채권, 외환시장은 물론 부동산 시장까지 포괄하는 통합적인 리스크 점검 체계를 운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결과와 관련해 주요국 통화 정책의 기조 전환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4도입니다. CBS 뉴스 이봉규입니다.
1: CBS 한강 노벨상 말고 환경 노벨상이 있습니다. 골드만 상이라는 이름인데요. 2026년 수상자는 한국인이었습니다. 김보림 활동가인데요. 수상 이유는 청소년 기후 행동과 함께 국가의 미온적인 기후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재 판결을 끌어냈다입니다. 이 이야기의 출발은 어느 더운 여름날입니다.
2: 오래된 빌라에서 살던 저는 새벽에도 너무 열기가 빠져나가지 않아서 엄마가 잘 자고 있는지를 계속 걱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엄마랑 연령대가 비슷한 분들이 실내에서 잠을 자다가도 온열질환으로 사망을 했다라는 기사를 보면서
1: 엄마를 위해서 뭐라도 해보자는 생각이 헌법소원 제기로 이어졌는데요.
2: 기후위기로 빈곤한 이들이 더 위험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엄마는 엄마가 능력이 없어서 미안하다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한참을 울었던 것 같아요. 기후위기 대응이 누구도 쉽게 포기되지 않는 그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1: 엄마와 그리고 다른 많은 이들과 함께 안전해지자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꿈, 국회가 잘 이어주기를 바랍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11시 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원경의 랄랄라 백원경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어서 모든 사람에게 초콜릿이나 사탕을 돌린 적 있으세요? 그 사람의 얼굴을 찍고 싶어서 괜히 다른 사람의 사진까지 열심히 찍은 적은요? 아직 이르다는 건 알지만 좋아하는 마음, 살짝은 티 내고 싶은 마음. 내 마음이 어떻게든 닿았으면 하는 마음. 그런 설렘으로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같이 들어주실 거죠? 백원경의 랄랄라 첫 곡이에요. 이상은 비밀의 화원.

0: 드러내놓고 표내기는 어쩐지 쑥스럽고 하지만 좋아하는 마음은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고 서툴지만 풋풋했던 시절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던 때의 설렘 랄랄라를 시작하는 제 마음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게 고르고 고른 첫 곡 이상은 비밀의 화원 마음에 드셨는지요? 어느새 11시에도 어울리는 목소리가 되어서 또 좋습니다. 여름방학님 보내셨는데 감사합니다. 랄랄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여름방학 같았으면 좋겠어요. 목요일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또 지금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듣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 시간 같이 듣고 싶은 노래도 보내주세요. 문득 여러분의 그 시절 사랑 얘기도 궁금해지네요. 대놓고 연애한 거 말고요. 상대방은 모르는데 티내려고 이렇게까지 해봤다 하는 거 있잖아요.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아는 그런 얘기. 지금은 말할 수 있다. 귓속말로 살짝 들려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 있는 문자메시지 샵 1212 우물정 1212번이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듣다 보면 웃게 되는 라디오 백원경의 랄랄라.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여행.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사이버...

옛날 생각하면서 음악 들으니까 왜 이렇게 마음도 간질간질해지는지. 거미 바비킴 러브 레시피 요조 김진표 좋아해였습니다. 백원경의 랄랄라 함께하고 계세요. 체리체리님, 저는 관심 있는 남자에게 친구한테 전화한다는 걸 잘못 걸었다는 거짓말로 그분께 전화를 걸었던 적이 있어요. 크크크크크. 지금 생각하면 다 티나는데 그것도 모르고 부끄럽더라고요. 귀여운 청춘이었다. 이런 추억 하나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지난날 떠올리면서 웃겠습니까? 맑은 하늘님, 중학교 때 동네 학원에 다녔는데 그때 언니랑 같은 반이었던 오빠를 좋아하게 됐어요. 수업 끝나고 쉬는 시간에 잠깐 보느라고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갔었네요. 그 오빠는 알고 있었을까요? 표현을 한 번도 못 해보신 것 같아요. 사연 보니까 내 마음속에 오래 남아있는 그의 얼굴. 텅 빈 마음님, 초등학교 3학년 때 늘 울보였던 남자아이.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다시 만나게 됐는데 어쩜 그리 훤칠해졌는지 큰 키에 듬직함에 다정함까지. 하지만 그 친구는 제 친구의 남친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초등학교 남자아이들이 여자친구들보다 훨씬 좀 어리잖아요. 그럴 때 너무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멋있게 클 수가 있다니까요. 6524번님, 학창시절 피자

치킨집에서 배달을 했는데 서빙보던 한 살 아래 여자아이한테 한눈에 반해서 알바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이제 40대 중반 아들 둘의 아빠가 됐죠. 젊은 날에 예쁜 추억이 되었네요. 그런가 하면 1034번

였고요. 저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 랄랄라 함께하는 백원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랄랄라에도 오세요. 퍼플로즈님, 윤주 씨 방송 오전에 청취하고 잠시 집안일. 오늘에서야 첫 방송을 듣게 됐네요.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자주 들어오겠습니다. 약속하신 거예요. 이제 백원경의 랄랄라도 구독 꾹 누르시고 매일 오전 11시 5분에 만나요. DJ에게는 마음껏 티 내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티 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이것은 사랑입니다. 제이 하울, 사랑인가요?

멜로망스 사랑인가봐. 좋아하는 친구가 간대서 용감무쌍하게 설악산 대청봉까지 올랐던 그땐 어렸쥬 스콜라님, 그땐 어렸쥬 젊었쥬 귀여웠쥬. 아카시아 꽃향기님, 고등학교 때 짝사랑하는 사범님, 발렌타인데이 때 수많은 선물 중에 눈에 띄고 싶어서 그때 당시에 술이 들어있는 초콜릿 선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기억하시더라고요. 센스 있는 사범님이 술을 좋아하셨나? 네. 해피바하님, 저는 술 한 방울 못 마시고 술자리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짝사랑하던 사람이 엄청 술꾼이라 그 사람이 참석하는 술자리는 하나도 빠지지 않고 정말 열심히 참석을 했어요. 지금은 매일 저녁마다 집에서 술 따라주고 한 입을 덮고 살고 있네요.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다는,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이야기. 2849번님, 저는 조금 걸어서 회사에 갈 수 있는데 매일같이 출근 시간대마다 좁은 골목길 서로 스쳐 지나가는 길에 아침에 만나던 여성, 말 한번 붙여본 게 인연이 되어서 지금은 아들, 딸 낳고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백원경의 랄랄라 항상 애청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사연을 보내신다는 것 자체가 해피엔딩이란 뜻인 거죠. 좋네요. 9006번님, 너무 순진하고 어이없는 첫사랑 얘기인데요. 대학 신입생 때 마침 옆 동네 살던 동기를 좋아해서 생일 선물과 편지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집에 찾아갔다가 용기가 없어서 끝내 초인종은 못 누르고 편지와 선물을 대문 밑에 밀어 넣고 왔는데

다음 날 만난 그 여자 동기가 말하길. 강아지가 다 물어뜯어서 편지는 읽을 수가 없었고 노래 테이프 등 선물은 완전히 망가졌다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어찌나 민망했던지. 장미 덩굴이 우거져 있던 그녀의 집 앞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답니다. 제 마음이 다 아프네요. 정말 아픈 기억이지만 또 지금 떠올려 보면 영화 속 한 장면 같기도 해요. 커피 한 잔 전하고요. 우리들의 젊은 날, 그때 그 사랑은 무가치하지 않았다. 우리를 지금 이렇게 웃게 하니까. 박학기, 우린 영화가 된다.

0: 헤르겨.
1: 인피니트 그의 여름 오마이걸 돌핀 이 곡은 김도윤님 신청곡이었습니다. 목요일 좀 피곤한데 랄랄라 들으면서 견뎌볼게요. 시원하게 신청곡 전해드렸습니다. 짱가님 100원경의 랄랄라 목소리 너무 좋아요. 매장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CBS 듣고 있는데 손님들도 좋아하시네요. 화이팅! 와 감사합니다. 응원이 됩니다. 오늘 그 시절 사랑 얘기 나누다 보니까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가요? 수혜미님, 저희 남편 저 처음 보고 안방마님 스타일이라 결혼하자고. 살아보니까 살림의 젬병이라고. 아, 정말 너무하신다. 앙방님은 졸업 후 동아리 후배, 대동제 때 친구에게 회사 후배 소개팅 시켜주러 낚았다가 그만 제가 콕 껴서 지금은 지청구 받으면서 잘 살고 있어요. 그때 저한테 완전히 속았다네요. 음유시애님도 아내랑 연애할 때 마침 꽤 큰 돈을 수금하던 날 저 있는 곳에 와서 같이 있었는데 돈을 잘 버는 걸로 알았는지 속아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사랑해서 속는 거 없습니다. 속고 싶은 거죠. 윤희짱님. 자정에 듣다 밝은 날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저 듣고 싶은 노래 있어요. 발걸음 에메랄드 캐슬이요. 25년 전 짝사랑하던 선배가 콕 집어서 좋은 동생이라 했던 말에 이 노래 들으면서 엉엉 울었거든요. 지금 어디서 살까요? 제 결혼식도 왔었는데 속상했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영원한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이라고. 에메랄드 캐슬 발걸음.

에메랄드 캐슬 발걸음. 영해피님, 원경님 목소리에 저도 기운내는 아침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도 화이팅이요. 괄호 열고 제 생일 첫 메시지인 건 안 비밀 하셨는데 오늘 그 시절 사랑 얘기하느라고 생일 축하도 못해드렸네요. 시원한 커피 한 잔 전합니다. CBS 라디오 백원경의 랄랄라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30년 전통 지역 강원도 속초에서 국내산 100%의 재료를 사용하는 산대바람 김치에서 김치 드리고요.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노 아토크림, 모바일 커피 쿠폰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원경의 랄랄라. 노래도 좋고 원경이 목소리도 좋고 날씨는 덥고 꾸물해도 오늘도 신나게 아란 엄마님 보내셨고요. 자유 꿈꾸다님 선곡 짱 하셨는데 어떠세요? 제가 첫날에 그랬잖아요. 매일 길을 불어넣어 드릴 거라고. 어떠신가요? 지금 웃고 계신가요? 오늘 마지막 곡 이승환 덩크슛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 웃으면서 다시 만나요. 약속!

0: CBS
1: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0: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1: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0: 7월은 산업안전 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1: 내일 더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충남이면 충분해.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자연, 역사, 축제, 숙박, 먹거리 다 갖춘 관광지.
3: 잠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2: 맞아요. 이곳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 완벽한 무대에 주인공이 빠져있잖아요. 충남, 당신이면 충분해.
4: 당신이 찾던 그곳, 충남이면 충분합니다. 2026년 충남 방문의 해. 여러분 모두를 충남으로 초대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7: 경향신문 제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사경은 오늘 주가 조작 세력의 총책 A씨, 현직 기자 신분으로 선행매매를 자행한 B씨 등 구속 피의자 2명과 나머지 불구속 피의자 5명까지 모두 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인회계사인 A씨는 지난 2020년 10월쯤 현직 기자 3명과 신규 주가 조작 세력을 조직적으로 결성한 후 특징주 기사를 이용해 선행매매를 저지른 혐의입니다. 특징주 기사가 보도되기 직전 주식을 선매수했다가 보도 후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또 다른 단독 사건을 저지른 현직 기자 B씨는 2022년 10월쯤부터 2024년 7월까지 300여 건의 기사를 이용해 비슷한 수법으로 7억 5천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겼습니다. 경찰이 인천의 재활용품 공공처리시설에서 발견된 신체 일부가 의료용 폐기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10일 발견된 사람의 왼쪽 다리가 의료용 폐기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인 환자의 신체 일부인지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긴급 유전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서울시가 GTX A노선 철근 누락 시공과 관련한 MBC 보도가 왜곡 과장됐다며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정정 보도문 게재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MBC가 5월 15일부터 6월 3일까지 3주 정도 되는 기간 동일 사안을 모두 76건 보도하며 시공 오류에 대한 책임 주체를 왜곡하고 공사 현장 균열의 원인을 철근 누락으로 연관지었으며 정상적 행정 절차를 고의적 은폐로 매도하는 등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체결한 이란 핵 합의를 퍼주기라고 비판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훨씬 큰 규모의 보상을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미국과 이란이 공개한 종전 양해각서 전문 6조는 미국은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재건과 경제 발전을 위한 최소 3천억 달러 규모의 확정적이고 상호 합의된 계획을 세울 것을 역내 파트너들과 약속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껏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행정부가 2015년 이란 핵 합의를 체결하면서 이란에 17억 달러를 제공한 것을 퍼주기라고 비판해왔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다음번 금리 조정이 금리 인하가 아닌 금리 인상일 것임을 알리면서 한미 양국이 나란히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도 이미 여러 차례 다음 달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했으며 금융시장에서는 연내 2회 인상 전망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반도체 특수와 교통호재 등으로 집값이 급등하는 경기도 화성 동탄구 등 수도권 비규제 지역 3곳이 이달에도 규제 지역 지정 요건을 달성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

0: 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3도입니다. CBS 뉴스 이봉규입니다.
1: CBS 안녕하세요. 카드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위해 이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카드사, 친절한 상담원, 믿을만해 보여도 이건 보이스 피싱입니다. 어떤 기관도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 배송과 고객센터를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 피싱. 최근 가장 피해가 급증한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금융기관이나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2: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안전 캠페인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 12시 5분입니다.

리모컨 버튼만 꾹꾹 누르면 TV 채널을 바꿀 수 있는 요즘이지만 어르신들은 여전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 재미난 거 없냐? 딴 데 좀 틀어봐라. 하긴 TV 채널만 그런 것도 아니죠. 선풍기도 틀고 에어컨도 틀고 라디오도 음악도 틀어본다 뭐 하잖아요. 이쯤 되면 튼다는 말이 꼭 마법의 단어 같습니다. 스위치를 켜고 방향을 돌리고 분위기를 바꾸고 상황을 반전시키는 거. 이 모든 게 튼다는 말 한마디로 다 가능한데요. 아마도 turn이라는 영어 단어가 튼다는 말과 제일 비슷하겠죠? 매일 똑같이 반복했던 일상에서 방향을 살짝 틀기만 해도 스위치를 반짝하고 켰을 때처럼 물길이 트이고 시선이 트이는 기분을 확실히 다르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secret I try to hide, but I can't have you. We're bound to break and my hands are tied. 6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으로도 해피송을 듣고 라디오를 들을 수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튼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켜라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가요 혹시? 피로와 요나님은 마음을 튼다, 관계를 튼다 또 이런 얘기도 하셨고, 유지수의 해피송 첫 곡은 제임스 어서 앤 마리의 Rewrite the Stars였습니다. 이 채널을 튼다라는 말이 예전에 로터리식으로 TV 채널을 돌리던 시대의 흔적이라고 얘기도 하시죠. 근데 실은 그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단어겠죠. 핸들이나 손잡이를 돌리고 방향을 꺾고 멈춰있던 기계를 움직이는 것도 트는 거지만 둥지를 틀고 상투를 틀고 솜도 튼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과는 다르게 새로워지고 변하는 건 뭐든지 튼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몸을 조금만 틀어보거나 시선을 조금만 돌려봐도 순식간에 눈앞에 다른 풍경이 펼쳐질 겁니다. 일단은 라디오부터 틀어보시죠. 목요일에 함께하고요. 팝이 있어 행복한 오후 유지수의 해피송입니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2: 저축은행.
3: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4: 기대세요.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5: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1: 저축은행.
6: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7: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 600.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 600.
8: 마더스테야.
9: 신축도,
10: 리모델링도
11: 경동하우징.
12: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13: 빌딩앤 리치.
12: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13: 빌딩앤리치.
9: 신축도,
10: 리모델링도
11: 경동하우징.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11: 그린

0: 베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아, 또 눌어붙었네.
3: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진달래님, 어제 팔이 다쳐서 아무것도 못하고 얼음 찜질만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때다 하고 오늘은 누워서 음악 듣고 책도 보고 쉬려고요. 해피송 덕분에 심심하진 않아 다행이고요. 몸은 아파도 좋은 음악 들으니까 기분은 신납니다. 아, 이 얼음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다치셨을까요? 고생이 많으시고요. 또 잘 쉬면 또 잘 나을 거라고 믿습니다. 별똥별냥님은 오, 지금 나오는 노래 처음 들어보는데 좋은데요? 하셨어요. 바비걸. 우리 가는 바비걸은 에이바 맥스가 본인만의 스타일로 해석했네요. 에이바 맥스의 Not Your Barbie Girl. 나는 너의 바비걸이 아니다. 그 카세트의 My Way까지 두 곡이었습니다. 곧 미녀님, 저는 출근길 차 안에서 라디오를 트는 순간이 제일 행복합니다. 신호 대기 중에 무심코 손이 가서 딸깍 켰는데 마침 좋아하는 노래가 흘러나오면 그날은 이상하게 잘 풀리더라고요. 반대로 광고만 줄줄 나오면 아 오늘 좀 험난하겠다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즘은 라디오 듣는 타이밍이 나름의 제 운세 같습니다. 오늘은 틀자마자 제 사연이 나오길 바라면서 다시 한번 딸깍 라디오를 틉니다. 아, 오늘은 운수 대통? 사연이 소개되었으니까. 아이 그런데 그런 징크스는 없습니다. 라디오는 라디오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더더더더 사랑하고요. 우리 광고 없으면 장사 못해요. 광고 없으면 안 돼요. 4953님은 아, 지수님 내일 축구 경기 때문에 저는 오늘 밤에 잠이 올런지 모르겠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내일 우리나라 경기 하프타임 때 양국 팬이 싸이의 강남스타일 춤을 춘다고 하더라고요. 승패를 떠나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선수들 다치지 말고 모두 파이팅입니다. 아 드디어 내일입니다. 이렇게 또 시간이 빨리 흐르네요. 지난 금요일에 우리 짜릿한 승리를 맛봤잖아요. 내일 멕시코와의 경기가 오전 한 10시쯤에 경기는 시작을 하는 거죠. 아마도 해피송은 경기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올 쯤 만날 것 같은데 흥분이 가라앉지 않고 들뜬 상태에서 우리 이렇게 다시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자, 유재수의 해피송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아, 그 뮤지션도 있었지. 알파벳으로 뮤지션을 찾아보는 날. 오늘은 알파벳 M으로 시작하는 뮤지션입니다. 알파벳 M. 알파벳 M. 와, 이거 진짜 이거는 거의 연중 기획가.

인데 1년 내내 해도 모자랄 것 같은 느낌인데요. 자, 알파벳 M으로 시작하는 뮤지션 알려주시고 얽힌 사연도 있으면 함께 주세요. 문자 샵 1212,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Train Drive By, The Boys Like Girls의 Life of the Party까지 두 곡이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은 알파벳 M으로 시작하는 뮤지션들의 잔치입니다. 잔치. 아, 4105님 등등등등 마잭! 마잭! 기대합니다! 하셨고 멜랑 꼬랑네맨님은 마이클 볼트들 또 마이클 런스트럭을 각각 신청하신 분들 계시고요. 마이클 시리즈 텅빈마음님은 처음에 어디선가 들었는데 좋아서 흥얼거리기만 했던 노래가 있어요. 메모리만 기억이 났는데 한창 나중에 찾아보니까 마룬5의 메모리즈라는 곡이었습니다. 그 후에 팬이 되었죠 하시면서 마룬5의 곡을 바다님은 마룬5의 슈가를 신청하셨고요. 9820님은 MC 해머의 You Can't Touch This. 제가 사춘기 때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 제 방황하는 마음을 위로해준 곡이라고. 8777님은 Mike and the Mechanics의 The Living Years 신청합니다 하셨고요. 앤디님은 지수님 밖에 너무 더운데 Mariah Carey의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크리스마스 노래 한 곡 어때요 하셨는데요. 크리스마스도 6개월 남았네요. 자 좋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은 알파벳 M으로 시작하는 뮤지션입니다. 먼저 멜랑 꼬랑네 맨님 폴 맥카트니와 마이크 잭슨이 노래합니다. Say, say, say.

1105님, 결혼기념일 겸 남편 생일 겸 경주로 2박 3일 여행 갑니다. 2시간은 제가, 지금부터는 남편이 운전을 하는데요. 가는 길 함께 할게요 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잘 다녀오세요. 아주 고음이 시원하죠. 고음이 시원합니다. 머라이어 캐리의 이모션스, 또 마이클 잭슨, 폴 맥카트니, 세이 세이 세이 들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은 알파벳 M으로 시작하는 뮤지션 0070 제임스 본드님, 마마샘 파파스 캘리포니아 드리밍, 호레노츠님은 마이크 샌벨로의 매니아가, 여기도 마이클이네요. 제 인생 영화 플래시댄스 중에서 흘렀죠. 0702님은 속도 부글부글한데 마이클 부블레 홈을 부탁합니다. 홈이 아니라 화장실부터 가셔야 되는 건 아닌지, 토일렛 가셔야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2255님은 마돈나의 헝업을, 의학세님은 모세다데스의 에레스두, 아가다님은 미카레 노래 신청하셨고요. 창수님은 마일리 사이러스의 플라워스, 졸리나님 메간 트레이너 미투, 보람님은 마클론슨 브루노마스 업타운 펑크, 여름에 어울리는 노래들이 또 신청곡으로 많이 들어왔네요. 자,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은 알파벳 M으로 시작하는 뮤지션. 이어지는 곡은 맨하탄스예요. 샤이닝 스타.

비공개로 커피 마시면서 잠깐 쉬고 있는데 음악이 좋다고 하셨고요. 작은 나무님, 오, 제가 청한 곡이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내가 신청해놓고 내가 신청한 노래 못 듣는 경우도 가끔 있잖아요. 다행이십니다. 작은 나무님, 또 신혜숙님, 해피그님, 배로님, 머라이어 박님 등 마멀레이드였어요. Reflections

of My Life, 또 도로시님 저가신 맨하탄 트랜스퍼의 자바 자이브, 맨하탄스의 Shining Star까지 세 곡이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1부 닫는데요. 의학세님, 앤디님, 모세다데스의 LS2 남기고요. 저희 뉴스 듣고 2부에 옵니다.

CBS 상쾌한 하루 보내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양케어.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0: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양 가구박람회.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양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양 가구박람회.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4: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 뉴스입니다.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이끈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는 기준금리 동결에도 매파적 기조가 부각됐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미 연준은 워시 의장 체제하에 열린 첫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5에서 3.75%로 동결했습니다. 오늘 공개된 점도표상 올해 말 기준금리 예측치 중간값은 3.8%로 지난 3월 회의 때의 3.4%에서 0.4%포인트 올라갔고, 연말 기준금리 예상치를 제출한 18명 가운데 9명이 금리 인상을 예측했습니다. 유진 투자증권 허재환 연구원은 워시 의장이 주재한 첫 FOMC 회의에서 연준은 예상한 대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성명서와 점도표 등에서는 파격적인 연준의 변화 가능성이 부각됐다고 분석했습니다. SK증권 원유승 연구원은 전반적으로 예상보다 더 매파적인 결과였다며 향후 금리 향방의 실질적 승부처는 9월 FOMC라고 강조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자해한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송파경찰서는 어제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인근 시위 현장에서 흉기를 휘두르다 체포된 30대 남성 A씨에게 특수 협박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다만 A씨가 자해로 다쳐 치료가 필요한 만큼 아직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조사는 하지 않았고, 경찰은 A씨가 수술을 받고 회복한 뒤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A씨는 어젯밤 10시 24분쯤 핸드볼 경기장 1-3 게이트 앞에서 오른손에 흉기를 쥐고 자해하는 등 휘두르다 경찰에 제압됐습니다. 한편 시민들은 무더위 속에서도 부정선거 재선거를 외치며 14일째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6.3 지방선거에 자당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정의한 전 후보의 피습 자작극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서 부산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기관이 공개하고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중대한 선거 범죄라며, 당 자체에 진상조사단을 가동하고 드러난 사실관계에 따라 정 전 후보에게 최고 강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엄정히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의 통보도 없이 SNS상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온라인 탈당을 하는 정황이 책임을 지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정 전 후보가 정치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자유총연맹의 자유센터 부지개발 운영사업 추진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 등이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돼 연맹 관계자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지난 5월 20일부터 지난 11일까지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한 결과 자유센터 부지개발과 운영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연맹 사업자 선정 태스크포스 단장 등 관계자들의 업무상 배임이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업 핵심 관계자들은 2024년 8월 30일 공고된 공모지침과 다른 방식으로 특정 업체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해당 업체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해 외부인에게 유출하고 돈까지 받은 현직 경찰관이 구속 송치됐습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경기 북부경찰청 관내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를 구속했습니다.

0: 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과 내일 전국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모레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31도입니다. CBS 뉴스 이강민이었습니다.
1: CBS
2: 안녕하십니까. 변상욱 기자입니다. 7월 22일 상하이 우전 항저우로 역사와 예술을 만나는 인문학 여행,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3: 반갑습니다. 여행작가 겸 사진작가 오재철입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구경이 아니라 여러분의 핸드폰으로 인생샷 찍는 법을 1대1로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2: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도 우리의 이야기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여행의 품격을 바꾸죠.
3: 선착순 딱 40분만 모십니다. 4박 5일 정말 특별한 추억 CBS 시투어에서 함께 만들어요.
2: 여행지에서 기다리겠습니다.
3: 특별 할인 중 서울 771-1932.
4: 1시 5분입니다.

0: 1222님,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금요일, 토요일에 비가 좀 온다니까 나아지겠죠? 하셨는데,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가 낮 기온이 조금 낮기는 하더라고요. 이제 좀 있으면 장마 이야기도 나오겠죠? 곰곰님은 외출했다가 집에 와서 냉장고에 있는 수박을 꺼내 먹으니까, 아, 세상 행복합니다. 여름을 싫어도 이런 맛에 견딥니다. 여름이 힘들 때, 여름을 상징하는 여름에만 가능한 이런 경험들로 또 시간을 채우면 어느새 여름도 미소로 기억될 수 있죠. 그래도 안 더운 건 아니라는 게 함정입니다. 덥기는 무지 더워요. 윤지님, 아, 2부 첫 곡이 시원하고 좋습니다. 하셨는데, 어우, 그러니까 뭔가 통쾌함이 있죠? 호르노트님이 신청하신 마이클 샌벨로 매니악이었습니다. 자, 해피송 2부로 만나봤고요. 오늘 2부는 이렇게 얘기 나눠볼게요. 분위기 전환이 필요할 때는 네모다. 아니, 근데 오늘 분위기 왜 이렇습니까? 우리 방송 시작할 때랑 지금 한창 2부로 들어선 지금하고 날씨가 좀 달라지는 것도 같고요. 분위기 전환할 때는 이렇게 스몰 토크, 날씨 얘기도 좋고, 음식 얘기도 좋고, 음악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생생한 경험담도 좋고요. 분위기 전환이 필요할 때다 이거다 하는 것들 알려주세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요, 분위기를 전환할 땐 유머가 좋더라고요. 뭐 이런 것들. 뭐 요즘 뜨는 쇼츠 이야기 괜찮습니다. 뭐 그런 것도 전해주시면 좋겠네요. 신청곡과 함께 알려주시고요. 문자 샵 1212.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분위기 전환이 필요할 때는 뭐다? 물론 해피송이긴 하지. 그 외의 것들 기다립니다. CBS 라디오 유지수의 해피송 2부입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오늘 뮤즈곡을 청하신 분 몇 분 계셨는데 해피송의 픽은 이 곡이었어요. 슈퍼 매시브 블랙홀. 또 그 전 곡은 캔디핑님 멜리사 맨체스터의 You Should Hear How She Talks About You. 또 나무사랑님 딸기산도님 미스터 빅의 To Be With You 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 이분은 분위기 전환할 때는 뭐다? 분위기 전환할 때 필요한 건 네모다. 아, 먼저 3769님 분위기 전환할 때 시원한 아아 한 잔입니다. 꼬마 마녀님 분위기 전환할 때는 무조건 달달구리죠. 저는 보통 그냥 아아를 마시는데 전환이 필요할 때는 돌체 라떼나 바닐라 라떼를 마십니다. 이런 달달구리로요. 근데 너무 비싸요. 아시면서. 그러니까 그거 우유 조금 넣고 가루 좀 조금 넣고 뭐 달달구리 좀 넣고 뭐 휘리릭 돌렸다고 가격이 그냥. 그래서 분위기 전환은 가끔만 하는 걸로. 6410님 분위기 전환할 때는 단 겁니다. 달달구리. 그중 최고는 초콜릿 아닐까요? 아, 마법의 약이죠. 초콜릿. 이게 풍미가 좋은 초콜릿 하나로 마음이 달라지는데 문제는 하나만 먹으면 되는데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 막 계속 먹고 있다는 거. 레인포레스트님은 분위기 전환할 때는 커트입니다. 아, 헤어스타일 변신? 뭐 미용실에 갈 수도 있지만 여자분들 중에 좀 이렇게 남자분들도 머리가 좀 기신 분들 있잖아요. 그럼 풀었다가 말았다가 뭐 폈다가 그러시죠? 우와! 3788님은 어머 S반도체 용인 기흥으로 가면서 새벽 3시에 출근을 했었는데요. 이제 평택의 S반도체 공장 짓는 2차 현장 안전 담당자의 빡센 여전사입니다. 저는 집 정리 청소 중입니다. 집안 분위기 좀 바꿔보려고 고된 현장 업무 때 못한 일을 하고 있다고. 사연이 한 네다섯 줄 되는데, 그 중에 세 줄 이상이 본인 소개, S전자 소개. 아유, 축하드리고 너무 부럽습니다. 우리 햇님들 중에도 계셨네요. 사실 뭐, 다른 건 별로 안 궁금하고요. 뭐, 집 정리 잘 하시겠지, 뭐. 성과금 받으셨나요? 막 그런 게 궁금한데, 얼마 받으셨나요? 궁금합니다. 0511님, 일단 저는 집에 안에 가구 배치를 새롭게 하고요. 그러면서 자동으로 집 청소를 합니다. 그 다음에 머리를 새롭게 하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아, 형식이 뭐가 중요하냐. 내용이 중요하지. 형식은 뭐, 아유, 그 거칠애다. 하지만 사실 형식도 무지 중요합니다. 때로는 많은 것이 사실 형식으로 결정이 되죠. 형식이 내용을 결정하는데. 특히 사람들이 많은 데서 횡과 열을 맞춰 앉는 것과 둥그렇게 앉는 것과 너무 다르잖아요. 어쨌든 형식을 새롭게 하면은 우리 분위기가 달라지고 마음가짐이 달라진다. 이런 말씀이겠네요. 모두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유지수의 해피송 2부 듣고 계시고요. 분위기 전환이 필요할 때는 네모다. 네모 안에 들어간 우리 햇님이들의 전략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이어지는 곡 보람님 신청하셨고요. 마크론슨 브루노 마스예요. 업타운 펑크.

모던토킹의 쉐리 쉐리 레이디였고요. 6291님, 레인포레스트, 또 지리산님, 오일탱크, 문경도련님, 또 0191 바둑과 야구님, 맨앤워크의 다운 언더, 보람님, 마클론슨, 브루노마스의 업타운 펑크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분위기 전환이 필요할 때는 네모다. 호레노츠님, 분위기 전환할 때는 금융치료가 최고입니다. 뭐 쇼핑.

주식을 하든 비싼 레스토랑을 가든 금융치료가 최고 하셨고요. 준호맘님은 현금 아닐까요? 아니 뜻밖의 용돈이나 선물? 근데 이런 것들이 내돈내산이면 나중에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안 좋은 분위기가 다시 올 수도 있잖아요. 남의 편이 해주면 참 좋으련만, 그죠? 핫종님은 달달한 케이크와 시원한 커피 그리고 공감을 잘해주는 해피송이면 이미 전화 끝났쥬 하셨습니다. 아이 좋죠 좋죠. 우리 핫종님은 또 운동도 좋아하지 않으세요? 걷기? 달리기? 등산? 이런 것도 몸을 마구마구 쓰면서 땀을 흘리는 것도 좋죠. 영표님은 코인 노래방에서 세 곡만 연속으로 목청껏 노래하면 목이 약간 쉬면서 분위기가 완전 전환됩니다. 뭐 골프나 볼링도 해봤지만 점수가 제대로 안 나오면 더 열받습니다. 우리 영표님은 기승전 두 가지로 귀결이 됩니다. 하나는 뭐 우리 해피송 애청자들, 햇님이들 아시죠? 마눌님. 다른 하나는 코너, 코인 노래방. 제가 보기에 분위기 전환은 마눌님께 등짝 한 대만 맞아도 마눌님의 그 착 눈초리 한 번만 싹 쏘아주시면은 분위기 전반 금방 될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도로시님은 저는 많이 꿀꿀한 날에 일이 끝나면 차 몰고 뚝방에 가서 음악을 크게 틀고 얼음을 씹으면서 음료수를 마시고 옵니다. 아하 왕년에 껌 좀 씹으셨다는 우리 도로시 언니 요즘은 뚝방이면 보통 그런 데 아니에요? 다리미 이런 데? 이런 데서 막 크게 틀고 막 얼음을 아그작아그작 씹는. 아, 좋습니다. 피러마 유너님은 영화를 본다고 감동적인 메시지가 있는 영화 봤을 때 감탄하며 깨달음이 오고 삶의 분위기도 정리가 된다고. 아, 그러네요. 그쵸, 그쵸, 그쵸. 영화 한 편 보면 뜻밖의 깨달음이 오는 경우가 있죠. 다시 봤는데요. 페로아 요나님. 구사고원님은 재래시장을 구경한다. 새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할 때요. 머릿속을 비워야 되잖아요. 재래시장에 가서 넋놓고 돌아다니면 좋습니다. 저는 세 번째 20살을 살면서 이렇게 고비고비를 넘기면서 왔네요. 하셨어요. 그러니까 영화도 그렇고 재래시장을 돌아다니면서 그 삶의 향기를 맡는 것도 그렇고 다른 사람의 일상을 들여다보면서 마음을 정리하는 거죠. 삶의 분위기를 다르게 가져가는 거고 재래시장 구경도 너무 좋은데요. 먹거리도 있고 주머니 부담도 없고 또 시간도 때울 수 있고. 4303님은 저는 분위기 전환할 때 네일 아트 받습니다. 네일 예약해놨어요. 하셨는데 좋습니다. 내일 받는 네일 아트는 내일이다. 내일은 또 아시죠? 우리 월드컵 멕시코전 있습니다. 자,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민찬이 아빠님, 운학사님, 모리 맥가번이에요. The morning after.

4927님, 오늘은 사랑하는 저희 아내 유재경 여사의 생일입니다. 오늘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고맙고 늘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하셨네요. 우리 유재경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아, 오늘 남아있는 저의 행복을 양보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마 이 곡도 두 분이 같이 들으셨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고요. 배로님이 신청하셨어요. 몰트나켓의 음성이었죠. Can't take my eyes off you. 또 그 전 곡은 화곡동 김밥님, 메이우드의 I'm in love for the very first time. 또 민찬이 아빠님, 운학사님, 모린 맥가번의 The Morning After였습니다. 마징가 보이님은 분위기 전환에는 아기들 웃음소리가 최고가 아닐런지. 아, 근데 이거는 진짜 너무 비싸다, 요즘에. 듣기가 힘들어졌잖아요, 그죠? 되게 비싼 거예요. 정의남님은 분위기 전환할 때는 미식입니다. 매운 갈비찜 한 점 먹으면. 그러고 나서 매운 거 먹고 땀 흘리면 분위기가 바뀌어버린다고. 피, 땀, 눈물. 다 분위기 전환에 최고죠. 1975님은 저는 몸이 불편한데 해피송의 음악을 들으면서 수세미를 뜨며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하셨는데, 아, 그 이 말씀 한마디에 저희도 마음이 좋아지고요. 더 힘차게 내일도 준비해야겠다 생각이 드네요. 고맙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마이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질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순두 아토크림, 맛깔나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8777님, Mike and the Mechanics at the Living Years 남기고 저희는 물러갑니다. 내일 승전보로 찾아오고 싶습니다. 유지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노후의 품격 어디에서 올까요? 정든 내 집, 익숙한 우리 동네에서 이웃과 함께 살아갈 때 지켜집니다.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지역사회 계속거주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시설 격리가 아닌 마을의 돌봄으로 도시의 틀을 바꿉니다. 턱없는 무장의 설계, 스마트 안전 시스템, 그리고 고령자 맞춤형 주거 개선까지. 어르신이 걷기 편한 길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안전한 길입니다. 모두를 위한 도시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 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

0: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시를 알려드립니다.
2: 한국경제신문지 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국민의힘은 유럽 순방을 마치고 오늘 귀국하는 이재명 대통령 환영 행사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참석하는 것을 두고 치졸한 임기 응변 식 의전 정치라고 혹평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의 순방 귀국을 앞두고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당 지도부 참석 명단을 사전에 공지했다며 출국길에 여당 지도부를 철저히 배제해놓고 당청 갈등설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자 부랴부랴 공항 환영식 쇼로 수습에 나선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 수석 대변인은 이번 사태의 본질은 이 대통령이 직접 여당의 당권 경쟁에 뛰어들었다는 데 있다며 순방길 공항 환송 행사에 늘 참석하던 당 대표를 빼버리고 사의를 표명한 채 당권 도전을 앞둔 김민석 국무총리를 그 자리에 불러 세운 것은 대놓고 특정 주자를 지원하겠다는 당무 개입의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가 올해 연말 발간되는 2026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은 우리 적이란 표현이 삭제될 수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을 적이라고 규정하지 않는 방향을 검토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을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새 국방백서에서 적 표현이 빠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으나 최근 한반도 정세 등을 고려해 표현을 유지하는 쪽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7월 국회 청문회에서 우리 주적은 북한이라고 언급했는데 통일부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하는 데 이견을 드러내면서 국방부가 백서 발간 과정에서 부처 의견을 수렴할 때 표현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전문이 현지 시간 17일 공개되자 이란이 완승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당장 선지급 방식으로 이행하기로 한 경제적 양보안은 4조와 5조, 10조와 11조에 중점적으로 담겼는데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대가로 즉시 에너지 수출의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세부 조항을 뜯어보면 적어도 액면으로는 이란이 새로 내주는 게 거의 없이 미국과의 합의로 광범위한 수권을 이루는 모양새입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파기 환송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3부는 특수 협박 등의 혐의를 받는 홍모 씨의 파기 환송심에서 1, 2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로 본 특수 협박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대신 협박 혐의를 적용해 동일한 형을 내렸습니다. 이는 지난 4월 대법원의 파기 환송 취지에 따른 것으로 당시 대법원은 홍 씨가 과도와 나이프를 현관문 앞에 놓아둔 뒤 건물을 빠져나간 만큼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할 순 없어 특수 협박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한다는 정부 발표의 여파로 올 3월 하락했던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한 달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한국부동산원 공표 자료를 분석한 결과 4월 서울의 아파트 매매 실거래 가격지수는 196.3으로 전달보다 0.08% 상승했습니다. 올 들어 4월까지 누적 아파트 매매 실거래 가격지수는 서울 전역에서 3.2% 올랐습니다. CBS 뉴스 백원경입니다.
3: CBS 네가 좋아.
4: 네가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네가 좋을까? 근데 너는 나한테 왜 그럴까? 사랑을 배울 순 없을까?

0: 안녕하세요. 최강의 영화음악 DJ 최강입니다. 우리 같이 배워봐요. 사랑. 유튜브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1: 2시 5분입니다.
2: 이봉규의 어떤 가요?

6월 18일 목요일 2분기 어떤가요? 이면 첫 번째 트랙 싹쓸이었습니다. 그 여름을 틀어줘. 여름을 틀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붕디 붕부르붕붕 아나운서 이봉규입니다. 방송 초반부터 지금 제보 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8342번님 제가 RD 방송에 인생부동산을 신청했는데 오늘 들었답니다. 언젠간 오르겠죠. 인생부동산. 봉따개 곡이 오늘 그대 창가의 알렉스미다에 흘렀나 봐요. 그쪽 방송에서 좀처럼 저희 어떤가 위해서 만들었던 노래들을 틀어주지 않는데 오늘은 무슨 일인지. 역시 잘 나가는 프로그램에 뭔가

0: 숟가락 한번 얹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닌가. 우주데스타님이 오늘 그대창에서 MOU는 체결하지 않았지만 형제 방송이라고 틀어줘서 반가웠어요. 근데 왜 생일 축하 안 해주세요? 생일 축하해요? 27년에도 축하할 수 있을까요? 자매 결연 방송, 뭐 형제 방송. 저는 그렇게 달갑진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자매라뇨? 형제라뇨? 아니요. 부부예요. 알디가 남편, 내가 아내. 우리는 부부 방송이에요. 부부 방송. 부부부부부부부부.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데. 요새 오빠 내외하더라? 아까 11시 뉴스 스튜디오 안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쿨하게 인사만 하고 가더라. 내 얘기 그렇게 방송에 했으면서. 이용해 먹기만 하규. 밥 한번 사주지. 오빠. 기다릴게 오빠. 부부입니다. 앞으로 형제 자매 방송 아니다. 부부다. 이렇게 우리 봉팔님들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사이가 안 좋아서 뭔가 그 각방 쓰는 그런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부부인데. 그나저나 우리 봉팔님들은 코리안 멜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해외에서는 참외를 이렇게 불러요. 특히 일본에서는 참외를 참외라는 이름으로 큰 인기인데 사실 참외가 과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달달해서 과일 같지만 밭에서 재배하는 이 동굴성 작물의 열매이기 때문에 과일이 아닌 채소로 분류되죠. 그리고 수박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 제철 식재료 중 하나가 참외고 뭐 감자, 복분자도 6월부터 시작하는 제철 식재료인데 요새 날이 더워지면 좀 자꾸 시원한 것만 찾게 되고 입맛도 잃기 쉽고 덩달아 주방에서 요리하는 것도 많이 힘들죠. 우리 봉팔님들은 간단하게 한 끼 뚝딱 해드시는 것 요새 뭐가 있으신가요? 입맛도 살려주고 여름에 먹기 좋은 한 끼. 우리 봉팔님들 요새 점심에 뭐 드시나 하고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곡도 기다릴게요. 사연 남겨주신 우리 봉팔님들 위한 시원한 커피 쿠폰도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지금 봉팔님들께서 답가 안 하냐, 알렉스 답가 오늘 재생해 줘야 된다 했는데 어젠가 엊그제 저희가 알렉스에 화분이 나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뭐 그래도 또 재생할 수 있죠. 오늘도 답가 가겠습니다. 그쪽에서 또 챙겨줬으면 우리도 당연히 챙겨줘요. 오빠, 내가 챙겨줄게요. 렉살 오빠. 이번 기회 어떤가요? 함께하는 방법 문자번호 샵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 광고주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2: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3: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4: 위제로
3: 맛있게도 제로 제로 위
4: 제로
3: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4: 위 제로
3: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4: 위 제로
2: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 제로
5: 일양약품
2: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금.

0: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리치가 부른 사랑의 이말밖엔 오랜만에 들었고요. 그 전곡 클래식화의 She is, 내 이름은 김삼순의 OST 들었습니다. 이 곡 들으면서 아웃두바님이 봉디 아주 그냥 주거니 받거니 철저히 계약을 지키는 쇼 윈도우 부부 같아요 하셨는데, 아 정확하게 파악하셨습니다. 이봉규 어떤가요? A면 함께하고 있고요. 우리 봉팔님들의 여름 음식 딱 한 끼, 귀찮을 때 뚝딱 해먹는 음식 뭐에 드시나 공유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희나비맘님은 요새 찬물에 얼음 띄워서 밥을 말고요. 그 구운 김 있잖아요. 참기름 발라서 소금 친 김을 적셔서 먹습니다. 다들 뭐야 하시겠지만 드셔보면 그 색다르고 시원한 맛이 좋아요라고 문자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본에서 먹는 음식 중에 오차즈케라고 했죠.

녹차즈케. 그 녹차 우리말에 밥을 말아 먹고 뭐 명란 같은 거 넣어서 먹기도 하는데 뭐 그런 비슷한 맛이 날것 같아요. 아니면 보리굴비 먹고 나서도 그런 식으로 먹잖아요. 무조건고님은 요즘 오이가 너무 맛있어서.

진짜 제가 웬만하면은 다 먹거든요. 근데 오이냉국은 아 진짜 못 먹겠어요. 웬만하면은 아 해피트리님 점심에 오이냉국 드시고 아 너무 맛있었겠다 이렇게 공감을 하고 싶은데 저는 진정성 있는 방송만 합니다. 진실만을 얘기해요. 아 이건 진짜 공감을 못 하겠어요. 오이냉국에 오이 빼면 맛있을 것 같은데 왜 하필 오이를 넣어가지고. 근데 저 같은 사람 있을걸요? 오이냉국 안 먹는 사람? 그렇지 않아요? 오이 샌드위치도 안 먹습니다. 오이 김밥은 먹어요. 오이 샐러드? 오케이. 근데 오이 샌드위치는 오이 냉국만큼 싫습니다. 공감을 못해드려서 죄송해요. 최강권철님, 전 냉면만 먹고 삽니다. 뜨거운 기름솥 앞에서 일하다 보니 너무 더워서 뜨거운 건 못 먹겠더라고요. 우리 최강권철님께는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한 잔 안 챙겨드릴 수가 없네요. 6427번님은 요즘 막국수에 빠져있다고 하시고요. 요요 MKS 막국수. 점심에 막국수 꽃배기로 먹으면 얼마나 든든해요. 그렇죠? 옥주님은 친정엄마가 만들어주신 열무김치에 텃밭에서 키운 상추 넣고 소면 삶아서 비빔국수 최고입니다. 아들들은 여기에 대패삼겹살 구워주면 한 그릇 뚝딱이죠. 아 삶은 계란도 하나씩 넣어줘요. 크, 먹을 줄 아시나. 열무 뭐 비빔국수나 막국수에 이 대패 삼겹살, 그냥 삼겹살 말고 대패 삼겹살이 정말 잘 어울리는 조합이죠. 그렇게 한 끼 먹으면 야 든든합니다. 열무가 전 그런 음식이라고 생각해요. 열무 김치는 특히나 어떻게 편곡해도 좋은 원곡이다. 원곡이 좋기 때문에 어떻게 편곡해도 누가 불러도 그 곡은 좋은 거예요. 크크님도 국수 얘기하시네요. 별미국수. 시원한 물에다가 쯔유 두세 스푼 넣고 풀어갖고 청양고추 쫑쫑 썰어넣고 차가운 소면 담가 먹습니다. 하, 여름에는 확실히 이 시원한 그 면류가 땡겨요. 그렇죠? 3767번님은 텃밭에 주렁주렁 매달린 호박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호박 볶음, 호박 만두. 여름에 너무 맛있습니다. 싱그럽지 않나요? 싱그럽네요. 사진 보내주신 거 보니까 호박이 아주 이쁘게 열렸습니다. 호박잎 쌈밥도 만나는데 그쵸? 오이냉국 얘기를 하니까 1326번님 아, 무슨 소리 하세요? 여름에는 오이 미역냉국이죠. 오이에 미역이랑 같이 넣어가지고 시원한 물과 식초, 설탕, 마늘 다진 거 해가지고 국간장 넣어가지고 깨가루 톡톡 뿌리면 얼마나 맛있게요? 죄송해요. 1326번님이 거기에 어떻게 하시더라도 저는 안 좋아할 것 같아요. 5846번님 봉디 오이로 맞은 적 있죠? 아니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아, 저는 여름에 꼭 챙겨 먹는 음식에 요맘때쯤 이제 더위가 좀 시작할 때쯤이면 그 공릉동에서 파는 닭 한 마리 있잖아요. 공릉동에서 파는 닭 한 마리. 저는 그걸 꼭 먹으러 갑니다. 아 정말 저에게는 힘이 나는 음식이에요. 여름에 적어도 한 3번에서 4번은 먹으러 가거든요. 거기 김치가 참 맛있는데 그 소스도 거기만의 특제 소스가 있어가지고. 동그리님 봉기는 가리는 거 없을 것 같은데 신기하네요. 돌멩이도 잡수실 것 같은데. 돌멩이도 먹을 것 같다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맹장 수술을 했나 봐요. 갑자기 맹장 수술 얘기하니까 이 썰은 제가 안 푼 것 같은데 잠깐 하고 넘어가 보면 제 대학교 3학년 때인가 12월 31일이에요. 12월 31일. 근데 오전부터 계속 배가 아파요. 배가 아파가지고 이상해요. 평소에 아프던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이건 좀 다른 종류로 아파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엄마 배가 계속 아프네. 어 화장실 가. 그래서 변비약도 먹어보고 했는데 화장실 갔다 왔는데도 이상해요. 결국 근처 내과 가가지고 검진했더니 어 이거 큰 병원 한번 가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12월 31일 밤 11시에 수술 들어가서 새해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수술하면서 새해를 맞이했어요. 야 이것도 참 인생에서 재밌는 경험이다. 맹장은 말이죠. 그 오른쪽 하복부에 통증이 있다. 그 내과 가서도 그 배를 꾹꾹 눌러봐요. 왼쪽 배, 뭐 왼쪽 아래, 뭐 그리고 위에 복부 명치 쪽 꾹꾹 눌러보다가 오른쪽 하복부를 꾹 눌렀을 때 거기가 허리랑 함께 같이 너무 아픈 거예요. 오른쪽 하복부가 평소와 다르게 많이 쑤시고 아프다. 한번 의심해봐야 됩니다. 그 삶의 지혜인 것 같아요.

우물종의 노래였어요. 키스 미 그전 곡 더 자도 김밥이었고요. 이번 기회 어떤가요? 오늘 A면은 먹는 얘기 좀 하고 있습니다. 5940번님이 저는 입맛 없는 요즘 텃밭에서 키운 상추와 삼겹살 약간 쌈장 대신 갈치 속젓과 매운 고추 쌈 싸먹으면 없던 입맛도 돌아와요. 텃밭에서 키운 상추 먹을 때 무조건 하는 말 누가 같이 먹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유기농이요. 이 말은 안 하고 지나갈 수가 없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텃밭에서 키울 때. 유기농이요. 몸에 좋아 보라. 언급하신 음식에서의 포인트는 갈치 속젓이죠. 갈치의 내장을 소금에 절여서 숙성시킨 갈치 속젓. 저도 좋아합니다. 이게 쌈에 싸먹을 때 된장 대신 뭐 쌈장 대신 참 좋아요. 6775번님 봉디 저는 고기파예요. 더워도 추워도 습해도 아파도 고기. 오늘 점심도 냉삼 냉동 삼겹살. 그 보통 저녁에 좀 두꺼운 삼겹살 먹고 점심에는 냉동 삼겹. 왜냐하면 그냥 얼른 구워서 먹기 편하니까 냉동 삼겹 많이 찾으시죠. 그리고 마트 가면은 그냥 큰 거 한 팩에 플라스틱 팩에 뭐 만 원에서 뭐 만 오천 원 정도면은 싸게 살 수 있더라고요. 뭐 스페인산, 뭐 칠레산, 뭐 이런데. 852번님 여름엔 콩국수 아니겠어요? 더울 때 콩물에 소금 약간 넣어 마셔도 완전 입맛 돌아요. 여름엔 콩국수. 크, 콩국수. 우리 봉팔님들은 소금 넣어 드세요? 설탕 넣어 드세요? 콩국수에. 저는 콩국수를 안 먹습니다. 아, 오늘 또 못 먹는 거 나왔네. 못 먹는 게 아니라 우이냉국은 못 먹고요.

콩국수는 안 먹어요. 너무 텁텁해요. 저에겐.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의 입맛이라는 게. 콩국수 그 설탕 많이 뿌려도 먹어보고 소금도 넣어서 먹기도 해도 모르겠어요. 콩국수의 즐거움은 아직 못 찾았습니다. 5178번님은 지금 오리백숙 준비 중이시네요. 오리백숙 능이 뭐 오리백숙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올여름 잘 버티려면 몸보신 해야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제가 뉴스로 본게 현재 시간부로 서울 동남 서남권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답니다. 오후 2시 기준 폭염주의보. 전국 날씨 체크해보면은 어제랑 온도는 비슷한데 폭염주의보가 지금 내려졌어요. 그만큼 또 온열질환 우리 봉팔님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봉이조아님은 이걸 말씀드려야 하나요? 신림동에요. 옷 우리집 정말 끝납니다, 여기. 마늘 옷 넣고 이 오리탕이 정말 여름에는 한번 먹고 나면 여름이 지나가요. 봉균의 팀 한번 오시면 쏩니다. 같이 나오는 반찬도 맛깔나고요. 나중에 찹쌀 넣고 죽에 익은 갓김치, 신김치 올려서 먹으면 다음날 속도 편안하고 숙변에도 좋습니다. 옷 요거는 이제 동의보감에도 나오죠. 옷이 피를 맑게 한다. 몸의 기운을 회복시켜 준다고. 근데 이게 또 잘못하면은 그옷 알레르기 증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먹어야 되는데 전옷 먹을 줄 알아요. 온놀이. 언제 가면 돼요? 봉유조아님. 그거 비싸지 않아요? 괜찮으시겠어요? 저 많이 먹는데 봉유조아님. 우리 제작진 지금 어우 입맛 다시고 있어요. 별처럼님, 저는 냉짬뽕이요. 저는 은평구 진관동 사는데요. 여름이면 냉짬뽕 세네 번은 꼭 주문해서 먹습니다. 은평구 진관동에 냉짬뽕 잘하는 데 있어요? 좀 알려주십시오, 별처럼님. 하이웨이님도 콩국수 안 먹는데요. 그래서 애들도 콩국수를 한 번도 안 먹어봤다고 저한테 따져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안 먹는 음식은 애들도 안 먹을 확률이 높긴 하죠. 제가 유일하게 두 가지 안 먹는 게그 오이냉국. 이란 음식 그리고 콩국수 편식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안 좋아해요. 먹으면 먹죠. 이제는 오리백숙 얘기 나온 김에 이곡 듣겠습니다. After Shaving 영계백숙.

쿨이었어요. 맥주와 땅콩 애프터 쉐이빙 연기박수 그 전곡으로 재생해드렸고요. 콩국수의 텁텁함을 제가 아까 언급했는데 구름맛사탕님이 봉디 순대국이 더 텁텁할 텐데 순대국의 텁텁함과 콩국수의 텁텁함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순대국의 텁텁함은 그게 들깨가루에서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들깨가루를 덜 넣거나 조절하면 돼요. 근데 콩국수는 그 특유의 텁텁함이 전 조절이 안 되더라고요. 뭐 물론 고소하지만. 그러니까 콩국수를 먹을게요. 예. 네. 콩국수 내일 점심에 먹을게요. 어디 우리 제작진 여기 근처에 콩국수 맛있는데 하는 데 있으면 알려주세요. 내일 한번 다시 먹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오랜만에 먹으면은 또 입맛이 그 사이에 달라졌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를 테니까. 내일도 그러면 그때는 우리 그런 걸류. 대혜님 콩국수 저는 설탕파요. 3232번님 저는 설탕 듬뿍 콩국수가 좋아요. 바나나 우유님도 저는 소금. 팥칼국수도 소금. 해피트리님은 저는 소금 설탕 아무것도 안 넣어 먹어요. 와우. 무슨 맛으로 먹는 거예요? 콩 본연의 이 맛으로 드시는 건가요? 고소함으로. 근데 콩국수 먹을 때 어떤 분들은 설탕을 이렇게 많이 넣어도 되나 싶을 만큼 넣더라고요. 이게 너무 많은 당이나 가끔은 또 너무 많은 나트륨이 콩국수에 들어가는 것 같아서 해피트리님처럼 진짜 뭐 아예 안 먹거나 정말 뭐 한 꼬집, 두 꼬집 정도만 넣어서 먹는 게 건강에는 더 낫겠죠. 근데 건강 생각하면 맛이 없어요. 건강을 생각하지 말아야 맛있는 게 너무 많아요. 양파양님 김치말이 국수에 빠져서요. 저는 매일 먹습니다. 김치 쫑쫑 썰어가지고 설탕 참기름 넣어 조물조물 묻혀서 고명 올리고 시판 육수 동치미 맛 부어서 먹으면 시원하고 좋아요. 시판 육수를 그래가지고 저희 집도 한 번에 뭐 한 12개 뭐 20개 정도 주문해서 여름에 그렇게 김치말이 먹거나 아니면 쫄면에 또 동치미 육수 같은 거 부어 먹어보시면 엄청 맛있습니다. 그렇게들 많이 드시죠? 집에서 뭐 육수 해먹기에는 힘들잖아요. 시판 육수 사서 하면은 금방 먹을 수 있으니까 점심에 후루룩. 먹는 얘기하니까 또 배고파지네요. 점심 분명히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레몬님의 신청곡 준비했습니다. 박지훈의 곡이에요. Body Else.

나오시죠? 에이맨 마지막 트랙 악뮤입니다. 홍떡빙수 우리 한 그릇 먹고 비면에서 만납시다. 테이프 말고 비면으로 돌아옵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 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6: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7: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수도권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GTX A노선 철근 누락 시공과 관련한 MB

0: 75도가 왜곡 과장됐다며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정정 보도문 게재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MBC가 5월 15일부터 6월 3일까지 3주 정도 되는 기간에 동해 사안을 모두 76건 보도하며 시공 오류에 대한 책임 주체를 왜곡하고 공사 현장 균열의 원인을 철근 누락으로 연관지었으며 정상적 행정 절차를 고의적 은폐로 매도하는 등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는 여름철을 맞아 한강 야외 수영장과 물놀이장 총 6곳을 내일부터 동시 개장해 8월 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개장되는 곳은 뚝섬 여의도 수영장과 잠실 광나루, 난지, 양화 물놀이장 등입니다. 작년까지 운영된 잠원 수영장은 자연형 물놀이장 조성을 위해 올해는 개장하지 않습니다. 한강 야외 수영장과 물놀이장은 작년 총 방문객이 55만 2,003명으로 전년 대비 77% 증가했습니다. 경기 광주시를 대표하는 여름 축제인 퇴촌 토마토거리 축제가 내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퇴촌면 광동리 일원에서 열립니다. 올해 축제에서는 워터슬라이드 수영장과 토마토 요리 경연대회, 7080 트로트 콘서트,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등 가족 단위 방문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광주시는 방문객들을 위해 총 4곳의 주차장을 마련했지만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대중 교통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광주시청과 경기 광주역에서 축제장까지 무료 셔틀버스는 1시간 간격으로 운행합니다. 축제장 방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귀가 노선은 오후 1시 반부터 오후 7시 반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는 국내 대표 K-팝 시상식인 제35회 서울 가요대상이 오는 20일 영종도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상식은 전 세계 150여 개국에 실시간 생중계될 예정으로 인천의 글로벌 관광, 마이스 도시 브랜드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르세라핌과 보이넥스트도어, 에이티즈, 권은비 등 정상급 K-팝 아티스트들이 출연해 화려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인천시가 가맹본부와의 분쟁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현장 방문 법률 상담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경기 침체로 가맹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사례가 늘면서 과도한 위약금 청구와 소송 관련 부담을 호소하는 소상공인이 증가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인천시는 공무원이 직접 점포를 방문해 가맹사업 분쟁조정제도 이용 방법과 대응 절차를 안내하는 맞춤형 상담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립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7도에서 22도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32도, 습도는 44%입니다. CBS 뉴스 이지민이었습니다.
1: CBS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제품 인증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2: 이순환 우수제품!
3: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2: 환경까지
3: 생각한다면
1: 살 때는 이순환 우수제품,
3: 버릴 때는 무상 방문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3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7: 여러분! 즐기고 계신가요? 행복하신가요?

이 시간만큼은 볼륨을 키우고 비트의 몸을 맡겨보는 건 어떤가요?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위하여 비면 플레이 재생합니다.

이번 기회 어떤가요? 비밀어 첫 번째 트랙 브레이브 걸스 운전만에 만나보셨습니다. 접속 체크하기 전에 8898번님 사연 소개하고 넘어갑니다. 어제가 아내 생일이어서 아침에 장미 꽃바구니도 준비하고 아들 딸과 함께 식사도 했지만 생일 하루 웃으며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어제 케이크 촛불 불면서 생각했던 소원들 모두 꼭 이루어지길 바라며 늘 이 시간 봉디 방송 듣고 있을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전하고 싶고 꼭 행복하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아, 행복해지라고. 행복해라라는 건 뭔가 이별인 것 같아서 죄송해요. 행복해지라,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그 얘기죠. 우리 남편분의 휴대폰 뒷자리가 8898번이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녁쯤이었나요? 남편분께서 많이 좀 미안하신 모양입니다. 다시 한번 이따가 집에서 만나실 때 또 사과하시겠지만 방송에서도 저를 통해 이렇게 사과를 전하셨습니다. 부디 어제 생일이셨던 우리 아내분 화 푸세요. 아시겠죠? 자, 비면 접속 체크.

들어갈게요. 어떤 걸로 놀러 오셨다면은 발도장이든 손도장이든 어떻게든 꼭 찍어 주셔야 됩니다. 어떤 걸 듣고 있다, 머물고 있다, 티를 좀 내주십시오. 문자번호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 접속 체크 이곳과 함께하죠. DJ DOC입니다. 여름 이야기.

320번님 봉디 졸려요. 잠시 일어나 주십시오. 두 발로 중력을 느껴주십시오.

접속 체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날이 더워서 접속 체크하기 많이 귀찮으시죠? 더워서 게을러지고 싶은 오후, 그래도 문자 하나 보내놓으면 공기가 아이디와 이름 열심히 호명해드려요. 우짜하님, 제주마리님, 초콜라드님, 인절미님, 3367번님, 블링블링님, 뱀이사랑님, 그리고 4, 5번님.

마음의 준비를 적어도 한 30분 이상 해야죠. 솔직하게 말하면 예전에는 일하며 가끔 들었는데 지금은 고정. 5805번님도 채널 용정 대공.

내일 오전 11시 5분 개공경의 랄랄라 랄랄랄랄랄라. 자자입니다. 왔어. 아, 다미님 저와 같은 전략이시네요. 내일 오전에 축구 보려고 오늘 내일 일까지 다 하고 있어요. 오늘 오후가 바쁜 직장인분들 많을 겁니다. 내일 오전에는 일 처리 안 하고 지금 축구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여왕 걸림 끼치지 말아요. 자기 순서 다 와요. 역시 아니 만취님. 속찬이 만취님 계속 금주하고 계시죠? 저에게 금주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중간 체크 들어갑니다. 여행이 너무 가고 싶은데 사진만 찾아서 보고 있어요. 윤스님 유유. 우리 여름 휴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DJ 여기 있습니다. DJ DOC 여름 이야기 자자 왔어였어요. 미세스 유님 낮잠을 잘 수가 없는 텐션. 지금부터는 잠깐 한숨 주무시고 오셔도 돼요. 이제 시끄러운 시간은 끝났으니까 잠깐 편하게 쉬시고 오셔도 됩니다. 오늘 축구 얘기를 확실히 많이 하시긴 하네요. 내일 또 10시에 우리나라와 멕시코의 월드컵 A조 두 번째 경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6417번님 봉기 이번 축구 이기겠죠? 파이팅! 당연히 뭐 이기길 바라는 마음인데 아 어떻게 될까요? 우리 봉팔님들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나요? 뭐 저도 축구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그냥 그저 이기길 바라는 마음뿐인데 좀 조심스럽게 예상해보자면 지난번에 지난주에 3-2로 승리할 것 같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또 오늘 마음은 아 1-1로 비길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오락가락하네요 제 마음도.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대표팀 선수들 다치지 않고 경기 무사히 잘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부상당하는 선수가 없어야죠. 그래야 또 남아공존도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거니까. 최첨단을 달리는 레트로 방송 2분기 어떤가요? A면 끝나고 B면 이제 이어가고 있고요. 추억이 방울방울 이구동성 퀴즈 함께합니다. 한마음 한목소리보다는 누군가 음이탈을 해줘야 누군가 불협화음을 내줘야 정답에 가까워지는 시간 추억이 방울방울 이구동성 퀴즈

0: 이시간 함께해 주실 세 분 모셔봅니다. 내일 멕시코전을 앞두고 세 분 모두 응원복을 입고 오셨네요. 아우, 노라봉 선생님. 빨간 크롭티를 입고 오셨습니다. 노라봉 선생님 안녕하세요.
1: 대한민국 만세할 때마다

0: 하지만 이 패션 포기 못해요. 반가워요, 노라봉입니다.
1: 다음은 얼굴 전체를 태극기로 페이스 페인팅을 하고 오셨어요. 허리케인 봉쌤, 안녕하세요.
2: 얼굴만 봐도 웅장하지 않습니까? 태극 전사들 가사. 안녕하세요, 허리케인 봉입니다.
1: 마지막으로 추억의 붉은 악마티를 입고 오신 봉진모쌤. 아우, 비더 레즈 멋있습니다.
3: 장롱 깊숙이 있던 티를 또 한 번 꺼냈습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 안녕하세요, 봉진모입니다.
1: 좋습니다. 내일 있을 멕시코전 대비하여 세 분 응원복. 벌써부터 심장이 뜁니다. 일단 이 코너는 진행할게요. 추억이 방울방울 이구동성 퀴즈는 이 세 분이 한 단어를 세 음절로 나눠서 동시에 외쳐주실 겁니다. 우리 봉팔님들은 그 소리를 잘 듣고 어떤 단어인지 보내주시면 돼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다섯 분 뽑아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죠. 자, 오늘 그럼 1단계 세 분 동시에 외쳐주시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0: 나.
2: 나.
3: 나.
1: 자, 세 분 1단계 외쳐주세요.
3: 승인.
1: 오늘은 너무 잘 들린다. 그쵸? 우리 봉팔님들 느껴지시죠? 샵 1212 레인보우로 여러분의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단계 그래도 한 번 더 들어볼게요. 한 번만 더요. 또 또박또박 더 될까요? 이왕 뭐 다 정확하게 들킨 김에. 자, 1단계 주세요.
3: 승인!
1: 별빛사랑님, 노라봉쌤 점심은 안 드셨나요? 안 드셨대요. 오늘 크롭티를 입고 오셔가지고 점심을 안 드시고 오셨대요. 자, 2단계 갑니다. 2단계. 2단계는 진짜 명료하게 들릴 것 같아요. 자, 2단계 세 분 외쳐주십시오.
3: 선민!
1: 이거 진짜 모르면 진짜 간첩이다. 그렇죠? 2단계 오늘 모르면 정말 간첩이요. 간첩 신고해야 돼요. 간첩 신고. 2단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들어보고 노래 두 곡 듣고 와서 이 선수 이름 발표하겠습니다.
3: 선민!

0: 이적 하늘에 달리다였고요. 그전 곡 조용필의 바운스였습니다. 추억이 방울방울 이구동성 퀴즈. 오늘 세 분이 외쳐주신 이구동성 음절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2단계 주세요.
1: 흥손민.
0: 흥손민. 5058번님 스로인. 2849번님 쉿꼬린. 1633번님 흥부손. 아, 흥부의 손. 흥부의 손. 자, 오늘 정답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확인해보죠. 세 분 천천히 외쳐주세요.
1: 손
2: 흥
0: 민. 오늘의 정답은 우리의 영원한 캡틴 손흥민이었습니다. 주사랑님 손흥민이요. 와,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0987번

님 손흥민이요. 대한민국. 0602번님 혼자서 1인 3역하는 봉기 힘내요. 손흥민 선수요. 아, 노라봉 쌤께서 섭섭하시겠습니다. 혼자서 1인 3역한다고 생각하셔가지고 댁에서 이렇게 버스 타고 지하철 갈아타고 왔는데 봉디 혼자 말한다고 하면은 진짜 섭섭해하세요. 노라봉 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제가 지금 뭘 보고 있었냐면 A조 1위로 올라갔을 경우 다음 경기가 언제인가, 2위로 올라가면 다음 경기가 언제인가 찾아보니까 A조 1위, 그러니까 저희가 A조거든요. 우리나라가 속한 조가 A조 1위로 올라가면 7월 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경기가 예정돼 있어요. A조 1위는 수요일 10시입니다. 근데 2위로 올라가면 더 빨라져요. 2위가 6월 29일 월요일 새벽 4시예요. 아, 이거 좀 시간이 직장인들 좀 곤란하죠. 차라리 오전 10시가 낫겠죠. 월요일 새벽 4시면은 일요일에 되게 일찍 자고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데 아, 월요일부터 한 주가 상당히 지장이 생깁니다. 컨디션이. 근데 수요일 오전 10시면은 그래도 좀 어떻게든 회사에서 봐볼 텐데. 그리고 32강을 만약에 A조 1위로 이긴다 하면은 16강전이 7월 6일 월요일 5일 뒤에 아침 9시에 있어요. 이 시간도 나름 괜찮죠. 9시니까 막 출근해서긴 한데. 그리고 2위로 올라가서 16강전을 올라가면 7월 5일 일요일 새벽 2시입니다 이때 또 뭐 사실 주말이니까 뭐 일요일에 늦잠 자면 되니까 이것도 뭐 나쁘진 않은데. 자, 우리 봉팔님들 일정 한번 제가 체크해 드렸습니다. 아까 1대1 무승부가 날 것 같다 그랬는데 또 마음이 바뀌어서 내일 2대0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저는. 골의 주인공들은 첫 골은 손흥민, 두 번째 골은 조규성.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저는 지난주에도 저희가 이구동성 퀴즈의 정답으로 역전골을 했는데 실제로 역전골이 나와서 저희가 승리를 했고요. 오늘은 손흥민, 저희가 이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한번 내일 보시죠. 어떻게 되는지. 추사랑님, 0987번님, 0602번님 포함 5분께 커피 쿠폰 챙겨드리고요. 하츠투하츠의 곡 준비했습니다. 스타일.

블랙핑크였습니다. Love Sick Girls. 그 전곡 Stacy, Run to You. 앞선 곡 Heart to Heart의 Style이었습니다. 이번 게 어떤가요? 비면 함께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그 32강전, 16강전 얘기하면서 수업 시간이 아니라 월드컵 경기 시간들을 말씀해드렸는데 하늘님이 아 근데 학생들이 시험 기간이에요. 월드컵 시즌에 기말고사라. 아 저같이 축구 좋아하는 사람으로서는 너무 힘이 들어요. 이게 우리나라 경기만 챙겨보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경기들, 특히 또 이웃나라인 일본이 속한 주의 경기들도 상당히 지금 재밌게 전개가 될 것 같아서 다른 경기들도 좀 챙겨봐야 되고 또 다른 조의 하이라이트 경기들도 챙겨봐야 되고 바빠요. 근데 월드컵 아니었어도 시험기간 뭐 공부는 비슷하게 했을 거고 점수는 똑같았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모든 대학생 여러분들 파이팅! 이선희님은 처음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항상 기쁨을 주셔서 감사해요. 안성 물류센터에서 CBS 표준 FM 고정 채널로 듣고 계신 청취자이십니다. 이선희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물류센터에서 또 얼마나 더우실까요? 이선희님께는 커피 쿠폰 한 잔 남기고요. 럼블피쉬의 곡 준비했습니다. I go.

0: 전화.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3: 휴레

0: 직장인 주부 등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3: 봉규수 팔로워 봉팔님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라움 간식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디톡스에 도움을 주는 만나 한 끼 디톡스 차와 제주 월동 무차. 그리고 모바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뼘뿐인 선물 창고. 펜트하우스급으로 성장하는 그날까지 봉팔님들의 힘찬 응원 부탁드려요.
4: 이번 곡은가요? 오늘 마지막 트랙 소코도모 회전목마입니다. 봉팔님들, 내일 월드컵 우리나라가 이길 거예요. 저만 믿어보세요. 우리 승리한 채로 만나자고요. 내일 또 올 건 가요?

0: 이 캠페인은 경기관광공사와 함께합니다.
1: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3: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코스피가 사상 첫 9,000피를 돌파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199.6포인트, 2.3% 상승한 9,063에 장을 마쳤고, 코스닥은 31.03포인트 내린 1,000.93에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3.7원 오른 1,527.1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취임 후 첫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23일 각국 주한대사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엽니다. 초청 대상은 주한 외교단장인 샤픽 라샤디 주한 모로코 대사를 비롯해 전체 118개국 상주공관 대사와 30개 국제기구 대표입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만찬에서 취임 후 첫 유럽 순방 결과

0: 결과를 포함해 그간의 외교 성과를 공유한다며 주한 외교단과 소통을 정상적으로 복원했음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실질적 교류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재임 중 다녀온 세 번의 해외 출장에 모두 배우자를 동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 전 위원장은 배우자와 함께 2024년 11월 독일과 에스토니아를 방문했고 지난해 11월에는 덴마크와 스웨덴을, 2022년 12월 호주와 뉴질랜드 출장에도 배우자가 동반했습니다. 세 차례 해외 출장에서 배우자가 동행했다는 내용은 선관위가 외부에 공개하는 사후 보고서에는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선관위 측은 헌법기관장으로서 지위와 역할에 상응하는 예우를 고려해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배우자 예산을 편성했다며 향후에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노 전 위원장의 배우자 동반 해외 출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경합동수사본부에 추가 고발하겠다고 미디어 특위와 미디어 법률단이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지방선거 패배에 따른 책임론에 직면한 장동혁 대표 거취와 관련해 교체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응에 총력을 쏟는 장 대표의 행보와 관련해 재선거 이슈 가지고 장 대표가 버텨봐야 얼마나 버티겠느냐며 선거에 패배한 당대표는 물러나는 게 정치적 도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 향후 국민의힘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2028년 4월이 총선인데 어떻게 보수 재건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며 차기 총선을 치를 리더십에 초점을 두고 모든 걸 생각하면 된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노총 마트산업노동조합은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증권의 책임 떠넘기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정부의 홈플러스 회생을 위한 긴급 금융지원을 요구했습니다. 메리츠증권은 홈플러스의 긴급 운영자금 1,000억 원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과 본사의 보증을 요구한 상태이며 회생에 필요한 나머지 1,000억 원도 MBK가 직접 조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최저기온은 17도에서 2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9도, 습도는 47%입니다. CBS 뉴스 송인찬이었습니다.
1: CBS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4: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5: 중국 난징의 도시공원에서 들려오는 대륙검은 짓박이의 소리입니다. 이 새는 중국 동부와 대만 그리고 한반도 남부 일부에 분포하며 도시 환경에 매우 잘 적응한 새입니다. 최근 대륙검은 짓박이가 전기 오토바이의 도난 방지 알람 소리를 흉내낸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더 놀라운 점은 한 개체가 만든 모방음을 주변 새들이 다시 배우는 2차 모방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만든 소음에 적응하는 수준을 넘어 인간 사회의 소리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도시의 새들이 인간과 함께 살아가면서 새로운 방식의 노래를 만들어가는 것 아닐까요?
6: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잃고 나서야 그 가치를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물건일 수도 있고요. 무심코 흘려보낸 시간일 수도 있고 내 곁을 떠난 뒤에야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게 되는 사람의 마음일 수도 있겠죠. 후회는 언제나 꼬리가 길어서 한번 시작되면 마음을 온통 헤집어 놓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아차 하고 스치는 것들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마음을 표현해보세요. 잭슨5입니다. I want you back.

0: 요즘 마이클 잭슨 인기가 엄청난데 아기 시절 마이클 잭슨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곡이었어요. 잭슨5의 I Want You Back, 라이키팝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유진의 라이키팝 하유진입니다. 3533님, 저는 항상 라이키팝 채널 고정인데요. 참여는 처음 해봐요 하셨네요. 어서오세요. 대환영입니다. 그냥 편하게 음악 들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또 메시지 보내주시거나 신청곡 나누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셔도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전송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메시지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거나 CBS 레인보우도 열어둘게요. 하효진의 라이키팝, 오늘도 여러분이 직접 뽑아주신 인기곡들로 가득 채워드릴게요.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0: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1: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0: 1일 1짬뽕 오케이?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여행.
2: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AI가 다 해줘.

유리스믹스의 Who's That Girl이었고요. 컬처 클럽의 카르마 카멜레온 그리고 조윤진님께서 청해주신 웸의 Heartbeat였습니다. 이 노래 Heartbeat, Heartbeat 이게 하디 하디 이렇게 들린다고 하시는 우리 라이커님들 덕분에 라이키 팝송 하디송이 됐는데요. 웸의 Heartbeat이었어요. 1497님 하디 오늘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제대로

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이제야 여유가 생겨서 방송 챙겨 듣습니다. 아, 고기 먹고 싶어요. 결론이 고기 먹고 싶어요예요. 근데 너무 바쁘셨죠. 아, 진짜 이 글에서 얼마나 정신이 없으셨는지가 전해집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팝을 들려주는 방송을 만났네요. 선곡이 참 좋습니다. 저는 주파수를 이리저리 돌리면서 팝송 방송만 찾아 듣고 있어요 하셨어요. 어머, 어서 오세요. 그 수많은 주파수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또 만났네요. 어서 오세요. 효도할 때 효, 하효진의 라이키 팝입니다. 우리 방송은 또 팝만 들려드리니까 아마 정말 제대로 잘 찾아오셨을 거예요. 나비의 꿈님 신청곡이에요. Air Supply의 Making Love Out of Nothing at All. 그리고 보니 타일러입니다. Take Me Back.

New Shoes의 I Can't Wait이었고요. 마이애미 사운드 머신의 Falling in Love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5929님이 세탁기에서 나온 양말들은 왜 항상 제 짝을 잃어버리는 걸까요? 오늘도 빨래 개다가 짝 찾느라고 시간을 다 보냈어요. 어우, 진짜 세탁기 안에서 저절로 짝이 맞춰서 착착 나왔으면 좋겠다 하셨네요. 이거 진짜 집안 살림하시는 분들 공감하시지 않아요? 저는 빨래 특히 갤 때 그 양말 짝 찾기가 그렇게 귀찮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항상 이 짝이 저기가 있고 저기가 있고. 아, 정말. 근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아는 분은 아예 그냥 모든 양말을 똑같은 디자인,

똑같은 색으로 맞춰서 그냥 이렇게 신으신대요. 그래서 빨래를 해도 양말이 딱 나오면 그냥 손에 집히는 대로 착착착 두 개씩 이렇게 짝을 맞춰가지고 정리하면 그 양말이 그 양말이니까 이게 일이 확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듣고 와, 생활의 지혜다 했어요. 근데 또 이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 알록달록 양말 신고 싶을 수도 있고 한데 아무튼 이 빨래 늘 우리를 괴롭히는 양말 짝짓기. 아, 이런 기계 언제 나오나 싶어요. 그죠? 옥주님이 청해 주셨습니다. 엘리 골딩의 Love Me Like It 그리고 체인스모커스와 할 씨가 함께한 Closer 들어보자.

체인스모커스와 헬씨가 함께한 Closer였습니다. 하유진의 라이키팝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헤 데이케어 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그리고 스페인 청정 자연이 키운 팜팩토리의 파미고 올리브유를 드립니다. 라이키팝 오늘 끝곡 들려드릴 시간이에요. Platters의 Smoke Gets in Your Eyes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수요일에 못한 차트 복권 돌아옵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푸짐한 선물과 함께 돌아올게요. 좋은 저녁 보내시고 우린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청취자 라이커님들, 이 노래 좋아요?

0: SBS
1: 1분 기상 정보입니다. 연일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오늘도 대부분 30도를 웃돌고 있는데요. 수도권 일부와 경상 북도를 중심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구미의 낮 기온 33.2도로 가장 더운 날씨를 보였고 서울의 낮 기온도 31.9도를 보였습니다. 내일도 오늘만큼 날씨가 덥겠는데요. 한낮에는 30도 이상의 더위가 예상되면서 장시간의 야외 활동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울 지역은 내일 아침 22도로 시작해

0: 최하재는 32도가 예상됩니다. 한편 오늘 오후에는 경기 남부와 강원 중남부, 강원 산간, 충청과 남부 지방에 5에서 40mm 정도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내일은 오전부터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에는 중부 지방과 경북 지역에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이 있고 밤에는 다시 비가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입니다.
1: 휴식 같은 라디오. 여기는 CBS입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5: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4: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5: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4: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5: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4: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6: 충남이면 충분해.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자연, 역사, 축제, 숙박, 먹거리 다 갖춘 관광지.
7: 잠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6: 맞아요. 이곳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 완벽한 무대에 주인공이 빠져있잖아요. 충남, 당신이면 충분해.
8: 당신이 찾던 그곳, 충남이면 충분합니다. 2026년 충남 방문의 해. 여러분 모두를 충남으로 초대합니다.
6: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9: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6: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0: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1: CBS 경제연구실.
12: CBS 경제연구실, 기후의 눈으로 경제를 읽는 기후로운 경제생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후경제학자 홍종호입니다. 기후대응과 인공지능 확대가 만나는 지점은 모든 에너지를 전기로 바꾸는 전기화입니다. 재생에너지 전환과 데이터 센터 건설이 전력망과 전력기기 수요를 함께 키우고 있는데요. 오늘 전기화의 현재와 미래, 시장의 눈으로 알아봅니다. 그럼 잠시 후 뵙겠습니다.
13: 잘 돌아갑니다.
14: 잘 돌아갑니다.
15: 잘 돌아갑니다.
16: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17: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0: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1: 지넥스. 두꺼워 두꺼워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또 눌어붙었네.
4: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른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5: 손현정 유안타증권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5: 네, 국내의 이 전력기기 또 전력망, 영어로는 이게 유틸리티 산업 이렇게 부르잖아요.
6: 네.
5: 이런 쪽에 애널리스트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6: 대부분 모든 증권사에 한 분씩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5: 아, 그래요?
6: 네.
5: 생각보다 그래도 한국 우리나라 증권사에서 이 부분의 중요성을 좀 그래도 인식하고 있네요.
6: 네, 아무래도 한국전력의 시가총액이 꽤 되다 보니까 네. 그걸 대표적으로 많이 커버를 하시고요. 네, 요즘에는 전력기기 산업이 워낙 성장 섹터이다 보니 다 한 분씩 있습니다.
5: 그래요. 예, 그 이 전기와 흐름 속에서 전력 쪽 기업이 이제 근래 들어 주식 투자자들에게도 큰 주목을 이제 받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6: 네.
5: 이 흐름에 대해서 간단히 좀 브리핑 좀 해주시죠.
6: 네. 그러니까 저희 방송의 제목이 기후이던데
5: 네.
6: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후 변화가 가장 좀 큰 하나의 트리거가 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신재생 에너지의 그 발전이 과거보다 이제 석탄을 쓰던 것보다 훨씬 더 많아지게 되면서 그 수요의 변화가 전력 인프라의 수요로 확산이 됐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뭐 두 번째로 본다면 당연히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전력 인프라, 그러니까 전력 기기 업체들의 수요로 공급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또 수출로 이어지고 전반적으로 네. 성장 섹터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5: 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가 일단 수요 커지면서 그러니까 전형적인 하나의 스필오버 같아요.
6: 네.
5: 그렇죠? 여기서 이제 전력기기, 전력망이 중요하다. 같이 수요가 따라와야 되니까 이제
6: 네.
5: 이런 건데 최근에는 전력주들 주가가 좀 안 좋았다 이런
6: 네.
5: 얘기를 들었어요. 이건 어떤 겁니까? 뭐 일각에서는 반도체로 너무 쏠리다 보니 그랬다.
6: 맞습니다.
5: 유동성이.
6: 예. 말씀해 주신 부분이 사실 가장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업황을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 연구원이지만 네. 뭐 주식시장 투자자분들은 사실은 그렇진 않잖아요. 매일매일 주가가 움직이다
5: 그렇죠.
6: 보니까 더 여기서 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으로 가실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런 수급의 변화가 상당히 좀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저희가 실적 시즌이 1분기 실적이 5월 초에 실적이 나왔을 때 너무 좋은 실적과 수주를 보여줬었거든요. 전력기기 업체들이 그걸 확인을 하고 또 차익 매물이 좀 쏟아졌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레버리지 상품이 5월 27일에 나왔었죠. 그러니까 그거를 사기 위한 자금이 또 필요하다 보니 뭐 ETF라든가 아니면 전력기기에 쏠려 있었던 그런 자금들이 환매가 나오면서 수급의 이동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한 5월 초까지의 주가의 수익률을 보면 대표적으로 ETF의 수익률을 보더라도 그때까지는 반도체 ETF보다 전력기기 ETF의 수익률이 더 좋았습니다.
5: 아, 그래요?
6: 네, 올해 수익률 말씀을 드린
5: 네.
6: 거고요. 뭐 대표적으로 한 운용사에서 지금 운영하는 ETF 같은 경우에는 100

0: 60%까지 수익률이 나왔었습니다.
1: 전력 기기에 집중하는
0: 네, ETF인데. 네, 근데 이제 반도체 ETF가 아마 그때 한 120% 정도 수익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이라는 너무나 매력적인 상품이 나왔다 보니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걸 파시고 옮겨가는 수급의 로테이션이 좀 발생했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은 기존 한 2, 3년의 주가 흐름을 보면 전력기기가 정말 AI 테마였다라는 거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반도체 주가들이 AI 때문에 같이 오르고 있는 건데 그럼 반도체랑 전력기기는 같은 배를 타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럼에도 이번에는 너무나 쏠림 현상이 한두 개, 세 개 종목으로 이제 나타나다 보니까 이런 수급 로테이션과 수급 쏠림이 이 전력기기 업체들의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제 입장에서는 이제 업황을 봐야 될 것이고 피크아웃을 봐야 되냐 아니면 정말 업황에 문제가 있어서 주가가 그렇죠. 빠진 것이냐 이런 거를 짚어봤어야 됐는데 하반기 전망 자료를 이제 제가 발간을 했지만 이번에는 더 업황이 탄탄하다라는 논지로 작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의 신규 수주라든가 수주 잔고라든가 오히려 더 상황이 좋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긍정적 여전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1: 그래요. 네. 그 포인트가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뭐 인공지능 또 그에 따른 데이터 센터, 네. 반도체 네. 이런 것들이 쭉 이제 확대되면서 전력 수요가 얼마나 늘 거냐 이런 네. 얘기 많잖아요. 뭐
0: 맞습니다.
1: 천문학적으로 전력 수요가 늘 거다. 또 한편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늘지는 않는다. 요새 국제 연구 기관이나 기구에서도 계속 뭐 2030년까지 네.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얼마나 늘 거냐 이런 전망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그게 이제 전망이 뭐 수요가 크면 클수록 전력망이나 전력 수요에 전력 기기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나게 될 테니까요.
0: 네.
1: 좀 직접 연구를 하셨거나 이렇게 자료를 모으신 추정치나 전망치 있습니까?
0: 뭐 저희가 보통 미국 시장을 많이 보기 네. 때문에 미국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체크를 해봤을 때는 일단 올해 미국 데이터 센터 스팟에서만 필요한 발전 용량이 그러니까 수요라고 보면은 네. 보통 75기가와트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시장의 데이터 센터의 스팟에 설치가 되어 있는 전력 용량은 아직 25기가와트에 불과합니다.
1: 그래요.
0: 그러면 거기서의 간극이 이미 생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 굉장히 큰 간극이네요.
0: 네, 한 3배 정도 나고 네.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럼 2030년 정도로 우리가 추정을 많이 하는데 그때는 미국의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아마 140기가와트 정도까지 늘어날 거라 예상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2배 정도 이제 네. 늘어나게 되는 거죠. 수요가. 그러면은 공급이 어떠냐라고 네. 했을 때는 아까 제가 25기가와트에 불과하다고 했는데 2030년에는 많이 늘어서 한 100기가와트에 달할 수 있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근데 여전히 2030년이 되더라도 140기가와 100기가의 간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와 공급이 계속 안 맞는 네. 현상이 이제 쇼티지를 이끄는 거고 그게 사이클을 계속 길게 이끌 수 있는 원인 되게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미국의 데이터 센터에 국한된 지금 수요와 공급을 말씀드린 건데 네. 사실은 이거를 떨어뜨릴 수가 없는 게 미국의 데이터 센터가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이거를 저기 발전소에서 끌어오는 송전망 파이프라인의 그렇죠. 수요도 당연히 네.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유틸리티 수요까지 다 포함시키게 된다면 2030년까지 필요한 건 600기가와트 정도가 됩니다. 국의 전체에서요. 그런데 지금 신청하고 공급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거는 2030년에도 200기가가 좀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 사실은 400기가의 그럼 간극이 지금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러한 수요와 공급의 간극이 전반적으로 이 전력기기의 사이클을 상승으로 이끌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래요. 그 수요는 분명히 단단하다. 이제 네. 이런 말씀이신데 저 같은 경제학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만약에 전망이 큰데
0: 네.
1: 그 공급이 안 따라준다면 그러면 실제 필요한 전력이 제대로 최종 수요처로 도달하지 못하는 상황이
0: 네.
1: 벌어질 수 있는 거네요.
0: 네, 많이 지연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거를 어떻게 하면 더 빨리 효율적으로 네. 전력을 이동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0: 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러 방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석탄 발전소가 많이 주였다가 네. 최근에는 신재생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제 신재생은 분산 전원 정책으로도 할 수가 있는 거고 최근엔 온사이트라고 해서
1: 그렇죠.
0: 데이터 센터 바로 네, 앞에 네. 소형 발전소를 세워서 태양광이나 아니면은 뭐 블룸 에너지가 SOFC나 네. 아니면은 가스 터빈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용량은 좀 작더라도 스팟성으로 계속 가져오는 네. 전력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1: 전력망 네. 건설에 대한 네. 부담이 줄어드니까요.
0: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짧게 들어가겠죠.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근데 지금 온사이트도 수요가 발생하고 있고 여전히 또 레거시 방식인 저기 발전소에서 끌고 네. 오는 개통 연계의 송전망도 상당히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계속 건설 지연이나 이런 이슈가 나오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죠. 환경 문제에 대한 시민단체 그런 그럼요. 반발도 있을 거고 뭐 최근에는 시애틀 쪽에서 지연이 났던 거는 이제 도심 부분에서 좀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또한 가장 좀 크리티컬하게 최근에 주목을 하고 있는 거는 경제적인 이런 파이낸싱의 문제. 왜냐하면 이 사이클이 수요가 넘쳐나고 있다는 건 모두가 인지를 하는데 돈이 또 많이 필요한데 또 돈이 없으면 이걸 투자하다가 또 계속 지연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늦어지고 늦어지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 플레이어들이 몇 개 안 남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더 주목하고 있는 건 수요가 줄어드는 게 아니다라는 그렇죠. 걸 더 초점을 네. 맞추고 있습니다. 네.
1: 이 미국은 이런 전력망 건설 이런 것들이 다 민간에서 하잖아요.
0: 네.
1: 민간 유틸리티 기업들이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네. 한전이라고 하는 영어로 캡커로 가는 데서 이제 하고 있잖아요.
0: 네네.
1: 혹시 이제 그런 어떤 미국의 전력산업의 근간인 민간주도 한국은 또 공공주도
0: 네.
1: 이런 어떤 좀 차이가 네. 전력망 또 전력기기 원활한 전력 수요에 맞춰주는 전력 공급의 좀 차이 이런 거 혹시 좀 보실 기회 있으셨어요?
0: 되게 중요한 부분을 네. 짚어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주가 측면에서는
1: 네.
0: 미국의 사업을 하는 기업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 주도로 하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의 경제학적인 논리가 너무나 잘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도태될 수 있는 도태되는 기업들이 있겠지만 거기 안에서 경쟁에 살아남는 민간 기업들은 더 부유해질 수 있는 환경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 요금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유틸리티의 공급 가격이라든가 이런 거를 어느 정도 다 맞춰서 일괄적으로 하게 네, 된다면
1: 나라에서 막 정하고
0: 그런데 네. 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유틸리티의 경쟁 업체들이 많고 누가 송전망을 먼저 까냐 이거를
1: 맞아요.
0: 누가 데이터 센터에 연결을 시켜주냐 이거의 경쟁이기 때문에
1: 그래요.
0: 지금 쇼티지인 상황에서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1: 네.
0: 그러면 전력 인프라를 만드는 전력기기 업체들은 훨씬 더 좋은 가격에 공급자 우위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1: 예, 이런 전력 그 망 기기에서 뭐 변압기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0: 네.
1: 경쟁력이 있다 이런 얘기 들리는데
0: 네.
1: 혹시 발전원에 따라서
0: 네.
1: 뭐 이게 석탄 미국은 이제 석탄 발전 워낙 강세였지만 최근에는 좀 줄여가야 되지 않겠냐
0: 네.
1: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건데요.
0: 네.
1: 석탄 발전이냐 또는 재생에너지 발전이냐에 따라서 이런 들어가는 전력 기기의 특징
0: 네.
1: 이런 게 좀 많이 달라집니까?
0: 그러니까 일부는 동일하게 들어가고 일부는
1: 네.
0: 또 다르게도 들어갑니다. 이제 변압기라는 것 자체가 전압을 바꿔주는
1: 맞아요.
0: 거기 때문에 원래는 저희가 다 AC 교류로 다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다 대부분 교류 변압기로
1: 맞아요.
0: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발전원 자체가 전류의 형태가
1: 네.
0: 직류잖아요.
1: 시작이 되죠.
0: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던 수소연료전지 SOFC도 직류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게 되면은 직류의 발전원에서 가져다 온 전력을 여기서 전류에서 변압을 시켜줘야 되는데 DC의 형태에서 그러면 변압기가 작동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건 또 따로 만들어야 되는데 과거에 이제 에디슨과 테슬라가 이제 AC랑 직류로 싸웠던 이유 자체가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교류를 채택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변압을 하는데 있어서는 교류가 훨씬 더 쉬웠습니다. 그때 기술력으로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직류의 필요성이 많이 지금 발발되고 있는 이유 자체가 효율성이 직류가 더 좋기 때문인 네. 건데요. 그런데 변압을 하는 게 AC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면 직류 변압기를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이 더 좋은 조건으로 수주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HVDC라든가 네. 이런 제품의 변압기가 가장 높은 기술력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 미국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AC 변압기 자체 또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전압을 얼만큼 더 올릴 수 있는지 볼트에 따라서 더 초고압인지에 따라서 또 기술력이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발전원이 바뀌게 된다면 변압기도 일부 변화될 수는 있습니다.
1: 이런 어떤 뭐 아무래도 좀 불확실성은 있습니다만 이런 네. 어떤 변화 직류와 또 교류 특히 태양광이 직류로 네. 전기가 이제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에서 국내 기업들은 네. 그 어떤 경우라도 경쟁력 있는 제품들을 갖고 미국 시장에 들어갈 준비는 돼 있나요?
0: 일단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히 좀 탑티어인 기업들도 있고요. 아닌 기업들도 있지만 지금 시장에서 좀 핫하다고 말하고 있는 뭐 HD 현대엘렉트릭이나 네. 효성중공업 네. 이런 기업들은 제가 말씀드린 그 초고압 내에선 거의 사실상 미국에서 탑티어입니다.
1: 그래요.
0: 우리는 이제 GV나 히타치, 네. 지멘스를 많이 알고 네. 있는데 당연히 기술력으로 보면 그들 기업이 조금 더 앞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변압기라는 것 자체가 노동 집약적 산업이잖아요. 아무래도 뭐 설계부터 그리고 그거를 권선을 감고 조립을 하는 데까지 정말 손길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숙련된 노동공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상황인데 미국은 인건비가 우리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비싸기 네. 때문에 미국 내수에서 충당을 하는 공급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멕시코 쪽에서 미국의 자회사가 가져오거나 네, 이런 네. 상황인 건데
1: 그렇죠.
0: 여전히 MS가 멕시코가 국가별로 보면 조금 더 높은 상황일 수는 있는데요. 최근에 가장 수요가 많은 이제 345에서 745 킬로볼트급의 초고압 변압기에 한정을 두게 된다면 HD 현대엘렉트릭이 점유율이 25%로 가장 높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만큼 탑티어인 건데 왜 그러면 우리가 멕시코 기업들보다 더 잘할 수 있냐? 그건 정말 노동력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쇼티지니까 납기를 잘 지키는 게 상당히 레퍼런스를 쌓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굉장히 또 그런 건 잘 하다 보니까 이런 장점들이 해외 기업들 비해서도 국내 기업들이 탑티어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이 미국 시장 얘기를 특히 전력 시장 또 어떤 변화의 흐름들을 네. 잘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 방송에서 몇 번 다뤘습니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또 재생에너지를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0: 맞습니다.
1: 그래서
0: 예.
1: 다시 심지어 뭐 기후 논쟁 이거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네. 기존의 화석연료로 돌아가야 한다 이런 주장을 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하고 했는데 그렇지만 또 시장 안에서는 또 주정부에 따라서는 네. 재생에너지를 또 확대하고 또 시장에서는 재생에너지를 환영하고 특히 자이언트 테크 기업들이 또 그러하고
0: 네.
1: 이런 좀 일견 상충되는 흐름들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앞으로 미국에서의 이런 재생에너지 시장의 확대 그에 따른 거기에 맞는 전력기기와 전력망의 공급 어떻게 보세요?
0: 초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리스크로 왔었고
1: 네.
0: 그런데 이제 원전은 또 공기가 워낙 또 길다
1: 길고.
0: 보니까 그래서 더 쇼티지가 많이 발생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공화당이나 아니면 어제 나왔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풍력 관련된 위헌 뉴스도 나왔다 보니까
1: 네.
0: 그런 것들이 좀 변화가 생기곤 있어요.
1: 그래요.
0: 왜냐하면 너무나 지금 전력이 연결이 될 수 있는 발전원 자체가 모자르다 보니까 전원도 모자르고 인프라도 모자르고 정말 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풍력 쪽에서는 그래도 꽤 높은 하나당 기가와트급의 발전소를 만들 수 있는 발전이에요. 풍력은.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쉬어가고 있는 그런 재생에너지 발전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설치가 안 된 거죠. 태양광은 최근에 설치가 되게 많이 되었는데 풍력은 조금 쉬어가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거라도 이제 연결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공화당 쪽에서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는 있는데요. 근데 이제 뭐 워낙 워낙 이제 말을 많이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계속 지켜는 봐야겠지만 과거보다는 그러니까 한 1, 2년 전보다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정적인 뷰들이 조금은 완화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뿐이 아니더라도 지금 발전원 말고도 전력 인프라가 연결이 돼야 하는 것들이 많이 지금 지연이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최근에 FERC랑

0: TJM 쪽에서도 이제 결론을 낸 게 개통 연결하는 데 있어서 규칙이 애매모호했다 보니까 이거를 명확히 해서 연결을 시키는데 조금 더 뭐 패스트 트랙 이런 느낌으로 빠르게 연결을 시키자라는 것도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 사실은 뭐 신재생도 더 빠르게 연결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에 아니면 교체를 하는 그런 개통 연결도 더 빠르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과거보다는 속도가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래요. 이 개통 부분에 대한 건 뭐 네. 굳이 트럼프 행정부라고 네. 뭐 막거나 이럴 이유는 전혀 없는
0: 네.
1: 거니까요.
0: 네.
1: 한국 시장을 좀 눈을 돌려보자면 네. 한국도 뭐 사실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이게 앞으로 대세다 또 전혀 아니다 늘 평가 또 정부 어느 정부가 들어서냐에 따라서 굉장히 부침이 심한 것 같아요.
0: 네.
1: 한국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 또 관련해서 전력기기 전력망의 네. 필요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0: 지금 정부가 가장 지금 신재생 쪽에서 강하게 하고 있는 건 서해안에너지 고속도로 네. 정책을 꼽을 수가 있을 텐데 한 8기가와트 정도의 이제 해상풍력을 통해서 전력을 이동시키는 네.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현이 되게 된다면 당연히 국내 인프라 업체들 특히나 이 서해안에너지 고속도로의 정책의 수요가 나타날 수 있는 제품은 HVDC의 맞아요. 변압기 그리고 케이블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지금 새로운 산업입니다.
1: 맞아요.
0: 우리나라는
1: 어떤 기업들이 있죠?
0: 어떤 기업들이 있냐면 이제 대표적으로 LS전선이 네. 있는데 사실은 장외 주식 비상장사입니다. 그리고 대한전선이 있고요. 대한전선 상장사입니다. 그런데 이 두 기업이 있는데 두 기업 중에서는 한 기업은 이제 HVDC 케이블 같은 경우에도 레퍼런스가 해외 쪽에 있지만 대한전선은 아직 개발 단계에 있고 그 납품 이력은 없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상당히 탑티어 기술력을 요하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해상풍력이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1: 네.
0: 거고 근데 그거를 이제 실현이 가능하다라고 하게 된다면 굉장한 기회이죠.
1: 네.
0: 그리고 변압기도 HVDC 변압기가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나라 상장되어 있는 주요 사사가 다 거기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1: 그래요?
0: 네, 그래서 HD현대엘렉트릭, 효성중공업, LS엘렉트릭 그리고 일진전기까지
1: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런
0: 네,
1: 전력 네, 위기 쪽에
0: 네, 그 HVDC 변압기를 어쨌든 한전에 공급을 하기 위해서
1: 네.
0: 지금 기술 뭐 완료를 한 곳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인 곳도 있고 근데 이거를 레퍼런스를 그럼 국내에 먼저 쌓게 되잖아요.
1: 네.
0: 그러면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영업이익률 마진 개념으로는 해외보다 못 받을 수도 있죠. 우리 국가기관 산업이다
1: 네.
0: 보니까. 그런데 이 레퍼런스를 가지고 해상풍력을 많이 하는 유럽이나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향후에 또 사업의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주가 차원에서는 약간은 지금은 실질적인 숫자이기보다는 약간 내러티브의 성격이 좀 더 강해서 주가의 선반영이 좀 되어 있다. 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1: 그래요. 아무래도
0: 네.
1: 해상풍력은
0: 네.
1: 이제 우리 사업한다라고 하는 거가 실제로
0: 네.
1: 이게 작동 건설에 작동되는까지 시차가 좀 걸리잖아요. 태양광하고 달리
0: 네.
1: 그래요. 그 여러 기업들 중에서 제가 저도 보고서 네, 쓰신 보고서 살짝 봤거든요.
0: 네네.
1: 그랬더니 LS와 효성 여기를
0: 네네.
1: 이렇게 딱 콕 집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국내외 다 좋은 겁니까?
0: 맞습니다. LS 일렉트릭이랑 이제 효성중공업을 제가 탑픽 종목으로 제시를 드리고
1: 네.
0: 있는데 LS 일렉트릭은 최근에 그 데이터 센터 쪽으로 배전반을 많이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초고압도 좀 하지만 배전 쪽에 많이 특화가 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온사이트라든가
1: 전력의 끝단이죠.
0: 맞습니다.
1: 네.
0: 그쪽으로 근데 그 최종 소비처가 최근에 데이터 센터 더가 많다 보니까 시장에서 너무 매력적인 이슈들이 많이
1: 그래요.
0: 수주로 표현이 되고 있고 사실 오늘도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오늘도 관련해서 그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거는 보통 만들면 3개월에서 6개월이면 빨리 나가요.
1: 네.
0: 아까 변압기 같은 경우는 한 2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주가에 조금 더 빠르게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2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보여줄 수 있는 이제 신규 수주에 대한 뭐 가이던스가 좀 올라간다라든가 이런 것도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들을 체크해서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효성중공업은 LS 일렉트릭이랑 완전한 피어라고 보고 있진 않고

HD 헌델렉트릭이랑 비슷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2024년부터 우리 전력기기의 수출을 이끌었던 초고압 변압기를 잘하는 네. 기업이고 최근엔 765kV까지 이제 전압이 더 올라가게 되면서 굉장히 비싼 제품을 팔고 있습니다. 이거는 영업

0: 이펙트가 더 얼만큼을 더 봐야 되는지의 관점에서 보는 거고요. 아직 미국의 매출 비중의 믹스라던가 그리고 이제 증설을 내년에 네. 또 하게 되는데 그 효과라던가 이런 것들이 반영될 게 지금보다 업사이드가 2, 3년에 더 기대가 된다라는 관점에서 효성증권업이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네, 측면에서 탑픽으로 제시드리고 그래요. 있습니다.
1: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그 연근께서 전력기기는 하방이 막혀 있다. 아, 네. 뭐 이런 재미있는 표현을 해주셨어요. 이거 간단하게 네. 설명 좀 해주시죠.
0: 그 업황이 좋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네. 슈퍼사이클을 넘어서 뉴노멀을 가고 있는 이 전력기기 사이클이 2030년까지도 벌써 수주가 쌓여있는 상황이고 2035년, 2040년까지도 진행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실적과 숫자로 보여줄 수 있는 섹터라고 한다면 하방이 막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1: 갈
0: 있습니다.
1: 갈 길은 윗밖에 없다.
0: 네.
1: 그래요.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손현정 유한타 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우리가 좋아하는
2: 정식품 배즈밀 고단백 두유.
1: 영양 밸런스를 따져보면
2: 배즈밀이지.
1: 거기다 담백하고 고소한 맛까지.
2: 배즈밀이니까.
1: 맞아. 영양부터 맛까지 한 번에.
2: 고단백도 배즈밀답게.
1: 정식품 배즈밀 고단백 두유.
3: 안녕하십니까. 변상욱 기자입니다. 7월 22일 상하이 우전 항저우로 역사와 예술을 만나는 인문학 여행.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4: 반갑습니다. 여행작가 겸 사진작가 오재철입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구경이 아니라 여러분의 핸드폰으로 인생샷 찍는 법을 1대1로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3: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도 우리의 이야기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여행의 품격을 바꾸죠.
4: 선착순 딱 40분만 모십니다. 4박 5일 정말 특별한 추억 CBS C2에서 함께 만들어요.
3: 여행지에서 기다리겠습니다.
5: 특별 할인 중
4: 서울 771-1932.

0: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CBS 뉴스룸이 방송됩니다.
1: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9,000선에 올랐습니다. 올해 초 4,300포인트에서 반년 만에 2배 넘게 상승한 것으로 코스피 1만 돌파 전망도 나옵니다. 미국 이란 간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 내용이 공개됐지만 일부 조항을 두고는 거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가 의결됐습니다. 국정조사특위는 오늘부터 8월 1일까지 참정권 침해 진상을 규명하고 선거관리 개혁을 논의합니다. 최근 인천 재활용센터에서 발견된 사람의 신체 일부는 병원에서 나온 의료 폐기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전화.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0: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전문 건설 공제조합
1: 케이핑크. 아,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3: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6월 18일 CBS 뉴스룸 시작합니다. 코스피가 올해 두 배 넘게 오르며 사상 처음으로 9000시대에 돌입했습니다. 시가총액 전 세계 7위에 오른 코스피가 1만을 돌파할 가능성도 있지만 반도체 투톱에 대한 쏠림 현상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보도에 장성주 기자입니다.
4: 코스피가 하루 만에 2.25% 오른 9063.84로 장을 마쳐 역대 첫 9000피 고지에 올랐습니다. 코스피는 올해 초 4300선에서 6개월 만에 2배 넘게 오르며 전 세계에서 상승률 1위, 시가총액 7위를 차지했습니다. 코스피 새 역사는 나란히 신고점을 쓴 반도체 투톱이 견인했습니다. 삼성전자는 36만 2,500원으로 종가 기준 역대 최고점을 기록했고 SK하이닉스도 사상 첫 268만 닉스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 전망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애플의 팀 쿡 CEO는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에서 인공지능 수요 급증으로 메모리 반도체 공급이 부족하고 가격이 급등했다고 토로했는데 투자자들은 메모리 부족 장기화로 해석하며 반도체 투톱을 매수했습니다. 폭풍 성장한 코스피, 상승 여력이 더 있을까? JP모건과 모건스탠리를 비롯해 국내 증권사들도 코스피 1만 돌파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코스피 시가총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쏠림 현상은 심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스피는 지난달 28% 올랐지만 상승한 종목수는 전체의 12%에 불과해 반도체 투톱 주가가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 과열 양상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도 숙제로 남았습니다. CBS 뉴스 장성주입니다.
3: 미국 이란 간 종전 서약도 코스피 상승세의 한 원인이 됐죠. 오늘 공개된 양측 간 양해각서는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폐기 의사와 구체적인 폐기 방법까지 담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철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5: 트럼프 미국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오늘 전화 브리핑에서 이란과의 종전 MOU와 관련해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폐기하겠다고 밝혔고 구체적 방법도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MOU에는 국제원자력기구의 감독 아래 현장에서 우라늄을 희석하는 것을 최소한의 방법으로 한다고 명시됐습니다.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안 하겠다는 약속이 강조됐고 고농축 우라늄 폐기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겁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6: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는 게 이번 합의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란은 핵무기를 개발할 수도 구매할 수도 없으며 결코 보유해서도 안 됩니다.
5: 앞서 미국과 이란은 지난 14일 종전에 합의했다고 발표하고 전자서명까지 마쳤다고 밝혔지만 MOU 전문을 즉각 공개하지 않아 각가지 해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관련해 이란은 미국과 세부 협상을 벌이는 향후 60일 동안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60일 후에는 사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전쟁 전후로의 회귀와는 사뭇 온도차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최소 3천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재건 기금도 명시됐는데 미국은 빠지고 다른 국가들이 부담하는 일종의 전쟁 배상금이라는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CBS 뉴스 최철입니다.
3: 네, 들으신 것처럼 양해각서 서명으로 중동의 긴장이 완전히 풀릴 것 같지는 않은데요. 계속될 논란의 요인과 미국 내 평가를 양승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7: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몇몇 조항이 향후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양해각서 5조에서 이란은 60일 동안만 통행료 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이후 오만동과 호르무즈 관리와 해양 서비스에 대해 협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60일 이후에는 어떤 명목으로든 통행료 성격의 요금을 부과할 여지를 남긴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자유롭게 개방되고 통행료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0: 상담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발언과 배치된다는 해석을 가능케 합니다. MOU 서명 즉시 미국이 이란에 대한 각종 군사와 경제 압박 조치를 해제하기 시작한다는 제4조 등 몇몇 조항들도 미국 내 대이란 강경파들의 불만을 살 수 있습니다. 4조는 지난 4월 13일부터 시행해온 미군의 대이란 해협 봉쇄를 바로 해제하기 시작해 30일 이내에 완료한다는 내용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를 두고 수출의 절대 다수를 중국으로 보내는 이란의 핵심적이고 즉각적인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에너지 가격 급상승에 따른 미국 내 불만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이란에 유리한 합의를 서둘렀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CBS 뉴스 양승길입니다.
1: 어이없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은 용지 인쇄 비율을 선거인 수의 절반으로 줄이도록 한 지침 때문이었다는 점을 CBS 단독 보도로 전해드렸죠. 그런데 이렇게 변경된 지침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보고조차 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선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 중앙선관위는 선거 사무를 총괄하는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굵직한 사안은 위원회 회의를 열어 의결합니다. 그런데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핵심 원인 중 하나인 투표용지 인쇄 비율 축소 지침이 중앙선관위 회의에 단 한 차례도 보고되거나 논의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분암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중앙선관위 의안대장에는 투표용지 인쇄 축소 지침은커녕 지방선거 종합관리 지침도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종합관리 지침이 2023년 중앙선관위에 보고됐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지방선거 관련 보고가 얼마나 미비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결국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은 투표용지 인쇄 비율 50% 축소 지침을 사전에 전혀 몰랐고 이번 사태가 터지고 나서야 인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재까지 선관위가 밝힌 인쇄 축소 지침 경위는 내부 TF에서 제시된 지침을 허철훈 사무총장이 지난해 12월 내부 전결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같이 중요한 지침 변경이 왜 중앙선관위 회의에 보고되지 않았는지 또 인쇄 축소 지침에 따른 대비책 등은 왜 마련되지 않았는지 향후 국정조사와 수사에서 규명돼야 할 부분입니다. CBS 뉴스 송선교입니다.
1: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오늘 첫 회의를 열고 45일간의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당대표 연임 문제를 두고 청와대와 껄끄러운 관계였던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유럽 순방 영접 자리에서 90도 인사를 하면서 한껏 자세를 낮췄는데요. 정치부 양형욱 기자와 짚어봅니다. 양 기자.
3: 네, 안녕하세요.
1: 선관위 국정조사 계획서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한 그 소식부터 정리해 볼까요?
3: 네, 재석 의원 251명 가운데 250명이 찬성했고요.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특위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직접 단상에 올라 특위 제안 설명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4: 우리 특별위원회는 주권자의 국민이 권력을 위임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인 소중한 투표권이 다시는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진상규명과 선거관리 전면적인 개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국민 여러분 앞에서 약속드립니다.
1: 네, 오전부터 특위 첫 회의가 바로 열렸어요.
3: 네, 일종의 상견례 같은 자리였습니다. 속도감 있게 출범한 만큼 여야 모두 국정조사에선 정쟁을 줄이고 성과를 내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요. 여야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국민의힘 서번수 의원의 포부 이어서 듣겠습니다.
5: 선관위의 무능과 부실, 관리 책임을 철저히 묻고 그로 인한 제도개혁 방안들을 찾아내는데 여야가 힘을 모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쟁이 끼어들 틈이 없는 그런 국정조사인 것 같습니다.
6: 빠르게 그리고 성역 없이 한계를 두지 않고 오직 국민의 시각에서만 저희들이 이 부분에 임하고자 합니다. 제대로 된 성과를 이루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입니다.
1: 자, 이처럼 모처럼 여야가 의견을 모아서 국조특위를 출범시킨 건데요. 국민의힘 안에서는 여전히 다른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3: 네, 국민의힘은 특별검사 도입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검경의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도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1: 네.
3: 그런데 특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위철한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이 이재명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을 주장하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선관위 사태로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려고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 그러네요. 이제 여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우선 당청

0: 등이 봉합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1: 네, 오늘 정청래 대표가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90도로 인사하는 모습이 화제가 됐습니다.
0: 네.
1: 이 대통령은 정 대표에게 수고하셨습니다 라며 짧게 화답했는데요. 다른 환영 인사들과도 모두 빠르게 악수를 나눴습니다. 현장에는 민주당 지도부를 비롯해 정부에선 김민석 국무총리, 청와대에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익표 정무수석이 참석했습니다. 지난 9일 환송 행사 땐 정 대표가 초대받지 못한 이후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일종의 수싸움, 나아가 사생결단식 당권 투쟁이 아니냐는 해석이 많았었죠. 하지만 오늘 환영식 자리에서 정 대표의 90도 인사로 당청 갈등이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0: 그런데 오늘 정 대표의 90도 인사 그 장면을 보고는 다른 모습을 떠올리는 분들이 꽤 많았을 것 같아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시절에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폴더 인사를 했을 때 그 모습 말입니다.
1: 네, 그게 2024년 1월 장면이었는데요.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 대응을 두고 대통령실과 충돌하던 국면에서 나왔습니다. 당시 서천 특화시장 화재 현장에서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한 모습이 갈등 봉합의 신호처럼 해석됐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했고 결국 파국으로 치달았는데 오늘 장면도 미래 어떻게 해석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0: 네, 대통령에게 깍듯이 인사한 정청래 대표 다른 발언도 남겼을까요?
1: 네,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가 있었거든요.
0: 네.
1: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한 말이 관심을 끌었습니다. 다 흔들리며 젖으며 사는 게 인생 아니겠냐라고 했다는 건데요. 시적인 표현 같은데 실제로 도종환 전 의원이자 시인인 도종환 의원의 시 흔들리지 않는 꽃을 인용했다는 후문입니다.
0: 네네.
1: 네, 이 시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라는 구절을 담고 있는데 현재 친명계로부터 연임 도전 포기 압박을 받고 있는 자신의 심경을 우회적으로 나타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시구의 방점은 흔들리고도 젖고도 마침내 꽃을 피웠다는 데 있을 겁니다. 결국 지금의 역경을 견뎌내겠다는 다짐으로도 읽힙니다.
0: 네, 여기까지 듣죠. 정치부 양형욱 기자였습니다.
2: 여러분은 지금 CBS 뉴스룸을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 6시엔 박재홍의 한판 승부가 이어집니다.
0: 신규 대형 원전 2기는 경북 영덕에, 국내 첫 소형 모듈 원자로 SMR 1기는 부산 기장에 들어섭니다. 부지 선정은 마무리됐지만 환경 영향 평가와 인허가, 지역 갈등 등 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최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3: 대형 원전 유치에 도전한 울산 울주와 경북 영덕, 국내 첫 SMR 유치를 놓고 경쟁한 경북 경주와 부산 기장. 당락을 가른 건 여론조사를 포함한 주민 수용성이었습니다. 특히 과거 천지원전 계획이 백지화됐던 영덕은 주민 수용성 부문에서 울주보다 4점 넘는 격차를 보이며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후보지로 선정된 영덕과 기장은 대규모 투자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실제 원전 건설까진 넘어야 할 관문이 적지 않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와 각종 인허가 절차, 지역 협의 등 후속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규 원전 후보지가 모두 경상권에 집중되면서 수도권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발전소와 송전망 부담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구조도 과제로 꼽힙니다. 신규 원전 건설에 반대해온 환경단체들은 내일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 계획 철회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박수홍 신규 핵발전소 저지 전국 비상행동 상황실장입니다.
4: 이번 결정은 밀실 행정으로 진행되었고 영덕과 기장, 특정 지역의 희생을 전제로 한 에너지 식민지 정책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3: 정부가 목표로 한 준공 시기는 SMR이 2035년, 대형 원전이 2037년입니다. 10년 남짓 남은 기간 여러 갈등을 어떻게 풀어갈지가 신규 원전 사업의 성패를 가를 걸로 보입니다. CBS 뉴스 최서연입니다.
0: 양대 배달 플랫폼인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가 입점업체 갑질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본안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두 업체는 수천억 원 규모의 상생안을 내놓으며 자진 시정을 약속했지만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기용 기자가 전합니다.
5: 공정위가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의 동의 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0: 합니다. 동의 의결은 사업자가 자진 시정 방안을 제시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배민은 3천억 원, 쿠팡이츠는 600억 원 규모의 상생안을 제출하며 동의 의결을 신청했습니다. 최혜대우 요구를 폐기하고 입점업체 지원과 소비자 혜택 확대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두 회사의 위법 행위로 영향을 받은 입점업체와 소비자가 많고 경쟁 제한 효과도 상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여러 업체가 경쟁하던 배달앱 시장이 두 업체 중심의 과점 구조로 재편되는데 위법 행위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습니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음식점들이 다른 배달앱에 더 낮은 가격이나 더 큰 할인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이른바 최대우 요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무료 배달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입니다. 공정위는 동의 의결 절차 없이 본안 심의를 재개해 올해 안에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관련 매출 규모를 고려하면 향후 수천억 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CBS 뉴스 김기웅입니다.
1: 이단 신천지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전직 신천지 간부들이 구속됐습니다. 의혹의 정점인 이만희 교주를 향한 수사도 한층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박정환 기자입니다.
2: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고동환 전 신천지 총무와 요한지파, 신문지파 전 총무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연 뒤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고 전 총무 등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의힘 대선, 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책임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습니다. 합수부는 신천지가 지파별로 입당을 독려해 6만 명이 넘는 신도가 국민의힘의 책임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합수부는 신천지 탈퇴자와 전직 간부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만희 교주의 지시 없이는 이런 집단적인 움직임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전직 간부들이 구속되면서 이 교주에 대한 수사는 한층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합수부는 지난 4일 이 교주를 정당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불러 의혹 전반을 조사했습니다. 조만간 이 교주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신천지 측은 신도들의 당원 가입에 대해 이 교주가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지시 경로 입증을 둘러싼 공방도 예상됩니다. 한편 합수부는 고동환 전 총무가 교단 재정을 관리하며 신도들에게서 113억 원 이상을 거둔 뒤 일부를 빼돌린 혐의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박정환입니다.
1: 인천 재활용센터에서 발견된 신체 일부를 두고 범죄 연관성을 두고 수사가 진행됐지만 병원에서 나온 의료 폐기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창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인천 송도동의 한 재활용품 처리시설에서 발견된 사람 다리가 의료 폐기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인천연수경찰서는 최근 지역의 한 요양병원 관계자로부터 신체 일부가 병원에서 배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로써 경찰은 발견된 다리가 병원에서 치료 중인 80대 환자의 신체 일부가 맞는지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환자는 지금도 해당 요양병원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긴급 유전자 감정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발견된 신체 일부와 환자의 DNA를 대조해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는 게 핵심. 경찰은 유전자 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료 폐기물 배출과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이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할 계획입니다. 폐기물 관리법은 인체 조직을 포함한 의료 폐기물에 대해 전용 용기에 담아 다른 폐기물과 별도 운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다리는 지난 10일 오후 재활용품 선별 작업 도중 발견됐고 경찰은 범죄 연관성을 염두에 두고 100명에 달하는 대규모 수사본부를 운영해 왔습니다. 병원 측은 피가 흐르지 않아 괴사한 환자의 다리를 절단한 뒤 의료 폐기물 용기에 버렸다가 청소 직원이 실수로 잘못 버린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BS 뉴스 박창주입니다.
4: 월드컵 현장을 생생하게 어텐션 월드컵.
1: 네, 2026 북중미 월드컵 소식 최인수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인수 기자.
5: 네.
1: 우리 대표팀이 드디어 내일 개최국 멕시코와 격돌하네요.
5: 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내일 오전 10시
1: 개최국 멕시코와 A조 2차전을 치릅니다. 양 팀 모두 1차전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가 사실상 조 1위와 32강 토너먼트 조기 확정을 지을 그 분수령이 되는데요. 내일 멕시코를 꺾으면 한국 축구 역사상 최초로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0: 조별리그 2연승이라는 기록도 달성하게 됩니다.
1: 상대가 개최국이어서 홈 응원이 엄청날 텐데 근데 네. 또 멕시코 현지에서는 우리 손흥민 선수 인기도 대단하다면서요?
0: 네, 손흥민 선수가 이제 현지 식당을 찾는 모습이 방송에 생중계될 정도인데요. 그 멕시코 팬들에게 손흥민은 이른바 카잔의 영웅으로 통합니다.
1: 네.
0: 지난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때 한국이 독일을 2-0으로 꺾으면서 탈락 위기였던 멕시코가 극적으로 16강에 올랐던 기억 때문인데요. 이번에는 손흥민 멕시코의 골문을 노린다는 점이 다릅니다.
1: 그런 손흥민 선수를 두고 멕시코 언론이 은근히 도발을 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있어요.
0: 네, 그 멕시코의 한 언론 매체가 손흥민은 전성기의 스피드가 사라졌고 90분을 소화할 체력도 아니다 이렇게 깎아내렸는데요. 하지만 이건 완전히 틀린 분석입니다.
1: 그렇죠.
0: 네, 국제축구연맹 FIFA의 공식 매치 리포트를 보면요. 손흥민 선수는 지난 체코전에서 최고 시속 35.2km를 기록했습니다. A조 전체에서 가장 빠른 수치고요. 체력과 스피드가 전혀 줄지 않았다. 이게 기록으로 증명된 셈입니다.
1: 네, 내일 만약 골을 넣으면 한국 축구의 역사도 새로 쓰는 거잖아요.
0: 맞습니다. 그 현재 월드컵 통산 3골인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득점을 하면 안정환, 박지성을 제치고 월드컵에서 한국인 통산 최대골 단독 1위로 올라섭니다.
1: 네.
0: 여기에 A매치 통산 지금 56골인데 역대 1위인 차범근 전 감독의 기록인 58골에도 단 2골 차로 다가서 있습니다. 지난해 9월 평가전에서도 멕시코를 상대로 동점골을 터뜨리는 등 워낙 강한 면모를 보여왔기 때문에 내일 시원한 한방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이강인의 발끝을 주목해야 한다 이런 말도 있던데요.
0: 네, 박지성 그 JTBC 해설위원이 멕시코전 승리를 이끌 키맨으로 이강인을 지목했습니다. 이강인은 상대의 거센 압박을 순식간에 풀어낼 기량을 갖춘 선수다 이렇게 평가했는데요.
1: 네.
0: 이강인, 황인범, 백승호의 이 유기적인 패스와 움직임이 멕시코의 강한 압박을 풀 카드로 꼽힙니다.
1: 우리 대표팀의 수장 홍명보 감독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0: 네, 이 그 상대의 초반 강한 압박을 푸는 게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홍 감독은 이번 주 내내 이에 대한 맞춤형 전술 훈련을 완벽히 소화했다고 밝혔습니다.
1: 네.
0: 사실 FIFA 랭킹 12위인 멕시코는 22인 우리보다 객관적 전력에서는 앞서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평가전 무승부 경험이 있고 또 부상에서 회복한 배준호, 김태현까지 합류하면서 28명의 전원 완전체가 결전에 나서게 됐습니다. 수비에서는 김민재 선수를 중심으로 배후 공간을 제어할 계획입니다.
1: 네, 내일 꼭 승전구를 올렸으면 좋겠네요. 오늘 쳐진 경기 소식도 짚어주시죠.
0: 네, 먼저 그 포르투갈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우승 후보 포르투갈이 첫 경기에서 약체인 콩고 민주공화국과 1-1로 비겼는데요. 그 포르투갈하면 생각나는 선수 있으시죠?
1: 네,
0: 바로 호날두. 호날두는 풀타임을 뛰고도 유효슈팅을 하나도 못 만들면서 침묵했습니다. 어제 그 해트트릭을 터뜨린 라이벌 메시와 대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잉글랜드는 크로아티아를 4-2로 꺾었는데요. 케인이 페널티킥과 헤더로 멀티골을 터뜨리며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케인은 이 골로 월드컵 통산 10골을 기록을 했고요. 가나는 파나마를 상대로 1-0으로 콜롬비아는 우즈베키스탄을 3-1로 이겼습니다.
1: 네.
0: 내일 이제 그 대한민국 멕시코 경기와 함께 A조에서 체코, 남아프리카 공화국 경기가 있고요. 스위스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그리고 캐나다와 카타르 경기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1: 네, 오늘 여기까지 들을까요? 최인수 기자였습니다. 자, 이어서 기상청 연결해 날씨 알아봅니다. 이수경 기상리포터 전해주시죠.
2: 네, 연일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경상북도에 이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도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곳이 많은데요. 서울은 작년보다 12일 정도 빠른 기록입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 30도를 웃도는 낮 기온을 보였고 서울의 경우 32.3도까지 올랐는데요. 내일도 날씨가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한낮에는 30도 이상의 더위가 예상되면서 장시간의 야외 활동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서울 지방은 내일 아침 23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오늘 밤 경북 북동 지역에는 5mm 안팎의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내일은 오전부터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밖에 낮 동안 지역에 따라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이 있겠고 내일 밤부터는 전국에 본격적인 비가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토요일까지 이어지겠는데요. 남부지방과 동해안은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내일과 모레 사이 남해안과 동해안, 지리산은 100mm 이상, 제주도는 최대 180mm 이상의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 2026년 6월 18일 CBS 뉴스룸을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제작 조성준, 임승선, 문은지, 기술 이승호, 진행의 김정훈이었습니다.

0: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패스를 검색하세요.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충남이면 충분해.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자연, 역사, 축제, 숙박, 먹거리 다 갖춘 관광지.
3: 잠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2: 맞아요. 이곳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 완벽한 무대에 주인공이 빠져있잖아요. 충남, 당신이면 충분해.
4: 당신이 찾던 그곳, 충남이면 충분합니다. 2026년 충남 방문의 해. 여러분 모두를 충남으로 초대합니다.
5: 7월 2026 산업안전 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 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6: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5: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6: 내일 더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가운데 내일 오후 2시에 순방 성과를 설명하는 브리핑을 가질 예정입니다. 관심을 모았던 오늘 귀국 환영 행사 자리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참석했고 대통령은 수고 많았다는 짧은 대화도 나눴는데요. 하지만 정청래 대표 측에서 당무 개입에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전당대회 출마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당청 갈등은 오히려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긴급의총은 물론 오늘 최고위에서도 사퇴 요구를 받았던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오늘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일부 승부사들에서 주요 정치 현안 짚어보고요. 이어지는 2부 한판 인터뷰에서는 조광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스튜디오에서 만나서 당대표 사퇴 요구에 대한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본방 후에는 유튜브 현장방송 블루 라커룸이 이어집니다. 박재홍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잘 돌아갑니다.
5: 잘 돌아갑니다.
6: 잘 돌아갑니다.
7: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8: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9: 피부가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 용접봉 그린.

0: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코.
1: 행복 짓는 건설 금융 KPIN코. 믿음 쌓는 건설 금융 KPIN코.
0: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1: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코.
2: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3: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4: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5: 서울사이버대학교.
6: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7: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6: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7: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6: 에어렉스.

0: 수영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3: 말은 총알이 되고 논리는 날카로운 비수가 된다. 최강 정치 승부사들이 펼치는 피튀기는 정치 토론. 승부사들.
4: 네, 박정희 한판 승부, 승부사들 만날 시간입니다. 오늘도 네 분을 만나보죠.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강성필 부대변인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4: 그리고 국민의 윤인석 전 대변인.
6: 네, 안녕하세요.
4: 예, 자 그리고 장안의 화제 두 변호사, 자, 강수영 변호사님과 서정욱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7: 예, 안녕하세요.
4: 예, 오늘 날씨가 더워지는 괜찮으셨습니까?
7: 아, 괜찮습니다.
4: 예, 아, 요즘 강수영 변호사 너무 화제가 돼가지고.
7: 아, 예, 여러모로 제가.
4: 예, 예, 여러모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예,
7: 방송에서 이제 가발 착용인 것을 이제 오픈을 했는데 예, 그 다음 날에 바로 민주당부터 이제 고발을 받아가지고 다 묻혔습니다.
4: 아, 그래요?
7: 예, 예. 인생의 일대의 결단이었는데 예, 예, 예, 고발로 다 묻혔습니다.
4: 아, 그렇군요. 그 정영재 앵커가 그 당황하잖아. 왜 우리 방송에서 공개하냐고. 막. 아, 예,
7: 제가 맥락이 있을 때 공개를 하려고 벼르고 있었는데 예, 예. 탈북 건보료 어쩌고 얘기하길래 바로 그냥 예.
4: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 멋지세요.
7: 고맙습니다.
4: 예, 멋지십니다. 자, 일단은 바로 오늘 현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통령이 이제 유럽 순방 G7 참석을 마치고 귀국을 했는데 이 참 그 대통령의 순방 성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데 네. 이 관심보다 오히려 대통령과 정청래 당대표가 만났을 때 어떤 장면이 연출될까 이 부분을 또 이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 영상을 또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고 말씀 나눌까요? 네, 대통령 부부가 이제 1호기에서 내려와서 이제 국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천천히 트랙에서 내려와서 예, 이제 김민석 총리와 악수를 나누고 이어서 정청래 당대표와 짧게 대통령이 뭔가 수고했습니다 말씀을 하고 이제 지나갔습니다. 근데 너무 빨리 지나가서 언론이 뭐지? 하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1.5배쯤 늘렸어요. 예. 천천히 정성영 당대표가 90도로 인사하고 아이컨택을 하면서 정성영 대표가 대통령과 소통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딱 장면이 있었는데 이 장면 어떻게 보셨는지 이건 또 그 비디오 판독이잖아요. 그죠? 우리 누가 제일 잘하실 것 같아요. 우리 예, 우리 윤석 대표님 예, 먼저 해주세요.
6: 이겁니까?
4: 예, VAR. 자, VAR에서 VAR. 자, VAR.
6: 그래도 대통령께서 예. 뭐라도 짧게나마 말씀을 하신 걸로 보여요.
4: 수고했습니다.
6: 예, 입술이 예. 움직였으니까. 예. 그것까지라고 봅니다. 표정은 별로 안 좋았고 예. 다른 분들에게는 별 말도 없이 그냥 바로 차 타고 가셨잖아요. 예. 그럼 이제 본인의 심정은 충분히 표현한 거다. 기분이 안 좋았다 이렇게 볼 수

0: 밖에 없어요. 기분 좋은 건 아니니까. 그럼 예. 왜 기분이 저러셨을까? 정청래 대표를 나오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리고 진짜 나왔고 비행기에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셨겠어요. 갈등 봉합은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1: 아 어렵다.
0: 네.
1: 자 우리 강 선배님 표정이 안 좋으신데.
2: 그러니까 예. 참 대통령을 두고 예. 예. 대통령을 많이 이제 응원하시는 분들은 예.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아 참 야당 복은 있는데 여당 복이 없는 것 같다 아. 이런 안타까움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1: 예. 예.
2: 그러니까 이제 벨기에 가가지고 그 IMEC이라고 되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반도체 연구소 있거든요. 아. 거기하고도 여러 가지 기술 교류라든지 많은 얘기가 있었고 예. 또 이탈리아 가가지고 특별 동반자 협정으로 격상을 했거든요.
1: 예.
2: 그 전에는 그냥 문화적인 교류인데 예. 이게 이제 특별로 올라가게 되면 예. 이게 반도체라든지 국가 보안과 관련 된 것들로 이 확대되거든요. 교류하는 예, 분야가. 예, 예. 그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고 어. 특히나 거기에서 함께 이탈리아와 이 제3국 아프리카와 관련해가지고 어. 우리가 진출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자원 확대라든지 이런 걸 약속을 했고 또 G7 가가지고 어. 뭐 트럼프 대통령 옆에 앉아가지고 90분 동안 이런저런 얘기하고 어. 지금 G7에서도 다른 나라 정상들도 트럼프 없으면 트럼프 욕 막 하다가 예. 트럼프 앞에 있으니까 막 가서 막 선물하고 막 잘 보이잖아요.
1: 예, 예.
2: 그게 다 뭐 때문에 다 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1: 예.
2: 방위비 관세.
1: 예, 예.
2: 그래서 우리나라도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1: 예.
2: 그래서 여러 가지로 성과가 있었는데
1: 예, 예.
2: 근데 지금 우리 당 패널들도 사실 네. 대통령의 해외 성방 성과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는 것보다 정청래 대표가 몇 도로 인사를 했고 몇 초를 했고 이거 오시면은 포옹을 할까 안 할까
1: 아, 예,
2: 정말
1: 예.
2: 이건 좀 비생산적인 뉴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이런 상황에 있다는 게 너무 국민들께 죄송하다.
1: 네.
3: 저도 참 답답했던 게 그
1: 네,
3: 뭐 언론 기자분들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아마 네. 메시지를 대놓고 뭐 이렇게 하진 않을 거고
1: 아.
3: 아주 세밀하게 메시지를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 네, 네.
3: 악수 시간을 비교를 해야 된다.
1: 아.
3: 김민석 총리가 손잡고 있는 시간과
1: 아.
3: 정청래 대표 손잡고 있는 시간을 비교해가지고
1: 아, 정말 피곤하네요.
3: 뭐 그렇게까지 네, 막 네. 얘기를 하시길래 그 이 상황이 너무 짜증스러운 거예요.
1: 아, 네, 네, 네.
3: 근데 이제 정청래 대표가 사실 요 며칠 이제 계속해서 약간 낯간지러울 정도의 대통령을 칭송하는 워딩이 있어서 월드클래스 지도자로 발돋움하니 뭐 이런 것들이 많은 분들 지적하셨지만 이게 누구를 칭찬하고 친하다고 해서 친명이 되는 게 아니고
1: 아.
3: 가치를 공유하고 발맞춤을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행보를 함께해야 그게 친명이 되는 거지 말만 뭐 나는 대통령이 좋아요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하나로 뭉치시다 말은 해놓고
1: 아.
3: 행보를 다르게 한다면 그건 이제 놀리는 게 되는 거죠.
1: 놀리는 게
3: 희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렇게 90도 인사한다고 해서 봐봐 얼마나 충성심이 좋아. 그건 사람들을 우습게 보는 거고
1: 아.
3: 대통령을 편하게 해드리고 고민거리를 줄여드는 게 여당 대표의 역할인데
1: 예.
3: 뭐 전혀 반대로 지금 걱정거리를 얼마나 안겨줘요.
1: 아.
3: 그러면서 인사만 잘하면 그게 친명이 되는 거냐.
1: 아.
3: 이 부분은 계속 비판받을 거라고 봅니다.
1: 서 변호사님이
4: 근데 옛날에 저는 이제 그 서산 화재 때인가
1: 예.
4: 그때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갔을 때
1: 예.
4: 한동훈 대표도 90도 가까이
1: 예. 인사했죠. 예.
4: 근데 그 이후에 관계 회복됐습니까? 결국에 파국으로 지금 끝나 있잖아요.
1: 예.
4: 저는 정청래 대표하고 이재명 대통령 관계도 똑같습니다. 결국에 파국으로 끝날 거예요.
1: 에이, 또 너무 정청래 또 이게 또.
4: 대표의 속마음은
1: 예.
4: 내가 이게 두고 보자. 이 굴욕은 반드시 갚아줄 거다. 이렇게 아마 속마음에는 그럴 겁니다.
1: 서정욱 변호사의 개인의 해석임을 알려드립니다.
4: 예. 그러면 예. 명청대전을 끝내는 유일한 길은
1: 예.
4: 불출마예요.
1: 아.
4: 그래야만 명청 갈등이 해소돼요. 그런데
1: 예, 예.
4: 출마하겠다는 거예요. 왜 본인이 오히려 불출마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압력을 내가 불출마한 그 당목에 되니까
1: 아.
4: 오히려 내가 출마하는 게 이 대통령을 위한 거다. 이재명 대통령 볼 때는 궤변 중에 궤변이잖아.
1: 아.
4: 이게 어제 채널A 단독 기사예요.
1: 첫건. 예.
4: 그러니까 제 말은 이재명 대통령도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을 거고
1: 예.
4: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도 고개는 90도 숙이지만
1: 예.
4: 속마음은 상대 안 좋다. 저는 결국 파국으로 끝납니다.
1: 요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당청 갈등 그리고 당 대표의 대통령에 대한 90도 인사. 근데 여기서 또 나오지 말아야 할 당무개입이라는 단어 나왔어요. 사실 이 당무개입이라는 단어는 윤 전 대통령도 계속 나오고 했던 전당대회 때 나왔던 단어인데 이상한 데자뷰예요.
0: 그렇죠. 이게 네. 여야가 바뀌면 나올 수밖에 없는
1: 네.
0: 일이고 한국 정치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뭐 대통령이 선거운동에도 아무 제약이 없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걸 예정하지 않고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 법률도 뒷받침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뭐 하면 이제 예를 들어 대통령이 선거 개입 어디 가면 이거 선거 개입이고 또 여당에 대해서 조금만 뭐 인사 같은 거 뭐 약간 뒷얘기 나오면 당무 개입 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 앞으로 입법으로 보완을

0: 할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이 순간에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이거 당무개입이다라고 비판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 정도로 의사표시를 하신 거에 해석이 달린다는 건 그 자체로 당무개입이 맞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한테도 좋을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 자, 그러나 이 당무개입이라는 단어가 정청래 대표 측에서 이제 나온 거 아니에요? 이건 대통령실은 엄청 기분 나쁠 것 같은데요?
2: 제가 대통령실 참모라고 하면 기분 나쁜 수준을 넘었을 것
1: 넘었죠.
2: 같아요.
1: 예. 이게 정권은 짧다보다 더 센다는 거 아닌가요? 사실은 그러니까 더 깊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2: 저는 정권은 짧다 시즌2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에 우리가 정치권에서 아무리 사소한 것도 의미를 부여하면 그 의미가 되는 겁니다. 특히나 그게 뭐 비중이 있는 정치인일수록 그게 또 영향이 더 큰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 좋습니다. 저는 차라리 이제 정청래 대표께서 정말로 그 말을 하셨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예. 만약에 그 말을 하셨다고 하면 아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 되잖아요. 아 나는 당대표로서 할 만큼 했고 네. 뭐 숫자로도 내가 이겼고 근데 뭐 당대표 자꾸 뭐 나가지 말라고 하니 네. 그래도 나 불법 아니니까 나가서 나 당원들의 선택 받아보겠다 예. 하면 되지. 무슨 대통령 내가 안 나가면 대통령이 당무개입으로 비춰가지고 고양이 지 생각한다는 게 좀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1: 고양이가 지 생각한다.
2: 네. 아, 뭐 애틋한데.
1: 애틋한데.
2: 근데 그거를 이제 누가 공감을 해주냐 이거예요.
0: 고양이가 고양이랑 줄을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
2: 아, 그렇죠. 또 불경스러운 얘기네. 아,
1: 네. 네. 어쨌든 네.
2: 어쨌든간에 저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정청래 대표께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지난 1년에 대해서 평가를 네. 하고 계시는데. 네. 저는 지난 평가는 많은 분들이 하셨으니까 그럼 지금 현재를 얘기를 해볼게요.
1: 예.
2: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얼마 전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1: 예.
2: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시중에 다 나와 있어요.
1: 예.
2: 그중에 가장 큰 이유가 그 부실 투표예요.
1: 예.
2: 부실 선거 관리.
1: 예. 선관위.
2: 그리고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가실 때 청와대에서도 정청래 대표가 부실 선거 관련해가지고 해결해야 될 일이 산적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안 나오셔도 된다라고 했거든요.
1: 예.
2: 그럼 지난 10일 동안 정청래 대표께서는 과연 이 부실 선거 지금 올림픽 공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네. 어떤 그 올림픽 협회 사람들의 그 생존권 문제 그리고 선수권에 출전한 국제대회 출전에 대한 선수들이 자기 장비도 못 가지고 가는 상황 단 한 명의 시위자 한 명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하고 공권력이 무너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여당의 대표로서 어떤 역할을 했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지방선거 졌을 때 부동산과 관련해가지고도 지적을 많이 받았잖아요.
1: 그렇습니다.
2: 자 그렇다면 우리의 정책이 제대로 된 건데 설명이 부족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든 2030들이 우리를 외면하고 있으면 그 이유도 집값이 오르고 전세가 뭐 불안정해서가 아니라 그들은 내가 집을 살 수 없는 지금 구조적인 환경에 있다는 거에 절망을 하고 있으면
1: 예.
2: 거기서 당대표가 민주연구원에다 용역을 주든지 지시를 해가지고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드는 게
1: 예.
2: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책임정치 결과로 증명하는 여당 이거거든요.
1: 예.
2: 그러면 본인이 과거에 순방 때마다 대통령의 시간을 뺏었다는 거는 지나간 일이라고 하면
1: 예.
2: 지금이라도 그 임무를 충실하게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1: 예.
2: 그런데 뭐 정권이 짧다, 뭐 악수각도 이렇게 해가지고 대통령의 해외 순방의 시간이 또 없어져 버리니까
1: 예.
2: 여기에 대해서 전 당원들이 많이 조금 서운해할 것이다라고.
1: 우리 강수표 대변인이 저희 방송 시작하니 이렇게 세게 말한 적 있었어요?
0: 아이고, 외웠어요. 오늘 다섯 번째 방송이라 외웠어요.
1: 아, 외웠어요.
3: 근데 이게 당무개입에
1: 연설이에요, 연설 거의. 연설.
3: 당무개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짚어야 되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무개입 관련해서 이제 공천에 개입하다가 이제 실형을 선고받았었단 말이죠.
1: 예.
3: 근데 그거를 염두에 두고 당무개입은 다 범죄다 이렇게 연결짓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대통령이 그 우리 민주당 당원에도 보면은 당정협의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되는 당무개입이라는 것은 개별 선거에서 당내 선거든 혹은 국회의원 선거든 선거에서 대통령의 권위나 이 권한을 이용해 가지고 부당하게 개입할 때를 범죄로 규율하는 거지 입도 뻥끗하지 마 이건 아니거든요.
1: 그렇죠.
3: 그러니까 이걸 자꾸 왜곡을 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딩이 우리 여당은 이런 역할을 해야 한다. 여당의 방향은 그릇이 되어야 한다. 근데 하필이면 그때 보니까 정청래 대표가 그 그런 역할을 못 하고 있어서 정청래 대표 나오지 말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해석이 된 거지. 대통령의 말씀은 여당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신 거예요.
1: 예.
3: 그러니까 그것만으로 당무개입이다 이렇게 가버리면 지금 방금 우리 소개해드린 당무개입이 돼버리기 때문에 나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은 대통령 입 다무세요. 지금까지 하신 거 당무개입입니다.
1: 경고예요?
3: 경고예요. 이건 도발이죠.
1: 도발.
3: 네.
0: 아, 물론 정청래 대표는 그렇게 좀 선을 넘은
1: 대표 걸로 측에서
0: 예, 그렇죠. 저도 판.

0: 판단을 하는데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발언들을 볼 때는 상대 측 당 내에서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랑 좀 결이 다른 분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권위를 이용해서 정치활동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특히 당무 개입 차원이라는 면에서 예를 들어 이제 후보들에 대해서 뭐 정원 후보 같은 경우에도 뭐 일 잘한다라고 페이스북에 올린다 그러면 서울시장 선거를 준비하고 있던 박주민 전현 의원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건 당무 개입이 아니야라고 말을 할까요? 그런 말을 못하는 상황을 민주당이 갖고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1: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당무 개입은 예를 들어서 뭐 공천관리위원회 인선을 할 때 이 사람 너 리스트 만들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처벌받았잖아요.
0: 그거보다 더 셌잖아요 이번에.
1: 어떤 걸 말씀하시죠?
0: 대통령이 이 사람 일 잘해 딱 하니까 바람도 불기 전에 다 누워버려가지고 결선도 없이 이분이 후보된 거 아니에요.
1: 근데 이제 대통령의 메시지 일을 잘한다는 그 메시지를 뭐 공천위원들 리스트 만들어서 이 사람들로 다 채워 이렇게 바로 해석할 수는 없잖아요.
0: 제 얘기는 결과를 보자는 얘기예요. 그게 훨씬 더 적확하고 효과적이지 않았을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2: 근데 이제 그런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이 당원과 지지자들도 그렇겠네라고 공감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0: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를 갖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에 이제 얘기를 하자면.
2: 아, 그 결과요.
0: 근데 그 결과를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니까 여기서 전선이 생기고 옥신각신하다가 초유에 당대표도 옵니다. 이 공지가 청와대에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2: 근데 이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이 저녁 뉴스 보잖아요. 화가 난다는 거예요. 아니 국민의힘은 숫자상으로 분명히 선거에 졌는데 대권 후보 두 명이나 살아나가지고 막 오세훈 시장이 나와가지고 막 얘기하고 뭐 한동훈 의원이 가갖고 뭐 몇 호에 뭐 했고 어디 연구 포럼에 나왔다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뭐 대권 후보들이 막 한 세 명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전당대회 하는데 뭐 정권 짧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통령이 그래도 우리는 뭐 연판장 돌리고 막 정무수석 보내가지고 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막 룰 바꾸고 그다음에 또 어째서 막 비서실장이 뭐 가가지고 뭐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지만 뭐 대표한테 막 그만두라고 했다고 하고 그것을 또 대표도 또 오픈하고 우리는 이제 대통령이 그 정도로는 하지 않았잖아요.
3: 근데 저는 정성래 대표 발언을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
4: 변호사님.
3: 정권이 짧다 이 말은 여차하게 내가 탄핵할 수 있다. 탄핵 이렇게 해석하고요. 그다음에 이거
4: 서정호 변호사의 개인 해석입니다.
3: 당국이 이거는 그냥 형사처벌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두 가지로 경고한 걸로.
4: 그럼 야당 대표가 할 수 있는 경고 이상인데요?
3: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이게 정말 기분이
4: 나쁘겠죠. 그러면
3: 여당 대표가 탄핵과 구속을 형사 운운했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강성필 대변인 말을 들어 동의 안 되는 게 공항에 아까 못 녹인 게 뭐 부실 선거 해결하라고 공항에 안 불른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공항이 안 놓았다고 이게 부실선 해결이 바로 됩니까? 공항이 잠깐 놓았다 해서 오히려 이게 저는 김민석을 당대표로 미는 신호를 준 거죠. 정청래 패싱하는 이게 부실선과 무슨 관계 있어요? 부실선거는 총리도 해결해야 되고 정권 차원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지 왜 민주당만 떠는 게 있냐 이렇게 보고요. 저는 선거가 민주당이 패배했다면 책임은요 99.9% 이재명 대통령한테 있는 겁니다. 전날 공수치소 운운하고요. 그다음에 공천도 정원은 본인이 한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래도 부동산이든 모든 게 본인 문제지. 솔직히 정청래 대표 보고 찍고 정청래 보고 안 찍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이게 자꾸 당에 패널들이 계속 정청래 대표를 공개하더라고.
2: 근데 그 대통령을 이 부분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뭐가 있냐면 방금 정말 말씀 잘하셨는데 대통령이 만약에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지적을 받고 있다면 이렇게 서정욱 변호사님 같은 국민의힘 사람들한테 공격을 받고 있다면 여당 대표가 하는 일이 뭡니까? 그게 아니다.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게 방어도 해주고 이렇게 공격을 막아주는 그런 방파제 역할을 해주는 게 누구예요? 여당이고 지도부고 대표인 거예요. 국민의힘도 그렇게 했었잖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준다 해서 우리가 막 룰 바꿨다고 막 뭐라니까 뭐 바꿀 수도 있죠. 막 그러셨잖아요 그때.
0: 이거 민주당 얘기예요. 너무 신나게 하시면 안 돼요.
2: 그런가? 이런 상황이 저는 불편한 거죠.
1: 뭐 정원호 후보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천을 사실상 했다라는 시각이 지금 이제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이 그 얘기 계속하더라고요. 대통령이 공천한 건데 왜 정청래 대표 보고 자꾸 책임 묻냐고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민주당이 그 당원 주권주의 1인 1표 등등 이거 추진한다고 가장 가열차게 이야기했던 게 정청리 대표고 예? 당원들이 경선 절차를 거쳐가지고 경선한 것이 뭐 전략공천했습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4: 예, 예, 예.
1: 그러니까 이제 이걸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정청리 대표가 지금 꼭 읽어야 될 책을 권해드린다면

0: 책을 보냈어요.
1: 2022년에 장성철 소장이 저술한 보수의 민낯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0: 장성철 소장?
1: 예, 보수의 민낯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김무성 대표가 얼마나 박근혜 대통령한테 핍박을 당하고 당무개입을 얼마나 심하게 당했으며 거기에 저항하면서도 억울한 것을 참고 여당 대표로서 어떻게 우산이 돼서 당을 지키려고 했는지를 제발 좀 읽어보시고 본인의 역할론에 대해서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0: 전에 읽어봤어요.
1: 그럼요.
2: 절판이 됐어요.
3: 아니
2: 저희 집에 한 권 있고 거기에 제가... 더해서 레이건을 읽어보세요.
3: 아~ 맞아요, 제가 맞아요, 그 책 읽어봤거든요. 와, 장성철 같이 MBC 방송하면서 근데 전부 공 땡땡 땡땡 이러다가 읽을 수가 없어요.
2: 아 그게 처음에
0: 실명이 없어서
3: 같이 누군지 이게 안 돼요.
2: 저도 많이 나오고 이걸 할 수가 없는 진짜 민낯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땡땡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3: 그것도 읽은지
0: 엑스파일이었네.
2: 대부분 누군지 알아요.
4: 그래서 예를 들어 추미애 그 지사도 과거에 쓴 책이 있거든요. 그 책도 그런 스토리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땡땡으로 처리 안 하고 이름을 바꿨어.
0: 아
1: 가명으로.
4: 네 가명. 근데 초성은 똑같거나 이것만 좀 수정하고
0: 강상표 뭐 이렇게.
4: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0: 박 제 형 그렇게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3: 아 제가 장성철한테 전화가 야 얘 누구냐 땡땡이 몇 번 전화했거든요 그때 장성철한테 궁금해서 예. 재밌잖아요.
0: 그러니까 보다가 이제 궁금한 장소장한테 그 이니셜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예. 된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고 저 정청래 당대표가 오늘 이제 의원총회 전에 이제 뭐 이렇게 많이 힘들겠다 이렇게 또 물었더니 아 인생이 원래 힘든 거고 또 인생이란 원래 또 비가 오면 또 빌 때 젖으면서 가는 거 아니겠냐 뭐 힘들 때 힘들어야 된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 얘기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4: 전 잘 못 하겠어요 해석을.
0: 아 그냥 네. 그냥 힘들구나.
4: 그러니까 이제 메시지가 분명해야 되는데 네. 주어도 없고 목적어도 없고 아. 그냥 나 힘들다. 아. 뭐 나 오해하지 말아라 뭐 요 정도로
0: 요 정도?
4: 네, 해석을 했는데 예.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최근에 지금 저희 민주당의 이기헌이라는 이제 국회의원께서 초선 의원이십니다.
0: 예, 예.
4: 이분 이제 당직자 출신인데.
0: 예.
4: 이분께서 최근에 페이스북에 정청래 대표께 드리는 글이라는 것을 장문으로 쓰셨어요. 네, 뭐 한 줄로 요약하면
0: 예.
4: 지금 당원과 지지자가 예. 상당히 괴로워하고 있다. 서로 갈등이 심해지고 있고.
0: 고향이셨죠 그분.
4: 맞습니다.
0: 예.
4: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그래서 결국은 정청래 대표께서 예. 조금 결단을 내리셔가지고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를 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린다. 근데 이게 상당히 민주당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회자가 되고 있다.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들 지금 당톡방에서 거의 말이 없대요. 그리고 요즘 당 그 국회의원들끼리도요. 예. 일부러 다 지역구 내려가서 많이 활동해버리고 서로 간에 뭐 야 이번 전당대회 누가 될 것 같아 너 누구 할 거야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상당히 예민해졌다.
0: 등기. 저희 방송 섭외도 어려워요.
4: 아 그래요.
0: 네. 이게 민주당 의원님들 섭외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4: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얼어붙어 버렸어.
0: 네. 네. 네. 섭외하기 어려워요. 어려워요. 자 내일 오후 2시에 이제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에 대해 직접 브리핑을 하는데. 이강희 전 집권총의 허니문이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 또 내일 또 대통령 순방 성과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뭔가 또 국민들의 평가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는 전환이 또 마련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인데 어떻게 보시는지
2: 대통령께서 지금 강성필 대변인 말씀에 의하면 많은 성과를 내시고 오신 것이 맞겠죠.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국민께 알려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게 제대로 전달이 될 수 있는 정치 환경이 아닌 거는 뭐 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0: 예.
2: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여당 내에서 이런 식의 파열음이 나오는 건 국가적으로 저는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걸 빨리 봉합을 한다든지 뭐 해결을 해야 될 텐데 지금 그럴 상황이 안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들이 우리가 길어지는 거잖아요. 저는 요게 좀 걸려요. 어떤 노선 차이라든지 이런 건 거의 안 보여요. 굳이 얘기하면 보안수사권? 그걸 존치시키느냐 일부라도 남기느냐 이 정도 아닐까요? 딱 그거 하나 차이 외에는 그냥 같은 민주당이고 정치 같이 하셨던 분인데 왜 이렇게 정권 초반부터 여당 대표와 대통령 간의 생각이 다른 것이 이렇게 자주 노출이 되고 급기야 이런 상황까지 왔느냐. 그러면 결론은 해결 방법이 있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노선 투쟁 같으면 뭐 민심에 의해서 뭔가 결과가 나오든 뭐 정치적으로 해결은 이게 가능할 텐데 이게 노선 투쟁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족보 투쟁 같아요. 너는 뿌리가 어디냐? 너는 뿌리가 있는 사람이 맞느냐? 이 논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게 해결이 되겠느냐? 라는 차원으로 저는 좀 시선을 옮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1: 저도 정말 동의하는 지적입니다. 그 개인적으로 그 당원 주권주의가 진짜 의미가 있으려면은 당원들이 결정하는 바,

문제가 사람을 누구를 선택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게 노선 결정이에요. 우리 당은 이번 연도에 뭘 중점적으로 할 거냐. 대통령께서는 국정의 방향을 핸들을 잡고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다. 뭐 예를 들면 내일 순방 결과를 발표하실 때도 뭐 반도체든 유럽에 대한 무역이든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 화두를 던지실 거예요.

0: 조금만 얘기 잘못하면은 뭐 막 문자 폭탄 쏟아지게 만들고 대표가 SNS에 이름 올려가지고
1: 김남희 그리고 전현희 의원
0: 예 그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을 우리 편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 말에 따르지 않는 건 다 적이야 이런 식으로 구분해가지고 제가 이제 피아식별 그렇게 하는 게 정청래 대표의 그간의 정치 기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1: 예.
0: 이걸 당내에서도 이런 기술을 계속 써버리면 상처만 남고 되는 건 아무것도 없고 중요한 것은 당원들의 전당대회 투표율이 원래 높지 않단 말이죠
1: 예.
0: 관심 별로 없어요
1: 어.
0: 그러면 동원할 수 있는 조직적인 당원들만 꼭 잡고 결론이 나는 게 많단 말이에요
1: 네.
0: 근데 당원들도 되돌이켜 봐야 되는 게 사람만 선택했지 우리 당이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없어요 이야기가 그걸 결정할 수 있도록 당원들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줘야 돼요 보안수사권 문제도 이게 무조건 교조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보를 다 오픈하고 쉽게 설명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뭐 김원준 씨 최근 방송 보니까 보안수사권 뭐 말이 잘 어려워갖고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다 추가 수사권 이렇게 하면 쉬울 걸 그러면 반대가 훨씬 많을 걸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제가 진짜 절망감을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정보의 불균형을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을 단순화시켜서 요거 찬성하면 우리 편 반대하면 저쪽 편 이렇게 정치하다가는 민주당 이제 앞으로는 국민들의 선택 못 받는다. 예.
2: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 추락하는 지지율은요 앞으로 급전직하 날개가 없을 겁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저는 세 가지 이유로 보는데 해결이 안 돼요. 가장 근본 원인은 민생이 어려워요. 지금 이제 고환율, 고물가부터 이게 국민들이 죽을 지경에 주가 올라도 혜택 보는 사람 얼마 안 됩니다.
1: 코스피 9천인데.
2: 그러니까 그 혜택 보는 사람 뭐 외국이나 기관 일부 빼고요. 대다수 코스닥이 무너지고 있고 종목이 양극화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게 저는 민생이 어려운데 이게 해결되겠습니까? 첫째. 두 번째가 이제 그 선관위 문제예요. 지금 지지하는 이게 금방 해결되겠느냐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이 문제 있고. 마지막으로 이게 그 자파라고 하면 돼요. 진보 대분열. 이게 결국은 봉합이 안 될 거예요. 지금 정청래 대표도 이게 벌써 임기 1년인데 끝까지 대들잖아요. 안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게 뭐 김어준 전북이 따로 놀고 유시민도 아마 노무현 재단 그만두고 본격 참전할 겁니다.
1: 예.
2: 그러면 이게 완전히 분열되는 거예요.
1: 예.
2: 그 조국 대표도 이게 얼마나 이번에 기분이 나쁘겠어요. 저 조국 한 자리는 주된다 했잖아. 그런데 김용남 공천해가지고 이게 뭐냐고 유희동 만들었잖아요. 따라서 이게 분열. 그다음에 선관위 그다음에 민생 어느 거 하나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이게 지지율이 계속 추락할 겁니다.
1: 해결하지 않길 바라시는 건가요?
2: 아니 해결은 해야 되는데 못 할 거예요.
1: 해결을
2: 해야 못 할 민생.
3: 이따 광고 끝나고는 국민의힘을 그런 시각으로 좀 분석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4: 근데 우리가 사실관계는 바로 잡아야 되는 게 코스닥은 지수가 상승했어요.
1: 9천.
4: 네. 코스닥, 코스피.
3: 닥, 닥.
4: 네. 코스닥. 코스닥. 어. 상승했어요. 코스피는 말할 것도 없겠지만.
2: 코스닥이 오늘 천인데 이게 원래 네. 100이거든요.
4: 네.
2: 지금 이게 하락 종목이 훨씬 많을 겁니다.
4: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치를 보면 좀 상승했다고요. 그것은 이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이제 코스닥에 대해서 개선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는 거고 그렇게 네. 될 겁니다.
1: 네.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한파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5: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6: 노후의 품격 어디에서 올까요? 정든 내 집 익숙한 우리 동네에서 이웃과 함께 살아갈 때 지켜집니다.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지역사회 계속거주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시설 격리가 아닌 마을의 돌봄으로 도시의 틀을 바꿉니다. 턱없는 무장의 설계, 스마트 안전 시스템, 그리고 고령자 맞춤형 주거 개선까지 어르신이 걷기 편한 길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안전한 길입니다. 모두를 위한 도시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7: 충남이면 충분해.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자연, 역사, 축제, 숙박, 먹거리 다 갖춘 관광지.
8: 잠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7: 맞아요. 이곳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 완벽한 무대에 주인공이 빠져있잖아요. 충남

0: 당신이면 충분해. 당신이 찾던 그곳 충남이면 충분합니다. 2026년 충남 방문의 해. 여러분 모두를 충남으로 초대합니다.
1: 네, CBS 라디오 박종희 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목요일의 코너 이제 승부사들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예, 손혁 변호사님이 동접자가 적은 것 같다고 힘이 안 난다고. 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자, 국민의힘에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 지금 거취 문제를 놓고 연일 충돌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단식 후유증, 지방선거 지역 유세 일정, 선관위 사태 현장 대응 등으로 체력이 소모돼서 의료진의 권고에 따라 입원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서 변호사님 잘 아실 것 같은데 장동혁 대표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2: 뭐 제가 좀 더 나쁜 것 같긴 한데 저도 이게 과로를 해서 오늘 방송 때문에 왔지만 저도 좀 어지럼증이 있고 뭐 이명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요. 그런데
1: 네,
2: 제가 거기 대변인한테 좀 알아봤더니 상태가 상당히 안 좋다고 합니다.
1: 아, 그래요?
2: 뭐 어떤 분들에게 마치 이게 사태 요구 넣으니까 꾀병 입원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데 전혀 아니고요.
1: 아,
2: 정말 그 단식 후유증도 있고 또 최근에 그 올림픽 공원 그 선관위부터 해가지고 최근에 엄청 과로했잖아요.
1: 예.
2: 거기다가 이제 또 사태 요구 그 스트레스 엄청 받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뭐 또 TV조선에서 말도 안 되는 게 보도까지 막 놓으면서 개인 문제 피해본까지 이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1: 부동산 관련해서
2: 예. 그러니까 아마 상태는 꽤 지금 좋지 않다. 오죽하면 의사가 그렇게 권했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대변인한테 들었습니다.
3: 근데 제가 저희 당대표 얘기인데 건강 문제니까
1: 예.
3: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코멘트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빨리 쾌유하시기를 바라고요.
1: 예.
3: 그래도 중앙 언론사에서 종편에서 보도를 했는데 말도 안 되는 보도라고 하시면 그건 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거를 갖고 기자가 취재를 해서 보도를 했다면 거기에 대한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일단 믿어보면서 보도의 추이를 보는 게 맞을 거고 공식적으로 본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저는 의문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입원할 정도가 됐다면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1: 예.
4: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기사의 내용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보다 더 눈길이 갔던 거는 왜 TV조선이었는가. 그리고 이게 뭐 단독으로 최초로 한 보도도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작년 정도인가 뭐 이런 얘기를 뭐 솔솔솔솔 그냥 입에서 입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야당 대표가 공교롭게도 사태 위기에 있을 때 이상하게 그래도 그 비교적 국민의힘에게 우호적인 TV조선에서 그것도 탐사 보도 형식으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연속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남다른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1: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기획부동산 사기 유착 의혹에 대한 그 TV조선 보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4: 간단하게 말하면 현직 판사 시절에 기획부동산한테 투자한 거예요. 손해를 봤어요. 한 10명 정도. 그런데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은 피해가 그냥 그대로인데 장동혁 대표만 이게 피해를 좀 다른 토지로 이렇게 대토를 해가지고 피해가 손실액이 좀 줄었다.
1: 예.
4: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이제 판사 그만두시고 나서 그 회사에 대해서 뭐 조력도 하신 것 같고 또 변호사도 소개를 한 것 같다. 근데 아직은 사실은 아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는 나는 모르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좀 더 뭐 어떤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TV 조선에서 연속 이틀로 이 당대표에 대해서 기사를 냈다는 것은 상당히 남다른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1: 강 변호사님.
5: 뭐 개인적으로 그거는 이제 대토를 받은 게 뭐 언젠지 그리고 등기부등본 떼 보면 나오니까요. 그리고 뭐 장동혁 대표 본인 명의로 받은 건지 뭐 다른 사람 명의로 받은 건지 이런 것들 추가 취재해서 밝혀지면 아주 심플한 문제여서 이건 좀 뭐 규칙을 지켜보면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장동혁 대표가 지금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려 있으니까 제가 다른 방송에서는 단식을 한 번 더 할지도 모른다 이런 말씀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집중 포화를 막고 지금 비상시국이다 지금은 이런 거 우리 집안 문제 얘기할 때가 아니다 이 정도로 엄중한 상황이다 예를 들면 뭐 전국 전면 재선거를 걸고 단식을 하거나 또 그런 정치적 액션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물론 몸이 안 좋으신 건 맞겠습니다만은 거의 궤를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궤를 같이 하는 것 같고 저희 공식 일정이 별로 없고 사실 우리 언론에서 많이 지적했던 게 당대표 일정은 좀 공시가 되잖아요. 보니까 별 일정이 없었어요.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원인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당내에서 그래도 자기 편을 들어주던 분들이 하나둘씩 이탈을 하고 소위 친윤이라고 분류했던 분들도 의총에서

0: 강한 발언을 하고 이러니까
1: 어제?
0: 매우 네. 정신적으로 지금 힘든 상황이 아닌가. 이제 유튜브 하나만 믿고 내가 버틸 수 있을까? 그런 걱정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1: 오늘도 이제 그 지도부들이 충돌해서 우재준 최고위원이 가을 전에 총사퇴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거론을 하자 또 조강한 최고위원은 외교하는 분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 이제 정점시 원내대표가 또 좀 점잖은 분이잖아요 이분은 그래도 근데 이분이 아, 최고위원들 품격을 좀 보여주길 바란다 하면서 약간 또 진지하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 이 분위기는 어떤 거예요?
2: 저는 민주당의 이은주 의원이 책임져 사퇴했잖아요.
1: 이은주 의원?
2: 예. 네. 그냥 양양자 우재주 사퇴했으면 좋겠어요. 아, 책임지고 사퇴하면 되잖아요.
1: 갑자기요?
2: 그럼 이게 뭐 복을 어떻게 하든지.
1: 아, 두 분은?
2: 본인은 사퇴도 안 하면서 계속 전체를 사퇴하자. 아. 이게 물귀신 작전도 아니고.
1: 예.
2: 왜 그러고 이게 가을 전 총사퇴인데 아마 이게 그 국정조사가 45일이니까 아마 그걸 염두에 둔 건지는 모르겠는데
1: 예, 예.
2: 이게 일반적 여론이 아니에요. 지금 의원들도 자기가 뭐 의원들의 7, 80% 어떻게 이야기하던데 변진 우재준 다
1: 예.
2: 제가 아는 분들에게 그런 분이 전혀 없거든요. 저도 이게
1: 몇 분을 알아요.
2: 수시로 자주 뭐 정확하게 이제 카운트는 안 해봤지만
1: 예, 100명 중에
2: 제가 수시로 전화를 하거든요.
1: 예.
2: 많은 방송 취재도 하고 그러면 이게 제가 아무리 많아 봤자 그냥 뭐 2, 30명 미만인데
1: 예, 예.
2: 압도적인 다수는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동 의원도 마찬가지고 김재원 최고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이게 이미 정리된 거 아닙니까? 지금 신동욱 김재원 사퇴 안 하면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어제 최고위원 하는데 권영진 의원이랑 소집해놨고요.
1: 예.
2: YTN 방송했다고 와버렸더라고. 그래서 YTN 방송 끝날 때 만났어요. 권영진 의원을.
1: 예.
2: 그랬더니 분위기 어땠냐 했더니 아니 난 노버리가 모르겠대. 본인들이 그럼 사태가 진짜 절박하면 방송이 중요합니까? 끝까지 사태라고 싸웠겠죠.
1: 방송이 중요하죠.
2: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찔러보는 건가? 진정성이 절박하게 남아가지고 끝까지 사태를 요구한 이런 분들이 제가 보기엔 몇 분 안 되더라.
1: 근데 어제 이제 긴급 의총할 때는
2: 예.
1: 그래도 의원들이 한 60% 이상이 그 장도혁 대표에 대한 사퇴를 요구했다라고 데일리안이 보도해. 데일리안이 그래도 그 보수 쪽의 우호적인 매체잖아요.
2: 그런데 주진우 의원이나 제가 오늘 봤더니 인터뷰를
1: 예.
2: 자기는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아예 의총도 안 갔대. 안 간 사람들이 그런 소리 사퇴 이런 거 정말 짜증난데
1: 예.
2: 주진우 의원이
1: 예.
2: 그러더라고요. 그런 예. 의원들까지 치면요.
1: 한 명이네요.
2: 예?
1: 한 명.
2: 아니 어제 몇 명 온지 제가 정확하게는 안 봤지만 그렇게 발언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1: 아 그래요?
3: 제가 예. 지난주에도 궤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 예.
3: 그것도 궤변이잖아요. 서조욱 변호사는 국회의원들의 저희 당 국회의원들의 상황을 뭐 친소관계 때문에 잘 아실지는 몰라도 전체를 적어도 과반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소통하셨다는 분이 그것도 아니고 20, 30명이라면 제가 볼 때 어떤 분들인지 단단한 분들하고 주로 소통하시는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론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우리는 언론 보도를 신뢰하고 그 언론 보도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왔는지 알기 때문에 전체적인 여론을 직접 전하지 않아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꼭 찔러줘서야 알고 아 그럼 나는 관둬야 되겠다 이런 정도까지 생각을 한다면 지도부 할 자격이 없는 거죠. 이걸 뭐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1: 오늘 아침에 이제 배현진 의원이 이제 인터뷰했을 때 그 정치쇼에 나왔던 것 같은데 이제 장동혁 대표 사퇴 의견 한 60% 정도가 더 많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도 한 70% 이상이었다라고 본인 체감은 그렇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윤한홍 의원 이종배 의원, 신성범 의원, 권영진 의원, 조은희 의원도 사퇴를 요구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분들도 그래도 우리 서정호 변호사님과 우호적인 그래도 보수 색채가 되게 이 안에서도 강한 분 아니에요? 친윤.
2: 그런데 그 오늘도 경기도 의원들이요.
1: 네.
2: 사퇴 요구하려고 기자회견까지 예고했다가
1: 네. 보류.
2: 반대가 너무 많으니까 보류한 거예요. 거기 안철수 의원도 안 할 거고요.
1: 예.
2: 뭐 김원혜 의원도 제가 알기로는 안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 말은 경기도 의원들도 결국에 오늘 기자회 못했잖아요.
1: 예.
2: 저도 이게 정확하게 몇 대면서는 모르지만
1: 아하.
2: 저쪽도 벤진이나 우재준도 80%라고 하잖아요. 예. 그 근거는 못 대는 거예요. 내 생각이라 그래.
1: 예.
2: 저도 이게 근거는 못 대요.
1: 예.
2: 그렇지만 이게 80%가 원하면 어떻게 체제가 유지됩니까?
1: 아하.
2: 80%가 원하면 벌써 무너지겠죠. 그게 아니니까 이렇게 조용히 가는 거죠.
3: 최고위원들 사퇴를 안 하니까 그런 거죠. 의원총회에서 100% 한다고 그래도 사퇴시킬 방법은 없어요.
1: 그렇죠.
3: 신문을 보세요. 신동우, 김재원 두 최고위원도 지금 어떻게 할지 고민하겠다고 말하는 수준인데 경기도는 우리가 제가 6명으로 알거든요. 두 분이 지금 거기에 찬성 안 한다는 건데 반대가 너무 많아서 오늘 해결을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계속 지적만 해서 송구하긴 한데 이거를 들으시는 분들이

0: 입장에서는 오해하실 수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토를 답니다.
1: 저는 이제 3자적 입장에서 봤을 때
2: 3자적 입장에서.
1: 확실히 장동혁 지도부의 사태에 대해서는 분위기가 바뀌는 게 느껴져요.
2: 점점 뜨거워지고 예. 있다.
1: 그 저도 이제 뭐 숫자는 잘 모르겠어요. 예, 제가 뭐 구성원의 뭐 성분도 잘 모르니까. 예. 하지만 그냥 바깥으로 정해져 그러니까 드러나고 있는 객관적인 현상을 보고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박준태 비서실장이
2: 그렇지.
1: 어젠가요?
2: 어제죠.
1: 브리핑
2: 의원에게
1: 예, 송석준 의원에게 이제 뭐 무리하게 했던 행동은
2: 나가서 하세요.
1: 예, 뭐 그건 그러다 치고 그냥 개인의 뭐 일탈로 보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일종의 뭐 백브리핑 같은 것을 했을 때
2: 대안과 미래에 대해서
1: 네, 대안과 미래에 대해서 이제 뭐 저격을 하셨잖아요.
2: 해체해야 된다. 이렇게
1: 근데 이제
2: 했죠.
1: 이분들이 한 25명 정도 제가 되는 걸로 알고 예, 있는데 예. 이제 하고 싶은 말은 그 정도까지 저격을 하는 그러니까 초선 의원이 그것도 젊은 초선 의원이 일개 어떤 그 25명의 의원들을 단체로 저격을 했다는 거는 그 모임에서 심상치 않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를 감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초반에 기사를 좀 잡고 가지 않으면 예. 이게 더 확산되어서 아하. 장동혁 지도부가 무너질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고
2: 예.
1: 지금 신동욱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과 신동욱 최고위원의 두 명의 사퇴를 하느냐 마느냐가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유지되느냐 아느냐를 결정하는 저는 캐스팅 보트라고 들었는데
2: 예.
1: 이 두 분이 서로에게 핑퐁한다는 거 아니에요?
2: 네가 먼저
1: 뭐 사퇴하실 거예요? 그러면 뭐 김재원은 뭐래? 김재원은 뭐라고? 뭐 신동욱 의원은 뭐래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뭐 주목받고 싶은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그 다른 전당대회 열리면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신 건지 모르겠지만
2: 예.
1: 여튼 제가 봤을 때는 이 지방선거 전보다 그리고 지방선거 직후보다 장동혁 대표에 대한 이 사태에 대한 이 당내 분위기는 조금 꿈틀꿈틀 거리는 건 느껴지고 있다.
2: 상황을 딱 들어보니까 장동혁 당대표가 편찮으실 것 같네요.
3: 그렇죠.
2: 이게 지금 안 아플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제 육체적인 피로도 있고 지금 네. 당내외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많아 보이긴 하네요. 네. 네.
3: 방금 이제 강성필 부대변인 말씀하신 거에 딱 듣고 보니까 생각나는 게 대안과 미래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좀 이렇게 참석하시고 그런 움직임도 있지 않습니까?
2: 맞아요.
3: 예.
0: 뭐, 예. 예. 직간접적으로.
3: 예. 그래서 예. 그거를 아마 박준태 의원이나 하여튼 장동혁 지도부 쪽은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장동혁 지도부를 흔드는 것은 그 배후에 한동훈이 있었다. 분열 세력이 또 해체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매도하려는 거 아니냐.
2: 아, 상상을 매도, 그렇게 매도. 상상을 이렇게 하고.
3: 네, 박준태 그런 식으로 예. 여기 해체하라고 그러고 막.
2: 예.
3: 그리고 이제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장동혁 대표가 왜 물러나서는 안 되는가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이 없어요. 근거가 딱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대안이 없다.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올림픽 공원 집회에 예. 관련해서 이게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 물러나면 누가 싸우느냐.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 뭐 장동혁 대표 말고 대안 없다는 얘기는 참 오래도록 제가 들었는데 조국 혁신당에서 그런 얘기하면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국 이외에는 이 당이 의미가 없다. 거의 팬클럽에 가까우니까요.
0: 아, 그 당이?
3: 네, 그 당이. 조국 혁신당 같은 조직이면 제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래도 국민의힘 같은 당이 예, 이렇게 그렇죠. 의원이 많은 당이
2: 장동혁 아니면 대안이 없다.
3: 장동혁 아니면 대안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국민들이 이걸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0: 서 변호사가 지난주 하셨죠. 국민의힘이 장동 혁신당이 돼버린 것처럼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고 대안이 없어서 그냥 가자는 말만큼 무기력한 얘기가 없습니다. 왜 대안이 없습니까. 그리고 지금 올림픽 공원 현장에 가서 싸우는 게 중요하냐. 정치권이 그렇게 싸우는 거를 해야 되는 존재냐. 아니잖아요. 국정조사하고 특검법안 통과시키고 선관위 해체 수준의 재구성을 하고 뭐 이런 예. 거 아니겠어요?
2: 예.
0: 근데 지금 거기 가서 시위대하고 뭐 협상하고 이 한 명 때문에 문을 못 여는 상황에서 이 한 명이 반대하면 우리는 못 들어간다. 이 말이나 됩니까? 그것 때문에 완전 여론 뒤집어졌어요. 이게 공정 이슈와 관련된 겁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국가대표 펜싱 선수들은 자기 칼도 못 가지고 대회를 나가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노력한 거는 뭘로 보상을 할 건데 그 한 사람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 문 닫고 있는 거를 이 사람이 반대하니까 나는 더 이상 못한다. 이 사람을 뭐 지켜야 된다 이겁니까? 거기서 장동혁 대표는 정치적 입지를 작게나마 갖고 있던 것도 다 날려버렸다고 저는 생각해요.
2: 자 이제 박준태 의원 보고 그래서 이제 대안과 미래 의원들이 오늘 성명 냈어요. 그 당대표는 그 비서실장인 박준태 의원 경질을 하십시오. 뭐 이렇게 했는데 박준태 의원은 왜 이렇게 세게 나오는 거예요? 당대표에 그래도
4: 원래 보좌관 출신이고 비례 초선 비례죠.
2: 맞아요. 예.
4: 원래 법사위에서 상당히 잘 전투력이 뛰어나요.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칭찬했는데 근데 조금 뭐 과하다 비서실장이 하기에는 좀 부적절하다 예. 볼 수는 있지만
2: 예.
4: 오죽하면 그 저도

0: 솔직히 대안과 미래가 대안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그 대안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1: 아, 초재선 의원님들인데 그래도 국민의힘에.
0: 거기 이제 한동훈계가 좀 절반 좀 될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몇 명 또 뭐 김재석, 김용태, 예. 안철수도 거기 있어요. 어. 다 이게 성향이 좀 다른 모임이다. 예. 이렇게 보고 저는 진짜 우리 이렇게 조언하는 분이 있어요. 장동희 대표한테 예. 독한 마음 묻고 사퇴하고 예. 그러고 남은 임기만 하는 게 아니고 2년 임기로 진검 성부르기 전당대를 하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됐냐. 지금 누가 이겼어요. 한동훈 대표가 복당이 돼야 상대가 되는 사람에게 한동훈하고요.
1: 만약에 하게 되면.
0: 하게 되면 예. 전당대를 제가 볼 때 그리고 이제 오세훈 측이 또 대주주예요. 그럼 거기는 뭐 유승민이든 권영진 누구 하나 내고 그다음 장동혁까지 이렇게 세 명이 붙어 딱 이 대주주끼리 붙는 거예요. 그런데
1: 예, 예.
0: 지금 한동훈 복당도 안 된 상태에 전당대를 하면 배현진이가 노거나 조경태가 논다 안 돼요. 그럼 진짜 2년 하면 공천권 뺏긴다니까.
1: 장동혁 대표한테
2: 제발 좀 그렇게 해줘요.
0: 그렇게 장동혁한테 그렇게 좋은한 사람이 많아요. 독한 마음 먹고
3: 고향이 지 생각
0: 당은
3: 고향이 지 생각
0: 걱정 뭐 누가 고향인지는 모르겠는데
1: 누가 주야.
0: 그러니까 제 말하게 순리대로 내년에 순리대로 하는 게 맞아요. 복당 타고
1: 그렇게 하시는 게 순리예요. 빨리 지도.
0: 그런데 저는 아무리 봐도 한동훈 복당이 더 우선이지 예. 전당대회 우선이 아니라 봐요.
1: 한동훈 의원의 복당이 우선이에요.
4: 지가 고향이 생각하는 거네요.
0: 저는 고려나역이 진금 성부가 되고 진짜 전당대회가 되는 거예요.
1: 한동훈
0: 저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1: 예. 요즘 서 변호사님 말씀하니까 동립도가 늘고서 계속 얘기하세요. 그래서
4: 아니 요즘
0: 뉴 한동훈이 아니고 저는 한동훈 지지하는 게 아니고 예. 저는 이게 오세훈, 한동훈, 장동혁. 삼국지로 가야 된다. 전 몇 번 이야기했잖아. 그러니까 삼국지. 복당부터 한 다음에 전당대회 진급은 나오라 이거 한동훈도. 장동이 나오고 예, 오세훈은 못 나오잖아. 예. 시장이 어떻게 나와. 너, 법상은 나와도 돼요. 그런데
1: 예.
0: 대리 내세우라 이거지. 뭐 유승민 의원이나 뭐 권영진이나 이런 예. 분들.
3: 서정욱 변호사님이 예. 뉴 한동훈 하기에 예. 아직 좀 부끄러워서 샤이한 것 같은데.
1: 샤이한
3: 좀 많이 좀 드러내신 것 같아요.
0: 총선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확실한다는 거예요.
3: 아니 복당이 우선이란 말은 되게 파격적인 그렇지, 얘기 아닙니까?
0: 아니 계속 그게 맞죠.
3: 근데 이제 지금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그 모자무사 모두가 예.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저는 예. 국민의힘 보니까 예. 국자무사 국민의힘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4: 그 정도는 아니에요.
3: 아니에요?
1: 그 아니에요.
4: 예. 30분 전을 생각해 보세요.
1: 30분 전에. 자 한동훈 의원이 근데 요즘 방송 많이 하잖아요.
4: 하시더라고요. 이제, 예. 이제 의원실에서 담당하니까
1: 미래혁신 포럼도 가입하고.
4: 예.
1: 예. 예. 그러죠.
4: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빠르게 국민의힘 의원분들의 어떤 분위기에 스며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성과가 좀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김기현 의원이 회장이신 그 공부 모임에 가입하게 된 것은. 예. 많은 의미가 있어요. 김기현 의원이기 때문에
1: 전 대표,
4: 전직 당 대표이고 잘 보시면 그 모임에 이제 이준석 의원도 있잖아요. 김기현 의원이 21년 6월에 이준석 의원이 대표될 때 원내 대표였거든요.
1: 예.
4: 그러니까 사이가 좋고 그러면 김기현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분은 뭐 친윤이라고 해도 뭐 제가 뭐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1: 예.
4: 그래도 그 반대편에 있는 분들하고도 관계가 두루 좋은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을 기점으로 해서 당이 조금씩 방향을 바꿔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관성 포인트를 잡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1: 스킨십 네. 많이 넣으시네요.
4: 그렇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네.
1: 서 변호사님은 흐뭇하십니까? 뉴 한동훈, 샤이 한동훈.
0: 저는 오로지 우리가 예. 보수가 다음 총선에 압승하고 정권을 교체하는 이것밖에 저는 관심이 없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세훈, 한동훈, 장동인 누구든 힘을 합쳐야 된다.
1: 삼국지.
0: 예, 누굴 자꾸 배제하려고 하지만 장동인만 죽이고 오세훈하고 한동훈 힘을 합치게 된다. 이렇게 하는 분이 많잖아요.
1: 예, 예.
0: 조갑재생이나. 근데 그거는 누굴 또 정통 보수를 배제하는 거예요.
5: 근데 이 말씀이 되려면은 예. 한동훈 전 대표, 지금 한동훈 의원을 복당시키는 문제뿐만이 아니고
1: 예.
5: 지금 윤리위에 아마 친한계 인사들 많이 올라가 계실 거예요. 윤리위에. 예. 그거 다 절차 끝내야 돼요. 다 끝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조광한 최고 이런 분들 지명직 최고 이런 분들은 예. 장동혁 대표 체제는 유지하되 조광한 뭐 이따 오시죠?
1: 예, 이따 오시면.
5: 예, 그분은 좀 물러나게 해야 됩니다.
1: 예. 아니, 아니 예. 밖에 계실 수도 있어.
5: 계세요. 아, 그래요?
1: 예.
5: 어색하게 인사하겠네요. 예. 아니, 왜냐면
3: 치마 있습니다 하고 가면 돼.
5: 예. 당대표는 바꾸지 않는다 쳐도
1: 정론직필이야.
5: 예.
1: 아, 세상에.
5: 아니, 왜냐면 지금 예. 앞장서 가지고 거의 뭐 당내를 거의 미꾸라지처럼 완전히 지금 이제 싸움판을 벌이고 있잖아요.
1: 네. 자, 여기까지 하시고.
5: 아, 지금 보고 계시나? 밖에서?
3: 왜 이렇게 미숙하고 철이 없어요?
5: 아, 죄송합니다. 외계어라고 생각하십시오. 아, 예. 네, 제가 잠시 외계어를 했습니다.
1: 마이크 잡기가 부끄럽네.

0: 네. 자, 개혁신당 얘기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정의한 아. 정의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 음료 테러 사건 이분 막 입원하고 막 이게 뭐 그 막 했잖아요. 자작극이었다. 아니 저는 이거 정말 그 그런 의혹이 나오고 있고
1: 그 제가 부산 몇 번 내려갔잖아요. 6주 연속 주말에 살짝 그 얘기를 들었는데 네. 제가 요걸 알았어요. 그 정치인에 대한 테러가 되잖아요. 테러라고 그랬잖아요. 테러. 네. 그래서 그게 테러 방지법에 있대요. 네.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국정원이 개입하는 걸로. 네.
2: 그래서 걸린 거. 아니,
1: 그래서
2: 걸렸나?
1: 이제 알게 된 거죠 우리가. 근데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사실이라면.
0: 그러니까 경찰이 초동 수사하면 아 그냥. 수사 원하지 않습니다 하면 아, 네. 그냥 접는데 그렇죠. 국정원이 수사를 하니까 이건 그냥 취하해도 계속 들어가는 건 테러니까. 그렇죠.
2: 근데 이제 또 들어오기 전에 제가 기사 보니까 네. 그 이제 음료수를 던진 분이 네. 그 정의한 후보의 헬스 트레이너 잘하는
3: 네? 네, 헬스 트레이너예요. 네, 네.
0: 사전에 전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2: 네, 네. 어, 그렇죠. 그랬던 언론 보도까지 해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야. 이준석 대표와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이 네. 아무리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냥 몰랐다라는 이유로 어. 책임을 회피하기가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4: 전 법적으로 이게 위계양 공무집행방해입니다. 어. 위계양 공무집행방해로 법적으로 형사처벌을 해야 되고요. 예. 그럼 개혁신당이 뭐 사과했지만 예. 지금 뼈저리 검증 실패 아닙니까? 예. 저는 이준석 천하람 사과했지만 예. 더 이게 그 깊이 더 처절하게 반성해야 된다 봐요.
0: 이게 당도 사실은 피해자일 수 있는 거잖아요.
4: 검증 실패. 네.
0: 아 근데 그거는 어떻게 검증해요, 사실 네. 이거 사람이 그 후보가
1: 트레이너까지 네. 전화번호 받을 수는 없잖아.
0: 네. 그 사람이
2: 그러니까
0: 뭐 그거를 사기로 막 사기극을 벌일 걸 어떻게 사전에 검증해요? 그거는, 네. 그거는 또
3: 그리고 막상 뇌진탕 예. 진단을 받고 병원에 누워 있을 때. 네. 자작극 아니야라고 의심할 수 있는 당내 인사가 누가 있겠습니까?
1: 그렇지, 다들
3: 사실.
1: 그냥
0: 네. 아니 그 다른 후보가 방문을 했어요. 다 그때 기억을 해보면 박형준 그 후보도 갔고 그래서 막 되게 진지하게 그 문제를 다뤘었기 때문에 아무도 네. 상상을 못했죠 사실은. 그렇죠.
2: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그 네. 범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네. 그 범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좀 얘기를 하다 보면 네. 어떤 이분이 정말 좀 정상인가 이런 건 좀 알 수 있지 않았을까?
3: 왜냐하면 거짓말 탐지기
0: 후보자 토론할 때 거짓말 탐지기 되었어. 야 그래서 이거는 뭐지?
3: 지금 그래서 본인이 지금 거짓말 탐지기 조사받게 생겼잖아요.
0: 아 맞네, 맞네.
1: 그거 쓰면 되겠네.
2: 아예 제가 알려드린 그 그래서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이 준석 그 대표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0: 예. 예. 자, 뭐 승부사들. 마지막 후반부 피칭에 서 변호사님 활약을 높았습니다.
1: 대단해요.
0: 예. 자, 승부사들 네 분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5: CBS 1분 기상정보입니다.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서울은 오늘 올여름 들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작년보다는 12일 정도 빠른 기록입니다. 대부분 지역 오늘도 30도를 웃도는 낮 기온을 보였고 서울의 경우 32.3도까지 올랐는데요. 내일 역시 낮에는 30도 이상의 더위가 계속되면서 장시간의 야외 활동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울 지역은 내일 아침 23도로 시작해 낮 동안에는 33도까지 예상되고 있는데요. 다만 내일은 곳곳으로 비나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밤 경북 북동 지역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내일은 오전에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 낮 동안 지역에 따라 소나기 가능성이 있는 상태입니다. 내일 밤과 모레 사이에는 전국적으로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특히 남해안과 동해안은 100mm 이상의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0: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 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 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슈.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1: 인천의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2: IH
1: 인천도시공사.
2: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 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0: 이 캠페인은 경기관광공사와 함께합니다.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0: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CBS 라디오 박정현 판승부 2부 분이었습니다. 자, 2부 한판 인터뷰에서는요, 요즘 국회에서 국민의힘 당내 이야기가 많이 이슈가 일부에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또 이 문제를 가장 또 잘 말씀해 줄 수 있는 당권파 최고위원을 모셨습니다. 조광한 최고위원과 함께 당내 상황 그리고 최근 주요 정치 현안 입장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이 어서 오십시오.
1: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한판승부 처음이시죠?
1: 예. 처음이에요.
0: 저희가 앞서 1부에서 우리 최고위원님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1: 예.
0: 혹시 방송 들으셨어요?
1: 아니, 못 들었어요. 아, 저는 뭐 거의 뉴스를 안 봅니다.
0: 아, 그러세요? 네. 뉴스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1: 예.
0: 그 강수현 변호사가 일단 그 국민의힘 변화를 위해서는 우리 조광한 최고위원부터 좀 그만두셔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1: 그러니까 예.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계신 분들이 국회의원 다 사퇴하고 예. 그만두면 저도 언제든지 그만둘 용의가 있습니다.
0: 아, 오늘 말씀하신 그 외계어 하시는 분들.
1: 그렇죠. 외계어 예.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예. 똑같은 그 얘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몇 개월째.
0: 몇 개월째.
1: 예, 똑같아요.
0: 아, 그 말씀이
1: 그 레퍼토리가.
0: 우재준 최고위원이 오늘도 이제 지도부가 가을 전에 사퇴해야 된다. 이 말씀.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 그 자체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 이런 그렇죠. 취지의 말씀인가요?
1: 본인이 사퇴하면 돼요. 아, 본인... 그게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0: 아...
1: 그러니까 예를 들잖아요. 예. 민주당의 이현주 최고위원 예. 그냥 딱 사퇴했잖아요.
0: 예, 예.
1: 예. 그리고 이제 본인이 먼저 사퇴를 하고 나면 예.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분들이 판단을 하시겠죠.
0: 아...
1: 그런데 예. 그 네가 사퇴하면 나도 사퇴할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예의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0: 예.
1: 철없다.
0: 예.
1: 예. 그리고 뭐 제가 보기에는 정치 초년생이잖아요.
0: 예.
1: 그 한국 정치에서의 그 오랜 그 상황 속에서의 흘러오는
0: 예.
1: 그런 문이랄까 물결이랄까 패턴이 있는데 사실은. 아직 정치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 뭐 웬만하면 되는 대구에서
0: 예.
1: 그 뭐 운 좋게 국회의원 됐긴 됐는데
0: 예.
1: 우쭈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과시 내지는 자기 뭐라 그럴까요? 그냥 그

0: 아무튼 뭐 독특한 저 캐릭터에 그 별로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정치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죠.
1: 그래도 이제 우재준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또 당내에서 굉장히 젊은 정치인이기도 하고 그 당의 미래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랄까 최고위 안에서 서로 존중해 주는 모습도 선배이시니까 더 다른 말로 이렇게 비판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오히려 이제 나이 차이가 많이 나게 하면 철없다 뭐 이런 것은 사실은 공정한 토론을 할 수 없는 말씀 아닌가요? 그러니까 나이를 얘기하면 너 몇 살이야 이거랑 똑같은 말 아니에요?
0: 아니요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 예. 이게요 다른 분들이 우리 우재준 최고고 말 섞는 걸 싫어해요.
1: 아 최고위 안에서?
0: 네 편하게 얘기를 하다가도
1: 예.
0: 그 우재준 최고가 나타나면은 그냥 좀 약간 서먹서먹해져요.
1: 분위기가 안 좋아진다?
0: 안 좋아진다기보다는 예. 이 정치인들이 그래요. 대부분
1: 예.
0: 덕담을 하죠. 예. 그리고 서로 감정적으로 어긋나는 걸 원하지 않죠. 누구나
1: 예.
0: 다.
1: 예.
0: 그런데 그 이를테면 초점이 분명하지 않고
1: 예.
0: 그 정치의 본질 내지는 사안의
1: 예.
0: 그 깊이 있는 그런 것 없이 그 특정인을 대변한다거나 그 특정 사안에 대해서 집착하거나
1: 예.
0: 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철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나이를 먹어도
1: 예.
0: 철이 없을 수 있고
1: 나이가
0: 조금 어리더라도 정신적으로 훨씬 그 숙성될 수 있고
1: 예.
0: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1: 그래도 이제 우재준 최고위원이 하시는 말씀 자체가 또 당을 위한 충정이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서
0: 그건
1: 예, 최고위원이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
0: 아니 정치는
1: 예.
0: 이제 그런 그룹이 있잖아요
1: 예, 예.
0: 그 그룹의 그 이를테면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서로 친한 그룹들끼리는 그 얘기에 동조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1: 예,
0: 자꾸
1: 예.
0: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거론을 하는데
1: 물러나라 예, 그렇죠
0: 지방선거 전에는 제가 최고위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선거 전에는 지방선거에 그 참패가 우려되니까 대표께서 좀 물러나 계시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1: 예, 예.
0: 얼마든지
1: 예, 예.
0: 그런데 지방선거가 끝났잖아요 근데 그 지방선거가 2018년 동일한 조건에 치른 선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우리가 뭐 성공했다라기보다는 그래도 그 최선의 방어를 했다.
1: 선방했다.
0: 선방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1: 예, 예.
0: 뭐 2022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에 치러진 선거와 비교해서 그때보다 지지 않았냐. 이거는 잣대 자체가 잘못된 거고요.
1: 예.
0: 비슷한 조건에 치른 선거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2018년 선거에 비해서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대표들어 마냥 다른 대안 제시도 없이 물러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1: 예, 예.
0: 그러면 도대체 무슨 그 논리와 명분으로 물러나라고 하는 거냐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명분이 없어요.
1: 예.
0: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의 뜻에 의해서 선출이 됐고 그 당원들이 그 위임한 당권을 지금 그
1: 행사하고 있는 것이
0: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1: 예, 예.
0: 그런데 대표가 정치적으로 책임질 만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책임지라고 그러면은 그거는 이런 거고 똑같은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우리 CBS에 이제 다른 직원이
1: 예.
0: 우리 박재형 선생님들어 나는 선생님이 참 이상하게 실례요. 그리고 옷은 왜 그렇게 입고 다니시고 넥타이는 왜 그 색깔을 매셨어요.
1: 앵커 물러나.
0: 그러니까 예, 물러나세요.
1: 예.
0: 그럼 물러나야 됩니까?
1: 아무튼 이제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고.
0: 예, 예 아니 예. 아니 이유가 없어요. 그냥
1: 근데,
0: 물러나라는 거예요.
1: 그런데 양희재 최고도 이제 우재준 최고랑 같은 말씀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현 지도부 좀비 지도부가 됐다. 해서
0: 본인이 예. 좀비라고 본인 스스로를 규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1: 그러니까
0: 현 지도부가 좀비가 됐던 본인이 좀비라는 거 아니겠어요?
1: 예.
0: 그러니까 본인은. 예. 스스로를 좀비라고 느끼는지 모르지만
1: 예.
0: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아요.
1: 아, 그런가요?
0: 주어진 여건에서
1: 예, 예.
0: 최선을 다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완벽하다고는 얘기하지 못하죠.
1: 예, 예.
0: 또 자랑스럽다라고 얘기 못할 수도 있어요.
1: 예,
0: 그런데
1: 예.

0: 이거는 다른 분들에 대한 모욕이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리고 비공개 그 회의가 있어요. 그때 나는 우리 지도부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몇 번을 얘기를 하다가 정 안 돼. 그러면 저는 몇 번씩 이렇게 그 우리 의견 수렴을 시도해 봤지만 그게 잘 안 되니까 저는 공개적으로라도 한번 발언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게 맞지? 아니 여러 사람 다 앉아 있고 방송국 카메라 다 들이대고 있는데 느닷없이 그런 발언을 하게 된다면 그거는 뭐 다른 그 음모 내지는
1: 의도
0: 다른 의도가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서 나는 이 사람들하고 좀 달라요. 그럼 나는 이렇게 멋진 정치인이에요라고 스스로를 자랑하는 거 말고는 해석이
1: 안 된다.
0: 예, 그리고 긍정적으로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몹시 불쾌하게 생각하시고
1: 다른 분이라면 다른 최고위원들.
0: 그럼요. 예.
1: 최고위원들.
0: 그리고 뭐 우리 신동욱 그 수석 최고위원이잖아요. 굉장히 불편해하세요.
1: 그러니까 신동욱 수석 최고 같은 경우 요즘 이제 그 현 지도부가 재편되려면 물러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퇴 압박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내 거취는 내가 결정한다면서도 불쾌해하셨다고 하더라고요.
0: 그럼요. 네. 왜냐하면 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께서 판단을 해봐도 명분이 없어요.
1: 사퇴의 명분이었다.
0: 그렇죠. 나는 네가 싫으니까 물러나라. 그리고 나는 네가 하는 리더십의 그 행태가 내 마음에 안 든다. 물러나라. 아니 그러면 우리 국민들 중에 한 2~3만 명이 서명해서 나는 우리 대통령 진짜 뭐 마음에 안 들어요. 물러나세요. 그럼 물러나야 되나요? 그건 진짜 기본적인 상식이 결여된 발언이에요. 그 기본적인 상식이 결여됐기 때문에 철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1: 그 의원총회에서 사퇴 요구가 많이 나왔다고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0: 네.
1: 그 의원 현 그래도 원내 의원들 한 110명의 이제 국민의힘이 110명이 됐는데
0: 네.
1: 그 중에 이제 어제 데일리안 보도를 보면 한 60여 명의 이제 장 대표의
0: 그 데일리안이 오버죠. 제가 볼 땐 그래요.
1: 아, 오버예요.
0: 왜냐하면 다수는 장동혁 대표의 당권 행사의 방식에 대해서는 서운할 수도 있고 섭섭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뭐 억지 주장을 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니까. 그리고 저는 당권파가 아니에요. 정치인으로서의 장동혁 대표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난 정치인 중에는 그래도 반듯하신 분이에요. 다소 조금 경직돼 있고 고지식하다고 느낄 수는 있으나 사람으로서의 결은 저는 꽤 괜찮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숱하게 만난 정치인들 중에.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운영하는 당의 방식에서 또는 소통의 부족에서 오는 아쉬움과 섭섭함 그리고 못마땅함 이런 게 있으실 수는 있으나 의원총회 하면 늘 외계어를 하시는 분들만 나와서 또 외계어를 하세요. 그분들만 나와서 얘기를 하세요.
1: 외계어라고 표현하신 이유는 뭡니까? 도대체 무슨 말하는지 그 논리구조를 이해 못하게.
0: 말에 논리구조가 없다는 것이죠. 억지 주장만 하고
1: 억지
0: 있는
1: 주장이다.
0: 거고 그리고 정치인으로서의 그 정치 발전을 위한 그 건전한 대안이라기보다는 숨은 의도를 가지고 자기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말을 막 복잡하게 하는
1: 숨은 의도와 자기 합리화면 자기 정치를 의미하는 겁니까? 자기 이익?
0: 자기와 자기가
1: 개파의 이익?
0: 그렇죠. 자기가 좀 당권을 장악했으면 하는 그런 그 그룹의 그
1: 이런
0: 이해관계라고 보죠. 그리고 늘 그 외계어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발언하시는 분들만 발언을 하세요. 그리고 다수는 침묵을 하세요. 그러니까 의원님들로부터 장동혁 대표께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계신다. 이런 얘기는 저도 하지 않아요. 다수는 침묵을 하죠. 다수는 침묵을 해요. 그 양비론에 입각한 침묵이죠. 그게. 그래서 어제 뭐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들이 주로 발언을 많이 했거든요. 또 그분들이 친오세훈 성향이 강하다고 우리는 알고.

0: 있고 알려져 있어요.
1: 예.
0: 그분들이 주로 발언을 하신 거죠.
1: 이제 박준태 의원, 이제 당대표의 비서실장이시고,
0: 예.
1: 이분이 이제 송석준 의원 삼선이시잖아요.
0: 예.
1: 이분과 이제 의원총회 할 때 고성에 오갔었는데, 일각에서는 이제 송석준 의원이 발언하시려고 할 때, 나가서 하세요! 이렇게 했던 것 자체가 좀 예의가 없는 것이 아니었냐. 그 대안과 미래에 대해서도 해체해야 된다. 이 발언을 해갖고, 이제 대안과 미래 의원들이, 아이고, 당대표 비서실장 경질해야 된다. 이렇게 또 요구하고기도 했거든요. 요 논란은 어떻게 보세요?
0: 정치는 네.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 구조거든요.
1: 그렇죠,
0: 누구나
1: 그렇죠.
0: 할 수 있어요. 근데, 네. 그 뭐, 송석준 의원을 제가 한마디로 규정할 수도 있으나, 그렇게
1: 주세요.
0: 되면,
1: 예.
0: 아니, 그렇게 되면 또 이게 또 점잖지 못하니까,
1: 아.
0: 송석준 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그 돌출 행동과 돌출 발언을 유심히 살펴보시면,
1: 예.
0: 아, 이분이 참 정치인으로서는 품격이 있고 품위가 있는 분이다라는 느낌은 잘 안 드는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0: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대안과 미래를,
1: 예.
0: 상당수 의원들이 이렇게 사실은 비아냥을 대죠. 대안이 없는 미래라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도 제대로 정의하지 못하고 있고 대안은 없고 그저 앵무새처럼 장동혁 대표는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1: 그래도 그분들이 이제 장동혁 대표 물러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도 대한민국 국회의원도 선출된 분들이고 논리 구조를 갖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잘 들어보시진 않으셨어요?
0: 아니, 잘 들어봤죠.
1: 들어보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시는 거예요?
0: 횡설수설 하더라고요.
1: 아, 그분들이?
0: 저 의원총회 딱 한 번 갔었는데
1: 예, 예, 예.
0: 그때 우리 정성국 의원이나 한재화 의원이
1: 예.
0: 국회의원도 아닌 게 어디 감히 여길 들어와 뭐 이런.
1: 아, 그런, 비판을
0: 그런
1: 좀,
0: 비난을 들었잖아요.
1: 예, 예, 예.
0: 그건 진짜 예의 없는 거 아닌가요?
1: 그렇죠. 예. 그럼,
0: 당 최고위원인데 저
1: 예.
0: 그때도 참았어요.
1: 예.
0: 그리고 더 이상 언급을 안 했고
1: 예.
0: 그 정도의 수준이 되는 의원들이고
1: 예.
0: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그분들이 인간적으로 품격 있고 성숙된 분들이라고는 생각지 않아요. 만약에 그분들이 인격적으로 성숙돼 있고 품격 있는 사람 들이라면
1: 예.
0: 대한민국 국회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겠어요.
1: 그러니까 품격 있게 좀 더 예의 있게 당 변화를 위해서 말을 했다면 장동혁 대표는 물론 우리의 최고위원님도 그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갔을 텐데
0: 깊이 있게 들어야죠.
1: 그런데 이제 그 말하는
0: 예.
1: 방식이나 이런 것들 너무 품격이
0: 예.
1: 없었다.
0: 예, 제가 구체적으로 지명은
1: 예.
0: 안 하겠는데
1: 예. 예.
0: 제가 그 한번 딱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 예. 그 의원총회.
0: 예. 예, 그 시장 출신 국회의원이에요. 아. 누구랑은 얘기 안 하고
1: 시장 출신.
0: 예. 네. 근데 제가 시장을 해봤잖아요.
1: 그렇죠. 남양.
0: 예, 남양주 예, 시장이었는데,
1: 남양주 예.
0: 제가 그분의 발언을 들으면서, 야, 그 밑에서 일했던 공무원들 참 피곤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제 느낌이에요.
1: 예, 예.
0: 딱 그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야, 어떻게 말을 횡설수설 하는데,
1: 예.
0: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1: 그러니까,
0: 국회의원이 모든 것을 그, 개념 규정을 할 수 있고
1: 예.
0: 그분들이 하는 모든 소리가 다 우리 국민들한테 공감이 되는 소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 솔직히
1: 예.
0: 그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1: 예.
0: 200한 300명 되시잖아요.
1: 예, 의원들이
0: 의원들이요.
1: 예, 300명이죠. 예.
0: 아마 일반 국민들이 알고 있는 국회의원은 50명도 안 될 거예요.
1: 언론에 나오신 분들은 자주 나오시는
0: 네, 나머지 분들은. 250명은
1: 예.
0: 어디 계신지도 잘 모르겠고
1: 예.
0: 언론에 자주 나오시는 분들 중에
1: 예.
0: 아, 저분은 진짜 참 정치 국회의원 참 괜찮으신 분이다라고
1: 예.
0: 아마 유권자들이 얘기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
1: 예.
0: 뭐 거의 없다고 봐야
1: 언론이 잘못했네요.
0: 예?
1: 훌륭하신 분들 많이 말씀하게 해야 되는데
0: 글쎄 뭐 말 같지 않은 얘기를 하는 정치인들을 주로 언론들이 많이 다뤄주는 것 같아요.
1: 이거 죄송합니다.
0: 아니 뭐 예. 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1: 근데 이제 장동혁 대표 이제 사퇴 혹은 비판하시는 분들 얘기는
0: 네.
1: 이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에 당이 어떤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했다. 장동혁 대표가 뭔가 윤어게인 혹은 어떤 당의 변화에 좀 더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변화에 요청하다가 안 돼서 이제 좀 물러나셔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거거든요.
0: 그러면 이제 다른 의견으로 네. 말씀드려야
1: 예,
0: 되는데
1: 예, 예, 예.
0: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1: 예, 예.
0: 계엄 자체에 대해서도 정말 저기 그 황당하고 분노가 있습니다.
1: 예, 예, 예.
0: 그런데
1: 예.
0: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을 당으로 끌어들인서 후보를 만들고

0: 대통령으로 만드신 분들이 또 상당수 그분들이에요. 솔직히.
1: 예, 예,
0: 예. 예. 그 중에 뭐, 저기 그 윤모 의원 같은 분은 아,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그 3실세 중에 한 분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그 저는 바깥에서 그렇게 들었어요. 본인은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는데.
1: 아, 윤하노 의원이요?
0: 뭐 제가 제 입으로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예. 그런데 예. 사실 제가 대한민국 정치를 36년 지켜본 사람으로서 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판단의 부분에 온도 차이가 있어요. 아, 예. 그리고 색깔의 차이가 있고 예. 시선의 차이가 있고 예. 그런데 그분은 이미 한국 정치에서 사라진 분이에요.
1: 예.
0: 그리고 어쨌든 본인의 잘한 일이라고 또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1: 예, 예.
0: 어쨌든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본인이 지금 그 깜빵에 가 있는 예. 가혹한 시련을 겪고 있잖아요.
1: 예.
0: 굳이 거기에 그 소금 뿌리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부관 잠시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시선도 있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다양한 시선이 있잖아요.
1: 예.
0: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된다. 아니 선을 딱 긋는다고 이게
1: 예, 예.
0: 사람 대 사람의 관계 그리고 당의 정체성의 문제가 예. 어느 날 갑자기 줄자 가지고 와서 야 이거 우리 긋자 그러면 그게 그어지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역사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이고 국민들로부터 이미 외면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그 끝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몇몇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 주장에 당이 좌우되거나 그러진 않죠. 오히려 서로 그러니까 분명하게 선을 긋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그래도 요러요러한 정책적 부분에 있어서 또는 요러요러한 부분에서 쇄신과 혁신을 이루어내자라는 합의가 필요한 거죠.
1: 장동혁 대표 입원하셨잖아요.
0: 저도 뭐 오늘 그 전화로 기자들이 물어봐서 알았습니다.
1: 아, 혹시 네. 입원하신 후에 연락을 해보셨어요?
0: 아니, 뭐 심신이 여러 가지로 피폐하고 힘드실 텐데
1: 예, 예.
0: 뭐 굳이 연락을 하지는 않았고
1: 예, 예.
0: 우리 박준태 실장하고만 통화를 해서 좀 예. 예, 염려와 걱정을 했죠. 왜냐하면 본인이 무척 힘드실 거예요.
1: 예, 예, 예.
0: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이 약간 좀 이 모든 지금 그 이 그 이 그룹 속에서
1: 예.
0: 이 좀 포위돼 가지고 굉장히 고독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잖아요.
1: 예.
0: 저는 뭐 인간적 고뇌가 충분히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예. 그렇군요.
0: 전 뭐 옛날에 그 노무현 대통령을 모셔봤던 사람으로서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때 가졌던
1: 예.
0: 그 고독과 고뇌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때는 대통령께 굉장히 직언도 했고 뭐 했지만
1: 예.
0: 제가 나이 들어서 보니까
1: 예.
0: 그 최고 리더의 그 고독과 고뇌의 어려움 그리고 어찌할 수 없는 그 이 현실의 무게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겠더라고요.
1: 장동혁 대표는 그러면 어떤 그 당대표직 사퇴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사퇴는 전혀 저는, 옵션에 없어요.
0: 저는 예. 지금 상황에서 그 대표님께서 예. 하실 수 있는 예. 선택의 범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 아, 그래요?
0: 예.
1: 아, 그러면은.
0: 왜냐면,
1: 예.
0: 너무, 저기, 그, 여론 몰이식으로. 아니, 그래, 명분이 없어요. 정치는 논리와 명분이고,
1: 예.
0: 상식인데,
1: 예, 예.
0: 제가 볼 때는 상식에서도 벗어나고,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명분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1: 예.
0: 왜냐, 당대표가 지금까지 책임을 진 이유는, 이제 뭐, 우리 당이 굉장히 지금, 비정상적으로 지금까지 운영돼 왔잖아요.
1: 예.
0: 비대위 체제만 뭐 숱하게 해오고
1: 예.
0: 그 전까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준석 대표를 처리했던 방식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1: 예.
0: 그냥 김기현 대표의 방식도 사실 결코 바람직하지 않았고
1: 예.
0: 그래서 만들어진 게 한동훈 체제잖아요.
1: 예.
0: 한동훈 체제가 저는 총선을 잘 치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동훈 그 전 대표의 그 아주 집요한 정치적 욕심 때문에 결국은 여기까지 오게 됐고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1: 예.
0: 그래도 지방선거를 나름은 선전을 한 당대표를 물러나라고 한다? 당원들이 그거는 당원들 소환이나 뭐 선택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국민의힘이요. 당대표 2년 임기를 채운 당대표가 없어요. 채워야죠. 채우고 내년 8월에
1: 예.
0: 전당대회를 해서
1: 예.
0: 당대표가 정말 2년 동안 당을 잘못 운영돼 왔다. 당원들이 심판하면 되는 거예요.
1: 아하.

0: 제가 최고위에서도 얘기했지만 국민의힘은 국회의원들이 그 좌지우지하는 전유물이 아니에요. 원내 문제에 대해서 정책 문제에 대해서 대여투쟁 문제에 있어서 국회의원들이 의견을 모으고 대여투쟁을 할 수는 있지만 당무 전반에 관해서는 국회의원도 당원으로서 N분의 1일 뿐이에요. 당원 전체가 있는데 마치 국회의원들의 의견과 의사가 당 전체의 의견이고 의사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도 그것 또한 겸손하지 못한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신동욱, 김재원 두 분 최고위원과는 말씀 나눠보셨습니까? 이분들은 사퇴에 대한 의견이 전혀 없으신 거죠?
0: 명분이 없다는 것이죠.
1: 아, 두 분 모두 예, 같은 예. 생각이신가요?
0: 저는 뭐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뭐 대화를 나눠봤고
1: 예.
0: 본인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명분을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판단을 가지고 계신 거로 생각하는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고 상당히 지혜로우신 그 판단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는 사실 이래저래 걱정이 돼서 전 물어보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정치를 오래 한 사람으로서 당이 예. 소수의 몇몇에 의해서 이렇게 흔들리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저기 그 절박함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1: 예, 그리고 그렇다면 당분간은 우리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동욱 대표 임기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더 많은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군요.
0: 그렇게 저는 그 해석하고 싶어요. 그리고
1: 알겠습니다.
0: 사실은 특정 언론에 예. 아주 과도한 그 흔들기가 또
1: 여기까지
0: 작동되고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1: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광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6: 휴렉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아, 또 눌어붙었네.
3: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4: 예, 박종현 판승부 본방송 마무리하고요. 이제 유튜브 현장방송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아, 목요일에 만나는 블루 라커룸 박지훈 변호사와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유튜브로 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한판 승부.
5: CBS 충남이면 충분해.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자연.

0: 역사, 축제, 숙박, 먹거리 다 갖춘 관광지.
1: 잠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0: 맞아요. 이곳은 아직 충분한

0: 여러분 모두를 충남으로 초대합니다.
1: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세계 초일류 글로벌 도시구현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송도국제도시는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 지식산업의 글로벌 거점. 영종국제도시는 항공 물류중심 복합 매적 관광도시. 그리고 청라국제도시는 국제금융과 유통 의료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살고 싶은 행복한 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는 미래가 찾아오는 눈부신 도시. 그곳은 바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2: 울적한 시간에 슬픔을 보태 권태로운 시간으로 만들면 안 된다. 정원으로 나가 살랑거리는 관목들이나 해질녘 오므라드는 꽃잎들에 물을 주어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느끼게 된 불행한 감정을 떨쳐낼 온갖 구실을 찾아내는 게 바람직하다. 비록 울적할지라도 후회 없는 시간은 환영이다. 책 속 이야기, 파스칼 키냐르 행복한 시간들 속 한 문장입니다.

0: 7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이강민의 잡지사가 방송됩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6월호 14번째 페이지. 국내 면역학 연구를 대표하는 분이시죠. 카이스트 의과대학원 신의철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자, 저희가 지지난주 신의철 교수님과 첫 시간 아주 재밌었습니다. 인류가 면역이라는 걸 어떻게 깨우쳐왔는지 역사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오늘날 면역학이 어디까지 발전했고 또 암이나 또 여러 질병들에 어떻게 응용되고 있는지 교수님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 면역학의 지식은 다른 어떤 과학 지식보다도 굉장히 빠르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활용되어 왔다고 하는데요. 교수님,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게 이용이 되었을까요?
2: 예,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말씀드린 그거를 좀 더 부연 설명하면은요. 아마도 이제 이런 그 의학이나 생물학의 분야에서 여러 분야가 있죠. 뭐 면역학도 있고 뭐 신경과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참 신기할 정도로 일반 분들은 뉴스를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무슨 병의 원리를 발견했다. 예. 뭐 이런 걸 보면은 저런 게 언제 그럼 내 이걸 치료를 하는데 응용을 하게 되지? 예. 20년, 30년, 40년대도 그냥 하세월인 게 많아요. 사실 이론은 또 발견을 했는데. 예. 근데 면역학은 아주 그냥 빠르게 빠르게 적용이 됩니다.
1: 바로.
2: 예, 그게 약간 저는 면역학자로서 뭐 제가 개발한 약은 아니라 하더라도 굉장히 좀 재미있게 느껴지고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면인데요. 예.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면역을 그러면 오늘 주제는 어떻게 실제로 인간의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이용하는 걸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런 것들을 약간 뭘 설명드릴 때 좀 분류를 설명드리는 게 좋잖아요. 이건 이제 저의 분류법인데 이거가 어떤 무슨 암 치료제 이런 거보다는 어떤 플랫폼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플랫폼 테크놀로지라고 그러는데 어떤 원리에 구분했다 제가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많이들 들어보신 백신이에요. 두 번째가 항체를 약으로 쓴 항체 치료제입니다.
1: 항체 치료제.
2: 예, 그걸 또 하나의 이제
1: 또 하나의 플랫폼
2: 얘기를 할 거고요. 하나는 면역 세포를 아예 약으로 써요. 이건 요즘에 이제 대두가 되고 있는 건데요. 예. 이런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아마 좀 말씀을 나누면 어떨까 싶긴 합니다.
1: 좋습니다. 아마 대중이 가장 익숙한 건 백신일 것 같은데 뭐 익숙한 만큼 많이들 아실 수도 있겠지만 백신에 대해서도 좀 간단히 소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 백신의 가장 큰 거는요. 그 병을 일으키는 병원체,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뭔가 그 성분을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몸이 기억하게 하는 거. 이게 이제 백신의 가장 중요한 이제 정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뭐 좋은 사례로는 코로나 같은 걸 예를 들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뭐 항체나 T세포가 우리 백신에서는 이 면역에서는 가장 중요한 어떤 그 플레이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얘네들이 너무나 사실은 우월한 그런 면역 세포들과 분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내 몸에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기억이 전혀 없어요. 한 번도 안, 뭐 홍역이 한 번도 안 걸렸는데 또 코로나 한 번도 안 걸렸는데 이게 내 몸이 감염이 되면은 항체나

0: 이제 T세포가 빨리 이게 뭔가 이제 유도가 돼가지고 그렇죠. 일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게 보통 한 주 걸립니다. 일주일.
1: 아, 그래. 한 주 걸린다고 네. 하셨죠. 네.
0: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백신을 맞거나 내가 이전에 한번 걸렸다고 가정한다면은 네. 이미 항체나 T세포가 준비 상태가 돼 있는 네. 거예요. 네. 그때는 감염되면은
1: 즉각,
0: 바로.
1: 즉각.
0: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좀 이제 면역학 이제 교과서에서 얘기할 때는 네. 그렇게 한 주 걸리는 거, 내 몸에 처음 들어온 거, 네. 1차 면역 반응.
1: 아, 그게 1차 네. 면역 반응.
0: 내 몸에 이제 두 번째 들어온다, 2차 면역 반응. 아. 그걸 지금 말씀드린 걸 약간 좀 더 네. 그냥 제가 대학 강의실식을 얘기하면은 네. 1차 면역 반응은 네. 느리고 약하다. 2차 면역 반응은 재빠르게 신속하고 신속하고 오, 강하다. 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똑같은 얘기를
1: 그렇구나.
0: 할 때.
1: 예, 예, 그게 예. 그 용어였군요.
0: 예, 예.
1: 알겠습니다. 자, 면역이 우리 질병 치료에 어떻게 이용되는가. 아까 세 가지 플랫폼을 제시해 주셨는데 예, 첫 번째 이제 백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교수님께서 특별히 좀 강조하고 싶다고 하신 부분인데 예. 두 번째 플랫폼, 항체 예. 치료제 부분.
0: 예, 이거를 이제 제가 이제 강조를 풀어주시죠. 하고 싶은 예. 이유가 예. 맨 처음에 사람들이 이거를 뭐 항체를 좀 눈치를 채게 된 것 중에 중요한 거가 뭐냐면은 이 마우스는 생쥐는 뭐 어떤 뭐 콜레라균에 한번 걸렸는데 우리는 재수가 좋게 서로가 좋게 살아남았다. 그런데 거기에 뭔가 이 면역을 부여하는 성분이 있을 거다. 그 피를 뽑아가지고 피를 굳히고 나서 거기 남는 노리끼리한 혈청 이렇게 네. 피에 물 액체 성분인 거죠. 네. 그걸 아무 경험이 없는 마우스에 넣어줬더니 네. 이거 예방력이 생겼다.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해 본다면. 이건 실험의 재료였던 거지만 돌이켜본다면 그 옮겨준 예. 노리끼한 그 혈청 네. 그게 바로 항체 치료제였던 거죠. 항체 예방제였던 거죠.
1: 예. 예. 예. 예.
0: 그래서 그때도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네. 이거를 어떻게 이용했냐면 코로나 팬데믹 때도
1: 예.
0: 회복하는 분의 피를 뽑아가지고 그 혈장을 네. 안 걸린 사람 그러니까 이제 환자가 있는데 예. 특효약이 없으니까 예. 그분한테 그건 예방의 목적은 아니었고 치료제의 목적이었지만 네. 그때 그걸 치료제 넣습니다 그때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마우스의 실험과 100년도 넘게 전에 같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항체 치료제를요 네. 세 가지 용도로 나눠 설명드릴 거예요.
1: 예.
0: 용도로 네. 그럼 첫 번째 용도는 뭐냐 이런 것처럼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해서 항체가 그거에 돼 있으면 우리 몸에 이득이 되잖아요.
1: 네, 그렇죠.
0: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하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항체 치료제의 첫 번째 항체 치료제는요.
1: 네.
0: 이미 1900년도가 되기 전에 나왔습니다.
1: 오,
0: 그게 뭐냐 하면은 예. 이제 모든 학자들은 노벨상 받고 싶어 하잖아요.
1: 예.
0: 노벨상의 네. 1회가 언제인지 아세요?
1: 1회요? 네. 아니, 모르겠는데요.
0: 외우기 되게 쉽습니다. 네. 1901년도입니다.
1: 아, 예.
0: 예. 우연인 거죠.
1: 예.
0: 근데 1901년도에 네.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에밀 폰 베링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독일 학파 사람인데 그때 네. 노벨상을 받았어요.
1: 뭐로 받았나요?
0: 왜냐하면 그때는 그 당시에 유럽에서는 디프테리아가 유행을 했어요.
1: 디프테리아.
0: 네. 근데 이제 어떤 세균의 질병인데
1: 예, 예.
0: 애들이 그게 걸리 주로 애들이 걸리는 거예요.
1: 네.
0: 애들이 걸리는데 애들이 걸리면 치사율 40%.
1: 어휴.
0: 근데 이 사람이 그걸 가만히 연구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디프테리아 균도 발견이 됐어요. 근데 디프테리아 그 세균은 이제 걸린 애들에게 이런 데 목에 인후 이런 데 자리를 잡고 앉습니다. 애들 죽이는데 또 자세히 연구를 해보니까 이 세균이 여기 자리를 잡고 앉은 거가 원인은 맞아요.
1: 예.
0: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직접 막 죽이는 게 아니고
1: 네.
0: 거기 자리 잡고 앉아가지고 어떤 독소를 냅니다. 그게 바로 애들을 죽이는 거예요.
1: 오.
0: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을 한 거예요.
1: 예.
0: 야 그러면 네. 항체는 뭘 이렇게 좀 잡아줘서 무력화시키잖아.
1: 그렇죠.
0: 그럼 그 독소에 대해서 항체를 만들면 그걸 약을 넣어주면 아까 그 실험 봤으니까 애들을 살 수 있지 않을까?
1: 독소 아무리 뿜어도 소용없죠.
0: 네. 예. 이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이 독소 어떻게 했냐면 독소를 예. 그래서 말에다가
1: 말에다가
0: 이 독소를 주사를 해준 거예요.
1: 말은 대량으로.
0: 네. 근데 말은 이 독소에도 안 죽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걸 몇 번 찌르니까 항체가 생긴 거 지금 지식으로 보면은
1: 예, 예, 예.
0: 피를 막 뽑았습니다.
1: 예.
0: 사진 다 있어요 그 사진들이. 그래서 이제 말의 피를 굳힙니다.
1: 예.
0: 그러면은 그 굳히고 나면 그 노리끼리 혈청이 나오잖아요.
1: 네네.
0: 거긴 이제 독소에 대한
1: 네.
0: 항체가 생긴 거죠. 지금 그럼, 언어로 치면은.
1: 그렇죠, 그렇죠. 예.
0: 그래서 그걸 희석해가지고 애들한테 그걸 넣어줬어요.
1: 오.
0: 그랬더니 40명 죽던 거가 네. 20명 죽는 걸로 바뀝니다.
1: 치사율이 40% 정도 네. 되던 건데
0: 네.
1: 대폭 떨어졌네요. 네.
0: 예. 그래서 그걸로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 우리는 항체 치료를 이미 만들어 쓴 거예요. 이미 어떻게 본다면.
1: 그러네요. 그러네요.
0: 그래서 사실은 네. 그 사람이 노벨상을 받으니까 1900년대 초기, 그러니까 그게 1901년도 노벨상이니까
1: 네.
0: 이런 것들을 많이 시도를 했었어요, 사람들이요.
1: 예.
0: 그러다가
1: 네.
0: 이제 좀 전기가 된 거가
1: 네.
0: 어떤 사람들이 되게 면역학은 발견에 많이 주어지는데 이 사람들은 면역학 중에 발명으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1: 뭐를 발명했나요?
0: 왜냐하면 항체를 네. 만드는데
1: 네.
0: 한국말로 할 때
1: 네.
0: 단일 클론 항체 제조법이라고 그래요.
1: 아, 좀 어려운데.
0: 네, 단 클론 항체라고 그러는데
1: 네.
0: 여기서 진짜 그 사람들은 좀 중요했던 거는 항체

0: 콜레라든 항체를 만들 때도
1: 네.
0: 콜레라든 항체가 이렇게 뭐 말 혈청 같은 데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근데 이 콜레라에 대한 항체조차도 한 가지가 아니에요. 콜레라든 항체도 몇 가지 섞여 있는 거예요.
1: 아, 예.
0: 이걸 순수하게
1: 네.
0: 한 가지만 하는 걸 만드는 방법을 개발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1: 그럼 뭐가 좋아요? 네.
0: 처음엔 이제 그거는 또 학문적으로는 예. 다른 이득도 있습니다. 학문적으로는. 근데 오늘은 그게 네. 학문적인 이득보다는
1: 예.
0: 산업적인 이득을 말씀드리고.
1: 예, 거예요. 어떤 이득이 있습니까?
0: 그걸 만들다 보니까 예. 더 이상 이제 말 혈청 같은 걸 안 써도 돼요. 그거를 하니까 어떤 세포 배양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는 말 같은 거 안 쓰고 공장에서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1: 그 하나 뽑은 거를 아, 예, 키워서
0: 예, 예, 예.
1: 약간 배양을
0: 예, 예, 예.
1: 아.
0: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자면 이거는 근원적인 플랫폼이 바뀐 거예요.
1: 예.
0: 그러니까 똑같이 뭐 디프트를 만들다 하더라도
1: 예.
0: 옛날에 요즘에 약간 마음에 안 들거든. 말 혈청을 애들한테 주사한다고 하는 거가 이제는 깔끔하게
1: 해결이 됐네요.
0: 예, 이제 요거가 이제 큰 전기가 마련이 된 겁니다.
1: 그러네요.
0: 다시 이 얘기를 현대로 와서 본다면은요.
1: 네.
0: 코로나 팬데믹 때 이런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국내 회사들도 뭐 셀 땡땡땡땡 이제 이런 회사들 예, 이런 회사들이
1: 예.
0: 코로나의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약으로 만들었어요.
1: 예.
0: 세계 우리나라 국내 회사도 세계 3등으로 만들었어요.
1: 예.
0: 이게 뭐냐면은 예.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코로나에 대한 항체인데
1: 네.
0: 이걸 잡아서 무력화할 수 있는 항체를
1: 예.
0: 아까는 또 초기 못 썼다 그랬죠.
1: 예.
0: 회복자 그냥 섞여 있는 거
1: 맞아,
0: 그냥
1: 그랬죠.
0: 했는데 그게 아니고 순수하게 공장에서 만들어서
1: 똑같네요.
0: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품으로 딱 이름이 따서 바이러스 섞여서 나온 건 맞지만
1: 네.
0: 과학적인 원리는 똑같은
1: 똑같아요.
0: 거다. 예, 예. 여기까지가 이제 어떻게 본다면 항체 치료제의 이제 큰 근간을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1: 네, 네, 네.
0: 이제 이걸 어디다 써먹느냐가 돼야 되는 건데.
1: 아까 그 세 가지 용도 예. 중에 아직 하나도 안 하신 거죠?
0: 아직도 안 한 거죠. 예. 죄송해요.
1: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하시면 되죠.
0: 한 예. 가지가 뭐냐면은
1: 예, 예, 예.
0: 한 가지 이미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1: 예.
0: 너무 직관적인 겁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있으면 좋지 않겠어? 근데 이 사람이 백신도 안 맞았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근데 그 바이러스에 걸리면 아까 코로나 팬데믹처럼.
1: 예, 예.
0: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질환에 대한 약인데
1: 네.
0: 그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잡아주는 항체야. 그러면 그게 약이 되는 거죠.
1: 네.
0: 그게 지금도 아까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나온 약 항체
1: 이해가 됐습니다.
0: 이게 네. 이제 한 클래스들이에요.
1: 예, 예, 예.
0: 그러니까 말하자면 용도로 쳤을 때
1: 네.
0: 감염 질환에 대한 거.
1: 그러니까 첫 번째 용도. 두 번째 용도.
0: 두 번째 용도.
1: 예, 예.
0: 사람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1: 네.
0: 항체는
1: 네.
0: 항체가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한 것만이 아니고요.
1: 네.
0: 그러니까 남의 물질이 들어오면 거의 항체가 생기거든요.
1: 남의 물질이 들어오면
0: 예, 예. 이제 두 번째 용도를 먼저 이제 선제적으로 말씀드리면은
1: 예.
0: 면역이 과잉된 질환. 아까 자가 면역 질환.
1: 우리 지난 시간에 예. 자가 면역 질환 배웠죠.
0: 또는 알레르기.
1: 맞습니다.
0: 이런 것들은 예, 예. 자가 면역 질환은 뭐 이유가 모르게 뭐 내 관절에 있는 단백질에 대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내 자가 관절에 있는 성분에 대해서
1: 예.
0: 막 공격을 많이 하는 거다.
1: 내 세포를 죽여.
0: 예. 그러면 이게 저 관절에 올 때는 뭐 류마티스 관절염.
1: 아, 그 류마티스 관절염이 예, 자가 면역 질환.
0: 예, 예. 또 피부에 오는 건선.
1: 건선.
0: 이런
1: 예.
0: 거. 또 장에 오는 염증성 장질환. 이런 것들은 면역이 과잉된 거잖아요.
1: 네.
0: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1: 네.
0: 시작은 사실은 여기서도 류마티스 관절염을 연구하던 사람들이었어요.
1: 아, 예.
0: 자세히 보다 보니까 환자를 연구하고 또 환자랑 유사한 마우스 모델을 만들어서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야, 이게 정상에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1: 네.
0: 환자의 관절에서는 야 무슨 뭐 T세포가 헬퍼 T세포가 왜 그런지 모르지만 막 과잉돼서 무슨 사이토카인을 주니까 대액세포가 뭘 잡아먹고 얘가 뭘 하니까 또 항체가 또 나오고 이런 거 하는 것들이 너무나 유기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말하자면 그 염증이 안 일어나야 정상인데
1: 그렇죠.
0: 염증의 불이 서로 활성화시켜주면서 이게 서로 말하게 서로 그냥 격려해주는 거죠.
1: 네.
0: 하면서 비정상적으로 염증의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1: 아.
0: 이걸 발견한 거예요.
1: 예.
0: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아마 이 질병을 치료하려는 목적은 궁극적인 마음은 있었겠지만
1: 예.
0: 그보다는 이게 왜 그런가?
1: 그러니까
0: 말하자면 이 관계도를 그릴 수가 있던 거예요.
1: 네네네.
0: 관계도를 가만히 보다 보니까 야 T 세포가 내는
1: 예.
0: 사이토카인 중에
1: 네.
0: TNF라는 게 있잖아. 이 이름은 잘 중요하진 않은데요.
1: 예예.
0: 실제 이름이 TNF입니다.
1: 네.
0: 얘네들이 여기서 굉장히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네.
1: 어떤 역할을?
0: 예. 이 염증이 불이 안 꺼지게 하는 거예요.
1: 아, 예예.
0: 뭐 서로 막 활성화를 시키니까요.
1: 예.
0: 만약에 TNF가 여기서 없으면은
1: 네.
0: 어떻게 될까? 이게 염증이 불이 꺼지는 거예요.
1: 그렇겠죠. 예.
0: 그래서 근데 TNF를 없앨 수가 없잖아. 어떻게 없애지?
1: 예. 야,
0: TNF에 대한 항체 만들어 보면 어때?
1: 야, 그러니까, 이수 싸움.
0: 예, TNF에 대한 항체라는 건 자연계에 있는 건 아닌 거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만든 거 일부러.
1: 예.
0: 예, 일부러 만든 거예요.
1: TNF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서.
0: 그래서 그거를 관절염한테 넣어줘봤더니
1: 네.
0: 그 항체는 그러니까 원래 항체 성질이 뭐예요?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것도. 콜레라 그냥 무슨 단백질에만 붙고 뭐 장치 붙이거나 뭐에만 붙고
1: 예.
0: 딴 데는 안 붙잖아요.
1: 예.
0: 요 항체는 TNF에만 가서 붙는 겁니다. 예,
1: 그 정말 머리 좋으시다.

0: 2위를 처음 했던 사람들이 이제 영국의 펠드만 이런 몇 명이 2위를 했어요. 예. 이분들은 노벨상을 주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굉장히 위대한 업적을 했는데 근데 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해가지고 이게 이제 처음 이런 약이 허가를 받아가지고 처음 쓰인 거 이제 허가를 받고 FDA 허가 받고 쓰인 거가 한 2000년대 들어와서 쓰인 겁니다. 2000년대 들어와서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깔끔하게 아까 공장에서 만든 방식으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요즘에 현대의학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런 개념이
1: 이게 두 번째 용도네요.
0: 난 겁니다.
1: 세 번째 용도 가시죠.
0: 세 번째 용도.
1: 세 번째 용도.
0: 자, 일단 용도만으로 친다면 1번 용도 감염성 질환, 2번 용도 면역이 과잉된 자가면역 알레르기 질환. 그러면은 세 번째 정도는 사회자님께서는 뭘 하고 싶겠어요? 무슨 질병을 가장 정복하고 싶을까요?
1: 암.
0: 암입니다.
1: 암.
0: 이제 암에서 이 세 번째가 시간적으로 맨 마지막에 나왔어요. 맨 마지막에 나온 게 암인데 이제 암은 약간 좀 더 설명드려 부연 설명을 드려야 될 거가 이 면역을 처음 알게 된 것도 뭐 때문에 알게 됐다? 세균 같은 거 연구하다가.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제 이 면역은 남에 대해서 공격해야 되는 거죠.
1: 예예. 예.
0: 근데 암 세포는 원래가 나에 대한 것, 아 나죠. 나 세포가 내 세포가
1: 암 세포도 내 세포라는
0: 그렇죠.
1: 거죠.
0: 예. 하지만 근데 돌연변이가 됐죠. 그럼 면역이 암 세포를 내가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게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과거에.
1: 네, 그렇겠죠.
0: 근데 이제 암 세포는 어쨌든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내가 막 무한정 증식하는 거거든요. 그럼 돌연변이가 된다는 게 뭐냐면은 단백질이 약간 바뀐다는 거예요. 살짝 희한할 정도로 내 면역 세포는요 원래 내 세포인데. 돌연변이 일어나가지고 조금 바뀌잖아요. 그걸 다 인식할 수가 있어요.
1: 오.
0: 예, 그래서 일단 지금은 이제 항체 치료제를 어떻게 항암 치료를 썼나 이 얘기를 말씀드리려는 거지만 그 얘기를 하려니까 암세포도 면역의 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걸 설명드리려고 했던 거죠.
1: 그럼 암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습니까 이제?
0: 이제 어느 정도는 되는 건데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약의 치료가 나오기 전에 2000년대 중반에 이제 어떤 시어리도 나왔냐면은 면역 경비 가설이라는 게 나왔어요.
1: 면역 경비.
0: 이제 이민 서베일런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 사람들은 이게 직접 증명하기 쉽진 않은데 우리가 어떤 암 환자가 아닌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요. 어떤 사람이 무슨 뭐 어떤 환경 독성 물질 노출이 됐다든지 담배를 폈다든지 하다 보면은 어떤 날 암수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암수가 꽤 많이 증식해야지 이 암 덩어리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뭐 암세포가 뭐 10개, 30 이럴 때는 이게 뭐 CT를 찍어도 안 나오죠. 이럴 때 면역 세포 걔가 건강하면 내 면역 세포가 그냥 제거해 주고 있는 거다.
1: 아, 그게 일하고 있다.
0: 일하고 있는 거다. 그게 이런 이론도 나와서 어느 정도 증명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도요.
1: 고맙네.
0: 근데 이 일이 완벽하게 일어난다면 세상에 암 환자가 있을까요?
1: 암 걱정 없죠.
0: 암 환자가 없겠죠. 근데 실제 암 환자분이 계시잖아요. 그 얘기는 이런 면역이 뭔가
1: 작동을
0: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론 하에서 그때부터 약간 현대적인 면역학 지식으로 학자들이 야 그러면 항암 면역 치료법을 개발해 보자.
1: 항암 면역 치료법 어떻게 하는 거죠?
0: 이런 걸 막 다른 분이 했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다양한 시도를 했는데요. 다 실패했습니다.
1: 왜 그랬을까요?
0: 이제 이유도 몰라요. 모르는데 사람들이 했던 건 뭐냐면 이런 거죠. 실제로 보면 암 환자들을 보면은 그 암 세포에 대한 면역 세포를 찾을 수도 있어요. 암 세포를 죽여야 되는 면역 세포, 티세포 같은 거를 있는데 너무 힘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이제 힘을 세게 해주고 싶었던 거죠.
1: 아 잠깐만 T세포 힘을 세게 해줘요. 어떻게
0: 이런 거죠. 아까 예를 들자면 기억나세요? 면역 세포들끼리 소통할 때 쓰는 사이토카인이.
1: 사이토카인.
0: 야 너 증식도 빨리 하고 너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힘을 내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거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막 넣어준 거예요. 배양할 때 이런 것도 넣어주고 사람 보면 찔러도 해보기도 하고.
1: 힘을 내라는 메시지를 주는 사이토카인을 인위적으로 넣더니 T세포가 힘을 길러서.
0: 이제 해라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1: 그 어쨌든
0: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이론적으로는
1: 아 사이토카인을 그렇게 넣을 수가 있군요.
0: 그래서 했어요. 실험을 했는데 일부 암에서는 약간 허가도 받았습니다. 조금 약효가 있어서. 근데 우리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전환점이 생겼습니다.
1: 어떻게요?
0: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그 항체라는 거는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아까 TNF 같은 것처럼 뭔가의 기능을 저해하는 데 적합한데
1: 맞습니다.
0: 기능을 올리는 데 적합해요. 안 적합해요.
1: 안 적합해요.
0: 안 적합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암은 어때야 돼요? 올려야 되잖아요.
1: 기능을 T 세포의 기능을
0: 올려야 되는데 항체를 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1: 없죠.
0: 없죠. 그냥 단순하게 보면 그런데
1: 그렇죠.
0: 전기가 된 게 어떤 이제 일본의 학자가 나중에 노벨상을 받으셨는데 암 환자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 암 세포에 대한 세포가 왜 이렇게 힘이 약한가 연구를 보다 보니까 암 세포에는 영 전문 용어를 써야 되는데
1: 쓰세요.
0: PD-L1이라는 단백질이 많이 나와 있어요. 암 세포에.
1: 암 세포에.
0: 근데 이제 암세포를 죽이러 간 T세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걔는 PD-1이라는

0: 게 많이 발현돼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1: 암세포
0: 죽이려간 T세포에는
1: 그 T세포일 거죠.
0: 근데
1: 그
0: 거긴 또 PD-1이 많은 거예요. 그럼 암세포는 PD-L1 네. 이걸 죽이러 갔어 이 T세포가. 근데 거긴 PD-1이 많이 있는데 네. 이 두 개가 손을 잡는 거예요 이렇게.
1: 그러면 손을 잡았어요.
0: 잡으면 예. T세포로 이 PD-1을 통해서 무슨 시그널이 가느냐? 네. 브레이크를 거는 시그널이 가는 거예요.
1: T세포를 브레이크 거는.
0: 너 죽이지 마. 너 이러지 마.
1: 그러니까 힘을 약하게 하고 있었다는 거네요.
0: 그러니까
1: 아 암세포에 있는 그 녀석이 그러니까, 힘을 약하게 하고 있었다.
0: 이걸 발견한 거예요.
1: 그럼 그걸 없애야겠네요.
0: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얘의 힘이 약해진 이유를 알았는데 약해진 게 그냥 약해진 게 아니고 원래는 셀 수도 있는 애인데 강할 수도 있는 애인데
1: 이유를 찾았어요.
0: 이거를 인위적으로 억제하는 거에 조합이 있는 걸 알게
1: 그렇죠,
0: 된 거죠.
1: 그렇죠.
0: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손을 못 잡게 하는 게 위한 거예요.
1: 어떻게 해요? 어떻게 못 잡게?
0: PD-1에 대한 항체를 만든 거죠.
1: 아 이게 수싸움이지. 엄청 치열하네.
0: 아 근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1: 유협지 보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왜냐하면 항체는 남의 기능을 억제할 수 있는데 그냥은 어떻게 힘을 못 올리는데 T세포가 힘을 억제하는 거가 억제하는 거니까 억제를 억제하는 거죠.
1: 그렇죠,
0: 그렇죠. 억제를 억제하니까 힘이 올라가는 거죠. 이거를 약을 개발했어요.
1: 이건
0: 제약회사가
1: 어떻게 됐나요?
0: 근데 이걸 처음 임상시험할 때 사람들이 별 기대를 안 했어요. 근데 이것도 별로 기대를 안 한 거예요. 약간 소가원 역사가 있으니까 그렇죠. 양치기 소년처럼 했는데 이게 좀 약간 좀 과학적으로 좋게 본 사람들이 하더라도 야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사이토카인을 만약에 보약이라고 친다면 야 보약을 그렇게 먹여도 안 됐는데 그 억제하는 거 다 하나 억제했다고 이게 되겠어?
1: 기대감이 없어요.
0: 뭐 하나 더 쳐야 되는 거 아니야? 보약이 하나 더 쳐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 처음 임상시험을 요 억제하는 것만 했습니다. 근데 대박이 났어요. 그러니까 대박이 났다는 것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가 모든 암 환자가 치료했다고 생각하면 그건 아니에요.
1: 아니겠죠.
0: 그건 아닌데 옛날 같으면 기대할 수 없는 사기. 사기면 가장 이제 마지막 단계잖아요. 근데 원래 암 신약 임상시험할 때는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좀 이제 사기 이런 환자부터 먼저 시작을 해요. 근데 거기서 완치될 수가 없는 사람들이 완치된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건 뭐냐 하면은 그 암 환자분의 몸에 있는 그 T세포가 억제하는 시그널이 억제가 되면서 자발적으로 강해졌는데 그게 자기 암소를 죽이고 다닌 거죠.
1: 그렇죠.
0: 그래서 이것이 처음 성공한 게 불과 10몇 년밖에 안 된 거예요. 2013, 14년 이럴 때.
1: 사실 나든 가족이든 암에 대한 공포를 겪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거든요. 면역학이 이거를 하나하나 좀 해결하고 있네.
0: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처음에 PD-1 발견한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일본의 뭐 타스크 혼조란 분인데 또 이제 유산 일을 한 분이 더 계세요. 이제 제임스 앨리슨이라고 미국 분. 이 두 사람은 2018년도에 노벨상을 받았어요. 이 공로로. 근데 여기서 한계는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여기서 좀 긍정적인 면. 옛날에 이제 항암제 같은 경우도 개발하면은 이 항암제는요 폐암에서도 어떤 타입에서 우리가 개발한 거예요라는 것들이 많았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근데 이거는 이론적으로 따지면은 이게 암을 가릴까요 안 가릴까요 이거는.
1: 안 가리는 보편적인 이론인데. 보편이.
0: 그래서 이거를 제약회사가 한 다음에 온갖 암의 임상 다 했어요. 그런데 이유는 아직도 정확하지는 않은데 어떤 암에서 유독 잘 들어. 어떤 암에서 안 들어. 그럼 이제 잘 든 암이 이제 허가를 내줬어요.
1: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뭐 극복한다는 암.
0: 그래서
1: 뭐 되게 걸리면은 진짜 목숨이 위험한 암들은 여전히 있잖아요.
0: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 요 단어가 재밌는 거가 대개는 이런 전문 용어들이 이제 그 외국 용어를 되게 이제 번역해서 우리말로 쓰게 되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는 이게 누가 처음 썼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원래는 이거가 좀 약간 전문 용어로는 뭐 이민 체크포인트 블러크라고 그래가지고 한국말로 직역하면 면역 관문 차단제라고 좀 복잡해요.
1: 면역 관문
0: 차단제 억제제 쓰는데. 아주 직관적인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1: 뭐라고요?
0: 이거 기자분이 쓰셨니 누가 썼는지 모르겠는데 면역 항암제라고 씁니다.
1: 면역 항암제 훨씬 와닿네.
0: 면역 항암제가 근데 영어에 없는 단어예요. 근데 누가 만드셨는데 너무 이게 저도 씁니다. 그래서 강의할 때
1: 면역 항암제.
0: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는 건데 요즘에 요즘 널리 쓰이고 있죠. 이제 이렇게 돼서 된 거가 말씀드린 세 번째 용도까지
1: 항체 용구나. 치료제 세 번째 용도였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플랫폼 하나 남았긴 남았거든요. 면역세포 플랫폼이 하나 남긴 남았는데.
0: 할까요 말까요?
1: 짧게 가능할까요?
0: 1분 버전.
1: 마치면서. 1분 버전.
0: 1분 버전은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걸 한 거예요. 아까도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 차라리 그 사람 몸에서 T세포를 꺼내가지고 강하게 해가지고 둘을 넣어줘.
1: T세포를 지금 특전사로 만들어서 그렇죠. 그런 다시 거죠. 넣어주는
0: 예. 한 예비군 정도 되는 이제 분들을 특전사

0: 를 탈바꿈 시키는 이제 그런 야, 것 같아요.
1: 이 세계가 대단하다. 예, 예.
2: 마치면서 이제 미래의 면역학은 인류의 삶을 또 어떻게 바꿔놓을지도 오늘 많은 힌트를 얻었습니다만 교수님께서 개인적으로 꿈꾸시는 면역학의 미래가 있다면?
0: 아 예. 지금 요즘에 사실은 과학을 좀 넓게 본다면 예. AI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2: 어 예.
0: 그러니까 이제 AI가 인류의 어떤 삶을 많이 탈바꿈할 거다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다음에 뭐가 이제 또 뜰 거냐? 저는 뭐라고 생각하면 면역학이라고 생각합니다.
2: AI 다음은?
0: 네, 왜냐하면 지금도 떠 있지만 AI가 이렇게 뭔가 자꾸 얘기를 하면 어떤 장밋빛도 있고 좀 약간 그루미한 거 어두운 얘기도 있지만은 그렇죠. 굉장히 많은 인간의 삶이 예. 뭐 편해지고 할 거예요. 예. 노동을 많이 안 해도 뭔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예. 또 뭔가 이제 인간의 삶을 즐기는 걸 할 텐데 결국 남은 리미팅 팩터 한계 요인은 수명입니다. 수명.
2: 즐기되 오래 건강하게 네, 즐겨야 되는 것이죠.
0: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이 바이오 의학 학계에서는 지금도 요즘에 많이 대두되는 게 노화학입니다.
2: 노화요.
0: 그러니까 이제 노화가 됐을 땐 왜 우리 몸이 노화가 되는가 이런 거를 또 교정할 수 없을까 하는데 거기 또 가장 핵심이 면역의 노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래서 네. 그 이제 전망 하에서 네. 저희 연구실에서도 요즘에 면역 노화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2: 아, 그렇습니까? 네. 수명이 평균 수명이 한 140살 되는 날도 올 거라고 보십니까?
0: 저도 이건 제 고 분야는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아, 예. 인간이 아주 그냥 완전히 건강했을 때 최고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
2: 아 완전히 건강했을 때요?
0: 네. 그게 아무리 그래도 영원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그거를 보통 130 몇 살 정도까지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못 늘리더라도 굉장히 건강하게 끝까지. 뭐 이런 것들도 또 면역 노화를 연구하면서 그렇죠. 우리가 또 예. 하나 응용법을 개발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정말 중요하죠. 예. 건강과 생명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 예. 면역학이라는 세계에 대해서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을 이렇게 쉽고 재미나게 풀어주신 신희철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3: 아, 또 눌어붙었네.
4: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0: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1: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0: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2: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2: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2: 휴레기.

0: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1: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2: 힘든 일을 겪고 난 사람에게 흔히 쓰는 말, 홍역을 치르다. 이번에 아주 큰 일을 치렀으니까 이제부터는 괜찮을 거다, 위로하는 말로 많이 썼는데 이제는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실제로 홍역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B세포는 항체를 만들고 T세포는 감염세포를 제거하고 또 면역기억이 형성되고, 이런 심오한 면역의 원리가 들어있는 표현이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두 번 다시 이런 힘든 일이 없을 거라고 하는 말이니까 생각보다 꽤 괜찮은 위로의 말인 것 같은데요. 혹시 지금 힘든 일을 지나고 계시다면 홍역 치렀다 생각하자 스스로에게 되뇌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3: CBS

0: 이 캠페인은 경기관광공사와 함께합니다.
1: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4: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녹화뉴스입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9,000피를 돌파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장보다 2.25%가 오른 9,063.84의 장을 마치며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지난달 15일 역대 처음 장중 8,000선을 돌파한 지 34일 만으로 거래일 기준으로는 22거래일 만입니다. 매파적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이란 간 종전합의 훈풍 속에 반도체주가 지수를 밀어올렸다는 분석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모두 201건의 소청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광역단체장 99건, 비례대표 광역의원 46건, 교육감 선거 42건, 선거 불특정 9건 등이 각각 접수됐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 관련 소청은 모두 20건입니다. 선관위가 소청을 받아들이면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안에 재선거를 실시하게 되며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소청을 낸 사람이 다시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천의 재활용품 공공처리시설에서 발견된 신체 일부가 요양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던 80대 여성의 다리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10일 발견된 사람의 왼쪽 다리와 요양병원 입원 환자 80대 A씨의 유전자 정보가 일치한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요양병원 측은 피가 흐르지 않아 괴사한 환자의 다리를 절단한 뒤 규정에 따라 의료 폐기물 처리 용기에 버렸지만 청소 직원이 석고 붕대 용품으로 오인해 잘못 배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럽 순방을 마치고 오늘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성과를 직접 설명합니다. 이 대통령은 내일 오후 2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벨기에 공식 방문, 유럽연합 정상회담, 이탈리아 국빈 방문 그리고 G7 정상회의 참석 결과에 대해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가 의결되면서 오는 25일과 26일 인사청문회가 진행됩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안과 한성숙 후보자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다만 여야는 증인과 참고인 채택과 관련해 신경전을 벌였는데 합의가 불발돼 증인, 참고인 없이 인사청문회를

0: 치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오늘 오후 2시 46분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인근에서 도시가스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으며 인근 건물 4곳에 있던 130여 명이 스스로 대피했습니다. 사고로 한때 지하철 9호선 한성백제역 일부 출구 출입이 통제됐다가 해제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차량 10대와 인력 30여 명을 현장에 투입해 안전조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까지 낮 기온이 올라 덥겠습니다. 내일은 곳에 따라 소나기가 오겠고 내일 밤부터 모레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29.2도, 습도는 52%입니다. CBS 뉴스 김은영이었습니다.
1: CBS 남에게 거저 나눠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나치게 움켜쥐고 아끼는데도 오히려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더욱 살림이 불어나고 이웃에게 기꺼이 마실 물을 주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목마르지 않게 된다. 곡식을 자기 창고에 가득 쌓아놓기만 하는 사람은 백성들에게 저주를 받지만 창고를 활짝 열고 곡식을 기꺼이 내다 파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지혜서 잠언에 있는 글입니다. 8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세바시 아나운서 송인찬입니다. 라디오 세바시는 CBS의 대표 강연 콘텐츠인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입니다. 세바시는 오늘을 사는 많은 이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위한 지식과 경험을 전하기도 하고요. 마음을 보듬는 방법,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 같은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명쾌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바시에서 소개된 명강연들 뽑아서 라디오 세바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라디오 세바시,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영의 눈으로, 몸의 눈으로입니다. 오늘 첫 번째 준비한 강연의 제목은 느린 학습자와 함께 걷기인데요. 책 함께 걷는 느린 학습자 학교 생활의 저자이자 특수교사 이보람 씨의 강연 준비했습니다. 이보람 씨의 막내딸은 느린 학습자라고 합니다. 이보람 씨가 딸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그 얘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광고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5: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4: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5: 경리.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반갑습니다. 특수교사 보람쌤입니다. 여러분은 특별한 인생을 살고 계신가요? 미디어에 비춰진 세상 속에서는 특별한 사람들이 참 많아 보입니다. 돈이 많은 부자도 있고요. 외모가 출중한 연예인도 있습니다. 또 공부를 잘하는 엄친아도 있어요. 그런데 현실로 돌아와 나의 모습을 보면 어떤가요? 한없이 평범하고 또 뻔해 보여서 답답함에 한숨이 나오지는 않나요? 저는 그랬습니다. 제 인생이요. 굉장히 뻔해 보였고요. 또 답답해 보였어요.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떠한 인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를 배울 때 열 개를 아는 인생, 하나를 배울 때 열 번을 반복해야 되는 인생, 친구들 사이에서 늘 인기가 많고 인싸인 인생, 친구들 사이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인생, 선생님에게 늘 칭찬받고 인정받는 인생, 선생님에게 늘 지적받는 인생. 당연히 처음에 있는 인생을 선택하실 거예요. 어느 누구도 두 번째 인생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없죠. 그렇지만 세상에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계를 걷는 아이들, 느린 학습자입니다. 이 친구들은 장애의 범주에 속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특성으로 인해서 도움이 필요하죠. 아이들은 하나를 배울 때 열 번을 반복해야 합니다. 똑같은 수업에서 똑같은 선생님이 똑같은 내용을 가르치더라도 학습상의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두 번째로 이 친구들은 친구 사이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낄낄빠빠가 어렵거든요. 우리 아이들 가운데에는 이제 또래 아이들보다 발달이 좀 느리고 그리고 또래 아이들보다 어리숙해 보이기 때문에 친구 관계를 맺는 것도 또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선생님께 늘 지적받는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선생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한 아이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여러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교육과정도 있고 또 그 안에서 학급 운영 방식도 있을 거예요. 이 안에 잘 따라오지 못하고 또 충동성과 또 산만함을 보이는 아이들에게는 지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러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얼마나 될까요? 전체 인구상의 13.4%, 한 반에 두세 명 정도가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은 복지 사각지대 그리고 교육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어요. 복지법상 장애로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친구들에게는 공적인 지원이 가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교육법상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육적인 지원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물론 최근 느린 학습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아이와 부모가 감당해야 되는 과제는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 아이들의 인생길 뻔해 보이시나요? 저는 14년차 특수교사입니다. 그리고 느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이기도 합니다. 재작년 가을 사랑하는 막내딸 러블린이 경계선 지능 진단을 받게 되면서 저는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14년 동안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가르쳤겠습니까? 케이스를 가지고 있었어요. 또 많은 부모님들을 상담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겠어요. 뿐만 아니라 제가 특수교육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이론적인 바탕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내 아이가 느린 아이다, 내 아이가 느린 학습자다라는 진단을 받게 되니까 제 마음은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아무리 대단한 전문가도, 아무리 대단한 의사선생님도, 아무리 대단한 누군가라도 자신의 자녀

자녀가 느린 학습자, 경계선 지능, 장애 진단을 받게 되면 그 마음은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요. 느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는 피해갈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 같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함정이라고 불러요. 첫 번째로 내 탓이라는 자책의 함정에 빠지세요. 우리 아이가 느린 것이 마치 내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또 내가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아니 누군가가 키웠다면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이 친구들이 장애 진단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조차 부모님들의 그 양육 방식을 쉽게 탓하시거나 혹은 부모님의 무관심을 탓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 자체가 그 죄책감 가운데, 자책감 가운데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두려움의 함정입니다. 막막함이죠. 아이가 이제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을지, 아이가 결혼을 할 수 있을지, 아이가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지, 이러한 걱정과 두려움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찾아옵니다. 이 아이들은 이제 성장해서 더 커가야 되는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의 생각은 이미 내가 죽고 홀로 남겨진 이 아이를 생각해요. 막막하고 두렵고 또 조바심 나는 상황들이 펼쳐지죠. 세 번째로요. 조급함의 함정 가운데에 빠집니다. 빨리 이 상황 가운데서 벗어나고 싶어요. 내가 조금만 더 애를 쓰면 우리 아이는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몇 년간 기다려야 되는 대기도 대기해서 기다려야 되는 그 의사 선생님에게 대기 신청을 걸어놓기도 하고요. 또 치료사 선생님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하면 좋은 교육 방법이 있을까 여러 가지로 애를 쓰세요. 그런데 우리 아이를 커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길은요, 사실 긴 안목을 가지고 마라톤과 같이 양육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또 우리 부모님들이 급하게 이 아이들을 양육하고자 애를 쓰다 보니까 빠르게 번아웃이 찾아오게 되고 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면요, 사실 제가 경험한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에 대한 걱정 때문에 밤에 잠을 들지 못했고요, 우리 아이에 대한 조급함 때문에 새벽부터 일어나 아이를 깨웠어요. 저희 와이프는 세차장의 단골 손님이었어요. 세차장에서는 아무리 크게 울어도 티가 나지 않으니까 거기 가서 울고 오는 거예요. 이러한 감정 속에 흔들리고 또 눈물 짓는 우리 부모님들의 인생, 뻔한 인생 같아 보이시나요? 저는 뻔해 보이는 우리 아이들의 인생, 느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인생 속에서도 특별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은 선택한 것이 아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의 반응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막내딸 러블린이 경계선 지능 진단을 받게 된 것은 아이의 선택도 그리고 저의 선택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이와 제가 살아가야 되는 인생의 코스 중 하나였던 것이죠. 그럼 제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먼저는 제가 슈퍼맨과 같은 아빠가 돼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었어요. 교육 사각지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이를 위해서 재정적인 부담도 감당해야 되고 교육적인 부담도 감당해야 되고 치료적인 부담도 감당해야 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새벽부터 일어나 조급함 가운데 아이를 다그치고 또 아이와 함께 치료실을 전전하면서 다니는 그 어느 순간에 아이가 코피를 흘리더라고요. 저는 그 중간에 깨달은 마음이 있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단번에 변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아무리 노력해서 이 아이가 성장한다고 하더라도 이 아이가 만나는 사람이 변하지 않고 이 아이가 마주해야 되는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 아이는 여전히 차가운 현실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선택한 다음 반응은요, 아이와 함께 세상에 나와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느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요, 세상에 우리 아이가 느리다는 것을 오픈하기 힘들어하세요. 그도 그럴 것이 세상은 아직 우리 아이들을 받아들이기에 너무나도 차갑잖아요. 편견과 낙인 가운데에 서 있는 그 부담감을 이겨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경계선 지능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기 시작하고 러블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할 때 실은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어요. 그런다고 되겠어? 그렇게 해서 무슨 변화가 있겠어? 네 아이만 잘 키우면 되지 않겠어?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여러 가지의 말들이었죠. 하지만 누군가는 깃발을 들어야 하고 이 이야기를 세상에 외쳐야만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면 저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아빠로서 먼저 이 차가운 현실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러블리는 조금 더 따뜻한 생활상에서 살지
않을까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제게 주어진 뻔한 인생의 코스에서 제가 선택한 반응은요, 저를 특별한 길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먼저 특수교사로서 느린아이를 키우는 짠한 사람에서 특수교사로서 느린아이의 마음, 느린아이 키우는 부모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특별한 교사가 되었습니다. 제게는 다른 상담 기술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부모님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고민하고 있었고요. 부모님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차가운 현실을 저도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그것만으로 부모님들은 위로가 되셨고, 그것만으로 상담이 되었습니다. 또 느린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정보를 찾아 허우적대는 그러한 부모에서요, 유튜브 크리에이터로서 정보를 모아 전달하는 창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유튜브의 특성상 자기 아이가 노출되지도 않아도 되고, 자신이 노출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조용히 그 정보들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위로를 받으세요. 그러다가 어느새 힘을 갖게 되시는 거예요. 어떤 부모님들은요, 사실 자기가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외롭고 어려웠는데 함께 걸어가는 이들이 있어서 감사하다라는 댓글도 달아주시고요. 어떤 부모님은 이제야 세상에 나설 용기가 생겼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감사하죠.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아이를 가르치는 동료 교사로서 느린학습자 친구들을 소개하는 특별한 전달자가 되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의 고충을 저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어떤 부분들에 도움을 줘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느린학습자 아이들에 대해 소개하는 것이 굉장히 수월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제 존재 자체가 느린아이를 키우는 부모잖아요. 선생님들도 사실 느린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상담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말씀드릴 수 있어서 그게 참 특별한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은 아는 만큼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하는 만큼 교육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선생님들의 그 인식이 변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선생님들을 만나면, 아, 이 느린학습자가 다른 아이가 아니라 제 딸이에요 라고 이야기하고, 부모는 운명으로서 이 길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선생님들은 제발 사명으로 우리 아이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 아이의 인생 선생님이 되어주세요 라고 전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너는 왜 이렇게 무기력해? 너는 왜 이렇게 도전하지 않아? 너는 왜 이렇게 할수 없니? 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요, 이 아이들을 이해하고 이 아이들이 성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성공 경험을 제공해 주는 편이 훨씬 좋아요. 우리 아이가 변하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질 수 없지만, 이 아이를 둘러싼 환경이 변하고, 이 아이를 이해하는 선생님을 만나고, 이 아이를 이해하는 부모를 만나고, 이 아이를 이해하는 지역사회를 만날 때 비로소 우리 아이들은 행복한 학교생활,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강연을 듣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환경의 주체가 되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특별함은 이렇게 손 내밀어 주는 누군가를부터 시작되니까요. 사실 저희 러블리는요, 입양을 통해 가족이 되었습니다. 오늘 강연을 준비하면서 러블린을 만나기 전 기도했던 제목이 떠올랐어요. 어떤 기도였냐면, 우리 러블린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자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어요. 어쩌면 부모 없이 살아가는 그길 속에서 우리의 가정을 만나고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서 잘 성장하는 그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아, 물론 제가 부모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성공한 모습으로 멋지게 자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될줄 알았는데, 돌이켜 보니까 어쩌면 아이의 연약한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위로자의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저희 러블링이요, 경계선 진단을 받게 되고 나서 등산이 좋다길래 가족 등산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등산은 쉽지 않잖아요. 언덕도 올라가야 했다 내려와야 되고, 또 돌부리도 지나가야 되고, 험난한 길들을 걸어가야 되니까 이내 러블린이 찡찡대기 시작했어요. 이전에 저 같으면 어땠을까요? 슈퍼맨과 같은 아빠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업어주고 목마 태우고 안고 뛰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하나도 아이에게 힘들지 않도록 도와줬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느리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아이가 살아가야 되는 현실이 만만치 않다는 걸 알게 되니까 저의 태도가 바뀌더라고요. 멈춰서서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천천히 가도 돼. 오빠들이 함께 걸어가고 있잖아. 그리고 또 가서 멈춰서서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천천히 가도 돼. 아빠, 엄마도
너와 함께 가잖아.

천천히 가도 돼. 너를 기다려주고 함께 해주는 친구들이 있어. 이 강연을 듣는 모든 분들이 느린 학습자들에게 이런 좋은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뻔한 인생 같아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답답한 모습 속에서 특별한 반응을 하기 원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천천히 가도 돼. 우린 함께니까. 감사합니다.

0: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영의 눈으로 몸의 눈으로 라는 주제로 만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연 이보람 씨의 느린 학습자와 함께 걷기였습니다. 이어서 보내드린 음악은 변진섭이 부른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딱따구리 앙상블의 지울 수 없는 사랑 감상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보내드릴 강연은요. 근육운동 뇌와 연결하면 달라집니다. 라는 제목이고요. 김태수 한남동 팀짐 대표 트레이너의 강연 준비해봤습니다. 배우 류승룡 김무열의 트레이너인 김태수 씨. 많은 분들이 운동은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재미있게 운동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운동법을 알면 여러분도 즐겁게 운동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김태수 씨의 재미있게 운동하는 법 같이 한번 배워볼까요?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남동에서 팀짐이라고 하는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는 트레이너 김태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유승용 씨 잘 아시죠? 옆역에서는 좀 후덕한 아버지 역할을 요구했고 또 극한 직업에서는 노련하고 날쌘 형사 역할을 맡다 보니까

두 인물 사이에 체중이 한 15kg 정도 나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서 식단 조절과 이제 운동을 병행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다이어트라는 것이 먹는다고 찌고 또 안 먹는다고 빠지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후유증도 있어서 자칫하면 중단을 해야 되는 것도 우려가 돼서 꽤나 난감한 상황이었었는데요. 우리에게는 없지만 배우에게는 있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혹시 그게 뭔지 아시겠어요? 혹시 아시는 분? 대본입니다. 배우가 대본을 받아서 이제 그 인물을 상상하면서 쭉 대본을 읽어나가잖아요. 그럼 마치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행동 모습이나 뭐 운동 감각 그리고 몸의 반응 등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게 대본의 놀라운 힘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단순히 놀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사실 운동 필드에서는 널리 이미 사용되고 있는 테크닉이었던 거예요. 다른 말로 멘탈 리허설 혹은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하는데 운동 선수들은 사실 이미지 트레이닝의 귀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저와 같이 운동을 많이 하는 바디빌더들은 그 수준이 대단해요. 덤벨을 들고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이미 머릿속의 생각은 몇 개월 뒤에 있을 시합장을 상상하고 그 무대 위에서 포징을 취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거를 보면서 감탄을 자아내는 여러분들과 같은 이 관객의 마음까지도 상상하면서 운동을 하거든요. 사실 우리 몸은 애초에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뇌의 변화를 시작으로 그것과 몸이 만나면 놀라운 시너지를 일으키게 되는데 우리 몸의 근육을 다른 말로 수의근이라고 하는데 수의근이라는 말 자체가 뇌라는 그릇이 담고 있는 생각 혹은 어떤 의식, 의지 등을 근육이 반응해서 사용된다라는 뜻입니다. 대본은 어떻게 보면 뇌와 근육을 연결해주는 하나의 매개체 역할을 했던 거였고요. 그 대본 덕분에 저희는 큰 탈 없이 두 작품의 촬영을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건 사실 배우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운동할 때 어떻게 하죠? 최대한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몸을 뇌로부터 따로 떼어놓고 몸만 따로 다루려고 하는 습관이 있어요. 특히 근육을 운동할 때 제일 심한 것 같아요. 마치 도인이 도 닦듯이 그냥 인내와 열심으로만 육체를 대하다 보면 그것만큼 재미없는 게 없죠. 그리고 비효율적이고 거의 노동처럼 되는 거예요. 배우들의 운동과 너무 다르죠. 저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사실은 잘 몰랐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체대에서 한창 운동을 열심히 할 때 한 해프닝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운동을 열심히 할 때 전신마비가 온 적이 있어요. 길랑발의 증후군이라고 희귀병이었어요. 면역이 내 신경을 공격하는 희귀질환인데 그것을 통해서 저는 전날까지만 해도 한 100kg 이상의 중량을 다루면서 운동을 했었었는데 하루아침에 이제 빨대도 들 수가 없어서 주스도 혼자서는 마실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정말 운이 좋게도 저는 빨리 회복돼서 퇴원을 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빨리 다시 근육을 회복하고자 저는 이제 체육관에 가서 운동을 하는데 근육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지만 근력운동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약이 됐던 거예요. 머리로 생각하면서 힘을 줘야지 하면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머리가 막 쥐가 나고 답답하고 몸이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잖아요. 자다가 깼을 때 손에 힘이 안 들어가는 거 있죠. 꽉 쥐려고 해도 주먹에 힘이 안 들어가는 그 답답한 느낌. 온몸이 온통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좀 더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발버둥 치면 칠수록 몸이 더 꼬이는 거예요. 그제서야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몸에 어떤 신경적인 문제가 아직 남아있구나. 그 다음부터 저는 근육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근육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근육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수축되고 운동을 하는

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인데 대부분 물리치료사나 아니면 재활치료사 혹은 한의사 선생님들이 참여하는 수업인데 그런 수업에 제가 들어가서 근육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 깨닫게 된 여러 가지 놀라운 사실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근육은 단독적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고 뇌와 연결되어서만 사용되게끔 디자인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저는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운동을 해왔다는 놀라운 사실 또한 알게 되었죠. 그래서 뇌와 근육의 연결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이미 정신과 몸의 연결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고 그 부분의 전문가인 많은 배우분들 그리고 뭐 패션 모델 같은 분들과 같이 운동해 가면서 그 부분에 대한 공감대를 많이 얻어왔고 또그 연구를 통해서 지금까지 알게 된 많은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가지고 최근에는 그거를 혼자 알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집대성에서 초월이라는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초월 책에 소개된 몇 가지 실습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근육은 이두근인데요. 무언가 전선처럼 생긴 신경을 통해서 뇌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핸드폰을 볼때 뇌에서 명령이 떨어지면 이 근육은 수축이 돼서 팔을 구부려 올리고 우리가 핸드폰을 볼수 있게끔 자세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내려놓을 때는 다시 근육이 늘어나서 팔을 떨어뜨릴 수 있겠죠. 근데 내가 유튜브를 너무 오랫동안 봤다. 그러면 근육이 굳어서 내가 내릴 때도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깨가 앞으로 당겨져서 어깨 질환이 생기거나 아니면 목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목만 붙잡고 마사지를 한다든가 주무르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 다시 근육을 뇌와 온전하게 연결시켜서 원래 기능을 회복시켜줘야 됩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실습해볼 건데요. 다시 한번 이 사진을 눈으로 보겠습니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눈이 카메라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진을 그냥 촬영해 주세요. 자, 지금 촬영한 그 사진이 내 머릿속으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 실제 이두근에다가 쏴주세요. 그 모양, 이두근의 이미지 그 모양 그대로 수축한다고 상상을 하면서 한번 힘을 줘 볼게요. 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세요? 한번 반대쪽 손으로 만져보겠습니다. 만져보면은 약간 딱딱해지는 게좀 느껴지실 거예요. 손을 접었다 폈다 움직여보면 더 자극이 정확하게 느껴질 텐데요. 어떤 분들 이게 뭔가,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 방금 우리는 뇌에 이두근을 소개시켜 준 겁니다. 대부분 운동을 할때 손에 들고 있는 이 덤벨을 생각하면서 덤벨이 만들어내는 그 궤적 혹은 덤벨의 무게 혹은 반복수에 저희는 집착을 하게 되는데 지금 방금 뇌로 동작의 어떻게 보면 본질인 이두근을 생각하면서 동작을 해보신 거예요. 자, 어떠세요? 이런 식으로라면 좀 해볼 만하지 않나요? 단순히 열심히 하고 오래 참고 견디는 거는 좀 우리가 잘 못하지만 이렇게 생각하고 상상하고 느끼는 것 이거는 우리가 잘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또 다른 실습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양손으로 머리 둘레를 이렇게 한번 만져볼게요. 위에서 내려다본다고 상상을 해보면 동그란 원이 그려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자, 여러분 양손으로 한번 갈비뼈를 만져볼게요. 가슴 둘레를 만져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엔 좀 타원형의 좀큰 원이 그려지는 게 느껴지실 거고요. 이제 허리. 허리를 만져봤을 땐좀더 이제 작은 원이어야 되는데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어찌됐건 아무튼 원이 만져질 텐데. 자, 위에서 내려다본다고 생각하고 그세 개의 원을, 원의 중심을 한번 정렬한다고 생각을 해보실게요. 만약에 머리가 앞으로 좀 숙여져 있다. 그러면 머리에 해당되는 원이 앞으로 좀 나와 있겠죠. 몸이 옆으로 휘어져 있으면 가슴 둘레에 해당되는 원이 옆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세개 링의 중심을 정렬해 보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저는 지금 여러분께

허리를 펴고 똑바로 앉으세요라는 1차원적인 명령을 내린 적이 없는데 지금 놀랍게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실제로 다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계세요. 이게 바로 뇌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운동을 하다 보면 또 다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감을 잡게 된다는 겁니다. 골프 연습을 해보시면 평상시랑 다르게 공이 경쾌한 소리를 내면서 쭉 멀리 뻗어나가는 것을 어느 순간 느낄 때가 있어요. 오늘따라 잘 되네 하면서 다시 한번 해볼까? 가볍게 툭 쳤는데 경쾌한 소리를 내면서 평소와 다르게 공이 멀리 뻗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죠? 그분이 왔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누가 온게 아니고 감을 잡은 거예요. 감은 어느 순간 오기 때문에 감을 잡았다고 합니다. 감을 다른 말로 뭐 조작감이라고도 하는데요. 조작감을 느끼면서 몸을 움직여 보면 내가 뭔가 제대로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어떤 희열 같은 게 느껴질 수 있어요. 실제로 내뇌 속에서 도파민이라든가 세로토닌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 혹은 호르몬이 분비돼서 그런데요. 대부분 운동을 즐겁게 하시는 분들은 이 감을 가지고 운동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감을 잡고 운동을 하면 운동이 재미있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감의 놀라운 특징이 하나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는 것에 저희는 열심히 하고 투자를 할수 있지 금방 멈췄을 때 사라져버리는 것에 열성을 다하는 건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그러나 감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전거 한번 잘 배우면 나중에 한 1년 뒤에 다시 탈때 다시 배워야 되나요? 그냥 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요즘에 뇌 가소성, 신경 가소성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딴게 아니고 그거는 운동에 대한 얘기예요, 사실은. 뇌가 감각을 통해서 우리 몸을 인지하면서 운동을 하면 변해버립니다. 근데 그게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변해버린 상태로 그대로 있다란 얘기예요, 철학처럼. 그러면 몇년 뒤에 쉬었다가 다시 운동을 했을 때 똑같이 운동을 할수 있어요. 물론 좀 힘은 약해졌을 수 있겠지만 마치 전원을 탁 켰을 때 꺼져 있던 전구가 불이 탁 들어오듯이 감각은 금방 깨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매우 바쁘죠. 일이 잘 돼도 바쁘고 또 일이 잘안 풀려도 바빠요. 누구나 다 이 앞에 있는 사업만 잘 마무리되면 난 남은 여생을 좀 쉬면서 보낼 거야라는 계획을 하지만 사실 인생은 우리를 그렇게 호락호락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을 모두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변함없는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근육은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육이 사라진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원하는 것을 할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을 잠깐 멈추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아직까지 사용하지 않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황금 카드. 바로 뇌와 근육의 연결. 그 뇌와 근육의 연결을 통해서 우리 몸을 움직여보고 운동을 해본다면 우리 몸이 그렇게 단순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아주 정교하게 그리고 놀랍게 디자인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나의 가치가 아마 새롭게 인식이 될 겁니다. 뇌와 근육의 연결, 그것을 통한 운동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초월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 라디오 세바시. 오늘의 주제는 영의 눈으로 몸의 눈으로였고요. 첫 번째 강연, 느린 학습자와 함께 걷기, 특수교사 이보람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 강연은 김태수 트레이너의 강연, 근육운동, 뇌와 연결하면 달라집니다, 였습니다. 이어서 빌리지 피플의 YMCA, 멜리사 맨체스터의 Through the Eyes of Love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아나운서 송인찬이었습니다.

0: CBS
1: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

0: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1: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2: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3: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2: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4: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5: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9,000피를 돌파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장보다 2.25% 오른 9063.84의 장을 마치며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지난달 15일 역대 처음 장중 8,000선을 돌파한 지 34일 만으로 거래일 기준으로는 22거래일 만입니다. 매파적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 훈풍 속에 반도체주가 지수를 밀어올렸다는 분석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모두 201건의 소청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광역단체장 99건, 비례대표 광역의원 46건, 교육감 선거 42건, 선거 불특정 9건 등이 각각 접수됐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 관련 소청은 모두 20건입니다. 선관위가 소청을 받아들이면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안에 재선거를 실시하게 되며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소청을 낸 사람이 다시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본투표를 이틀로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2014년 도입된 사전투표를 폐지하는 대신 본투표를 현행 하루에서 이틀로 연장하고 본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유권자를 위해서는 부재자 투표를 재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중앙선관위 개혁 논의가 본격화된 이후 사전투표제 폐지 법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천의 재활용품 공공처리시설에서 발견된 신체 일부가 요양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80대 여성의 다리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10일 발견된 사람의 왼쪽 다리와 요양병원 입원 환자 80대 A씨의 유전자 정보가 일치한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요양병원 측은 피가 흐르지 않아 괴사한 환자의 다리를 절단한 뒤 규정에 따라 의료 폐기물 처리 용기에 버렸으나 청소 직원이 석고 붕대 용품으로 오인해 잘못 배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오후 2시 46분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인근에서 도시가스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으며 인근 건물 네 곳에 있던 130여 명이 스스로 대피했습니다. 사고로 한때 지하철 9호선 한성백제역 일부 출구 출입이 통제됐다 해제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차량 10대와 인력 30여 명을 현장에 투입해 안전조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이 오늘 오후 국군정보사령부의 외환 의혹과 관련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입니다. 특검팀은 2024년 정보사가 특수임무대 HID 요원을 동원해 진행한 북파훈련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차장이 종합특검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외교부를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0: 지난달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바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체결한 이란 핵 합의를 퍼주기라고 비판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합의 과정에서 우리 돈 약 457조 원 규모의 이란 재건 지원 구상을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27.7도, 습도는 56%입니다. CBS 뉴스 김용신이었습니다.
1: CBS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여행의 품격을 바꿉니다. 7월 22일 딱 한 번 출발하는 중국 문화기행 5일. 상하이와 항저우에서 각 2박을 머물고 수양마을 우전의 야경까지 감상합니다. 노 팁, 노 옵션, 노 쇼핑. 여행지에서 지갑 열일 없는 완벽한 올인원 패키지. 특히 변상욱 대기자와 오재철 사진작가가 함께하며 깊이 있는 인문학 이야기와 인생사진 촬영 노하우를 전합니다. 선착순 특가 할인 중. 문의는 서울 771-1932, 771-1932입니다. 9시 5분입니다.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후회함이 없다. 손재석 목사입니다.

0: 아유, 또 벌써부터 눈물 시작부터 눈물. 자, 오늘 새로 교수는 은혜로운 찬양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지금 방금 들으신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의 원곡자이십니다. 손재성 목사님 모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근데 왜 아침 왜 시작부터 이렇게 눈물이 터졌어요?
2: 이거 제 최애.
0: 아, 찬양곡이요.
2: 나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찬양 그, 원곡자.
3: 원곡자를 예.
2: 불러주시니까 진짜 와, 은혜롭다.
0: 예? 근데 왜 왜? 근데 왜?
2: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가 아, 진짜
3: 가사가. 예.
2: 그리고 목소리가. 어떻게 와, 타고난 목소리.
1: 아, 우리
2: 너무 감동.

0: 너무 시작부터 울어가지고. 너무 시작부터 울어서.
1: 네. 저희 그냥 차리고 있다가 쓱 봤는데 네. 뭐 폭풍 오열을 하셔서.
0: 당황했어.
2: 너무 감동이에요. 아. 네.
1: 손재성 목사님, 뭐, 이 주님 마음 내게 주소 외에도, 뭐, 부르심이라든가, 네. 많은 찬양곡, 저희가 뭐 히트곡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3: 네, 저는 히트곡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1: 예, 예, 많은 성도들이 부르시는 찬양곡.
3: 맞아요. 네, 주님 마음. 요즘에는 또, 실로암이라는 곡이 제 유튜브에서, 예. 논산훈련소에서 함께 했던 그 곡이, 예. 갑자기 율동과 함께 알려져가지고.
1: 아, 역주행을 했군요.
3: 완전히 역주행했죠. 제가 만든 곡은 아닌데.
1: 네네.
3: 그 곡으로 이렇게 갈 때마다.
1: 예.
3: 우리 갑자기 KTX에서 안녕하세요 충성 하고 인사하는 우리
1: 알아보고
3: 장병들이 많이 알아봅니다.
1: 그렇군요.
0: 전투는 전투다.
3: 네.
0: 각계 전투. 네. 알죠. 저는 압니다.
2: 그 영상 봤어요? 군대에서 난리
3: 났다고.
1: 예.
0: 그래서 전투는 전투다. 각계 전투.
3: 어우 잘하시네요.
1: 아직 제일 젊기 때문에
0: 민망입니다. 이제.
3: 네.
1: 우리 많이 아는 찬양곡이 주님 나를 택하사라든가.
3: 야, 주님 나를 택하사. 네. 네. 제가 올레이션 경배하 찬양 때
1: 네, 네.
3: 우리 성유사님을 통해서 받은 곡
1: 예.
3: 보내소서라는 곡에서
1: 또 부르심이라는 찬양도 있고
3: 네.
2: 오늘 그럼
3: 다 부르드립니다.
1: 근데 사실 지금 굉장히 이른 시간이라서
3: 네.
1: 어젯밤에 이제 전주에서 집회하고 네. 밤늦게까지 집회하고 오셔서 컨디션이 좀 안 좋으신데도 네,
3: 최선을 다해
1: 이렇게 벌써 듣는 사람이 눈물이 네. 날 정도로 은혜가 되잖아요.
3: 네.
1: 예.
3: 이 찬양은 저의 삶에 이렇게 기도가 되게 하는 거예요.
1: 네.
3: 왜냐하면 찬양을 잘한다 못한다는 없잖아요.
1: 예,
3: 찬양은
1: 예.
3: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1: 예.
3: 노래는 잘한다 못한다를 할 수 있는데 찬양은 잘한다 못한다를 드리는 게 아니라
1: 그러니까
3: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1: 그렇죠, 그렇죠.
3: 오늘 이 아침에도 또 이렇게 함께 방송하면서도 찬양을 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1: 그럼요, 그럼요. 네. 근데 목사님 아까 그 이렇게 감동을 줄 만큼 목소리가 따뜻하시고 좋으신데
3: 네.
1: 원래 음치셨대요?
2: 네?
3: 그러게 말해요.
1: 아니 무슨
0: 오늘 어떻게 되네?
1: 이렇게 음치해서 이렇게도 벽길 수가 있나요?
3: 그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것 같고요.
1: 예.
3: 제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그쯤에 대해 성가대 들어가려고
1: 예.
3: 지휘자님께 손을 들고 저 성가대 좀 들어가게 좀 해주세요라고 얘기했는데.
1: 네.
3: 내년에 와 이러는 거예요. 그럼 내 친구는 다 들어갔는데 나 혼자만 못 들어가고.
2: 성가대에 못 들어갈 정도면은 진짜
0: 성가대는 웬만하면
1: 껴주는데
0: 중학교 네.
3: 그냥 그래서 마지막 고3 때 한 번 더
1: 네.
3: 또 했는데 내년에 또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그 정도셨군요.
3: 대학교 1학년 때도 내년에 와를 또 세 번 들었습니다.
1: 근데 또 계속 꾸준히 녹화를 하셨어요.
3: 성가대 가운이 저에게 너무 그 거룩해 보이고 그 옷을 입고 싶었던 가난한 마음 좀 있었기 때문에
1: 네네.
3: 그러다 대학교 2학년 때 그 우리 학생단체 CCC에서 그 성경훈련을 하다가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계기가 됐죠.
1: 네.
3: 그때 둘째 날 셋째 날 우리 학교를 좀 포기하고 야간생이었는데 그때 주님을 만난 특별한 계기가
1: 네.
3: 저희 질병을 고쳐주시고
1: 네네.
3: 저 음치도 고쳐주시고 저희 모든 환경을 다 고쳐주신 상황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1: 아니 근데 보니까 이제 이름도 바뀌셨나 봐요.
3: 아 이름 네 이름도 바뀌었어요.
1: 그 이름도 원래 손재석
3: 네, 그 이름은 좀 이따가 또 간증에 또 있습니다.
1: 그래요, 그래요.
2: 좀 이따 드릴 게 많네요.
1: 예, 목사님의
3: 저는 간증이 너무 많아요.
1: 예, 그럼 이름 이야기부터 얘기해 볼까요? 그러니까 이름이 어떻게 개명이 되신 거예요?
3: 원래 저의 이름은
1: 네.
3: 이자 제자 민자 전주 이씨의
1: 네,
3: 이름은
1: 네.
3: 재민
1: 네, 네.
3: 이슬 제자의 백승민
1: 네.
3: 성이 있다.
2: 성까지 바뀌
3: 성과 이름이 완전히 다 바뀌는 상태인데
1: 네.
3: 초등학교 4학년 때
1: 예.
3: 어머니 성을 따게 됐고
1: 예.
3: 어머니 성이 손 씨였습니다. 그래서 외할아버지가 오셔서 등본을 띄고 학교에 갖다 주라고
1: 예.
3: 저는 그때 처음 그 등본의 내용의 이름을 보고 왜 이름이 바뀌었지?
1: 네.
3: 성이 바뀌었지?
1: 네.
3: 두 개 다 바뀌니까
1: 네.
3: 뭐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1: 무슨 어머님이 왜 어머님 성으로 바꿔야 될 일이 있었나요?
3: 두 살 때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이혼을 하시고 누나는 저 네 살 터인 누나는 아버지로 아버지 쪽으로 가고
1: 아버지가 누나를 데려가시고
3: 저는 어머니 쪽으로 오게 돼서 아버지 쪽에서는 아들을 데려가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1: 네.
3: 어머님 돌아다니면서 숨으시면서 이렇게 다니신 거죠. 아들을 키우면서 그런 가운데 저는 그런 건 모르잖아요.
0: 그렇죠.
3: 어리니까 그렇게 뭐 학교 생활도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갑자기 또 외할아버지가 오셔서 이름을 손씨로 바뀌고 이슬 제자의 클석으로 바꿔주시고
1: 이름까지 바꿔버리셨구나.
3: 네. 그래서 그때 제가 병이 이제 생긴 게 아까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치유받은

0: 대인기피증이 이제 오게 됐고 그 충격을 받아서 말 더듬이가 왔고 아무도 말하지 못하고 그 세상에 좋은 것도 노래도 못하는 예.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벙어리가 되듯이 살게 됐죠.
1: 그럼 갑자기 초등학교 시절에 이름이 갑자기 바뀌면 주변 네. 친구들도 좀 놀라고 뭐 부르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0: 네, 옛날에는 이재민 그러면 네. 뭐 텔레비전에서 수재 이재민이 네. 뭐 선배 이렇게 안 웃으시네요.
1: 네. 뭐 이재민 이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뭐.
0: 이재민, 그
1: 이재민. 아, 뭔지 알아요.
2: 아, 네. 수재 이재민.
0: 수재 이재민.
2: 아, 놀림 뭐. 그렇게
0: 놀림으로 이랬는데 네. 근데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그래도 너는 텔레비전에 이름도 나왔다. 그래서 그렇게 뭐 썩 그다지 나쁘진 않았지만 네. 놀림감의 이름이었지만 그래도 이름은 괜찮았다.
3: 내 이름이니까.
0: 네, 내 이름이었으니까. 근데 손재석으로 바뀔 때 출석부를 부르면 네. 대답을 안 했어요. 아. 옛날 출석부는 합판이었어, 합판. 네. 그러니까 검정색 합판으로. 아. 그래서 그때 맞기도 하고. 그러니까 더 맞으니까 제 자존감이 떨어지고
1: 주눅
0: 용기도, 예, 주눅도 들고 네. 용기도 잃어버리죠. 그래서 절대 말 안 하게 되는, 땅만 보고다는. 아. 그러니까 대인기피증, 말더듬이 예.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1: 예. 그럼 주변에서 갑자기 이름 바뀐 것에 대해서 친구들이 약간 좀 의심을 갖기도 했겠네요.
0: 그래서 뭐 너희가 좀 이혼했지? 아. 아버지 이혼했지? 야, 너 그런 애구나. 뭐 이런 거 많이 했고요. 예. 그다니까 이제 도시락을 먹어도 이렇게 막 남은 거 너한테 죽으면서 너야 먹어 쓰레기 이렇게 하는 정도. 이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너무 왕따를 많이 당했기 때문에 네. 초등학교, 중학교 사진이 없어요. 아. 그래서 우리 자녀가 셋인데 자녀가 학교에서 아버지 초등학교 사진 좀 가져와라면 없으니까 합성해서 만들어서 줬어요.
1: 그래서 아버지 초등학교 사진을
0: 몇 가지 요즘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1: 그래요? 뭐 만들고
0: 지금은 그런... 지났지만 지금 우리 아들이 네. 20살이니까 네. 막내가 네. 근데 옛날에는 그랬죠. 아. 초등학교 다닐 때 네.
2: 하필이면 어릴 때 이름을 바꾼 이렇게 파생이 심각하게 될 줄은
0: 예, 가정에 영향을 그래. 많이 줬고 저희의 삶의 방향도 틀어놓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고 그런 계기로 인해 질병까지 얻게 되니까 더 고통스러운 나날을 겪게 되죠.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남들 편하게 그리고 그렇게 즐겁게 사시는 가정에 왜 나는 이렇게 깨지지? 뭐 이런 고민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2: 예. 그런 와중에도 이제 뭐 어머니랑 사니까 네. 또 아빠나 누나도 없고 또 외로움이 또 심각하게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0: 예. 가장 이제 힘들었던 기억은 네. 어릴 때는 소풍이 중요하잖아요.
1: 네, 맞아요.
0: 소풍. 아버지하고 어머니 같이 가셨죠.
3: 소풍을 혼자 가죠.
0: 혼자 가요?
1: 혼자 가요.
0: 옛날에는 네. 어릴 때는 다 부모님이 손을 잡고 이렇게 같이 갔어요.
1: 아, 그래요?
2: 응? 운동회.
0: 운동회도 무조건
3: 운동회는
0: 그렇죠. 네. 도시락 싸고 같이 돗자리 깔고 이렇게 너무 어리니까 이렇게 다 부모님들이 와줘야 했었어요.
1: 그랬던 것 같아요.
0: 그래서 그때는 부모님들이 같이 오시는 걸 보고 저는 없으니까. 근데 다행히도 우리 어머님은 쓰리잡을 하실 때였어요. 그 어머님이 소풍도 못 오고 운동회도 못 오시는데 저희 반 학생의 주인집이 저희 반 학생의 집이에요.
1: 네? 네?
0: 그 저희 친구의 네. 집이 제가 새 들고 있는 집주인, 집이에요.
1: 집주인의 아들이에요. 네, 네.
0: 그런데 네, 그 네. 친구가 그 어머님이 저를 손잡고 그 아버지도 저를 손잡고 주시고 그러니까 부모님 대신한 거를 주인 아주머니하고 아저씨가 이렇게 대신 해주신 격에 어머 부모님에 대한 부분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너무 잘해주셔서 네. 거의 아들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던 시간이에요. 사실은 그분들이 오히려 어머님의 어린 적 추억보다는 그 부모님이 그 부모님 같이 해주셨던 그 주인 아저씨와 아주머니의 기억이 더 큽니다.
1: 네. 그 위로의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겠어요.
0: 네, 그래서 재석아 너는 크게 될 거야. 그리고 너는 존귀한 자녀야. 너는 보배로운 자녀라는 말을 해줬어요.
2: 크리스찬이시구나.
0: 그럼요. 그분이 또 교회 집사님이시고 나중에 권사님 되셨으니까. 예. 그리고는 늘 올 때마다 이렇게 얼굴을 쓰다듬어 주시는데 우리 어머

0: 부모님도 하지 않는 일을 주인 아주머니가 그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디, 아 우리 아들 왔구나. 그 말이 집에 들어가도 위로가 되는 거죠.
1: 아,
0: 그래서 그 부끄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옛날 그 한옥집이, 옛날 집은 한옥집인데 집 있고 장독대가 있었어요.
2: 맞아요. 네.
0: 장독대 항아리 놓고 막 이랬잖아요.
2: 맞아요.
0: 근데 서울시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 유입되니까 그 장독대도 그 광을 만들어서 방을 만드는 거예요.
1: 아.
0: 제가 그 집에 산 거예요.
2: 예.
0: 그러니까 이 문을 들어가면 나는 광으로 가고 얘는 집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가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고
1: 네.
0: 오히려 자기 방에 초대를 해서 공부도 같이 하고
1: 네.
0: 먹을 것도 먹고 심지어 그 부모님은 이렇게 밥을 못 해주니까
2: 네.
0: 따뜻한 밥을 해주는데 와 아주 기억이 너무 생생해요. 우리 아들 밥 먹어 이러는데 그냥 울면서 먹었죠.
2: 네.
0: 울면서 진짜 매번 너무 감사해서
2: 네.
0: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이게 진짜 사실일까? 그랬는데 저는 그 사실이 지금 증명이 돼서 저를 지금 지탱하게 하는 힘이 되고
2: 예.
0: 저희 가정을 이끌어가는 버팀목이 되는 경험이었습니다.
2: 네.
1: 아, 느낌에 이제 이 크리스찬 아주머니를 따라서 교회 가셨을 것 같아요.
0: 네, 그 교회를 가려고 했었는데
1: 아,
0: 네. 그 또 다른 반의 반장이 네. 중학교 때 가게 됐어요. 왜냐하면 교회보다는 저희 어머님이 왜 이렇게 쓰리잡을 하실 정도로 열심히 사셨냐면 수녀님이셨어요.
2: 아, 어머님이?
0: 네, 3년 정도 수녀를 하시다가
2: 아,
0: 그 너무 어려우셨는지
2: 네.
0: 저를 낳으신 아버님을
2: 네.
0: 만나셔서
2: 어.
0: 누나를 낳고 저를 낳게 된 거예요.
2: 네.
0: 그 신앙의 자격지심으로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막 옷정리를 하다 보니까 수녀 옷이 저쪽 이렇게 구석에
2: 아,
0: 있었던 거예요. 저를 카톨릭으로 안 보내시고 저를 자꾸 기독교로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2: 네.
0: 그래서 저는 기독교에 가고 싶지 않다. 그 전까지는 성당에 다녔는데 그래서 남들 우리 친척들은 다 교회 영세를 받게 되는데 성당에 저만 받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넌 교회를 가라고. 어머님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안 갔고 일부러 성당을 계속 다녔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반장이
2: 네. 네,
0: 반장이 교회를 가면
2: 예.
0: 우리 여자친구 손을 잡을 수 있다고.
1: 아, 똑똑하시네.
0: 손을 잡고 옆에
3: 찬양할 수 있으니까.
0: 사튼에 뭘 손을 잡는다는 거예요.
2: 그래, 그래서 옛날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1: 아, 네.
0: 아,
1: 이거
0: 많이 했어. 아름다운 마음들이 뭘 했는데
2: 그리고 기도도 손 잡고
0: 기도합시다. 그런데 얼마나 따뜻한지.
2: 그래요.
0: 그냥 교회가 좋은 게 아니라 그 손길이 좋은 거.
2: 그 스킨십이 그리웠네요.
0: 너무 못 받으니까
2: 예, 예.
0: 그 친구들이나 뭐 선생님들이나 손을 잡고 기도한다는데 그리고 얼싸 안고 기도하고.
2: 네.
0: 저는 기도가 그렇게 뜨겁게 하는 건 아니라 조용히 기도하는 기도다 보니까
1: 네.
0: 성당에서는
2: 네.
0: 근데 그렇게 했던 저희 신앙생활이 중학교 때 친구 따라 교회를 갔는데 따뜻한 손길과 여자의 손길과
2: 네.
0: 어머님 같은 또 할머님 같은 네. 손길들 또 아버지 같이 손길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죠.
2: 네. 네.
0: 그러다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 생활을 하게 된 거죠.
2: 그렇죠. 그렇죠.
0: 그때는 교회 생활을 한 거죠.
3: 손 이렇게 잡는 거 말고 진짜 만나셨던 때는 언제예요? 우리 주님을.
1: 아까
0: 대학교 2학년 때.
2: 예.
1: 아.
0: 대학교 2학년 CCC 내적 치유 세미나라는 수련회가 있었어요.
2: 네.
0: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교 2학년 때 저는 야간생이었거든요. H대학 무슨 전자공학과가 됐는데
2: 네.
0: 저희 광이잖아요. 광.
2: 네.
0: 이 보증금보다 등록금이 더 많아서 그걸 포기하고 저희 담임 선생님이 서울산업대학교, 지금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1: 네.
0: 이제 여기를 4년 무료로 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2: 네.
0: 저기로 가봐라. 서류를 넣었더니 그냥 4년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2: 네.
0: 성적이 그 정도가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야간으로 하고 낮에는 복사기를 판매하는 코리아제록스라고 그래서 그 코리아제록스에 근무하면서 야간에 공부하는 그러다가 데자보가 딱 붙여 있는 거예요.
2: 네.
0: 내적 치유 세미나. 내적 치유? 여기 확 들어와서 CCC 정동제일 감리교회 수양관 이렇게 딱 되어 있어서 거기를 무작정 학교를 안 가고 교실로 안 가고 바로 그냥 그곳으로
3: 특이하다.
0: 발걸음 옮겨서
2: 네.
0: 갔는데 저와 같은 청년들이 7시 반 집회인데

0: 제가 7시에 도착했는데 너무 꽉 차 있는 자리가 없어서 보좌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찬양도 하고 막 말씀도 전하시는 도대체 뭐 하는 곳일까? 저는 이런 걸 처음 경험했으니까 네. CCC라는 말도 잘 몰랐고 네. 뭐 하는 곳이지? 아, 이렇게 보다가 여기 이단 아니야? 이렇게 마음 들었어요. 너무 막 뜨겁게 기도하니까. 그리고는 자꾸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학교를 안 가고 그걸 또 가게 되는 거예요. 제 발걸음이 자꾸 글로 가요. 예. 복사기 닦는 일을 하는데도 자꾸 그 생각이 떠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학교 안 가고 다시 또 그쪽으로 발걸음 옮겼어요. 그 셋째 날 그때 주님이 저를 만나게 하셨어요. 저는 음성을 듣는 것이 그렇게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에게 음성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 저녁 때 기도하는데 I called you on my name, you're mine. 너의 이름으로 너 불렀어. You're mine. 너 내 것이다. 근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뭔가 물이 흐르는 것처럼 시원한 게 흐르면서 제가 쓰러졌어요. 그리고는 기억이 안 나는데 6시간을 떼굴떼굴 부르는 거예요. 거기 있는 무슨 간사님들이 저를 몇 사람이 보호하면서 그때 제가 아까 얘기했던 질병, 대인기피증, 예. 말더듬, 자존감, 심지어 음치까지
1: 다 고쳐주세요.
0: 다 고쳐주는 거예요. 어머나. 그 자리에서.
1: 어머나. 어떻게 그렇게 돼?
0: 그리고는 그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주님은 주님의 음성까지 들으니까 저를 이렇게 끌어안으시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다. 근데 부모님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1: 들어본 적 없죠.
2: 부모님도 잘 안 하죠.
0: 안 하시죠. 네. 근데 저는 그날 들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제 귀에 모든 사물들이 음계로 들려요. 우리 주영 선생님은 또 그렇잖아요. 다 음계로.
1: 아니요.
0: 유명하시니까.
3: 아니요. 어떤 게.
0: 버스가 지는데 미샵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1: 아, 제 딸이 그걸 그 능력을 갖고 있어서 모든 사물이 다 개이름이 다 들린대요.
0: 갑자기 들리는 예, 예, 예. 오토바이 쏠 이렇게 예. 지나가고.
1: 제 딸이 그렇더라고요.
3: 음치를 그냥 극복한 게 아니라 완전히
1: 절대 음감이 되셨네요.
0: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그때부터 모든 게 다 찬양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들나무가 오는데 합창으로 들리는 거예요.
1: 어머나.
0: 라라라라 막 합창이 막 들리는데 성가대 세 번을 떨어진 내가.
1: 예예. 예.
0: 와 갑자기 성가대를 가고 싶은 거예요. 또.
1: 와.
0: 수요일이잖아요.
1: 예예. 예.
0: 빨리 주일을 가고 싶은 거예요. 왜? 예, 예. 성가대 가고 싶어요.
3: 테스트 한번 받아야죠.
0: 자, 손 들고.
1: 그치. 네.
0: 성가대.
1: 또 왔어요.
0: 드디어 주일이 왔습니다.
1: 또 왔어요. 네.
0: 주의장 선생님 딱 들었더니 주의장님 저 성가대 가고 싶어요. 이렇게 딱 쳐다보고 얘기했더니 내년에 와. 아직 테스트도 안 봤는데
1: 네네.
0: 내년에 와 이러는 거예요.
1: 네, 음치인 거 아니까.
3: 그때 그분이신가 봐요.
1: 그분이 그럼요. 같은 분이니까 아, 쟤 또 왔네 이거 지금 뭐.
0: 네, 그래서
2: 그분도 성가대 지적으로 하시네.
0: 제가 그래서 안 가고 뒤에 앉았어요. 네. 근데 뒤에서 이제 그때 부르는 성가대 곡이 찬양하게 모든 나라들아.
4: 이 프로그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협찬입니다.

0: CBS
1: 서울 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0: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2: 장례식장에서 상주와 맞절을 하는데 무릎

앞에서 똑또두득 소리가 난다. 젖은 눈 맞대고 멋쩍게 웃는다. 내 뼈마디도 이제 스스로 우는 법을 알았나 보다. 노정숙 에세이집 바람바람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때로 감당하기 힘든 위기가 찾아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힘이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내 삶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역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절망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처참하게 무너졌고 나라를 잃은 채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완전한 끝이었고 다시는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깊은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성벽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루살렘의 재건과 회복을 완벽하게 계획하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발적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부터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이미 회복의 때를 정해두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이르러 이방 나라 왕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성전을 다시 짓게 하시고 무너진 성벽을 완벽하게 재건하도록 역사를 움직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을 때에도 이미 완벽한 구원과 회복의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신실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흘러오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영적 성벽이 완전히 무너지고 절망이 찾아온 바로 그 직후에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실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이미 예비하셨습니다. 요셉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고 애굽의 노예와 죄수로 떨어져 그의 삶이 처참하게 무너진 것처럼 보였을 때에도 그것은 결국 극심한 기근 속에서 야곱의 가족과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철저하고 세밀한 준비의 일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삶의 자리가 비록 무너져 내렸을지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무너진 아픔을 다 알고 계시며 그 무너진 자리 위에서 이미 완벽한 회복과 축복의 미래를 경영하고 계십니다.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그 신실하신 약속은 오늘날 고통 속에 부르짖는 우리 삶 가운데서도 반드시 성취됩니다. 도무지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척박한 현실 속에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미 일하기 시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완벽한 계획을 전적으로 신뢰합시다. 끊어질 것 같았던 내 삶을 기어이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주체할 수 없는 성령의 위로와 뜨거운 소망이 여러분의 심령에 부어질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완벽한 회복을 예비하신 하나님과 손잡고 무너진 자리가 은혜의 지경으로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서울 강서구 화곡순복음교회 김성호 목사였습니다.

0: CBS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0: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대한성서공회에서 보내드린 개역개정판 오늘의 성경 시편 24편 1절부터 4절 말씀이었습니다.
1: 라디오 강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조용히 되돌아보는 시간. 오늘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산정현 교회 김관선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2: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잘 아셨어요. 그래서 그가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는 말은 나다나엘이 그 속을 간사하지 않게 깨끗하게 가꿀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묵상을 했던 거예요. 그냥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는 걸 봤다는 말씀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자기 혼자만의 묵상의 시간을 갖기 좋은 방이 없을 때는 이런 공간을 찾아 다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강가에 모여서 묵상하는 성도들도 있었고 이렇게 무화과 나무 아래서 조용하게 묵상하는 일도 있었는데 그걸 보았다. 여러분 아무도 못 봤는데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는데 주님은 벌써 알고 계시더라.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신약의 좋은 사람들을 화일 월화 구약에서 우리가 살폈습니다만 오늘은 신약에서 그래서 토요일까지 그렇게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나다나엘, 여러분 나다나엘은 빌립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다나엘을 전도했어요. 예수님께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을 때 사실 나다나엘은 굉장한 편견을 갖고 있었어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45절에서 그렇게 전했어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말하기를 46절에 나오지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에 대한 편견이었습니다. 실제로 나사렛은 가장 낙후된 지역이었고 나사렛 사람이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그런 편견에 가득 차 있는 그 아픔을 견뎌내야만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 나사렛에 가서 자라나셨어요. 주님이 일부러 찾아가신 거예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가장 낙후되고 가장 편견이 많은 그곳에서 자라나시면서 예수님은 어느새 나사렛 예수라는 별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갖고 있던 편견, 그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게 나타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나다나엘이 꽤 괜찮은 사람인데도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 혼자 조용히 묵상하고 자기를 깨끗하게 가꾸는 사람이 더 편견이 심할 수 있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기도생활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 예배라면 빠지지도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타인에 대한 편견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어요. 나만큼 하지 않으면 다 무시해버릴 수도 있어요.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도 나오지만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렇게 멸시를 당하고 편견 속에 가려지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견을 걷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단

편견을 갖고 보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시각이 있어요. 편견이란 치우친 견해란 말입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져 버린 것입니다. 제대로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이미지네이션 돼버린 그것을 계속 갖고 그리고 바꾸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굉장히 선한 모습을 보여도 언젠간 바닥이 드러날 거야 막 이런 생각까지 할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떤 편견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직업에 대한 편견, 그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편견. 이게 여러분 얼마나 우리 한국 근대사, 현대사에서도 편견으로 인하여 상처받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백정이 예수 믿고 장로가 되는 것, 이거 생각도 못하던 시대에 백정이라는 것에 대한 직업적 편견만 가지고 무시해버리고 그 사람하고 같이 교회 생활할 수 없다 그러고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도 그것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뭐 반상 계급 가지고 그러진 않지만 교회 안에서도 특정한 어떤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 예수님이라면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품어준 사람을 내가 밀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용납하는 사람을 내가 밀어낼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밀어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나다나엘, 정말 주님이 그런 편견을 갖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의 속을 보셨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껍데기를 보고 편견을 갖고 껍데기를 보고 무시해버리고 겉만 보고 미리 판단을 했지만 예수님은 겉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뭘 보셨어요? 속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참 놀라운 주님의 넓은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자기 입 밖에 말하는 그 순간 예수님으로서는 굉장히 언짢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다나엘의 속, 진짜 속은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그가 간사한 것이 없는, 이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할 때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구약으로 넘어가면 간사함의 대명사가 있어요. 야곱이에요, 야곱. 이삭의 아들 야곱. 간교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머리 회전이 빨랐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눈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챈 사람이 야곱이지 않습니까? 그런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이름이. 그게 창세기 32장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나다나엘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건 무슨 뜻이냐? 야곱적인 게 없다. 그렇게 해석해도 돼요. 그리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처럼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할 때 우리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하고 싶고 좋은 부모님을 만난 것을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좋은 사람들 내 곁에 많기를 원하는데 그때 좋은 사람이란 과연 어떤 사람을 의미할까요? 그래서 우리들이 좋은 사람 만나기를 원하지만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내 곁에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닌데 좋은 사람 만나겠다고 애를 쓰는 그런 일들은 사실 나부터 바로 세워야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껍데기가 아닌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우리는 사실 속을 다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속기도 하고 또는 잘못된 단정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을 들여다보신다.

사무엘상 16장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사무엘 선지자 같은 분도 사람의 외모에 굉장히 끌렸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새의 집에 가서 8명의 아들들 중에 왕이 될 사람을 선택할 때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완전히 반했어요. 그래서 막 기름을 붓겠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책망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심을 본다. 그러니까 다윗을 중심을 보시고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잘 생각하셔야 돼요. 다윗의 전체적인 삶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도 실수하고 범죄하고 넘어질 때가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도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실수할 수 있어요. 내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후회할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뭘 보세요? 지금 당장 실수한 것, 잘못한 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래, 네 본심은 그게 아니었지. 주님이 이렇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행위, 그것을 보기보다는 네 본심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심을, 우리의 정말 속을 건강하게 가꾸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원래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면서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우리의 속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불쑥불쑥 튀어올라오면서 옛사람다운 모습을 보일 때도 있어요. 그게 우리의 약함이에요. 그런데 본 우리 속에 그 간사한 것이 없는 것 같은 건강함을 갖고 있으면 내가 했던 잘못한 일들에 대한 반드시 후회, 반성, 회개가 뒤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조차 없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니야 라는 고민은 내가 잘못했을 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잘못하고도 잘못에 대한 회개나 반성도 없다면 그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난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아니야? 이런 고민. 그런데 여러분, 아, 나 또 이랬어. 그러나 여러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면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꿔주셔서 간사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이미 심어놔 주신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내 속에 하나님이 심어놓아 주신 생명의 씨,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보다는 자꾸 옛 본성, 죄성이 꿈틀거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과 겉이 다른 모습을 우리들은 자꾸 드러낼 수 있어요. 위장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에서는 웃지 않고 심지어 비웃고 심지어 미워하면서 심지어 그 사람에 대한 매우 잘못된 편견을 갖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웃는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주님이 매우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의 속을 건강하게 가꿀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한 속이 나의 삶 전체를 장악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예수 믿고 분명히 변화되었지만 자꾸 나의 죄의 본성들이 드러나고 내 속에 간사함이 자꾸 불쑥불쑥 올라와요. 겉으로는 찬양하지만
뒤에 가서는 누군가를 향해서 수군거리기도 하고 겉으로는 웃지만 뒤에 가서는 그 사람에 대한 비난을 하고 없는 것도 만들어내면서 그럴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서 저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인간의 죄성을 가진 원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뭐예요? 예수 믿고 우리의 본성이 바뀌고 그리고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난 다음에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간사함이 없는 진정한 나다나엘이 되어지는,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지는 과정이에요. 10년 전이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다면.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보면서 성격이 변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베드로 같은 성격도 잘 안 변해요. 그러나 여러분, 삶의 열매들이 새롭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속에 간사함이 없는 나다나엘, 참 이스라엘 사람. 그런데 여러분, 교회 생활 오래 하고 교회 안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교회 안에서 찬양도 하지만 속은 뒤숭숭할 수 있어요. 참 이스라엘 사람인가? 진정한 나다나엘인가? 간사함이 없는 나인가를 점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사람이라고 할 때 굉장한 그 이기적인 판단을 가지고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좋은 사람이에요? 나에게 유리한 사람,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 그래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적 좋은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내가 자기 의견에 동의해줬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내가 좋아하고 그 사람과 가깝게 지내는데 그 사람이 결정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을 때 아니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지 않겠어요? 하나님 편에 제대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복잡한 다른 계산을 하지 않는 사람.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이에요. 차라리 화를 내십시오. 차라리 싫다고 하십시오. 겉으로는 한 번도 화도 낸 적이 없고 싫다고도 안 했는데 뒤에 가면 딴소리하고, 이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모습인지 주님은 그 부분을 지적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지 않잖아요. 예수님도 아주 심하게 매우 강하게 분노하시기도 하잖아요. 예수님이 강하게 분노하신 것 중에 하나가, 그 가장 중요한 분노가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신 거예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마태복음 23장에서 그렇게 일곱 번이나 강조를 하셨어요. 그것의 대부분이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른 모습. 그럴듯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속은 더럽기 한량없는 그 모습 때문에 화 있을진저라고 분노하셨어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에 대해서 뒤집어 엎으셨어요. 과격할 정도로 예수님이 그 마음을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뭐세요? 뭔지 아세요? 도덕적으로 사셨지 정치적 판단을 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불리할 것이다? 이걸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들이 불편해가지고 나를 미워할 것이다?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냥 직격하시잖아요. 찌르시잖아요. 책망하시잖아요. 성전에 가서 뒤집어 엎으시잖아요. 뒤집어 엎으시고 나니까 뒤에서 회의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검은 돈을 주머니 속에 놓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저 예수를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쪽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맑고 깨끗한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우리라도 좋

0: 좋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예수 믿는다고 다 좋은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좋은 사람의 모습이 점점 커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닌 지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됐으면 전부 다 훨씬 좋아지셔야 되잖아요. 그 좋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도 분명히 좋은 것의 열매를 요구하셨어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으로 산다면 빛의 열매가 필요하다. 그게 뭐냐? 착함, 의로움, 진실함. 바울사도가 그렇게 정리해줬고 예수님도 빛이 뭐냐? 착한 행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착해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면 착하셔야 돼요. 우리가 간사한 것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간사함을 줄이기 위해서 내 속에 있는 잘못된 나의 옛 성품을 끊임없이 죽이고 뽑아내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돌을 닦는 사람도요,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도 거룩함을 위해서, 깨끗함을 위해서, 무소유 뭐 이런 것들을 가슴속에 새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면에서는 가장 노력을 안 할 수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교리적 함정.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바울사도가 로마서나 갈라디아에서 그것을 강조한 이유가 뭐예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말씀을 한 거지. 착하지 않아도 믿으면 다 구원 받는다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믿으면 구원 받는 건 확실한데 정말로 믿는다면 저렇게 살 수는 없지 라고 판단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정말로 믿는다면 저런 얼굴 가지고 살 수 없지. 정말로 믿는다면 입으로는 칭찬하면서 뒤에 가서는 다른 얘기 할 수 없지 라고 생각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느낄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다면 세상은 달라질 것입니다.
1: 지금까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산정현 교회 김관선 목사였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기 원하는 분은 가까운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정현 교회에서 보내드린 라디오 강단이었습니다. CBS
2: 마음이 머무는 라디오. 여기는 CBS입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4: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3: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4: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부입니다.

0: 보건복지보건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시신캠프 김은영입니다. 혹시 비 온 뒤에 생기는 무지개 보신 적 있으시겠죠? 사실 무지개는 비가 그친 뒤 공기 중에 남아있는 작은 물방울에 햇빛이 비치면서 만들어지는 자연의 선물이죠. 무지개는 비만 와서도 생기지 않고 햇빛만 있어서도 생기지 않는 것이죠. 비와 햇빛이 함께 있을 때 그 사이에서 비로소 아름다운 색이 피어나는 건데요. 우리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늘 맑은 날만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때론 마음에도 비가 내리는 그런 날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 위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상처는 은혜의 빛으로 변하고 힘들었던 시간은 누군가를 위로하는 무지개가 되는 거겠죠?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이시은의 찬양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때론 밝은 날이, 때로는 비가 내리는 날이 있어야 아름다운 무지개가 생겨날 수 있다는 말.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조화로운 마음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참 마음에 남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께 은혜의 무지개를 피우는 마음으로 말 걸어 보겠습니다. 김은영의 CCN 캠프. 오늘은 저도 말을 걸지만 또 여러분과 함께 대화를 나눠주실 게스트가 오십니다. 무척이나 두근두근 기대가 됩니다. 함께 해주세요.

0: 요즘 유산균? 바이크룸 간유산균 제조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잇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턴 에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 미세차,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6종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을 전해드렸는데 오늘 무지개 이야기를 하다가 비가 오는 날도 햇빛이 비치는 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름답고 조화롭게 무지개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곡이 그냥 찰떡인 것 같아서 그리고 종종 악뮤의 곡을 CCM으로도 요즘 많이 또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는 찰나 저희 오늘 첫 번째 초대석이면 초대석 혹은 이제는 코너로 꾸준히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게 될 그런 분들이 지금 막 스튜디오에 도착하셔서 오늘 생방송으로 오늘 첫 번째 코너를 진행을 해볼 텐데요. 실은 이분들과 말의 합을 맞추는 게

처음이라 무척 긴장되지만 아마 가스펠아워를 통해서 이분의 목소리를 듣기도 하시고 또 이 곡을 아 맞아 이분이 쓰셨지 하고 찬양을 전해드리면 아 이분이 오신다고 하실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김영범 말씀하시면 찬양 듣는 동안 오늘 함께해 주실 주프라 김프리 두 분이신데요. 주창훈 김영범 두 분 모시고 오늘 첫 코너 CCM 새 앨범 함께 나누는 시간 마련할게요.

0: 자, 이제 매주 목요일이면 여러분들은 따뜻따뜻한 따끈따끈한 CCM 신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막대한 사명을 가지고 두 분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여러분들께 CCM 새 앨범을 소개를 해드리게 될 텐데요. 조금 전에 찬양을 들으셨죠? 말씀하시면 너무 우리가 사랑하는 찬양인데 이 곡을 쓰신 김영범 작곡가, 여기서는 그냥 제가 김영범님이라고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창훈님, 지금 유튜버로 굉장히 활약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백원경 아나운서와 함께 가스페라워에서 또 새 앨범을 소개를 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은 첫 시간이라서 두 분이 함께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아, 정말 제가 너무 떨려가지고, 왜냐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인터뷰가 거의 한 10년 만에 하는 것 같아요. 저 혼자서 계속 약간 CCM 프로그램 진행을 하다가 오늘처럼 이렇게 초대 손님을 모시고 하는 이런 시간이 너무 오랜만이어서 그 감이 지금 다 떨어졌거든요. 네. 이 감을 여러분들이 주워주셔야 돼요.
2: 저희가 감 잘 살려드릴게요.
0: 네네네네. 아, 근데 제가 지금 김영범님 또 그리고 주창훈님이라고 부르기가 네. 제가 누나잖아요. 네.
2: 누나. 아 근데 부르기가 네. 저희가 둘 다 이렇게 받침들이 있잖아요. 네. 좀 저희가 이제 CCM 공방이라고 하는 그 이제 뭐 채널에서 방송을 좀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원래 본명으로 쓰기보다 요즘 이제 활동명이 네. 주프라 김프리라고 아까도 언급하셨지만 네. 받침이 없으니까 발음하기가 너무 편하거든요. 김프리님, 네. 주프라님. 그래서
0: 그렇게 해서 만드신 거군요. 발음을 생각해서.
2: 그랬던 건 아닌데.
0: 아나운서인 줄.
2: 네. 아무튼 편하게 불러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0: 네. 나오는 대로 제가 부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찬양을 들으셨지만 말씀하시면을 쓰셨잖아요. 네네. 그리고 앨범도 네. 2012년도인가요? 네. 이렇게 발표를 하신
2: 찾아보셨네요.
0: 걸로. 그럼요. 네. 오시기 전에 사전 조사를 좀 마치고. 네. 우리 주창훈 씨도 2013년도?
1: 네네.
0: 그때 새 앨범, 1집 앨범 지저스.
1: 네.
0: 네, 정확하죠. 이 정도.
2: 네네네.
0: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다른 분들의 앨범을 소개를 해 주고 계시거든요.
1: 네.
0: 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새 앨범을 많이 좀 알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셨을까요?
1: 이제 CCM 앨범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3, 4년 전에 처음 내면서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찾아주고 들어주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곳이다 보니까 뭔가 나라도 이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좀 새로 나오는 음악들도 좀 소개하고 네. 그랬으면 좋겠다 해서 10년 전에 네. 팟캐스트로 처음 시작했다가 이제 옆에 계신 김영범 님이랑은 2020년부터 원래는 신곡 소개가 아니라 라떼 CCM이라 그래서 옛날
0: 앨범들. 아, 뭔지 알겠어요. 느낌 확 왔어요. 네,
1: 그 시리즈를 좀 하다가
0: 네.
1: 이제 우리 신곡 소개하자 해서 네. 2021년부터 매주 매달 이렇게 계속 이어오고 있고요. 서로 같은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잘 아는 그 마음들 그래서 좋은 곡들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것들이 뭐 막 사면

0: 소감을 가지고 한다기보다는 제가 듣고 은혜 받고 좋았던 것들 같이 나누고 들려주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계속 하게 됐습니다.
1: 네. 저도 쭉 찾아봤는데 자료가 10년치라 그런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CCM에 제가 지금 모르는 곡들이 10년치가 쌓여 있구나. 그동안은 여러분들에게 좀 친숙한 곡들, 신청곡들 위주로 소개를 해드리다 보니까 새 앨범에 대해서 잘 모르고 저도. 그런데 두 분 전문가가 이제 오셨으니 제가 든든하게 여러분들께 새 앨범을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실은 우리 주창훈 씨 같은 경우에는 요즘 정말 저희 조이포유 전 프로그램에서 이 곡을 뭐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선곡이 많이 되는, 특히 이제 레인보우 함께 걷기를 하면서 저희가 그 많은 분들이 산책하시면서 들으시거든요. 그럴 때 배경으로 주님과 함께 호숫가를 거니시죠. 이렇게 하면서 선곡하기도 하고. 근데 그 곡을 만드셨잖아요.
0: 네, 그러게요.
1: 그래서 사실은 저는 오늘 주창권 씨의 곡을 들려드리고 싶었지만 워낙 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곡이어서 네. 오벳의 주님과 호숫가를 거닐다 먼저 듣고 오늘 준비해 오신 각각의 CCM 새 앨범 신곡을 한 곡씩 추천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을 쓰신 분이에요. 주창권 씨. 앞으로 주프라 또 김프리 이렇게 제가 불러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편안하게 함께 하시면서 아 이런 곡들이 있구나 하고 약간은 뭐 공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CCM 공부하는 마음 공방인가요? 그래서?
2: 그래서 CCM 공부방인 걸로 할까요?
1: 그런 건가요? 어머, 갑자기 세상 깊은 네, 함께 하겠습니다. 오벳 주님과 호숫가를 거닐다.

0: 오벳의 주님과 호숫가를 거닐다 전해드렸는데 이 곡을 쓰신 주창훈 씨의 목소리로 이 곡을 들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살짝 했어요.
1: 사용하겠습니다.
0: 아니 저 제가 오시기 전에 그래도 두 분 사전 조사를 해야 되니까 곡을 좀 쭉 들어봤는데 약간 목소리 물론 그게 한 10여 년 전 목소리긴 하지만 굉장히 맑은 미성
1: 그때는 그랬었죠.
2: 그땐 그랬지.
0: 왜 그러세요? 제가 김현범 씨 찬양도 제가 네. 말씀하시면 그 앨범 거의 딱 들으면서 네. 약간 그 가수 그 되게 유명한 가수 중에 김동률 씨 목소리가 살짝 끼어 있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2: 오, 저 처음 들었는데.
0: 그리고 주창훈 씨 같은 경우에는 앨범 그때 그 어린 목소리에는 쿨의 이재훈 씨랑 그 예 이승환 씨랑 두 분의 목소리가 짬뽕이 돼 있구나 이런 생각을 살짝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시면 꼭 나 들었어요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다.
1: 감사합니다.
0: 네 다음번에는 이렇게 직접 불러주셔도 네. 너무 좋고 근데 오벳의 이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오늘 하얀 손수건님께서 CCM 공방지기 두 분을 공중파에서 만나니 더 반갑네요 이렇게 사연을 써주셨고 또 똥지앤님께서는 라떼 CCM도 좋을 것 같아요. 또 무엇보다 CCM 공부방 마음에 든다. 그래서 오늘 실은 CCM 새 앨범이라고 되게 평범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코너였는데 CCM 공부방으로 저희가
2: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0: 코너 이름을 네 괜찮겠죠. 네.
1: 근데
0: 네.
1: 이게 괜히 또 스트레스 받으실까봐 좀 걱정은 되네요.
0: 네,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과 함께 방송을 들으시는 부모님들 많이 계시니까 얘야 나도 이렇게 공부하는데 넌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니? 이런 이야기 하시면서 네. 자 이제 새 앨범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추천해 주실 새 앨범, 새 곡은 어떤 곡인가요? 신곡이?
2: 네, 추후에도 몇 번 다룰 수 있을 것 같은 이제 팀인데요. 레인보우 뮤직이라고 한 팀. 제가 이래저래 좀 검색을 해보니까 요 팀 관련해서 소개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0: 그러게요.
2: 네, 뭐 그래서 추후에 몇 번 더 소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요 팀이 뭐 가장 최근? 네, 이제 5월에 발매한 곡입니다. 그들이 온다 라는 곡이고요. 피처링으로 장철준님께서 참여를 해주셨는데 나중에도 소개를 하겠지만 이 팀이 이렇게 객원으로 들어오시는 보컬들이 뭐 이렇게 뭐 뮤지컬 하신다거나 뭐 이렇게 오페라를 하신다거나 이런 분들을 영입해서 많이 곡 작업을 하시고 좀 이렇게 곡의 아이디어들이 조금 독특한 경우들이 많아요. 막 장르가 뭐 되게 뭐 젊은 어떤 이거를 떠나서 다루는 소재가 이야기가 참 독특한데 이번 곡은 그 여리고 성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소식을 먼저 들었던 랍과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에서 출발한 곡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승승장구하면서 나오는가 막 그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이런 마음들 있잖아요.
0: 네.
2: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온다라고 하는 그런 노래인데요. 사실 오늘 이 노래를 좀 첫 소개를 하려는 이유는 주프라 김프리 그들이 온다. 약간 인사하는 느낌으로
0: 그들이 스튜디오에 왔다. 네, 이런 마음으로
2: 공부방 운영하러 온다. 네, 네. 뭐 이런 거고요. 여기 그 보컬로 참여하신 장철주님께서 한예종의 전문사 오페라과 졸업하신 분이라고 해요. 그 외에 여러 활동들을 하셨는데 네. 일단 목소리로 만나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자, 첫 번째 곡입니다. 레인보우 뮤직 그들이 온다 장철준 피처링 오늘 새 신곡 실은 이 곡 저희 어제 네. 얼른 음원 찾아서 음반 자료실에 넣어서 정말 준비 많이 한 곡이기도 해요. 다음에는 더 많은 레인보우 뮤직곡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들이 온다 기억해 주시죠.

0: 와, 정말 표현을 해주신 대로 오페라, 뮤지컬 뭐 이런 것처럼
1: 네.
0: 약간 좀 따라하고 우와 이런 따라하고 싶은.
1: 네. 보통은 어쨌든 교회가 좀 이제 예배곡들을 소비하거나
0: 네.
1: 아니면 되게 무난한 발라드의 어떤 그런 CCM을 많이 들으시잖아요. 근데 이런 목소리나 또 이런 스케일에
0: 네.
1: 이런 사실 이걸 예배 때 부르고 이럴 일은 없단
0: 아, 근데
1: 말이에요.
0: 성가대가 편곡해서 부를 수 있을 것
1: 아,
0: 같지 않아요? 그렇죠?
1: 성가대. 오, 성가대
0: 약간.
1: 이런 것도 시도할 수 있으면
0: 그렇죠.
1: 좋겠네요.
0: 너무.
1: 저는 이제 매주 방송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야, 너무 다양하고 좋은 곡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걸릴 만한 채널이 많이 없구나. 그리고 교회는 들을 일이 없으니까 이런 노래들이 나왔는지도 모른 채 그냥 지나가는구나. 그게 너무 아까워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다양하고 좀 새로운 이야기들, 그런 장르의 곡들을 좀 소개할 생각이고요. 여기

0: 씨는 CCM 공부방이니까.
1: 네.
0: CCM 야학이니까. 그래서 새로운 걸 배우는 우리 멋진 학생들, 시청자들과 청취자들과 함께 앞으로도 열심히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1: 무척 준비를 많이 한 코너였지만 실은 이 이름이 공부방으로 갑자기 이제 목요 코너 CCM 공부방이 됐고, 그래서 제가 이 두 분의 호칭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약간 좀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냥 바로 주쌤 김쌤. 아니 지금 여기도 지금 선생님 불러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0: 좋은 것 같습니다.
1: 네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우리 김쌤님께서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두 번째 곡은 그러면 우리 주쌤이 해주실까요?
2: 주쌤이 추천하는 곡이 상대적으로 좀 젊고 영한 약간 그런 곡이다라고.
1: 막내야. 나이로 어필하고. 뭐. 네.
2: 자, 제가 소개할 곡은 페트라라는 가수의 댄서라는 곡입니다. 일단 계속 영어죠. 올해 3월에 발매된 곡인데요. 제 개인적으로 올 초에 발표됐던 CCM 곡들 중에 음악적으로 제일 인상적이었던 곡이어서 첫 곡으로 같이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K-POP에서는 이런 장르의 음악이 주류 음악인데 지금 현재 CCM에서는 좀 자주 접하지는 못하셨을 것 같아요. 페트라 황병은 씨인데요. 이분은 싱어송라이터이기도 하시고 아주 탁월한 보컬리스트이시고요. 2022년, 23년 이때 소양 씨와 한 싱글을 세 곡 정도 발표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기억이 혹시 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이 곡은 K-POP 아티스트들이 프로젝트 앨범을 만들기로 서로 함께한 그 앨범의 선공개 곡이었고, 이후에 뭐 유명한 지금 가수인 호림 씨 등이 참여한 정규 앨범이 발표되기도 했었습니다. 영어 가사가 주를 이루는 곡이긴 한데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뭐 저 정도 되면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윗의 춤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 곡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쁨이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R&B 스타일의 곡입니다. 이렇게 가만히 밤에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시면 마치 이렇게 캄캄한 방 안에 불빛 하나가 탁 내리쬐는데 멋지게 생긴 무용수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듯 춤추는 그런 장면이 연상되는 곡이거든요.
1: 네.
2: 한번 떠올리시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뭔가 그 요즘에 K-POP이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 곡을 KCCM으로 상상하면서 누군가가 멋지게 춤을 춘다 상상하면서 들어보겠습니다. 페트라 댄서.

0: 와, 페트라의 댄서라는 곡을 들어보셨는데 정말 그 케이팝 못지않게
1: 네.
0: 너무 세련되고
1: 그렇죠.
0: 깜짝 놀랐어요. 예.
1: 거의 지금 현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다 참여한 앨범이어서
0: 네.
1: 뭐 거의 이렇게 섞어놓으면 분간이 잘안될 정도로
0: 네.
1: 훌륭한 예, 음악인 것 같습니다.
0: 라틴 댄스곡 같다는 커피향기님의 반응, 또 목요일 밤이 이제 매일 기다려질 것 같다고 준희비님도 써주셨고, 반응이 좋습니다. 너무 마음에 드네요, 이 코너라고 하신 늘기도 김진아님도 써주셨는데 정말 주쌤, 김쌤, 저는 교장쌤이라고 그러고 저희 지금 김태현 작가님 옆에 계신데 갑자기 그래서 우리는 김태현 작가님 교감쌤으로.
2: 목요일마다 이렇게 노트 필기 준비하실
0: 네.
2: 생각하시면.
0: 자, 이제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이렇게,
2: 네.
0: 새로운 신곡을, CCM을, 음악은 오늘의 것, 이 캐치프레이즈에 딱 맞는 이 코너가 두분 덕분에 더 이제 반짝반짝 빛날 것 같아서 저도 엄청 기대가 되고요. 오늘 첫 시간이셨는데 어떠신가요?
2: 네,
1: 제가 평소에 너무 사모해 왔던 우리 김영 아나운서님을
0: 이렇게
1: 직접
0: 또
1: 이렇게 대면할 수
0: 고백을
1: 있게
0: 훅.
1: 돼서 영광이고요. 저희 잘 준비해서 아무래도 우리 김쌤님이 선곡들이 좀 올드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신선함과 좀 그런 것들을 담당을 하겠고요.
2: 어디 투표 붙일까요?
1: 아무튼 잘 준비해서 우리 청취자분들과 좋은 찬양들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주쌤 주창훈 씨 목소리였고요.
2: 좋은 곡들을 참 많은 분들이 만들고 계세요. 저도 그렇고 주프라임도 그렇고 이렇게 마지막 그 음반을 만든 게 이미 오래되고 있지만 지금도 비싼 돈을 들여가면서 정성껏 곡을 만드시는 분들이 어디다가 이렇게 소개할 데가 없다는 게참 속이 상한데 뭐 우리가 아는 유명한 워십팀이나 유명한 몇몇 가수들의 노래도 너무 은혜롭고 좋지만 지금도 이런 다양한 곡들이 애쓰고 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고 있다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채널에서 또 이런 코너가 열려 있다는 게참 감사한 일이고요. 힘 다해서 열심히 공부방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자, 다음 주부터는 이제 두 분이 같이 오시기보단 한분한 분에 오시기로
2: 네네네네.
0: 하셨는데.
1: 평소에 사이도 그렇게 좋지 않아서요.
0: 네. 왠지 오실 것 같은 느낌적인, 그쵸? 네. 자, 오늘 너무 즐거운 첫 시간이었고요. 다음 주에도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너무너무 늦은 시간에 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보내드리는 곡으로 저는 실은 주창훈 씨의 이 곡을 듣고 굉장히 짤막한 곡인데 여러분들과 함께 또 나누고 싶어서 끝인사 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뭐가 괜찮았을까요?
1: 다 괜찮습니다.
0: 네.
1: 네. 그냥,
0: 주창훈.
1: 서로를 토닥토닥하는
0: 네.
1: 마음으로 만든 곡이어서요.
0: 네.
1: 네.
0: 주창훈 괜찮아 인터루드라는 곡을 전해드리면서
1: 김쌤 올 때도 괜찮아. 이런 느낌.
0: CCM 공부방 첫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주창훈의 괜찮아 인터루드, 간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음악 용어이기도 한데 참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짤막한 곡을 들으면서 두 분을 보내드렸는데, 평소에 조금 저도 조용조용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연을 들여다보고 선곡하고 혼자 이렇게 웃을 일이 없다가 오늘 정말 저의 호탕한 웃음에 깜짝 놀라셨다는 여러분들의 사연도 만날 수 있고 좋습니다. 자, 목요일 기대해 주시고요. 메모해야 될 것 같아요 하신 분도 계십니다. 모범생 여러분들을 기다릴게요. 자, 1부 끝곡은 아가파워 워십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 신청곡 가운데 함께하고요. 저는 2부에서는 여러분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게요.

0: CBS
1: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2: 중국 난징의 도시공원에서 들려오는 대륙검은 짓바귀의 소리입니다. 이 새는 중국 동부와 대만 그리고 한반도 남부 일부에 분포하며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0: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6: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7: CBS 교계 뉴스입니다.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가 한국전쟁

0: 76주년을 앞두고 경기도 파주시 오산리 최자실 기념 금식 기도원에서 6.25 상기 기독장병 구국성회를 열고 있습니다. 지난 17일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구국성회에는 기독장병과 군종 목사, 군 선교사, 군인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쟁의 아픔을 돌아보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국성회 기간에는 군 생활 도중 세례를 받은 기독장병들이 전역 후에도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결연축제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군선교 기대신자 결연축제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새해된교회, 거룩한빛 광성교회, 신길교회 등 전국 58개 교회가 행사 부스를 마련해 기독장병들과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총회장을 지낸 노량진교회 리민식 원로목사가 오늘 향년 101세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장례위원회는 중앙대병원 장례식장에 빈소를 마련하고 내일 오후 4시 입관예배를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장례예배는 20일 오전 8시 고인이 시무했던 노량진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리민식 목사는 1925년 만주 봉천에서 태어났으며 1952년 4월 대한예수교장로회 평양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림 목사는 대구 영락교회와 노량진교회에서 시무했으며 예장통합 제68회 총회장을 지낸 뒤 원로로서 장자교단 발전을 위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대한선결교회가 지난달 개최한 제120년차 총회에서 유신진화론을 이단으로 규정한 가운데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국교회와 공공성 포럼은 이번 기성총회의 이단 결정에 대해 한국교회가 과학과 학문, 신학적 탐구를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기성총회는 이번 결정을 재고하고 신학자와 과학자, 목회자가 함께하는 연구와 대화의 장을 마련하길 바란다며 신학적 쟁점을 성숙하게 토론하지 못하면 21세기 지성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한국교회와 공공성 포럼은 공공 영역에서의 교회 역할과 책임을 논의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장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와 총회 한국교회 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가 최근 경기도 일산 크로스로드에서 마을 목회 10주년 기념 특강을 가졌습니다. 총회 한국교회 연구원 노영상 원장은 마을 목회는 기독교의 구원을 통해 개인이 바뀔 뿐 아니라 이 사회가 거룩하게 변하는 것을 강조하는 하나님 나라 구현 운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 원장은 이어 마을 목회는 공동체성이 상실된 오늘의 삶을 전환하여 우리의 동네들을 정의 있고 살가운 공동체로 만들고자 한다며 사회 각 분야에 기독교가 강조하는 사랑의 하나됨과 공동체성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통합 돌봄 시대 교회가 할 일을 주제로 발표를 맡은 신생명나무교회 장원일 목사는 서울 마포구 대흥동 종교협의회의 고독사 제로 프로젝트, 엘드림 통합 돌봄센터 사례 등을 통해 도시형 마을 돌봄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CBS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오요셉이었습니다.
1: CBS
2: 세상을 사랑으로 보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 깃든 온갖 병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치유한다. 그리고 새와 나무가 속삭인다. 친구여 하고. 이것이 바로 사랑이 지향하는 바다. 책 속 이야기, 배고프고 아름다운 동물들 속 한 문장이었습니다. 사랑과 치유는 우리 인간 이야기의 근본입니다. 친구여 라는 속삭임이 바람결에 수런되는 것 같습니다.
3: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이었습니다.
4: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김은영의 CCN 캠프 2부 시작했습니다. 커피향기님께서 졸음 퇴치 찬양 들으러 두루 왔어요. 기프티드 줄을 바라보며 청하신 곡을 2부의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졸음 퇴치 확실하게

일부에서 해드린 것 같아요. 전해드린 따끈따끈한 신곡들의 스케일도 그렇고, 아, 두분 쌤과 함께한, 그리고 오늘은 정말 김태은 작가가 낮에는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로 여러분 곁을 지키고 있는데, 또 오늘은 이렇게 게스트 두 분이 오시기 때문에 일부러 이 자리에 함께 하면서 옆에서 계속 도와주셨어요. 자, 함께한 시간 막재지껄 웃음이 가득한, 그리고 새 노래를 배울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목요일마다 이제 기대해 주세요. 김쌤, 주쌤 두 분과 함께하는 CCM 공부방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2부는 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신청곡, 1부에서 다못 나눴잖아요. 부지런히 부지런히 전해드릴게요.

조유진의 구름에 이어서 김도현 여름 폴라리스님 더우면 더운 대로 주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름이 점점 깊어지는 날이 오는 거겠죠 하시며 신청하신 곡 전해드렸습니다. 밍이님께서 김은영님 제 언니랑 이름이 같아요. 뉴스 프로그램에서 듣던 은영님 CCM 방송에서 목소리 들으니 좋습니다 하셨어요. 밍이님 그러네요. 진짜 이름이 완전 똑같네요. 김은영으로. 아유 그럼 앞으로 이제 우리 밍이는 제 동생 하는 걸로 그렇게 할까요? 너무 좋은데요.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은영님도 같이 오셔서 저도 왔어요. 우리 그렇게 자매들끼리 만나봅시다. 아름님께서는 그런 자매 같은 그런 친구들과 편안하게 여행을 멋지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몽골 여행 중 너무나 놀란 일이라는 제목으로 그제 몽골 여행 중 게르에서 친구들과 쉬면서 내가 늘 들으면서 힐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 찬양과 또 은영 아나운서의 아름다운 목소리 소개하고 싶어서 사연을 보냈더니 바로 소개해 주셔서 우리 친구들 환호성. 아, 근데 아쉬운 건 녹음 못했어요. 몽골 여행 낙타도 타고 말도 타고 사막 여행 또 밤하늘의 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느끼고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은 방송에 나왔다는 소식. 오늘도 울란바토르 시내 구경하고 들어와서 쉬면서 또 한번 글 올립니다 하셨는데 오늘은 더 놀라운 일 방송에 소개가 됐는데 어머 선물도 준대. 네, 친구들과 함께 우정상. 이라는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우정상 받으실 수 있는 주소 아름님 대한민국에 거주 중이신 거죠? 네, 주소 비공개로 남겨주시면 선물 배송은 조금 천천히 6월 말쯤 되니까요. 보내주시고요. 종종 이렇게 친구분들과 함께 여행 가실 때 좋은 동반자가 될것 같은데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의 세턴 에어 헤어드라이기. 여행하실 때 가지고 다니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헤어드라이기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제 친구들의 환호성이 여기까지, 우와! 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함께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과 소중한 추억들, 또 방송에 소개되고.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그런 추억을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쁜 나나님께서는 내일 멕시코전 꼭 이기길 기도합니다. 사연 주셨는데 다들 같은 마음이실 것 같아요. 찬찬마음님도, CCN 캠프, 배우분이 하셨을 때부터 저는 들었는데 하시며, 맞아요. 예전에 이성재 씨가, 방송 진행을 하셨죠. 그때부터 듣기 시작해서 지금은 아침 출근 방송으로 매일 듣고 있는 미국 동부 뉴저지에 살고 있는 애국 동포입니다 하시며 오늘 북중미 월드컵 멕시코전이 있는데 지난주처럼 교회 교육관에서 대형 화면으로 온 가족이 응원할 계획이고 오늘은 간식도 챙겨갈 거예요. 오늘도 수고 많으신 은영님 또 CCN 캠프 애청자님 늘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아, 출근길, 네. 해가 쨍할 때 방송을 들으시는 찬찬맘님, 감사드려요. 멀리까지 손 흔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같이 응원하는 마음으로 곡도 준비를 해봤어요. 제가 먼저 아름님과 그 친구분들께 전해드리는 김명식 지미선의 Oh, What a Wonderful World라는 곡과 예쁜 나나님, 찬찬맘님, 그리고 우리 내일 경기 응원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파이팅 외쳐봅니다. 아람, 아미, 파이팅!

김명식 지미서원의 Oh, What a Wonderful World, 아람아미, Fighting, 그리고 One Day Worship, 하루의 은혜 들으셨어요. 스티븐님께서 여름밤이 깊어가는 CCN 캠프, 목요일 초대석도 신선한 즐거움이었어요. 은영님 기분 좋아지는 목소리로 하루의 피로를 풀게 되는 듯합니다. 원데이 워십 하루의 은혜 신청합니다 하셔서 바로 이어서 전해드렸어요. 조나단님께서는 광화문의 교보문고에서 책 한 권 사왔습니다. 언제 갈지는 모르지만 성경필사 전시회에 꼭 가볼 겁니다. 라고 하셔서 저희 목동 CBS 지하에 그 목동 교보문고가 있거든요. 책을 좋아하시는 우리 조나단님이신 것 같아요. 오셔서 성경필사 전시회도 보시고 주변에 볼만한 것들이 꽤 있습니다. 다녀가신 분들이 말씀을 해주셔서 뭐 시간이 되면 저희 조이 진행자들 또 아나운서 진행자들 만나실 수 있으면 그 또한 굉장히 좋은 만남이 될 것 같고요. 꼭 다녀가시길 바라고요. 기억해 주세요. 그 빨간 글씨 그 주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가능하지만 그 공휴일 그리고 월요일에 쉬고 있으니까요. 월요일은 피해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미호은혜 님께서 오늘 처음 시작하면서 무지개의 이야기를 소개를 해드리면서 조화로운 그런 삶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어릴 때 진짜 무지개를 본 적이 있어요. 홍수가 지나고 난 뒤 하늘에 떴었어요. 그때는 하나님을 모를 때였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저와 함께 계셨음을 예수님을 만나고 알게 되었어요.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이런 멋진 신앙 고백도 해주셨어요. 조나단님 신청하신 주여 지난밤 내 꿈에를 심플리 포 찬양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지개 축제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옥합이 부르는 버전으로 오늘은 준비했어요.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곡. 내일 곳곳에 오늘 밤부터인가요? 그 어제에도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긴 했는데 내일은 오후부터 전국에 또 비 소식이

심플리 4의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또 옥합의 무지개 축제 하나님의 눈물 전해드렸어요. 찬찬마음님 여자 조기 축구를 하시는군요. 그 전에 몰랐던 축구의 룰이라든지 경기를 나름 분석하며 더 재밌게 보게 되네요. 무릎이 허락하는 날까지 뛰고 싶어요. 대한민국 화이팅 하셨는데 맞아요. 그 경기의 룰을 알고 보면 훨씬 재밌어지는 것처럼 각 선수 한 사람 한 사람 애정을 가지고 보면 훨씬 더 신나는 것처럼 오늘 1부는 또 CCM 새 앨범을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찬양을 알면 알수록 더 큰 은혜가 되

이라 저희가 이렇게 코너를 또 새롭게 마련해 보았으니 여러분들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1부에서 이렇게 코너를 진행하느라 실은 놓친 사연들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 소개해 드리지 못한 사연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주말에 이삭 줍기로 전해 드릴 거예요. 오늘 생일 맞으신 고윤희님 축하 축하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3일절님께서는 내일이 27주년 결혼 기념일인데 그 내마감 유전자 검사를 하시면서 살짝 마음이 힘드셨나 봐요. 다음 주부터 방사선 치료 들어가신다고 하셨어요. 저희 같이 응원해 드릴게요. 늘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언제나 CCN 캠프 이곳에 저희 있고 또 캠프 가족들이 같이 응원해 용사들로 함께하고 계시니 니까 보내주세요. 우유11님께서 The Blessing 찬양을 신청곡으로 써주셨는데 카리조브의 곡을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안젤라님 지금 이 근처 지나시나요? 생방송하는 은영님 보고 싶네요 하셨는데 어떻게 창가에 가서 3층이거든요. 조이포유 스튜디오 손이라도 크게 흔들어드리고 싶네요. 안전 귀가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귀갓길도 걱정해 주신 다정한 그레이스님도 감사드려요. 자, 오늘은 이렇게 마침표 찍겠습니다. 내일은 물음표로 모두들 힘내세요.

0: CBS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0: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밤이면 고이고이 잎을 접었다가 해가 뜨면 태양빛을 향해 활짝 잎을 펼치는 나무. 바로 이맘때쯤 꽃을 피우는 자귀나무입니다. 또 이 자귀나무의 꽃은 아름답기로 유명하죠. 흰색에서 분홍꽃으로 퍼지는 비단실 같은 화려한 꽃은 마치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든 한복 노리개 장식처럼 근사합니다.

박이나무가 보여주는 잎과 꽃은 우리가 꿈꾸는 하루를 닮은 것 같아요. 밤이면 고요하게 잠을 자고 아침이면 쭉 기지개를 펴고 일어나서 아름답고 빛나는 걸 만들어내는 하루. 언젠가 이 나무를 마주치게 된다면 한 번쯤 반갑게 인사를 건네봐도 좋겠죠? 너를 닮고 싶구나 라고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자기 나무를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잎을 저녁에는 접었다가 아침이면 활짝 펴는 그 자기 나무를. 근데 소가 제일 좋아한다네요. 오, 바람내음님. 시골집 입구에 우뚝 선 자기 나무 그립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꽃말도 찾아봤거든요. 환희, 기쁨, 이런 좋은 의미도 있고, 잎이 서로 맞닿게 접히잖아요. 그래서 화합, 또 부부 금슬 이런 뜻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첫곡 원데이 워십 하루의 은혜로 시작했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네, 여러분 두팔 벌려 환영합니다. 2시간 함께해요. 오픈런 하신 분이 예,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또 돌피님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쁜아님, 비올 듯하더니 다시 해님이 방긋 웃는 그런 날. 제가 아침에 비가 올것 같다. 우산을 준비해야 될까 했는데 이쁜아님의 글을 보고 창밖을 봤거든요. 진짜 해가 쨍 났네요. 요즘 날씨는요. 작은 우산 하나 준비하고 다녀야 되는데 또 해가 이렇게 나니까 좋은데요. 커피향기님 오셨어요. 아침부터 좀 무덥지만 당향로가 반가워. 예, 이런 인사에 웃음이 납니다. 힘찬 하루를 위해 찬양의 수혈 받습니다 하셨어요. 반갑고요. 커피향기님 오셨으니까 약속드린 곡 전해드리려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입력한 후에 예,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위러브와 커피소년이 함께 부르는 곡인데요. 모든 계절에 모든 시간에.

많이 덥습니다. 초록 숲길의 바람은 그래도 시원해서 좋고요. 폴라리스님, 나뭇가지 신청하신 곡 김관호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걸어서 출근을 했거든요. 근데 덥다. 덥더라고요. 아침에는 좀 그렇고 저녁에는 조금 걸을만 하고 그런 것 같죠. 낭자님, 정원님 찾아 산만리 멀리 오셨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우리. 예. 지니920님께서 자귀나무 검색해 보니까, 특이하니까 또 예쁜, 공작새가 날개 핀 것처럼 보이는 특이함. 그리고 예쁘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공작새가 날개를 핀다. 딱이 표현도 좋은데요. 예. 머릿속에 그리게 됩니다. 루비사랑님, 자귀나무 향기 기가 막히죠. 매년 이맘때면 기다리는 꽃입니다. 바람을 따라 향기가 퍼지길 바라며 바람을 따라서 신청합니다. 자연스럽게 신청곡으로 넘어가는데요. 시와 그림, 바람을 따라서.

숲속에 들어왔어요. 산소 알갱이가 허공에 터지는 느낌이 너무 좋아서 바깥 세상으로 안 가고 버티고 있습니다. 머뭇거리면 이 중요한 순간 놓칠까봐 하나하나 초록초록 세상을 눈에 담고 또 마음에 담으려고 애써 봅니다. 이런 순간이 매 순간 귀한 추억이 돼서 어려울 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주리라 믿습니다. 강변영가님. 맞아요. 그때 그 공기에 또 반짝거리는 잎들, 나무 사이에 보였던 작은 그 조각난 하늘들,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생각할 때 위로가 될 때가 있죠. 하나하나 눈에 꼭꼭 담으십시오. 이쁜아님의 신청곡 꽃말이 오세연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르호봇의 축복님 오셨어요. 저녁 시간보다 더 집중해서 들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좋은데요. 어여쁜 자연님도 아 자매들 여행 잘 다녀오셨는지요. 어떤 추억을 담으셨는지 또 사진은 많이 찍으셨는지 그 자매들의 행복한 웃음소리 예, 들리는 듯합니다. 잘 다녀오셨다니 다행입니다. 8291번님께서 매일 아침 걷기 하면서 당신을 향한 노래 듣고 있는데 어제부터 소나기가 한 번씩 내려선지 날씨가 많이 덥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걷기 운동하기 정말 좋은 날씨인 것 같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와 함께하니 더 좋고요. 홀리원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신청하신 곡 지미선이 부르는 곡입니다.

사무실에 혼자 있어서 여러모로 여유가 있습니다. 부장님이 출장 가시거나 휴가시면 그렇게 또 좋죠. 날마다 주의 은혜로우님과 함께 한웅재 목사 모든 상황을 넘어들었습니다. 0958번님, 주일에 교회에서 시편 말씀 중 자신이 원하는 말씀을 10편 골라서 한 편도 좋고 10편도 좋고 시편 암송 대회를 하거든요. 저는 10편을 외우려고 틈날 때마다 열심히 외우고 있는데 현재 5편 외웠어요. 잠깐만요. 28일이니까 아직 시간이 좀 있어서 10편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나의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요. 아멘. 파이팅. 예. 꼭 하실 수 있으리라 믿고 말씀을 통해서 더 성장하는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말씀 앞에서 신청하신 곡 위드가드 앨범에서 들었어요. 뚜뚜사랑님, 이 시간은 음악 FM에서 조이포유로 이동합니다. 같은 식구끼리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잘 오셨어요. 부끄레미님께서 이 좋은 계절에 기분 좋은 나들이 하셨네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오벳 앨범에서 신청하셨어요. 찬송가 2집 예, 발매된다기에 또 신청해 봅니다 하셨어요. 기대해 보며 오벳 앨범에서 듣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0: CBS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여,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10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이었습니다.
3: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토요일에 동생이 올라온다고 해서 오랜만에 세 자매가 만납니다. 언니 집들이 겸한 자리인데 설렙니다. 코람데오 행라님이 신청하신 너에게 정은이 불렀고요. 저는 택시 운전하는데 제 목소리가 처음 듣는 목소리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저는이라는 분은 7361번님이세요. 아, 택시 운전하시면 운전이 사실 신경 쓸게 많거든요. 그리고 손님들도 다양하게 만나서 힘든 부분이 많은데 찬양으로 힘 얻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신청하신 곡 같이 들었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김명식이 부른 곡, 당신을 향한 노래 2부 시작곡으로 들었고요. 오늘부터 주말까지 휴무라서 질청하고 있습니다. 주님 찬양님, 좋으시겠어요? 목금토일. 알차게 보내세요. 이 좋은 계절에. 또 원희님이 어제 이어서 오셨네요. 반갑고요. 로로님, 아이가 독립선언 6개월 만에 다시 어제 집으로 왔습니다. 뭐, 막상 나가니까 별거 없던데. 어떻게 내가 집에 오니까 좋지라고 묻는데 선뜻 대답이 갖고 온 빨래만 3시간째 돌리고 있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야, 이제 또 들어왔으니 일거리가 많아지겠구나라는 생각과 동시에 그래도 집에 오니까 좋네. 두 가지가 다 있잖아요. 예쁜 선생님 님도 오셨는데요. 저는 호주 브리즈번의 사우스뱅크라는 곳에 잔디에 누워서 듣고 있습니다. 광활한 자연, 넓은 하늘을 볼 때면 더 그분의 위대하심을 느낍니다. 혼자만의 이런 시간 너무 소중하고요. 귀국하기 며칠 전인데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잘 보내고 가렵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님의 영광 듣고 싶어요. 잔디에 누워서 주님이 주신 자연을 바라보며 이 곡이 흐를 때의 느낌. 아, 좋은데요? 이경미, 왕 되신 주 앞에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희망은광님과 함께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김도현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원주에서 인사하시네요. 배추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마음보험님께서 방송시간이 바뀌었네요. 네, 지난 월요일부터 바뀌었습니다. 개편으로 정원님 또 당향도 만들어 가시는 분들 일상도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풍성한 은혜가 일상을 채우길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일상이 많이 달라졌죠. 저녁에 제가 방송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오전과 오후 딱 그 해가 있는 시간에 하게 되니까 아직은 조금 뭐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제 목소리가 이렇게 해 있을 때 나오는 게 익숙하지 않으시겠지만 저도 그 일상이 아직은 좀 낯설어요. 적응하는 중이고 뭐 지금까지는 괜찮습니다. 라니님이 신청하신 치유의 노래 준비해 놓겠고요. 마하나임님, 피검사 더하고 결국 입원을 했습니다. 간 수치가 또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어제 저녁에 의사 선생님이 70세까지는 살아봐야 하지 않겠어요? 이러시는데 웃고 말았거든요. 아, 당연하죠. 그 이상도 예, 건강하게 지내셔야죠. 치료가 나쁜 것들을 다 제거하고 좋은 것들만 남게 하는 그런 치료가 되길 기도하며 신청하신 곡 들을게요. 너는 내 것이라 박종호가 부르고요. 치유의 노래 주리의 목소리로 이어집니다.

주리 치유의 노래는 마당발님과도 같이 들었습니다. 조직검사하러 가고 있는데요. 두 달이나 다녔는데 아직도 결과를 못 찾아서 이렇게 또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며 가고 있어요. 찬양으로 위로와 힘 얻습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우리 당향도 가족들도 함께 기도할 겁니다. 꼭 원인을 찾아서 거기에 맞는 치료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강정혜님, 이거 큰일인데 욕실 청소. 그냥 힘이 빠지는 일이거든요. 그래도 해놓으면 시원한. 김영혜님도 오셨어요. 외출하고 집에 오자마자 얼른 틀고 정원님 목소리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젤라님은 어젯밤 짝꿍 따라 수원 갈 때 초생딸이네 해서 찍으려고 했는데 후진하면서 찍으려고 했는데요. 나무들에 가려진 거 있죠. 그래서 못 찍어서 아쉽습니다. 우리 짝꿍도 정원님이 초생딸 좋아하는 거 알더라고요. 애청하시는 분들은 제가 초생딸 좋아하는 거 그리고 특히 치킨 먹을 때 닭목 좋아하는 거 이런 거 다 아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오소래양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똥민짱님. 시아버님 생신입니다. 노년의 삶이 주 안에서 복되고 강건하길 소망하며 은혜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복되고 강건하시길 당향도도 함께 바라며 띄워드립니다. 갈보리 싱어즈가 부르는 은혜.

오늘은 우리 둘째 딸 혜원이 생일이에요. 고등부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제 딸이라 그런가요? 더 이쁘고 더 사랑스럽답니다. 주님도 예쁘게 보시고 축복해 주시겠죠? 아이고, 당연하죠. 혜원이, 네, 이렇게 사랑받고 또 축복 속에 좋은 재능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는 혜원이를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쓰시고 또 마음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그 일을 영광 돌리는데 쓰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앞으로의 꿈, 모든 소망, 축복 속에 하나하나 이루어가면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사람들에게 받은 사랑을 나누는 혜원이가 되길 바라며 함께 들었어요. 오늘은 김형미의 목소리로 들려드렸어요. 어두운 날 다 지나고 였습니다. 오늘 휴문데, 집에서 듣는데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프레젠트님도 오셨고 휴게시간 20분이라도 함께하고 싶어서 들어왔어요. 꿀같은 시간입니다. 장혜진님, 저도 꿀같이 느껴지는데요. 1058번님은 남편분을 위한 콩국수를 준비 중이시래요. 야, 오늘은 제가 1058번님의 남편하고 싶네요. 이런 날 콩국수 최고죠. 한나처럼님, 와, 정원님 목소리 진짜 좋고요. 반가워요. 언제 들어도 좋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오셔서 기쁩니다. 그레이스 킴님이 오셨는데 당양로 처음 문 두드립니다. 근데 진행자 이름이 익숙해서 보니까 예, 저녁에 들었던 목소리의 주인공이었네요. 이 곡이 계속해서 아침부터 입에 맴도는데 찬양 함께 들으며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신청하신 곡이 주님 여기 계시

고기의 시와 그림의 곡입니다. 저희가 1부의 시와 그림의 곡을 들어서 잠깐 고민했거든요. 근데 새싹으로 오셨으니 들려드립니다. 환영의 곡, 주님 여기 계시기에 시와 그림의 곡입니다. 계속 이렇게 입에 맴돌았다고 하시니까 따라 부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와 그림 주님 여기 계시기에였고요. 옹님님 반가워요. 지미애님이 2019년부터 지금까지 오직 정원님 목소리만 찾았어요. 왜 행복하죠 제가? 아 저도요. 저도 이런 분이 계셔서 행복하죠. 2019년부터면 와 거의 8년? 7년? 프리지아님, 희민희승마음님, 그리고 수연님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아까 닭 목을 좋아한다는 게 좀 무리를 일으켰군요.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부위이긴 한데, 그 쫄깃함이 있어요. 그 살이 그렇게 많진 않은데, 고기를 이렇게 딱, 아, 너무 잔인한가? 뜯었을 때 그 고기에 쫄깃함이 있어서 좋아하거든요. 제가 방송에서 그때 음식 프로그램이었나? 그때 얘기를 했더니 제대로 먹을 줄 안다는 칭찬도 받았는데 지금 약간의 게시판에서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도 사랑하우님은 좋아한다고 뭔가 내적 친밀감이 생겼다고 하시니까 다행이기도 하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온희님께서 우리는 생각하고 계획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런데 돌아보면 생각지도 못한 길로 인도함을 받은 것이 훨씬 많음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앞으로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끝곡은 5297번님의 신청곡 오늘 이 하루도 다윗과 요나단이 부르고요. 내일도 함께해 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CBS입니다.
1: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126편 3절부터 6절 말씀이었습니다.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221장 주 믿는 형제들입니다. 이 찬송가는 한 사역자의 감동적인 목회 현장에서 탄생했습니다. 영국 런던에 있는 카터레인 침례교회에서 목회를 하던 길 목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연로한 목사님이라 요크셔 지방 웨인스게이트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퍼세트 목사가 그를 도와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목회를 이어가던 중 길 목사가 소천하자 카터 레인 교회는 즉시 퍼세트 목사를 청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적은 월급으로 생활이 어려웠던 퍼세트 목사는 카터 레인 교회 청빙 요청 소식이 하나님께 간구한 기도의 응답이라 생각하고 승낙서신을 보냈습니다. 웨인스 게이트 교인들은 퍼세트 목사를 보내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퍼세트 목사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웨인스 게이트 교인들은 짐 꾸리는 것을 도우면서도 섭섭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그런데 막상 떠나려니 그를 그토록 사랑했던 성도들을 두고 가는 것이 그들을 배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퍼세트 목사의 부인도 같은 심정이었죠. 마지막 짐까지 다 실은 후 두 부부는 마차 앞에서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침묵에 잠겼습니다. 우리가 웨인스게이트 교회를 두고 런던으로 떠나는 것이 잘하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큰 교회 초청에 너무 기쁜 나머지 이것이 하나님께 드린 내 기도의 응답이었는지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큰 교회에서 많은 월급을 받으며 불편 없이 사는 것만 생각하다니. 당신이 허락한다면 우리는 어디서나 행복할 것입니다. 퍼세트 목사의 말을 들은 부인은 기뻐하며 동의했습니다. 짐들은 다시 마차에서 내려졌고 웨인스게이트 성도들은 할렐루야를 외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퍼세트 목사는 곧바로 정중한 거절 편지를 카터레인 교회에 보내고 가난한 웨인스게이트 교회에서 45년간 심호했습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는 그때 이를 되살려 퍼세트 목사가 작사한 것입니다.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노래하고 있는 찬송가 221장 주 믿는 형제들입니다.

0: CBS
1: 나를 돌보는 시간 1분.
2: 안녕하세요.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의 조성돈 교수입니다. 살다 보면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참 이악스럽게 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나만 바보 같다 하는 그런 불안감이 생깁니다. 손해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겠죠. 요즘 사람들은 바보가 되지 않겠다라고 정말 열심을 지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지나치면 관계가 깨지더라고요. 더 지나치면 내가 고립되고, 그보다 더 지나치면 나도 이악스러운 사람이 되더라고요. 내가 바보가 되고 나면 모두가 편해집니다. 누군가 손해봐야 한다면 내가 좀 바보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작전인 것 같습니다.
1: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3: 감사의 마음 전하는 소리 CBS.
1: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한강 노벨상 말고 환경 노벨상이 있습니다. 골드만상이라는 이름인데요. 2026년 수상자는 한국인이었습니다. 김보림 활동가인데요.

0: 수상 이유는 청순한 기후 행동과 함께 국가의 미온적인 기후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재 판결을 끌어냈다입니다. 이 이야기의 출발은 어느 더운 여름날입니다.
1: 오래된 빌라에서 살던 저는 새벽에도 너무 열기가 빠져나가지 않아서 엄마가 잘 자고 있는지를 계속 걱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엄마랑 연령대가 비슷한 분들이 실내에서 잠을 자다가도 온열질환으로 사망을 했다라는 기사를 보면서
0: 엄마를 위해서 뭐라도 해보자는 생각이 헌법소원 제기로 이어졌는데요.
1: 기후위기로 빈곤한 이들이 더 위험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엄마는 엄마가 능력이 없어서 미안하다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한참을 울었던 것 같아요. 기후위기 대응이 누구도 쉽게 포기되지 않는 그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0: 엄마와 그리고 다른 많은 이들과 함께 안전해지자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꿈, 국회가 잘 이어주기를 바랍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남에게 거저 나눠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나치게 움켜쥐고 아끼는데도 오히려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더욱 살림이 불어나고 이웃에게 기꺼이 마실 물을 주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목마르지 않게 된다. 곡식을 자기 창고에 가득 쌓아놓기만 하는 사람은 백성들에게 저주를 받지만 창고를 활짝 열고 곡식을 기꺼이 내다 파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지혜서 잠언에 있는 글입니다.
2: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사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의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CBS 중앙방송입니다. CBS는 전국을 잇는 14개의 방송망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CBS는 기독교 복음 전파와 민족의 통일, 지구촌 공동체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표준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1: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2: 감사의 마음 전하는 소리 CBS
1: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샬롬,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6월 19일 금요일 새아침입니다. 김용신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새 아침의 문을 열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선거를 마치고 온 나라에 혼란이 가득합니다.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이 무너지고 왜곡되는 상황에서 곳곳에서 항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추려 하여도 감출 수 없는 사태에서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숨겨진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시대를 깨우는 아버지의 손길 앞에서 교회는 어찌해야 합니까? 깨워주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일부 기관의 나태와 태만이 아닙니다. 후대에 물려줄 나라의 모습, 다음 세대가 살아갈 통치의 모습입니다. 주여, 위정자들과 국민들이 동서의 진영, 당리당략의 갈등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보이는 현상이 아닌 보이지 않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을 열어주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대한민국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세우신 한국교회입니다. 전쟁의 잿더미를 딛고 가난을 이기고 세계 속의 선진 강국으로 축복하셨으며 마을마다 골짜기마다 십자가를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할 때 주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셨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교회의 촛대를 지켜주옵소서. 나라의 근간을 지키시고 다음 세대의 촛대를 일으켜주옵소서. 젊은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깨어있는 영혼들의 몸부림을 살펴주옵소서. 우리가 나태하였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타협하였습니다. 눈물과 피와 무릎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방관하였습니다. 주여, 용서하옵소서. 나부터 울겠습니다. 우리들 자신부터 회개하겠습니다. 온 나라와 교회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후대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어른 세대가 엎드리게 하옵소서. 교회의 영적 통치권이 회복되므로 나라와 권세와 권위가 하늘에 속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늘의 권세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아침의 기도, 서울시 도봉구 주사랑교회 정성일 목사였습니다. 6월 19일 금요일 아침 CBS 새아침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드보라 메이가 부르는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한웅재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숭실 남성 합창단입니다. 찬송가 278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0: 성경 낭독 시간입니다. 욥기 35장 성우 손정아 권사가 낭독해 드립니다.
1: 욥기 35장 엘리후가 다시 말을 이었다. 욥으로는 하나님께서도 나를 옳다고 하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지만 또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하여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라도 미칩니까? 또 제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여 내가 얻는 이익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시는데 그것도 옳지 못합니다. 이제 어른과 새 친구분들께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욥 어른은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름이 얼마나 높이 있습니까? 비록 욥 어른께서 죄를 지었다고 한들 하나님께 무슨 손해가 가며 어른의 죄악이 크다고 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미치겠습니까? 또 욥 어른께서 의로운 일을 하셨다고 한들 하나님께 무슨 보탬이 되며 하나님이 어른에게서 얻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욥 어른께서 죄를 지었다고 해도 어른과 다름없는 사람에게나 손해를 입히며 욥 어른께서 의로운 일을 했다고 해도 그것은 다만 사람에게나 영향을 미칠 뿐입니다. 사람들은 억압이 심해지면 부르짖고 세력이 있는 자들이 억누르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청하면서 울부짖지만 그들은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두운 때에도 희망을 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짐승이나 새가 가진 지혜보다 더 나은 지혜를 주시는데

0: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거만하고 악함으로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들은 채도 않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보지도 않으시고 그들의 호소를 들어주지도 않으시므로 그 악한 자들의 울부짖음에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요브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참고 기다리십시오. 어른께서 걸어놓은 소송장이 하나님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어른은 하나님이 벌을 내리지 않으시고 사람의 죄에도 별로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어른께서 말씀을 계속하시는 것은 쓸데없는 일입니다. 어른은 자기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도 모르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1: 성경 낭독 욥기 35장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남궁송옥이 부르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박영수가 부르는 찬송가 42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이어서 올네이션스 경배와 찬양입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0: 새아침의 말씀입니다.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 장로교회 김용관 목사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공의와 사랑이 부딪힐 때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현대사회에는 지워지지 않는 흉터가 하나 있습니다. 1975년에 있었던 인민혁명당 사건 재판입니다. 유신 독재 정부는 민주 인사들을 탄압하기 위해 북한과 연계된 지하조직인 인민혁명당이 존재한다고 발표했고 많은 사람을 체포하여 재판에 넘겼는데 1975년 4월 9일 대법원은 그중 8명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고 재판이 끝난 지 불과 18시간 만에 사형을 집행하여 한국 사회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인민혁명당 사건 재판은 32년이 지난 2007년 8월 유족의 요청으로 재심 판결이 진행되었고 민주화 운동 세력을 간첩으로 몰아 제거하려는 의도가 있었고 수사 과정에서 중앙정보부는 고문을 자행하여 허위 자백을 강요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그 결과 사형이 집행됐던 8명 전원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한국 사법 역사에서 가장 부끄러운 오판을 바로잡은 사건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도 유대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초막절이 끝난 다음 날 성전에서 이른 아침에 몰려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기 위해서 다른 남자와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규정에 따라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하면 당시 로마 황제의 대리인인 총독 외에는 누구도 사형 선고를 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정치적인 상황에서 사형을 시키라고 말을 한다면 예수님은 월권하여 일종의 정치범 또는 살인교사자로 고소할 계획이었습니다. 또한 그렇게 대답하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허위라고 공격을 할 마음이었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처벌하지 말라고 하면은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파기자, 신성 모독자로 정죄를 하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격앙된 분위기를 가라앉히고 주의 집중을 하기 위해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예수님이 허리를 굽혀 글씨를 쓰고 있을 때도 그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반복해서 대답을 촉구했습니다. 잠시 후 예수님께서 일어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죄가 없는 자란 도덕적이거나 종교적인 의미의 죄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언행에 조금도 흠이 없는 완벽한 사람을 말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율법의 잣대로 볼 때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하게 지킨 자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나이 든 사람부터 젊은이까지 하나 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라고 부르십니다. 여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귀나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결혼을 한 성숙한 여인을 높여서 친근감 있게 부르는 호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낳은 어머니 마리아를 부를 때에도 이 단어를 썼습니다. 비록 부끄러운 죄를 짓고 사람들에게 비참하게 끌려왔던 그 여인, 땅바닥에 내침을 당했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비난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정죄라는 말은 유죄 판결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여자를 죄가 있다고 정죄하였지만 왜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은 공의와 사랑인데 죄를 지은 사람을 정죄하지 않으면 사랑은 실천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이 여인의 태도를 보면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거나 앞으로 바르게 살겠다는 다짐을 한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애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용서를 해 주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조건 그녀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의 용서에는 어떤 이유나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

0: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요한일서 4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부터 25절 말씀에 죄는 지은 사람에게 그만큼 갚아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무조건 용서하셨습니까? 그렇게 하면 공의와 사랑은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공의로 대하시면 사랑이 손상됩니다. 사랑으로 대하시면 공의가 손상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주님은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많은 이 여인을 주님이 정죄하지 않은 이유는 죄가 전혀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이 죽어야 할 만큼 우리의 죄는 크고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쩌다가 큰 빚을 진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빚을 못 갚아서 빚을 받을 사람에게 시달리고 또 그 빚받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빚을 진 이 사람은 너무 괴로워서 죽고 싶을 정도가 됩니다. 이 사람을 도와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야밤에 도망을 치라고 권하면 될까요? 아니면 끝까지 잘 버텨보라고 하면 될까요? 이것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길은 빚을 갚아주는 일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으로 죄의 값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거기는 예수님께서 피 흘림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100% 만족시키고 완성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나는 이미 무죄 판결을 받았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새 아침의 말씀.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 장로교회 김용관 목사였습니다. CBS 합창단이 부르는 찬송가 158장 하늘에 찬송이 들리던 그날 글로리 남성 사중창이 부르는 찬송가 359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크룩스의 찬양 주님이여 이 손을 들으면서 6월 19일 금요일에 함께한 새 아침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CBS
1: CBS 교계 뉴스입니다.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가 한국전쟁 76주년을 앞두고 경기도 파주시 오산리 최자실 기념 금식기도원에서 6.25 상기 기독장병 구국성회를 열고 있습니다. 지난 17일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구국성회에는 기독장병과 군종목사, 군선교사, 군인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쟁의 아픔을 돌아보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국성회 기간에는 군생활 도중 세례를 받은 기독장병들이 전역 후에도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결연축제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군선교 기대신자 결연축제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새해된교회, 거룩한빛 광성교회, 신길교회 등 전국 58개 교회가 행사 부스를 마련해 기독장병들과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의 통합총회 총회장을 지낸 노량진교회 리민식 원로목사가 어제 향년 101세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장례위원회는 중앙대병원 장례식장에 빈소를 마련하고 오늘 오후 4시 입건예배를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장례예배는 20일 오전 8시 고인이 시무했던 노량진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리민식 목사는 1925년 만주 봉천에서 태어났으며 1952년 4월 대한예수교장로의 평양로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림 목사는 대구 영락교회와 노량진교회에서 시무했으며 예장통합 제68회 총회장을 지낸 뒤 원로로서 장자교단 발전을 위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대한선결교회가 지난달 개최한 제120년차 총회에서 유신진화론을 이단으로 규정한 가운데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국교회와 공공성 포럼은 이번 기성총회의 이단 결정에 대해 한국교회가 과학과 학문, 신학적 탐구를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기성총회는 이번 결정을 재고하고 신학자와 과학자, 목회자가 함께하는 연구와 대화의 장을 마련하길 바란다며 신학적 쟁점을 성숙하게 토론하지 못하면 21세기 지성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한국교회와 공공성 포럼은 공공 영역에서의 교회 역할과 책임을 논의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장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와 총회 한국교회 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가 최근 경기도 일산 크로스로드에서 마을 목회 10주년 기념특강을 가졌습니다. CBS 교계뉴스 오요셉이었습니다.
0: CBS 당신 곁에 CBS 라디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0: 지혜로운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12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이었습니다.
1: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2: 감사의 마음 전하는 소리 CBS
1: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에 서울 대치 순복음교회 한별 목사입니다.
1: 하나님은 빛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빛의 아버지, 그러면 그 아들과 딸들은 어둠의 자식입니까? 빛의 자녀입니까? 빛의 자녀예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이 있죠. Like father, like son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2: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1: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온유하라. 첫째, 온유는 축복의 뿌리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위하여 며느리를 간택하는 얘기입니다. 늙은 종 엘리에셀을 불렀어요. 신부감을 좀 데려오라. 그의 늙은 종 엘리에셀은요,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목적한 좌표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우물가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감을 찾으러 갔으면 그 동네 처녀들을 찾아보고 얼굴을 보고 뭐 면접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일 먼저 우물가에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기가 막혀요. 내게 우물물을 주는 사람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내가 데려온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여인이면은 이건 하나님이 확정하신 신부라고 내가 생각하고 데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기도예요. 왜 그럴까요? 낙타 한 마리가 물을 얼마큼 먹냐면 많게는 200리터까지 한순간에 들이켜요. 그런데 문제는 이 종이 몇 마리의 낙타를 끌고 왔냐면 10마리를 데려온 거예요. 혼숙감을 실어 왔으니까. 그런데 그 10마리 물을 먹이려면요, 자그마치 2톤의 물이 필요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더 쉬울 거예요. 강아지 물주기하고 다른 얘기예요. 젊은 여인 리브가가 우물가로 나오는 것입니다. 나그네를 보니까 목이 마른 것 같아. 제가 할아버지 물을 좀 드릴게요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봤더니 낙타들이 쭉 있는데 전부 다 갈증이 났어요. 오랜 길을 갖고 와서. 그래서 두레박질을 시작하면서 그 모든 10마리의 물에 주는 겁니다. 그냥 끌어올리고 끌어올리고 끌어올리고. 아마 리브가는 팔뚝이 울퉁이 불퉁이 되는 거예요. 허리가 끊어져라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이 볼 때 천사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 그 동네에서 우물가에는 리브가 딱 한 명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많은 처녀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나와 상관없는 일, 그냥 저 늙은이에게 물 주면 됐지 뭐 낙타까지 뭐 하느냐. 그래서 어려운 일에 나서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Which way do I need to go?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까? 내가 지금 자녀를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하여, 우리 부부를 위하여, 내 인생을 위하여 어떤 길을 선택할까? 항상 고민되시는 분 있죠? 어려운 길을 선택하라. 그 어려운 길 속에는 하나님의 의미와 하나님의 목적과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숨어있습니다.

0: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심플하며 정확하며 우리의 타겟을 맞췄어요. 그 말씀은 이사야서 45장 몇 절? 이사야서 45장 몇 절? 아무런 나와 상관없으면 듣기만 하세요. 하지만 이 말씀은 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평생의 레마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입을 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이사야서 45장 3절. 그런데 이 말씀을 받았으면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오르메리컬리 내 좌우 위아래 동서남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그냥 확 물쏟아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꿈이 많은 사람 많이 봤어요. 비전도 큰 사람 많이 봤어요. 그것의 웅변도 커서 그 사람의 얘기만 들으면 뭐 그냥 옆에서 막 뜨거워져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가 돼서 그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의 얘기는 여전히 말은 크고 여전히 말은 높고 꿈도 높아요. 그런데 그 속에 알맹이가 없더라. 알맹이가 없더라. 꿈이 있지만 꿈을 못 이루는 사람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말씀을 캘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이사야서 45장 말씀의 뚜껑을 열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실제적인 여러분의 성품이 될 수 있는데 온유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저는 주님의 이 땅에서의 첫 설교의 개론이 있다고 생각해요. 답은 팔복입니다. 그 팔복은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첫 설교를 하신 말씀인데 마태복음 5장에 쭉 적혀 있죠. 특별히 오늘은 5절의 말씀을 주목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1: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0: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는다 그랬는데 랜드를 안 써있고 earth를 써있어요. 다른 표현을 해서 좀 멋있게 폭넓게 이렇게 단어를 이렇게 하는 걸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거든요. 여러분, 앞에 있는 텃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상속, 그 상속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높은 담을 뛰어넘고 마지막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는 땅하고 연관이 돼 있는데 온유한 자가 땅을 상속 하나님 받고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여러분 이런 비밀이 그런 말씀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팔복은 신약의 쉐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온유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인간의 성품 정도로만 생각하지 않아요. 단어에 뜻은 철자와 맞춤법과 스펠링은 똑같아요. 온유가 온유니까. 그러나 출발이 다르고 베이스가 달라요. 이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시는 온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령의 열매로 얻어지는 하나님의 은사 중에 가장 강력한 은사, 하나님의 온유함이 여러분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리브가, 여인은 온유해요. 단순 순한 여인이 아니에요. 힘 있어요. 열 마리의 물을 감당할 정도니까, 두레박질을 감당하니까. 그러나 이 여인에겐 굉장한 캐릭터가 있는데 중요한 순간이라고 되면,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믿음으로 잡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중요한 순간,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잡는 거예요? 자신을 꺾는다.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내가 말씀 앞에 꺾는지 내가 말씀 앞에 성내는지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자신을 꺾는 걸 뭐라 그래요? 온유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온유는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강해요. 강한 데서부터 출발하지만 강하고 강하고 강해서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강해요. 자신 있어요. 충만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유가 있고 부드러워지는 것을 온유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한 자 앞에서 이렇게 쪼그리는 것은요, 여러분,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온유는 힘이 없어서 비겁하고 겉보기 때문에

0: 온유한 것이 아니라 다 할 수 있지만 다만 말씀 앞에 부드러워지는 성품을 갖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왕은요 힘이 있어요. 힘만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왕이니까 힘 있죠. 그런데 힘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패스해버립니다. 사무엘을 패스해버리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넘어가는 것이에요. 꺾을 줄을 몰라요. 꺾일 줄을 몰라요. 그러나 다윗은요 때에 꺾일 줄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성품인데 하나님은 다윗의 성품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온유하신 분이에요. 다윗은 꺾일 줄 알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은혜가 있을지어다. 결국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됩니다. 그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천만인의 어미가 된다. 창세기 24장 6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크게 시작.
1: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분을 얻게 할지어다.
0: 리브가라는 여인 그렇게 온유로 출발했는데 하나님이 리브가라는 여인을 이처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그의 온유는 훗날 드러나요. 여러분 장자권 그 남편 이삭이 마지막에 자신의 아들들에게 장자권 상속권을 안수하는 대목에서 결국 엄마 리브가에 의해서 바꿔치기 되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를 알고 있죠. 에서가 들어가야 할 자리를 동생이 들어간 것입니다. 자 이제 생각해봐요. 이거 분란의 소지가 있어요 없어요? 남편의 원망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당신 때문에 형제간에 서로 죽이려고 그러고 당신 때문에 나는 맏아들도 둘째 아들도 못 보게 생겼어. 그리고 에서는 다른 사람이 낳은 거예요? 에서가 뭐라 그랬어요? 에서가 그 원망과 원성 엄마 때문에 엄마 탓을 얼마나 하겠어요? 평생 유리하고 방황하게 될 텐데 평생 버리운 자식이라고 생각될 텐데 그 원성을 그 원망을 그 탓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러나 리브가는 단 하나의 흔들림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동생 야곱이 너무 이뻐서 동생 야곱만 편해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둘 다 자기가 낳은 거예요. 그런데 리브가는 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강함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불변 없는 진리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아는 거예요. 그가 쌍태를 배웠을 때 안에서 싸우는지라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임했는데 여러분 먼저 된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리브가는 이 말씀에 자기를 꺾인 거예요. 그래 저주일락은 내가 감당할 것이다. 야곱 너는 들어가서 축복만 받고 오면 된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여인의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온유에 여러분 들어갈 수 있는 말씀을 캘 수 있는 여러분 두 가지의 여러분 방법론을 가르쳐 줄게요. 여러분 1번입니다 온유한 얼굴과 온유한 말을 하십시오. 교회에서 온유한 말과 온유한 얼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서 누구나 다 해요. 세상에서 온유한 얼굴과 온유한 말 하십시오. 온유한 자에게 온유로 대한다? 이건 온유가 아니에요. 온유한 자에게 온유를 대하는 건 누구나 가능한 것입니다. 살기가 있어요. 저 사람이 트집을 잡으려고 그래요. 생트집을. 그리고 말에 어떤 것을 꼬투리를 잡으려고 나에게 덤비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요? 얼마나 분해요?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장인이 있고 장모가 있고 여러분 내 남편이 있고 여러분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 앞에 어떻게 해요? 온유한 얼굴 온유로 말하기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므로 온유는 충동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온유는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나운 말 살기의 말 트집과 생트집을 잡으려는 말에 부드럽게 응한다. 두 번째 방법론입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드러내지 마라. 그러면 우리는 바보처럼 그냥 참기만 하라는 얘기일까요?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악은 불의는 스스로 드러나요. 가만 내버려둬도 때가 되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괜찮지? 괜찮지? 괜찮지? 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더 크게 역사하거든요. 결국 지 스스로 드러나요. 온유한 사람은 그것을 내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스스로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는 온유함이 있어요.

0: 지어다. 왜 이래야 되는지는 잠언 16장 32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1: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0: 내 마음을 다스리려면 온유해야 돼요. 바울도 죽여야 될 자기가 있었다. 사도 바울도 죽여야 될 자기가 있었다. 그렇게 믿음이 큰 사람이 죽여야 될 자기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예요? 자기를 죽이지 않고는 온유하지 않아. 온유하지 않고는 어떻게 1, 2, 3차 선교를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겠어요?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트레스폰타나 그 감옥에서 어떻게 디모데후서까지 쓸 수 있겠어요? 옥신서신과 함께. 여러분 온유함이 있기를, 성령의 열매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주인공의 삶은 평탄합니까? 파란만장합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조연들은 평탄합니다. 옆에서 여러 가지 분별을 하면서 판단과 뭐 할 때 여러분 팁을 주고 이렇게 여러분 충고도 해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주인공이 힘든 건요 파란만장한 굴곡이에요. 그래서 남주고 그래서 여주예요. 여자 주인공이 저절로 돼요? 그런 굴곡진 속에서 드라마가 이루어지는 거죠. 결론은 났어요. 최후 승리는 예수님의 것이고 최후 승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둘째, 출애굽 전날 밤이다. 출애굽 전날 밤이다. 여러분의 모든 고난을 출애굽 전날 밤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불같은 시험을 출애굽 전날 밤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것은 성경에 베이스된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가장 중요한 절기가 하나가 우리는 구정이고 추석이지만 그들에겐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출애굽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430년의 종살이를 집어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출애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출애굽을 기념하여 자녀들에게 출애굽 전날 밤을 지금도 기념하고 지켜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출애굽에는 행동지침이 있거든요. 그 행동지침이 출애굽 12장 7절과 8절 두 절에 딱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12장 7절과 8절 다 같이.
1: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0: 출애굽 전날 밤에는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보세요. 그날 죽음의 사자가 애굽을 덮칠 때 주민등록증이 애굽이 있느냐 유대인이냐를 가른 것이 아니에요. 양의 피로 가른 것이에요. 그러므로 히브리 사람이라도 문설주에 양의 피가 없으면 그냥 그 화가 덮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애가 있을지어다. 그런데 옆에서 죽어나갑니다. 그냥 새벽 2시, 3시에 막 죽어나갑니다. 어떤 애들은 그냥 뭐 장자가 죽어나가는데 소리 없이 숨이 끊어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밤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 밤에 해가 뜨기를 얼마나 기다려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양의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고 문의 문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서 가만히 숨죽인 듯 가만히 기다리라고 하지 않아요. 너희들 디너를 먹어라. 근데 아들 손자 며느리 다 함께 모여서 먹는데 뭘 먹냐면 무교봉을 먹으라는 거예요. 무교봉은 인도의 난과 같아서 여러분 그냥 밀가루 그 다음에 이스트를 안 내 부풀리지 않는 거예요. 철판에 구운 거예요. 왜 빨리 나가야 되는 거니까 순환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무슨 나물을 먹어라? 쓴나물을 먹어라 그랬어요. 어떤 나물? 어떤 나물? 쓴나물을 먹으라는 거예요. 쓴나물을 먹으면 입에서 달아요? 써요? 써요. 아이들이 어떻게 쓴나물을 먹어요? 쓴나물은 노예, 노동, 그들의 430년의 쓴 고통을 생각하고 고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쓴나물을 먹으면 무슨 뭘 해야 돼요? 마음이 온유해야 돼요. 지금 출애굽이 다 끝나고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 독립을 하고 지금 이러는데 그게 지금 몇천 년 전 일을 왜 할아버지 하라 그러니까 아니야 우리는 유대의 유월절을 잊으면 안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출애굽을 주셨어. 그러므로 쓴나물을 먹어서 기념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쓴나물을 먹는 겁니다. 말씀 앞에 온유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리고 미드라시에 보면 소금물을 먹으라 그래요. 소금물은 뭐냐 하면 여러분 그들의 조상들의 눈물이에요. 소금물에 쓴나물에 무교병에 뭐가 맛있어요. 그러나 출애굽 전날 밤에 다 모여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기다리고 출애굽을 기다리는 거예요. 인생 출애굽이 시작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재방송 보는 겁니다. 이미 출애굽은 있었어요. 그러면 내게도 출애굽

0: 생겨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나의 환난과 나의 고통과 나의 불같은 시험을 제발 부탁이니까 제 방송 보듯 하라. 출애굽 전날 밤이라고 생각하라. 지금 누구를 위해서 참여해?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온유함으로 응대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내 능력이 MBTI가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에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 전날 밤이다. 출애굽 전날 밤이다. 출애굽 전날 밤이다. 나는 내일 아침 동뜨면 나가. 바로가 갑자기 자기 장자도 죽었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이 히브리인들은 나가라. 출애굽하라. 칙령이 떨어질 거예요. 못 나가. 아니 나간다 보낼 때는 언제고 보내주니까 왜 안 나가. 그냥은 못 나가. 430년 동안 니네들 말 듣고 종살이 했는데 대상의 배상. 모세가 배상을 요구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때 바로가 다 토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다 죽여버리지. 근데 장자가 죽었어. 이제는 가문이 멸족할지도 몰라고 오늘 밤은 내 차례가 될지도 몰라요. 무서워 덜덜 떨면서 그 모든 품목을 다 내주는 겁니다. 은과 금을 다 내주고 다 해준 거예요. 애굽이 거덜나는 순간입니다. 그걸 가지고 모세는 출애굽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뜻하신 바 있으시면은 여러분 이동시키십니다. 여러분에게 손에 붙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출애굽 전날 밤이라고 생각하라. 여러분 출애굽 전날 밤이다. 다 같이 시작. 출애굽 전날 밤. 한 번 더 시작. 여러분 어떤 말이든지 출애굽 전날 밤이다 생각하세요. 라고 한번 여러분 응해 주시기 바라요. 내 고난이 나의 시험이 나의 어려움이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 앞에 온유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온유해야 돼요. 너무 쎄! 너무 쎄! 그게 멋있는 거 아니에요. 그 강함이 강함 아니에요. 강하고 강해서 모든 다른 것을 장착했을 때 나오는 부드러움이 있어야 돼요. 강하기만 해. 여러분 오케스트라에도 2악장이 있으니까 3악장이 멋있는 거예요. 그냥 빠르기만 해. 아무것도 몰라요. 성품이 한다면 하고 말다 하고 멋있지. 근데 멋있어서 망하는 거예요. 꿈은 있고 비전은 큰데 운명력도 좋아. 알맹이가 없잖아. 알맹이. 그것을 이룰 알맹이가 있어야 되는데 이사야서 45장 3절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걸 열 수 있어야지. 캘 수 있어야지. 총론이 있는데 개론이 없는 거예요. 개론. 그 개론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뚝뚝 떨어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여러분의 불같은 시험, 고난을 당하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단련되어져 나갑니다. 지금은 내가 고난을 당하고 지금은 내가 어려움을 당하나 보라, 이 모든 시험이 끝난 후에 나는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하나님이 쓰시는 욕과 같은 인생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온유의 축복은 땅과 관련이 있다. 시편 37편 11절입니다. 시편 37편 11절입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1: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0: 예, 이 말씀을 그대로 내버려 주세요. 여러분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그랬어요. Inherit the land. 땅을 상속받는다. 오케이 좋아요. 여기까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린 상속자니까. 근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Enjoy. 근데 뭘 enjoy해요? Prosperity. 감사합니다. Prosperity는 뭐냐 하면 부유를 얘기해요. 번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온유는 신약에도 나와 있고 구약에도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성품이 온유하다 그랬죠? 여러분 신약의 팔복에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지금 시편 37편은 구약이에요. 11절의 말씀은 풍부한 화평을 즐거워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국말에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는 말 알아요 몰라요? 그 땅의 소유가 타이틀이 넘어왔어요. 소유권이 넘어왔어요. 등기부등본에도 토지대장에도 당신의 이름으로 돼 있어요. 근데 미치고 환장하는 일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내 인감과 내 도장과 내 사인도 없이 날아가는 겁니다.

0: 눈앞에서 휙휙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미치고 환장하는 일을 볼게요. 그 땅이 내 이름으로 돼 있고 그것이 나에게 붙어 있는데 거기서 난 거 하나도 쥔 적이 없어. 거기서 난 열매 한 입도 깨물어 본 적도 없고 그 넓은 땅에 땅 한 평 한 줌 잡아본 경험도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손에 붙질 않는 거예요. 땅을 소유하는 거하고 그 땅의 소유를 다스리는 거하고는 달라요. 풍부한 화평을 즐거워하리로다. 그 땅의 소유를 다스리고 그 땅에 사는 거민들의 마음을 얻게 되고 그 땅에 소출을 얻게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30배의 축복, 60배의 축복, 100배의 축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온유라는 것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자기의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내가 마음대로 할 것 같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동서남북 깨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 땅의 풍부한 소출과 그 땅에 거하는 모든 거민의 마음과 그 땅의 소유권에 대해서 다스림을 못는 거예요. 이건 다른 얘기예요. 지식은 많지, 많이 배웠지. 여러분, 면허도 있고 라이센스도 있어요. 디그리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실제적으로 행위를 하거나 실제적으로 워킹을 해서 실제 수면 위로 드러나게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분별력과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식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하늘에 온유가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어떤 온유분이시에요?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거를 다 받아내십니다. 되치질 않아요. 약해서 너무 강한데 빌라도 법정이 세니까 온순해서 더 강해요. 내가 하늘의 영, 천군과 천사를 다 동원했어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되겠느냐? 말씀 앞에 자기를 꺾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십자가를 지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말씀처럼 보좌의 우편에 앉으사 우리에게 약속한 바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은 누가 받아요? 온유한 자가 받아요.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가 받아요. 하나님 앞에 세니까 못 받는 거야. 하나님 앞에 세! 자아가 세! 자기 이고가 세! 자기 철학과 자기 경험이 세! 자기가 살아온 날이 세! 내 뜻이 더 세! 하나님 해보세요. 하나님 해보시고 나타나시면 나도 그때는 믿겠습니다. 센 사람이 정확하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묶인 것을 푸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온유 때문이지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총이 좋아서 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 중 누구도 우리의 힘으로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온유하심, 그분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온유함이 있을지어다. 3만과 30만과 웰지의 100만 명이라는 영혼 구원에 이 마지막 높은 담을 온유함으로 뛰어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일을 구하라. 그러나 그 어려운 일에 온유함으로 응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1: 날마다 주님과 함께 지금까지 말씀해 서울 대치 순복음교회 한별 목사였습니다.
2: CBS
3: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 주세요. 지존자여,

희생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92편 1절부터 4절 말씀이었습니다.

0: 5시 30분입니다. 이어서 성서 강해가 방송됩니다.
1: 성서 강해.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드리는 성서 강해. 오늘은 서울시 영등포구에 자리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2: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3: 오늘 저는 본문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꿈꾸는 사람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세계 역사는 5% 미만의 창조적 소수 꿈꾸는 사람에 의해서 발전되어 왔습니다. 사람이 걸어다니고 말 타고 다니고 있을 때 독일의 칼 벤츠라고 하는 사람이 1886년 세계 최초로 가솔린 자동차를 발명했습니다. 지금 벤츠 자동차는 저분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사람이 자동차를 타고 다닐 때 미국 복음주의 교단의 목사의 아들인 오빌 라이트, 윌버 라이트 이 형제가 자전거를 제작하고 판매하고 수리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늘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발명된 지 17년밖에 안 됐는데 1903년 12월 17일 자기들이 만든 플라이어 1호로 하늘을 날았습니다. 세계 역사는 꿈꾸는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거룩한 꿈을 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믿음에 정의하기를 믿음은 꿈꾸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꿈꾸고 바라는 것들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원어 성경의 실상이라는 말이 휘포스타시스라는 말을 썼는데 실제로 이루어진 것, 진문서같이 확실히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은 내가 믿고 꿈꾼 것을 이미 소유한 것처럼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절망의 과거를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현재 문제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절대 희망의 내일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고 우리의 미래를 새로운 역사로 바꾸어 나갑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두운 과거에 갇혀서 문제만 바라보고 절망하며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꿈꾸는 사람은 현재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와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 미래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꿈꾸는 사람은 또한 그 꿈꾸는 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기 때문에 현재 삶이 변화됩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사람, 꿈꾸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해방받아서 가나안 입구까지 왔을 때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가나안을 정탐하라고 보냈습니다. 40일을 둘러보고 왔을 때 10명의 정탐꾼이 믿음이 없이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땅은 우리의 삼키는 땅이요 거기는 거인들이 있어서 우린 그 앞에 메뚜기 같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메뚜기 자아상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욕입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은 사람을 거인으로 보았는데 한 사람은 그 앞에서 메뚜기 같다고 말하고 또 한 사람은 우리들의 먹이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 9절입니다.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육신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는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마다 거룩한 꿈을 갖고 다가올 미래를 믿음으로 바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우리 앞에 열리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떠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와 여기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에 대해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여러분, 주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 꿈꾸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보다 오늘이나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모습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는데 꿈이 없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갑니까? 하루하루 한숨 쉬며 살아가겠습니까? 한 번뿐 인생인데 의미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하고 위대한 인생을 살다 가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꿈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꾸는 소년이었습니다. 17살 때 꿈을 꿨는데 자기가 장차 높은 사람이 되어서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얼마나 꿈을 분명히 꿨는지 형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형님, 형님, 내가 꿈 꿨는데 형님의 곡식단들이 나한테 절을 했어요. 형들이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또 꿈을 꿨습니다. 형님, 형님, 내가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절을 했어요. 저 못된 녀석, 아버지가 사랑하니까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구만. 어디 네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현실은 정반대로 펼쳐졌습니다. 꿈을 꾼 요셉의 앞에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붙잡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 당시 노예의 삶은 죽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1년 365일 저들을 부리다가 병들면은 광야에 내다버려서 짐승의 밥이 되어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도, 노예의 고난도 요셉의 꿈을 가로막을 수 없었습니다. 보디발 대장의 집에 팔려가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가정 총무로까지 그가 인정받게 되었을 때 또 시내리다고 합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감옥에 가서도 그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앞에 삶에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꿈꾸는 사람은 매 순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의 성악가들이 또 연주자들이 세계 나가서 세계적인 콩쿠르를 휩쓸고 있는데 그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꿈을 꾸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그다음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꿈꾸는 사람은 하나님의 함께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만들어 주십니다.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꿈꾸었을 때 그에게 형통의 복이 임했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가 꿈을 꾼 지 13년이 지났습니다. 3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 눈에는 보이는 것도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도 없고 손에는 잡히는 것도 없어도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나가면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7년 풍년이 지나고 7년 흉년이 다 왔을 때 2년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총리가 된 지 9년이 지나고 난 후에 형들이 와서 꿈꾼 그대로 그 앞에서 절을 합니다. 그가 총리가 된 지 9년 후입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 그리고 9년 지나니까 22년 됐을 때에 꿈꾸었던 그대로 형들이 앞서 넙죽 절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고 낮추면 높일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을 애굽으로 초청해서 평안에 살게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고 난 다음 저들이 걱정하니까 그때 형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악한 자가 우리를 해롭게 하려고 우리를 환난 가운데 몰아넣어도 결국 하나님께서 손으로 악을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꿈을 붙잡고 나갈 때 많은 도전과 시련이 다가올 것이지만은 눈을 깜짝하지 말고 믿음의 주 온전께서는 예수님을 바라고 나갈 때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꿈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꿈을 이루게 하십니다. 성경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0장 끝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사람과 일하신 적이 없습니다. 부정적인 사람,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반란난 물고 뜯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하나님이 한 번도 일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길은 파멸의 길이요, 믿음의 사람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부정적인 사람으로 살 것이냐. 똑같이 신앙생활해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의 기록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모두가 다 믿음의 영웅들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부족함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지만은 믿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았던 그때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산 위에 방주를 지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방주가 길이만 150m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없어졌지만 동대문 운동장 그 길이만 한데, 그런데 거의 100년 가까이 비가 오지 않은 그때 방주를 지어서 홍수가 내렸을 때 가족과 그 안에 들어간 가축들을 보할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을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가족 대대로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를 75세에 떠나라는 그 말씀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 고대 사이에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떠나면 어떤 위험이 도달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니까 떠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백사가 되어서 이제는 백발의 성성한 노인이 되었고 부인 나이 90인데도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는 그것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백세의 이삭을 낳았던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로 21절은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 믿음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백산화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꿈꾸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설명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우리들이 우리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보니까 에녹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조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당시 에녹은 죄가 만연한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는데 에녹은 죄악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더 이상 넌 이 죄 많은 세상에 있지 말고 내게 올라와라, 죽음을 보지 않은 상태로 하늘에 들림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 24절은 설명합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65세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300년, 그러니까 365년을 살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들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360

65년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자기를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왜 죄를 지는지 아십니까? 그 순간 하나님이 안 보시는 줄 알고 죄를 짓습니다. 왜 거짓말하는지 아십니까? 그 순간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줄 알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불꽃같은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가 없습니다.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남을 물고 뜯고 악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오시면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실패 인생에서 성공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한평생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주여, 한평생 주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빨리 지나가는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술가로, 화가로 꿈을 이루려다가 선교사로 헌신한 이 인응 선교사님의 사역을 소개하기 원합니다. 처음부터 선교사 길을 가려고 한 것이 아니고 원래 계명대학교에서 미술대를 졸업한 다음 훌륭한 화가로 화가의 꿈을 꾸고 1980년 독일 디셀도르프로 유학을 떠납니다. 그런데 유학 시절 어느 날 독일의 작은 마을에서 한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내가 그림 그리고 성공하는 것이 내 삶의 목표가 아니라 이제는 성공한 화가보다 주님께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는 꿈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친구가 스페인령 그란 카나리아 섬에서 사역하고 있는 것을 알게 돼서 가서 그를 도우며 잠시 지내게 되었는데 하루아침에 새벽에 해변을 걷다가 갑자기 가슴에 불덩어리가 들어오는 성령의 체험을 합니다. 요한의 세례가 불을 받고 나서 감격을 장시한 것처럼 이 불을 받은 것입니다. 그는 모래사장에 주저앉아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어디든 보내시면 가겠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당신은 신학교도 안 나오고 목사 안수도 안 받는데 무슨 선교를 하냐고, 평소에 무슨 선교를 하냐고. 그러나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1989년 가족과 함께 아프리카 서부에 있는 기니비사우라고 하는 나라로 갑니다. 여러분 처음 들으시죠? 저도 찾아봤는데요. 이 기니비사우라는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2021년 유엔 통계를 보니까 그 1인 1년 총 수입 이 GDP가 759불, 그러니까 1년 총 수입이 114만 원 정도, 한 달에 9만 5천 원 갖고 사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는지요. 9만 5천 원 갖고 한 달을 살아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그런데 이런 나라는요, 또 아이들이 많아요. 대부분 7, 8씩 낳습니다. 그러니까 9만 5천 원 갖고 어떻게 한 달을 삽니까? 그래서 UN 통계로 보니까 UN에 195개국이 등록되어 있는데 180제예요. 가장 극빈 국가로서 1년 총소득이 100만 원, 110만 원밖에 안 되는 그 나라에 갔는데 그 나라가 계속 전쟁이 있고 또 구태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은 대부분 이슬람이고 또 각각 주술을 섬기는 정령 숭배 신화 갖고 있는데 기독교에는 1%가 되지 않습니다. 전기도 부족하고 의료 시설도 열악한데 그것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전도를 하는데 청년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하나둘 청년들이 변화되고 예수 믿기 시작하고 1993년에 세워진 밀리따르 교회는 훗날 수백 명 모이는 큰 교회로 성장해서 이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훈련받고 학교가 7개나 세워지고 저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가는 곳마다 또 교회를 세우고 늘 전쟁이 있기 때문에 총성과 폭격 속에 창문을 닫고 커튼을 가리고

0: 숨어 지내야 됐고, 그러나 그런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셔서 주력해서 자라는 아이들이 그 나라 교회 지도가 되고, 그들이 다시 시골 마을 들어서 서로 교회를 세워서 복음이 온 지역으로 퍼지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선교사님의 사역에 그의 인생에 가장 큰 고난이라고 왔습니다. 2004년 정말 힘들고 어렵게 그의 큰딸 두제가 미국에 유학을 가서 그 칼슨 뉴먼 대학교에서 그래픽을 전공하면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1학년 여름방학 때 친구들과 함께 우리 아빠 선교사님이라고 선교사님 사역지에 와서 머무는 동안에 잠깐 시내에 나가서 택시 타려고 하는데 택시로 가장한 무장 강도입니다. 그 택시 타려고 하는데 핸드폰을 탁 낚아채려는 순간 차에 발동을 거니까 그 차 밑에 끌려 들어가고 끌려가서 피투성이가 되고 머리가 아스팔트에 깨지고 해서 급히 중환자실에 옮겼지만은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스무 살입니다. 꽃다운 나이에 스무 살 난 자기 맏딸이 천국에 간 것입니다. 전쟁도 견뎠고 가난도 견뎠고 풍토병도 견뎌고 다 견뎠는데 사랑하는 딸의 죽음만은 정말 견디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주저앉아 울면서, 하나님 왜 하필 제 딸입니까? 하필 제 딸입니까? 이 고난은 당한 사람 아니면 감당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딸의 유품을 정리하는데 오래전에 본인이 딸한테 줬든 사줬든 크레파스 쓰던 오래된 크레파스가 있었습니다. 그 크레파스 상자를 보는 순간 딸이 자기에게 오래전에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아빠는 화가인데 왜 그림 안 그려?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 크레파스를 갖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죽음이 그의 화가의 꿈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마음을 추스리고 그림을 그리면서 아프리카 어린이들, 청년, 노인들을 그리며 아프리카에서의 슬픔과 희망을 담아냈습니다. 그림을 통해 아프리카를 품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림 밑에 현저 성경 구절과 성경 고백도 함께 새겨 넣었습니다. 그의 그림은 눈물의 그림이었고 눈물의 기도였고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그림을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기 시작했고 미국과 한국 곳곳에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딸을 데려가셨지만 대신 더 많은 아프리카 영혼들을 제게 주셨습니다. 이들의 얼굴과 함께 딸이 남겨준 아련한 추억과 복음을 화폭에 담아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과 역사하심을 전하렵니다. 딸을 잃은 아픔으로 아프리카 땅을 떠났다면 원망과 후회로 채워졌을 생이지만, 그림으로 아픔과 슬픔의 땅 아프리카를 떠나지 않고 계속 선교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최빈국인 그 아프리카 그 땅에서 선교사역 하다가 그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은퇴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꿈은 주님의 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나오고 어떤 어려움이 나와도 주님 주신 영롱한 꿈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전진해 나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모아신 하나님 아버지, 한 번뿐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 주신 거룩한 꿈을 품고 꿈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제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어떤 환난이 다가오고 어떤 문제가 다가오고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절대로 물러서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꿈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 성서 강해.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신앙상담 문의 전화는 02-6181-9191번입니다.
2: CBS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128편 1절부터 3절 말씀이었습니다.

0: 크리스찬 칼럼.
1: 미리 걱정하지 맙시다. 미리 걱정하면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하다가 하나님을 놓치게 됩니다. 미리 걱정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의 방패를 스스로 버리는 사람이며 자신의 앞날을 마귀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27장에 보면 다윗은 미리 걱정합니다. 수많은 사울왕의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보호해 주셨는데 다윗은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고야 말 거야 괴로워하며 미리 걱정에 빠져갑니다. 그러자 다윗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극대화되었고 결국 이스라엘 땅을 버리고 하나님 백성들의 원수인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는 잘못된 판단을 내려버립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불신하는 죄와 자신의 백성을 배신하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인생의 앞날을 생각하며 혹시 미리부터 너무 걱정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 문제, 학업 문제, 직장 문제, 생업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 문제, 경제 문제, 더 나아가 교회와 나라를 보며 지나치게 미리 걱정하고 있는 문제 있습니까? 앞날에 대하여 미리부터 많이 걱정하는 것은 신중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입니다. 이 시간 미리 걱정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시다. 그리고 날마다 인도해 주시는 말씀을 굳게 붙잡기로 결심합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신경 써야 할 핵심은 먼 일을 미리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일들을 말씀에 의지하여 성실과 최선으로 해내는 것입니다. 먼 일을 미리 걱정하는데 오늘 하루를 써버려 결국 내일마저 무너뜨려 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날마다 말씀이 주시는 힘을 의지하며 성실과 최선으로 하루하루를 꽉꽉 채워간다면 나의 앞날은 이미 눈부신 견고함으로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실하신 주님, 하루하루 말씀을 붙들고 정직과 성실로 살아내려는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소서. 지금까지 한마음예담교회 이정택 목사였습니다.

0: CBS
1: 상쾌한 하루 보내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2: 극단주의 이슬람 조직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부르키나파소 기독교인들의 집과 교회, 성경이 불탔습니다. 이들에게 성경은 믿음을 지킬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세우는 성경을 보내주세요. 해외 성경 기증문의 대한성서공회.
3: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이었습니다.
4: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요즘 월드컵 경기를 보면서 문득 참 오랜만에 이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중꺾마 아시죠? 중꺾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예전에 한 프로게이머가 역전에 역전을 거듭한 끝에 우승 소감으로 한 말이었는데요. 당시에 큰 공감을 얻었죠. 매일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도 꺾이지 않는 마음을 다짐합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고 또 살다 보면 낙심하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도 중꺾마의 정신으로 다시 한번 꿋꿋하게 걸음을 내딛어보죠. 금요일 아침, 네, 이번 주도 다 왔습니다. CBS 라디오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이라.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Good Music Station. CBS FM.

라이브 버전 Heavenly Sunlight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오늘은 착한 큰 올케 언니 생일이에요.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전해주세요. 레인보우 아이디 키드 8773 쓰시는 고은아님 신청곡이었습니다. Oh for a thousand tongues to sing 만 입이 내게 있으면 메들리도 흘렀죠. 인천 승악산 운동하면서 듣습니다. 산에 벌써 러브버그가 있네요. 예, 0940님. 아, 러브버그. 아, 잊고 있던 존재인데. 몇 년 전부터 항상 매해 이맘때 등장하는 것 같아요. 또 한창 기승을 부리다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또 확 없어지고 그래요. 6월 19일 금요일, 오늘 금요일이라 마음 편하고 또 우리나라 월드컵 경기도 있어서 설레고 즐거우시죠? 좋은 날입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생방송으로 2시간 함께하고요. 사연과 신청곡은 이쪽입니다. CBS 레인보우 앱을 스마트폰에 다운받고 게시판 들어오세요. 엊그제 우리 청취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채널 부자 우리 프로그램 현재 CBS 음악 FM과 표준 FM 그리고 레인보우의 조이 포유까지 3개 채널에서 동시 송출되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는 샵 939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동그리님, 오늘은 운동을 빨리 시작해서 이어폰 끼고 방송에 집중하며 들을 수 있어 좋아요. 늘 아침 준비하느라 분주해서 제대로 못 들었거든요. 동그리님의 신청곡은 I Will Praise Him, 정결하게 하는 셈이.

시내버스 운행을 하기 전에 찬양가사에 묵상합니다. 신호대기 중님, 버스 기사님이시군요. 이제 운행 시작하셨겠어요. 안전운전 하십시오. 승객분들과 함께 CBS 라디오 채널 고정 감사드리고요. 매일 강아지랑 운동하면서 함께 들어요. 종교는 없지만 차분한 미나님 목소리 위로가 많이 됩니다. 하신 미소님 반갑습니다. 크림슨 웨이프 주의 피로 이룬 샘물 그리고 I will praise him 정결하게 하는 샘이 동그리님 신청곡 일어나 운동하러 가야 해 일어나 운동하러 가야 해 저한테 주문을 걸어봅니다. 라니 켈리님 예, 아, 참 나가면 좋은데 그리고

뭐 하고 나면 좋은데 나가기까지가 고비예요. 오늘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만난 사람들 얘기를 잠깐 하고 싶은데 두 분의 귀한 존재를 만났거든요. 우선 한 분은 여기 방송층 청소해 주시는 미화 이모님.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어제 이제 화가 좀 나는 일이 있었는데 이 방송 들으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화를 내면 안 되지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그런 생각을 우리 프로그램 들으면서 가지셨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두 번째 귀한 존재, 우리 회사 PD 선배인데 저랑 같은 시간에 출근을 하는데도 야, 이미 회사 앞에 공원을 한 바퀴 산책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대단히 부지런하죠. 일어나, 운동하러 가야 해. 한줄 사연 주신 라니 켈리 님도 제가 방송 전에 만난 이미 출근하면서 새벽에 산책을 한 바퀴 하고 돌아온 이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좀 자극을 받으실 것 같아요. 또 문득 궁금해지네요. 우리 애청자분들은 오늘 아침 어떤 사람들, 어떤 귀한 존재를 만났을까? Better Hin of the Republic, 마귀들과 싸울지라 주디 콜린스 버전으로 신청하신 분 계십니다.

윌리엄 캐리는 가난한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그는 작업실 벽에 손수 만든 세계 지도를 붙여놓고 라틴어와 헬라어, 히브리어를 독학하며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바보요, 비현실적인 망상가라고 비웃었죠. 한 연로한 목사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시려 한다면 자네의 도움 없이도 하실 걸세 꼬집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윌리엄 캐리는 가슴에 타오르는 선교의 꿈을 덮어둘 수 없었죠. 결국 1792년 선교사가 돼 인도로 향합니다. 그리고 40여 년의 고난의 시간을 지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고 아내는 정신질환으로 쓰러졌습니다. 10년간 번역해온 원고가 화재로 타버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낙심하지 않고 다시 벵고러, 산스크리트어 등 여러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죠. 인도 최초의 근대 대학 가운데 하나인 세람포르

단 평범한 구두 수선공의 꿈이 결국 한나라를 변화시키고 현대 선교에 초석을 놓았답니다. 한 사람의 작은 꿈이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 얼마나 위대한 능력으로 나타내는지 그의 삶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여의도 순복음교회 국제신학연구원장 김민철 목사님의 가난한 구두수선공의 꿈.

방송 들으니 찬송가가 흐르는 걸 들으면서 어릴 때 주일 아침마다 가족 예배 드릴 때 일어나기 싫다고 엄마가 깨울 때 자는 척 했던 생각이 납니다. 이제는 추억이 되고 옛날이 그립습니다. 아들이 교회를 안 나가서 속이 상하네요. 어찌해야 할지요. 지금은 취업 때문에 고민도 많고요. 하늘님. 비공개로 오신 분은 새벽 예배 후 집에 가며 방송 들어요. 오늘 아들 대학원 졸업 논문 마지막 단계 준비 중인데요. 마무리 잘해서 좋은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십사 기도하고 가는 중입니다.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네요. 아유, 기도밖에 없다니요. 이렇게 어머니가 든든하게 계셔주는 것만으로, 그 존재 자체만으로 우리 아드님한테 큰 힘이 되죠. 자녀를 위한 기도, 그리고 부모를 위한 기도,

아픈 벗을 위한 기도, 간절함으로 가득한 우리의 시간입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인천에서 6405 광역버스로 송파경찰병원 가는 중에 들어요. 골드맨님, 청라 호수공원 산책하신대요. 9351님, 새벽 예배드리고 누리길 걷습니다. 유해피 봄님, 텃밭 가꾸면서 찬양 들어요. 미스바님, 멀리 호주에 사는 딸 생각하며 같이 듣고 있습니다. 딸아, 나도 올해부터 교회 나가는 거 알고 있지? 광양땡님까지. 와, 우리 애청자님들의 사연을 받아보면서 정말 세상에 청정지대가 있다면 바로 여기가 아닐까, 세상에 청정시간이 있다면 바로 지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배고픈 고질라님 들어주세요. 조이풀 조이풀, 기뻐하며 경배하세요.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그린.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5: 오늘은 금요일, 오늘은 우리나라 월드컵 경기가 있는 날, 무조건 기분 좋은 날.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1부 끝곡으로 제 마음 같아서는 퀸의 We Are The Champion 같은 곡을 틀고 싶은데요. 이 곡보다는 우리 프로그램의 흐름에는 이 노래가 더 어울릴 것 같아서 띄웁니다. 조시 그로반, You Will Never Walk Alone. 실현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아라. 예, 대표적인 응원가입니다. 자,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1부 전반 끝내고요. 전 레인보우 조이포유 채널에서 2부 후반전 준비하죠.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2: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3: IH 인천도시공사.
4: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5: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6: 장희관의 지금 자연은.
7: 중국 난징의 도시공원에서 들려오는 대륙검은 짓박이의 소리입니다. 이 새는 중국 동부와 대만, 그리고 한반도 남부 일부에 분포하며 도시 환경에 매우 잘 적응한 새입니다. 최근 대륙검은 짓박이가 전기 오토바이의 도난방지 알람 소리를 흉내낸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더 놀라운 점은 한 개체가 만든 모방음을 주변 새들이 다시 배우는 2차 모방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만든 소음에 적응하는 수준을 넘어 인간 사회의 소리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도시의 새들이 인간과 함께 살아가면서 새로운 방식의 노래를 만들어가는 것 아닐까요?
8: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9: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8: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0: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1: 박성태의 뉴스 쇼.
1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태의 뉴스 쇼 박성태입니다. 잠시 후 오전 10시에 2026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과 멕시코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오늘 경기에서 승리하는 팀이 조 1위로 32강 진출을 확정하는데요. 홍명보호가 펼칠 이번 경기의 관전 포인트, 사실은 내 본캐는 축구였다. CBS 이정주 기자와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친명 대 친청 혹은 친석 대 친청,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의 개파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 귀국장에 정청래 대표가 등장해 90도 인사하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이 장면 네 분의 정치 고수들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2부 뉴스 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6월 19일 금요일 10분 빨라진 박성태 뉴스쇼,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잘 돌아갑니다.
4: 잘 돌아갑니다.
5: 잘 돌아갑니다.
6: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7: 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네,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입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김준일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7: 예, 박순봉 기자, 오늘 첫 뉴스 뭐부터 볼까요?
8: 흔들리면서 가는 게 인생.
7: 아, 흔들리며 가는 게 인생. 어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뒤에 한 말이죠?
8: 맞습니다. 의원총회에서 의원들하고 좀 사적으로, 그러나 카메라가 있는 데서 얘기했던 건데요.
7: 예.
8: 일단 어제 시간 순서대로 먼저 좀 보면은요, 이제 공항 마중부터 좀 보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 끝나고 귀국을 했거든요.
7: 예.
8: 정청래 대표하고 김민석 총리가 모두 서울공항으로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이 장면은 영상으로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7: 예, 어제 12시 좀 전에 공항에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김혜경 여사와 함께 이렇게 도착한 모습입니다. 지금 맨 앞에 김민석 총리 그리고 행안부 차관, 그리고 지금 정청래 대표 인사했고요. 한병도 원내대표, 강훈식 실장 뭐 이렇게 쭉 인사를 했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화면 보실 수가 있는데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총리가 나란히 걷는 모습인데 카메라 의식될 거예요.
8: 맞습니다.
7: 네, 처음에 약간 몇 마디 주고받는 듯하더니 그냥 정면만 보고 갔어요.
8: 네. 그 악수 시간은 방금 영상으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다 짧았습니다. 한 1초에서 2초 정도로 굉장히 짧았고, 그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총리하고는 아무 얘기 안 했어요. 악수만 딱 했고요.
7: 아, 예.
8: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하고는 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내용이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딱 짧게 말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악수 시간은 비슷해 보였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은 그 김 총리한테는 말이 없었고 정 대표한테는 살짝 언급을 했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고요.
7: 예.
8: 근데 이게 지금 그 몇 도로 이제 숙여서 인사를 했느냐, 이걸 가지고
7: 90도냐 몇 도냐,
8: 맞습니다. 이게 주목이 많이 됐는데 사실 일단 좀 배경을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런 장면은 지금 영상으로 다 같이 보시긴 했는데 현장 기자들도 잘 볼 수가 없어요. 풀기자들만 대표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7: 예.
8: 이 대통령실이나 청와대 출입할 때 좀 제일 좋은 게, 이 풀기자가 돌아가면서 하는데 순번을 받았을 때 제일 좋은 게 이 대통령 귀국 환송 행사나 아니면 이제 귀국 행사나 환송 행사예요. 이게 왜 좋냐면은 금방 끝나거든요. 그냥 악수만 하고 보통 쭉 지나가기 때문에 시간도 짧고,
7: 예,
8: 부담도 좀 적습니다. 근데 이렇게 당선 갈등이 있을 때는 좀 난이도가 높아져요.
7: 박순봉 기자가 청와대 출입을 오래 했었죠.
8: 네. 예. 이게 다른 기자들이 좀 얘기도 하거든요. 왜냐면은 몇 초간 악수했는지도 좀 봐줘. 아니면은 뭐 어떤 걸 봐줘. 이렇게 좀 세세하게 주문도 하거든요.
7: 카메라가 잡히지 않는 공간을 풀기자는 볼 수 있잖아요.
8: 맞습니다. 그리고 예, 얘기가 소리가 좀 작으면 그 얘기도 좀 잘 안 들리는데 풀기자가 이런 것도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난이도가 높아졌을 때 결국 세세하게 보게 되는데, 이번에 풀기자가 이렇게 좀 취재한 내용을 보니까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김민

0: 이준석 총리는 약 75도 허리를 굽혔다. 정청래 대표는 약 90도 허리를 굽혔다. 이렇게 각도까지 좀 세세하게 본 거거든요.
1: 예. 그러니까
0: 이번엔 시간은 좀 다 동일하게 비슷하니까 풀 기자가 이 허리를 숙이는 각도를 좀 면밀하게 봤다. 이렇게
1: 예.
0: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 지금 유튜브 화면에 나오는데 정청래 대표는 사실 머리각으로 보면은 90도예요.
0: 네.
1: 예.
0: 이 90도로 인사한 거에 대해서 이제 보도도 많이 나왔는데 대표적으로 친명계에서 이건태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써가지고 정말 잘못된 행동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1: 예. 그러니까
0: 취지는 뭐냐면은 이건 정치 기술이고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의전을 굉장히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그런 친송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친명계 쪽의 분위기를 좀 들어봤는데 이건태 의원하고 좀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 친명계 인사가 했던 얘기 중에 좀 인상적이었던 게 지금 올림픽 공원에서 집회 상황이 있잖아요.
1: 예.
0: 투표 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집회 상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원내 지도부하고 당 지도부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내 지도부는 그제 현장 가가지고 좀 면박당하고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1: 예.
0: 그다음에 이제 국정조사도 여야 합의하에 통과를 시켰거든요. 이런 걸 쭉 얘기하면서 원내 지도부는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로 뛰었다라는 거예요.
1: 그런데
0: 예. 당 지도부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를 비판을 하는 건데 1인 1표제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월드클래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작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해결하고 있는 게 없지 않느냐.
1: 예.
0: 그러니까 발로 뛰는 건 원내 지도부고 당 지도부는 말만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이 원하는 걸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좀 친명계 쪽에서 비판을 했습니다.
1: 예.
0: 신청계 쪽에도 이 90도 인사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딴지일보에 올라온 게시물 링크를 보내주더라고요. 그 링크 내용이 뭐냐면은 정 대표가 과거에 인사하고 있는 네 건의 사진이 들어있는 게시물이었는데 다 90도로 인사를 하고 있어요.
1: 예.
0: 그러니까 이제 게시물 내용은 원래 정청래 대표는 이렇게 인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한테만 하는 게 아니고 뭐 국민들 만났을 때도 다 이렇게 했다.
1: 어제 귀국장의 인사가 특별히 뭔가 함축된 건 아니다. 원래 90도다라는 말이군요.
0: 맞습니다. 그리고 신청계 인사의 표현으로는 이 90도 인사 보도가 계속 나오는 게 나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를 좀 지지하는 쪽에서는 아 이런 걸로도 두드려 맞는구나.
1: 예.
0: 측은하게 여기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결집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지금 이 여러 가지 보도 내용들이 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이런 식으로 다 보도가 되잖아요.
1: 예. 그러니까
0: 이재명 대통령에게 90도 인사를 했다 혹은 뭐 둘이 갈등이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나머지 후보들 있잖아요. 김민석 총리나 송영길 전 의원 이런 인물들은 오히려 묻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나쁘진 않다라는 겁니다.
1: 그런 내용이 나쁘지 않다라고 박순봉 기자가 취재할 때 얘기해 준 분은 친청계 인사인 거죠?
0: 그렇죠. 친청계 의원입니다.
1: 네. 그러면 이 친청계 의원의 말은 우리 지지층 결집하고 있어. 결집에 나쁠 거 없어. 라는 얘기네요.
0: 맞습니다.
1: 예.
0: 그리고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청래 대표가 의원총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일단 모두 발언에서는 이재명 대통령도 치하했는데 그 월드클래스다. 세계적인 정치 지도자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총회장에서 의원들하고 사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느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1: 예.
0: 이 장면도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2: 요새 힘들지.
3: 흔들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 흔들리면서 젖으면서 가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0: 김정호 예. 의원이 물어보니까 이제 답을 한 내용이거든요. 힘들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느냐, 뭐 젖으면서 가는 게 인생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그 도종환 전 의원, 그 시인이 했던 그 표현을 좀 쓴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데
1: 아 도종환 시인의 시에서 나오는 구절이라는 거죠?
0: 맞습니다. 근데 이걸 왜 얘기했느냐, 그 친청계 의원한테 물어봤을 때 이건 뭐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어떤 해석은 이게 지금 전당대회 반드시 출마할 것이다 뭐 이런 의지를 피력한 거라고 하는데 신청계 쪽에서는 사실은 불출마 가능성이 없다고 내부적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이제 굳이 뭐 다시 한번 표명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좀 있고요. 그 신청계 쪽에 좀 분위기를 이번에 들어봤는데 그 세 가지 메시지를 많이 강조를 할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박찬대 그 시장 당선인하고 붙었을 때
1: 예.
0: 많이 했던 그 강조점이 원팀. 그러니까 만나면 꼭 손잡고 우리 원팀이다 이런 거 강조하고 그다음에 개혁 당대표다. 인파이터 당대표다. 이런 거 강조했다고 하더라고요.
1: 예.
0: 그러니까 이거는 당원들이 좋아할 만한 얘기들을 쭉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적인 당대표라는 거고 우리 싸움은 안 해. 후보들끼리는 갈등 없어. 우리 원팀이야. 이런 거 강조할 건데

0: 이번에는 하나가 더 추가될 거라 그래요. 노무현 전 대통령 언급.
1: 예.
0: 세 가지를 많이 강조를 할 건데 이건 전에도 한번 방송 때 말씀을 드렸지만 친청계 쪽에서 분류를 하기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당원들에게 많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도 내고 동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
1: 2002년에 정몽준 후보 쪽에 있었죠.
0: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주로 공략을 할 걸로 앞으로 보여서 김민석 총리가 적극적으로 뛰더라도 둘이 막 싸우고 이런 그림이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 예. 저희가 이제 패널들끼리 얘기를 해보면 정치평론이나 시사평론에서 얘기를 해보면 패널들에게 묻잖아요. 정청래 대표 출마할까요 아닐까요 뭐 이런 얘기를 거의 습관적으로 묻곤 했는데 지금 박순봉 기자 얘기를 들으면 친청계는 이제 출마를 아예 기정사실화하고 대비하는 모습이네요.
0: 그러니까
1: 네.
0: 제가 그 친명계 쪽에서 불출마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그렇게 뭐 고민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1: 지금 뭐 친노 얘기하는 건 전략의 부분이고 앞서 이제 지지층 결집도 하고 있고 사실상 준비 단계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앞서 그리고 송영길 전 의원 하셨는데 현 의원.
0: 아, 네. 한번 정정하긴 했는데 맞습니다. 아, 예. 틀렸습니다.
1: 예. 이게 왜냐면 저도 헷갈려요.
0: 네. 송영길 전 대표 뭐. 송영길 현 의원입니다.
1: 그렇죠. 네. 20일 전쯤에 10일 전쯤에 현 의원이 돼가지고
0: 맞습니다.
1: 네, 김준일 평론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는 정청래 대표의 인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2: 그러니까 뭐 깍듯하게 할 거라는 거는 예상을 했고 박순봉 기자가 얘기했지만 예전에도 굉장히 많이 허리를 숙였었어요.
1: 예.
2: 뭐 그래서 일부 친명계 인사는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 그림자도 밟지 못한다 뭐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그렇게 동등한 관계가 아니었다 옛날부터 뭐
1: 예.
2: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한 75도 예상했는데 어제는 제 느낌으로는 90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한 80도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뭐 이거 사람마다 언론마다 다 다르게 표현했다. 90도라고 표현한 데도 있고 90도에 가까운 인사라고 표현한 데도
1: 예.
2: 있고 뭐 각도까지 재야 되나 뭐 그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이게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2024년 1월 23일에 서천시장 화재 현장에서 그 90도 폴더 인사한 거랑 좀 비교를 해볼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1: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2: 1월 21일에 이틀 전에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서 너 관둬라라고 하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거부하고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그게 이제 알려지면서
1: 예.
2: 그리고 이제 거기 달려가가지고 눈발이 날리는데 기다리고 있다가 그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약간 뭐라 속도감 있게 인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천천히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스프링처럼 이렇게. 근데 저거보다 조금 더 숙인 느낌? 뭐
1: 예.
2: 이런 느낌이었고.
1: 그래서 폴더 인사란 말이 나왔었죠.
2: 폴더 인사란 말이 나왔고 하정우 이번에 북갑의 민주당 후보가 이제 그거 패널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1: 도티비토에서
2: 예. 그랬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이후에 인사 이후에 그러면 평가들이 어땠냐? 당시 언론 보도나 지금 찾아보면은 뭐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은. 읽어드릴게요. 윤석열 아바타 평가를 받던 한 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통해 홀로서기 효과를 일부 얻었다. 그래서 이제 갈등은 약간 봉합이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사실은 이제 한동훈도 뭐 갈등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마이웨이를 갈 거다.
1: 예.
2: 이런 거를 이제 평가를 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정청래 대표가 뭐 굴복했다 이렇게 보는 거는 뭐 올바른 시선은 아닌 것 같고 뭐 내가 소나기는 올 때는 좀 피하는 게 맞고 하지만 이제 내 길에 가겠다. 어제 가장 사실은 좀 논란 화제가 됐던 게 뭐냐면은 뭐 JTBC나 채널A가 보도를 했는데 대통령의 당무개입 논란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불출마를 하면은 대통령이 찍어 눌러서 내가 못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출마를 해야 되겠다라는
1: 예.
2: 정청래 대표의 측근의 얘기가 있었어요.
1: 정청래 대표가 불출마하면 당무개입 때문에 불출마 대통령이 압박해서 그러니까
2: 예.
1: 불출마하는 것처럼 되니 대통령을 생각해서 출마하겠다.
2: 예.
1: 이게 측 관계자 얘기로 나온 거죠?
2: 그렇게 이제 몇 군데 언론이 나와가지고 친명계가 또 난리가 났어요. 아니 본인이 하고 싶으면 그냥 하면 되지 또 대통령 발의한다. 막 이렇게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1: 예.
2: 뭐 이제 출마는 기정사실이다. 그래서 이제 전당대회를 이제 준비를 이제 해야 될 것 같고 오늘 대통령이 오후 2시에
1: 예.
2: 순방 성과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가져요. 이제 대통령이 기자회견한 지 며칠 안 됐잖아요.
1: 예.
2: 6월 6일 5일인가 6일 날 최근에 이제 했었고 대통령이 뭐 100일 기자회견도 하고 이런저런 거 했지만은 순방 성과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기자회견을 하는 건 처음입니다.
1: 그 이제 트럼프랑 만찬 때 1시간 반 동안 바로 옆에서 얘기를 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내가 잘 설명해 줄게 라는 것도 있겠지만 기자들이 당연히 정청래 대표 관련된 걸 묻겠죠.
2: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뭐 청와대나 이제 내각 개각 문제도 있고
1: 예.
2: 국내 정치

0: 현안도 있는데, 근데 이거의 해석이 뭐냐면은 국내에서 온갖 시끄러운 일이 다 벌어져가지고 알려지지가 않았다라는 거. 이게 G7에서 꽤 굉장히 많은 중요한 좀 일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은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G7의 정상들이 다 합의해서 발표를 했는데, 거기 미국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북미 정상회담 하는데, 지금 미국이 예를 들면은 북한 핵 용인해 주는 거 아니냐. 그런데 미국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그거에다 갑자기 의제가 아니었거든요.
1: 예.
0: 그거를 이재명 대통령이 넣어가지고 그거를 끌어냈다라든지, 예를 들면 뭐 철강 관세에 대해서 무관세 커터 물량을 했다든지, 탄소 국경세에 대해서 한국도 유럽이 장벽 치는 거 한국이 들어가서 한다든지, 막 이런 것들도 성과가 되게 많은데 하나도 안 알려졌다
1: 잘안
0: 지금.
1: 알려졌다.
0: 그게
1: 예.
0: 지금 이 당내 갈등 때문에, 정청래 때문이다, 막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1: 그런
0: 있는 거예요.
1: 시각도 있다.
0: 대통령이 그래서 직접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 근데 사실 대통령도 해외 가서 여당, 야당 그리고 저 정치적 책임 글을 올리기 때문에 대통령도 군내에 관심이 많았다.
0: 뭐 그렇죠.
1: 그런 해석도 가능해요, 사실은.
0: 뭐 그러니까 뭐 누가 누구를 탓할 수 있겠냐마는,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그런 시각들이 좀 있는 게
1: 예.
0: 중요하다라고 청와대 보는 거죠.
1: 알겠습니다. 오늘 대통령의 춘추관에서의 기자회견 이 내용도 좀 뒤에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뉴스 볼까요?
2: 시동건 선관위 국정조사.
1: 네, 선관위 국정조사 특위 국회에서 하죠. 이게 어제 출범했습니다. 일단 그 내용 어떻게 되는지 보죠.
2: 네. 어제 특위가 1차 회의도 했거든요. 국민의힘의 윤상현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지금 기준 시점으로 보면은 지방선거가 6월 3일에 있었잖아요.
1: 예.
2: 보름 만에 출범을 했고요. 그리고 대상 기간을 봐야 되는데 중앙 선관위하고 각급 선관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선관위 전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선관위가 중앙 선관위가 있고 그 아래 뭐 서울시 선관위라든가 송파구 선관위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 층위가 좀 나눠져 있거든요.
1: 예.
2: 근데 이번 사태를 보면은 뭐 송파구 선관위에서의 대처가 좀 안 좋았다라든가 그리고 보고가 늦었다라든가 이런 이 각급 선관위 간의 관계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본다고 보시면 되고요.
1: 예.
2: 원래 국민의힘은 청와대하고 경찰도 포함을 시키자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이건 여당이 수용을 안 했습니다. 조사 기간은 8월 1일부터 45일간, 그러니까 9월 중순까지 갈 거고요. 다만 조사 기간은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범인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왜 발생했는지 전반적으로 따져보는 거고요.
1: 예.
2: 특히 좀 세부적으로 보면 그 투표용지를 좀 줄여서 축소해서 인쇄할 수 있도록 50%를 기준으로 잡아줬잖아요. 하한선을요. 그럼 왜 이렇게 기준을 정했는지, 뭐 어떤 과정을 거쳤던 건지 이런 것들도 조사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선관위가 언제 인지했고 어떻게 대응했고 이 대응은 괜찮았는지,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게 투표하려고 했는데 투표를 못한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1: 예.
2: 그게 명확하게 확인은 안 되는 거잖아요. 이 피해 정도는 어느 정도였는지 이런 것들도 따져보려고 합니다.
1: 대기표를 받고 그냥 안 하고 돌아간 사람들도 꽤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2: 맞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집에 있다가 아 이거 줄 기네 못하겠네 라고 생각해서 못 온 사람들도 안 온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1: 예.
2: 이런 것들은 아마 또 확인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1: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은 6월 3일 지방선거 당일 당시 투표용지가 부족한 걸로 보이고 실제 나중에 부족했을 때 이 긴박했던 상황에 대한 투표록이 공개됐다고요?
2: 네. 투표록이라는 거는 그 투표소마다 투표관리관이 있습니다. 그냥 책임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날 투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한 공식 문서거든요.
1: 예.
2: 이걸 지금 의원실에서 선관위 쪽에 요청을 해가지고 받아서 공개가 됐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당일에 투표용지 부족 상황을 인지하고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1: 예.
2: 이 기록을 처음엔 막 정자로 하다가 나중에 흩날려지고 이런 내용들도 있었고요. 좀 주목해서 제가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 내용들은
1: 유튜브 화면에는 우측에 나오는데요. 시간대별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각 투표소의 관리관이 쭉 다 기록하는 거군요.
2: 맞습니다.
1: 예.
2: 좀 주목해서 전달드리려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유권자들 중에서 실제로 좀 투표를 못한 사람들은 얼마나 되는가 이런 내용들도 이 투표록에 추정을 해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1: 예.
2: 그 서초구 잠원동 7투표소 투표록을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오후 6시 5분쯤에 투표용지 기다리다가 5분 뒤에는 도착한다고 설득을 했는데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가셨다. 이런 내용도 기록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송파구 잠실 2동 6투표소 투표록에는 오후 3시 52분에 투표용지가 다 소진된 다음에 지침을 달라고 연락을 했는데 선관위에 요청을 했는데 연락이 없다. 이거
1: 예.
2: 대응에 관한 문제가 좀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잠실 7동 2투표소 투표록 보면은 그 대기표 바꿔도 돌아오지 않은 인원이 17명이다.
1: 예.
2: 이런 기록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투표를 하려고 했는데 하지 못하거나 혹은 이제 돌아오지 않아서 안 한 이런 이제 분들도 꽤 있다라는 거를 투표록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1: 지금 뭐 투표로

0: 을 통해서 당시에 긴박했던 상황, 그런데 이 긴박함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던 선관위 직원들, 선관위 이 모습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여러 선관위 위원들, 선관위 위원장 해외 출장 이런 것도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1: 뭐 지금 이제 의원실하고 언론에서 지금 엄청나게 보도량이 쏟아지고 다 이제 쫓아가기도 힘들 정도로 몇 개만 짧게 소개를 드리면은, 이게 사전 투표 때도 용지가 부족해가지고 그 오토바이 퀵 배달로 이거 사전 투표 용지를 송파구에서 받았다라는 거예요.
0: 그 사전 투표 때는 용지가 미리 내오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출력 인쇄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인쇄 용지 자체가 부족했다는 거죠.
1: 그러니까 누가 올지 모르니까 어느 지역구에 오는 사람이 모르니까 현장 인쇄를 하는데 그게 부족해가지고 사상 처음으로 퀵 서비스를 받아가지고 그 가까스로 막았다라는 게 뭐 JTBC 보도가 있었고, 이 이제 용지 인쇄를 이제 50% 하한선 둬서 이번에 좀 축소하는 거에 대해서 선관위 절차사무 자문단이 이거 투표율 가능성 상승 가능성 있으니까 신중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이미 있었다라는 이제 보도, 노컷뉴스 보도도 있고, 그리고 투표용지 50% 너무 적다라고 송파구 선관위원들이 의견을 냈는데 이것도 묵살됐다라는 의견도 중앙일보가 보도를 했고, 선관위원장들이 각 비상임 겸직 시도 선관위원장이 연평균 출근일이 14.2일이다. 뭐 그래서 월 1회 정도만 출근을 했다. 서울시 선관위원장도 선거 전 3개월간 7일간 일주일밖에 선거 앞두고도 출근을 안 했다. 뭐 이런 것도 나오고.
0: 비상임이고 지역 이제 지방 법원장들이 보통 겸임을 하는데 뭐 그런 상황은 이해가 된다. 있다고 하더라도 선거 앞두고 석달간 7일이다. 그럼 너무 신경 안 쓴 거네요.
1: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뭐 계속 쏟아져 나오니까 이게 국정조사에서 더 많이 주목을 받을 것 같고, 지금 야당에서 주목하는 거는 위철한 중앙 선관위 상임위원이에요. 지금 이제 사실상 권한 대행을 이제 직무대리를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이 사퇴를 해가지고. 근데 여기가 이분이 그 대통령 사법연수원 18기 동기고, 그래서 측근의 자리에 앉혔다 이런 논란들이 있었거든요. 당시에.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는 탄핵해야 된다. 뭐 저기 수사해야 된다. 출국 금지 시켜야 된다. 뭐 이제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지금 공세가 집중될 것 같고. 뭐 민주당에서는 지금 아예 다음 총선 때부터는 이제 개헌을 하든지 해가지고 행정부로 이관을 해서 관리를 더 철저히 하자. 뭐 이런 주장도 지금 일부에서 나오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0: 선관위 뭔가 이제 분명한 제도 개혁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 볼까요?
2: 꼬리 밟힌 자작극.
0: 자작극. 정의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 얘기죠.
2: 네. 사건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지난 4월 27일 오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정의한 후보가 부산 금정구에서 선거운동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신호 대기 중에 기다리고 있던 차량 운전자가 이렇게 창문을 내려가지고 뭐 어린 놈의 XX가 무슨 정치, 무슨 시장이냐 이렇게 욕설을 하면서 음료컵을 던진 겁니다. 근데 정 후보가 이거 피하려다가 넘어져가지고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캠프에서는 당시에 주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가해자는 체포가 됐는데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어요. 근데 정 후보가 경찰서를 이렇게 목에 기부스를 한 채로, 깁스를 한 채로 찾아가가지고 선처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나서 1%대 득표에 그치고 낙선을 하면서 이제 사건은 종료가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그제 이제 언론 보도로 경찰이 이 사건을 자작극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이런 내용들이 공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알고 봤더니 그 지방선거 끝난 다음 날인 4일에 이 부산 후보 캠프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 내용이었었냐면은, 알고 봤더니 이 음료컵을 던진 사람이 정의한 후보랑 원래 알고 있었던 사이였다라는 거죠. 경찰이 그렇게 보고 있는 이유는 두 사람이 이 사건이 있기 전에 통화를 했던 기록을 확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SNS에서도 같은 이름이 이제 친구로 등록이 돼 있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다 그래요. 물론 이제 본인인지까지는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경찰 수사의 방향은 세 갈래가 되는데, 일단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무엇이었느냐. 이 부분을 검증을 할 텐데 자작극으로 일단 경찰은 보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당시에 캠프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알렸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하고는 좀 다르다. 이런 것들도 좀 경찰이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뭐 던졌는데 넘어졌다. 뭐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캠프에서 알린 내용하고 실제가 좀 다르다. 뭔가 캠프도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 이 자작에 대해서. 이런 점들을 의혹을 가지고 경찰이 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정의한 후보가 당시에 넘어져가지고 뇌진탕이라고 했는데 이 진단을 아버지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받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혹시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닌지 의료법 위반은 아닌지

0: 이제 이런 거를 지금 경찰이 보고 있습니다.
1: 진단서를 허위로 끊었는지 이거네요.
0: 왜냐하면 그 병원이 좀 멀었다 그래요. 예. 아버지 병원이. 그러니까 다른 병원들도 있었는데 일부러 거기로 갔기 때문에 그런 의혹이 좀 제기가 된 거고요. 이준석 대표는 그제도 사과를 했었는데 이 내용이 알려진 직후에 사과를 했었는데 어제도 다시 최고위원회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 중대한 선거 범죄다. 그리고 민형사상의 책임도 묻겠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결국 개혁신당은 몰랐던 거고 우리도 피해를 봤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개혁신당 쪽에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4일에도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을 때 그러면 압수수색 왔으니까 개혁신당에서 알 수 있었던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을 하면 그 영장을 그 정 후보 쪽 변호사가 캠프에 아예 보여주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게 무슨 건인지 상상도 못했다. 그리고 다른 관계자들도 사실 우리도 피해자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 부분 김준일 평론가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든 생각이 경찰이 좀 황당했을 것 같아요.
2: 예.
1: 이거 이제 컵을 음료컵을 던진 30대 저도 당시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건 테러다 말도 안 되는 일이다 하면서 논평도 했었는데 이분을 조사해봤더니 후보랑 통화한 기록이 있어요. 이거 뭐지? 황당했을 것 같아요.
2: 황당하죠. 저도 이제 예. 이거 강력하게 비판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예. 이게 안 걸릴 줄 알았나? 그러니까 이렇게 그 통화 내역 추적하고 이거 안 잡힐 줄 알았나? 이거 이제 그렇죠. 추적해가 우리나라 CCTV 다 있기 때문에 이 도주했다라는데 이 처음에 던진 남성이 예. 그거 잡아가지고 이제 긴급 체포를 했고 통화 내역도 있으면은 이거는 너무 허술했다.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야지 범죄도 하지. 저는 뭐 이 생각이 들고 그
1: 손뼉은 맞았는데 너무 예. 무능한 사람들끼리 손뼉이 맞아서 들켰어요.
2: 이게 이제 소수 정당의 좀 한계긴 한데 개혁신당이 좀 고민을 해봐야 돼. 물론 이렇게 할 줄을 누가 개혁신당이 알았겠습니까?
1: 예.
2: 근데 이 정의안이라는 이 후보가 그 부친이 뭐 얘기했지만은 굉장히 유명한 병원장 되게 부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광역단체장 나오겠다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돈이 좀 들잖아요. 어쨌든 그러면은 돈이 뭐 돈 좀 있고 이런 사람들이 나오겠다고 하니까 그냥 제대로 검증 안 하고
1: 예.
2: 적절한 인물인지 덥석 받은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1: 그래, 나갈 사람도 없는데 당신 손 들었으니 하세요 이렇게 된 거군요.
2: 사실 이번 선거에서 최대 참패를 한 곳이 개혁신당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뭐 양당은 서로 이제 막 책임론이 있는데. 조국혁신당은 어쨌든 기초단체장을 호남에서 2명 정도 거기도 이제 기대치보다 매우 낮죠.
1: 예.
2: 뭐 이런 상황이고 진보당은 예를 들면은 시의원, 기초의원을 41명, 정의당 6명 배출했는데 개혁신당 1명 배출했어요.
1: 그러네요.
2: 모두가 낙선했습니다. 사실 그럴 이 정도면은 당이 난리가 나야 돼요.
1: 예.
2: 당이 난리조차 안 납니다. 이 당이 좀 미래가 있는 것인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모로 좀 악재가 계속 겹치고 있다 이렇게 보면
1: 그러네요. 광역단체장이나 예. 기초단체장까지는 그렇다 해도 기초의 의원들, 정의당이나 진보당, 정의당도 6명이 있는데 개혁신당이 한 명이죠, 한 명.
2: 한 명이면은 이거는 이제 대한 세력으로 인정을 전혀 국민들한테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0: 아, 제가 아까 그 국정조사 특이 예. 조사 기간을 잘못 말씀드려서 하나만 정정드리면은 바로 시작을 해가지고 오는 8월 1일까지 45일간입니다. 9월 중순까지가 아니고 아, 예. 8월 1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1: 8월 1일까지 45일이고 연장은 가능하고
0: 맞습니다.
1: 있습니다. 네, 박순봉 기자, 김준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 제품 인증 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4: 이순환 우수 제품.
5: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4: 무상 방문 수거.
5: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3: 살 때는 이순환 우수 제품,
5: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6: 7월 2026 산업안전 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 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7: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6: 7월은 산업안전 복원의 달과 함께하세요.
7: 내일 더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8: 오늘을 여는 질문. 내일을 바꾸는

0: 대답. 박성태의 뉴스쇼.
1: 네, 지금부터는 잠시 뒤 10시부터 열리는 한국 대 멕시코의 2026 북중미 월드컵 2차전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알고 보니 축구 전문가였다. 내 본캐는 축구였다. CBS 이정주 기자 모시고 얘기하고 중간에 또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주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아, 예. 반갑습니다. 실망자 이정주입니다.
1: 잠시만요. 지금 목소리가 정치평론할 때보다 훨씬 좀 거만해 보이는데요. 사실은 내가 축구였다 이건가요?
2: 예. 아, 제가 뭐 그 정치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예. 예, 저의 본캐는 축구죠.
1: 축구.
2: 예.
1: 혹시 예. 뭐 헤비메탈 이런 거 하면 사실 내 본캐는 헤비메탈이었어요 하고 예. 뭐 무슨 뭐 그림 하면 사실 본캐 그거 아니에요?
2: 아 약간 좀 부끄럽긴 한데 예. 정치 원래 제가 이제 축구 기자가 제 꿈이었거든요.
1: 아 그래요?
2: 네 꿈이 좌절되고
1: 좌절되고
2: 아 축구에 너무 잘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예. 안 되겠다 정치로 가야겠다.
1: 정치로 가야겠다.
2: 네 그래서 힘든 예.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예. 축구에 밀려서 정치가 지금 하고 있는 예. 이정주 기자입니다. 지금 빨간 유니폼을 입고 네. 왔습니다. 이게 어느 팀 유니폼인가요?
2: 아, 제가 그 김민재 선수 좋아하는데 예. 이게 바이에른 뮌헨. 바이에른 뮌헨.
1: 바이에른 뮌헨. 네. 독일의 축구팀인가요?
2: 네, 독일의. 네.
1: 김민재 네. 선수가 있는 팀의 네,
2: 김민재 선수
1: 유니폼을 입고 네. 왔습니다.
2: 네. 저는 김민재 선수 뛰기 전부터 바이에른 뮌헨 원래 좋아했었어요.
1: 아, 그래요?
2: 네. 네.
1: 제가 들으니까 주말에 이정주 기자가 축구 레슨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2: 네, 저희 꼬마랑 이번 주도 갑니다. 저희 이진수 코치님하고 같이.
1: 대단하십니다. 일단은 일반인 중에서는 축구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는데 뭐 그렇다고 뭐 얼마나 전문적이겠어요 사실.
2: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죠.
1: 근데 워낙 관심이 많은 축구 팬이다. 일반 관심 많은 축구 팬으로서 네. 이번 한국 대 멕시코 몇 대 몇 예상하십니까?
2: 저는 1대1 무승부 예상합니다.
1: 1대1 무승부. 네. 애국심 한 두 컵 들어간 겁니까?
2: 애국심 없이 냉정하게.
1: 냉정하게.
2: 네. 사실은 지난 주만 해도 그 체코 경기 전에 전 질 줄 알았어요.
1: 예.
2: 예, 이 홍명보호에 대한 저의 그 솔직한 심정. 아 평가전 때 봤던 아 너무 이거 불안하다.
1: 홍명보 감독이 좀 불안하다.
2: 예. 제가 뭐 전문가들에 비할 건 아닌데 예. 3백 전술. 제가 저희 CBS 기업 축구 감독이거든요.
1: 아.
2: 이거 아무나 쓰는 거 아닙니다.
1: 예.
2: 예. 이거 정말 못하는 팀이 쓰거나
1: 예.
2: 아니면 정말 잘하는 팀이 쓰는 거예요.
1: 아 그래요?
2: 예. 원래 표준은 4백이거든요.
1: 4백인데.
2: 예. 그래서 그 대표팀에서 3백 선수 때 선수들이 불만이 많이 나왔죠.
1: 이거 위험하다.
2: 네, 프로들은 다 4백을 쓰거든요.
1: 예.
2: 근데 3백은 그만큼 부담이 커요. 센터백에는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는
1: 예.
2: 네, 내려올 때는 5백으로 한번 전환돼야 되고 올라갈 때는 이제 자기 밀어줘야 되는데 제가 뭐 좀 거만하지만 축구 직접 제가 뛰어보지 않습니까? 기업 축구에서.
1: 예.
2: 네, 그 죽어요. 3백 하다가 진짜 수비수.
1: 물론 뭐 기업 축구랑 좀 다르긴 한데.
2: 다르죠.
1: 기업이 이제 기자협회의 축구입니다. 매년 대회를 하니까.
2: 네.
1: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지만 애국심 빼고 그냥 냉정하게 봤을 때 1대1이다.
2: 1대1.
1: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2: 그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평가전 그리고 멕시코 경기를 리뷰를 좀 했었는데
1: 예.
2: 멕시코가 우리보다 한 수 위에요. 예, 평가전에서도 멕시코 패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제가 체코 경기 보고 나서 그 소위 말해서 96 라인들,
1: 예,
2: 예 우리 선수들이 96 라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황인범, 김민재, 그리고 백승호 선수 이 97인데
1: 예.
2: 이게 다 이제 미들진인하고 이제 수비의 핵을 좀 잡아주는 선수들인데 예. 96 라인들의 이 움직임이 장난이 아닙니다. 감독의 전술보다는
1: 예.
2: 선수 개인 개인의 기량이 굉장히 뛰어나요 지금.
1: 예. 선수들 개인 기량이 알고 보니 우리도 엄청 뛰어나더라.
2: 네.
1: 멕시코가 피파 랭킹 13인가 그렇고요. 네. 대한민국이 이번에 좀 올라서 22, 21위 이렇게 알고 있는데 피파 랭킹 우리가 뒤지지만 아 이게 기량이 이렇게 우리가 뒤지지 않는다라는
2: 네.
1: 말씀으로 애국심 빼고 1대1을 전망을 했습니다. 일단 이번에 멕시코와 우리나라 A조 2차전 리그인데
2: 네.
1: 여기에 이기면 일단 32강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초 1위가 될 가능성도 아주 높은
2: 그렇죠.
1: 거죠.
2: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번 이제 그 축구 팬들이 조금 생경하게 보셨을 건데
1: 예.
2: 전문가들이 많이 설명했을 거예요. 이번 이제 조별리그 끝나면 16강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32강부터 예.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 지금 그 A조에서 어제 이제 오늘 새벽이죠? 체코하고 남아공 1대1로 무승부가 됐습니다.
1: 예.
2: 네. 그럼 우리가 멕시코만 잡으면 남은 그래. 경기 상관없이 예, 2승을 거두고
1: 예.
2: 승자승 그 룰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거두면 우리는 마지막 경기 다음 주에 남아공에 패해도 토너먼트에서 1위입니다.
1: 아, 그러네요.
2: 오늘 이기면 확정되는 거예요.
1: 오늘 이기면 그냥 초 1위로
2: 예.
1: 초 1위가 되면은 32강에서도

0: 쪽조에 좀 순위가 낮은 팀과 그렇죠. 붙으니까 훨씬 유리하게 되는 거죠.
1: 그런데 또 예전에 2002년 뭐 축구 이럴 때 보면 조일이 올라갔더니 이태리 만나고 막 이러거든요.
0: 예.
1: 네. 그러니까 그 조별리그의 또 경우에서 좀 봐야 돼요.
0: 저쪽에 강 팀이 또 2위가 되거나
1: 미끄러지면 이제

0: 집중된다면 동료들에게 기회를 열어주겠다. 이렇게 좀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정주 기자가 볼 때 이번 멕시코전의 하이라이트 어디로 보십니까?
1: 저는 이게 어제 그 경기 하루 앞두고 멕시코 현지에서 이제 기자회견 열렸거든요. 예. 양 팀 감독이 다 이제 열렸어요. 근데 저는 그 하비에르 아기레 감독, 네, 멕시코 감독의 굉장히 인상적인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자기 제자인 이강인이 공을 잡는 걸 맡겠다.
0: 예.
1: 네, 이강인 선수가 그 발렌시아 유소년 출신인데 2022년에 그러니까 2021년에 마요르카로 이적했거든요.
0: 예.
1: 그때 2022년 3월에 아기레 감독 밑에서 같이 선수 생활했었어요. 그래서 아기레 감독, 이강인 감독, 이강인 선수를 잘 알아요.
0: 예. 네,
1: 그 무엇보다 이제 이강인 선수가 그 내에서 이제 어떤 칭찬을 하냐면 이강인 선수가 공수 전환과 시야가 넓어요. 이번에도 경기를 보면 이 오른쪽에서 이강인 선수가 이제 오른쪽이 좀 쳐져 있거든요. 근데 미드필더에서 여기서 공을 여기서 놀면
0: 예.
1: 그 거기서만 계속 배급을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데 횡패스로 바로 질러줍니다.
0: 네,
1: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쫙 뻗게 패스를 해주니까
0: 예.
1: 상대 팀에서는 막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 아기레 감독이 이강인의 발을 묶겠다. 지금 선전포고를 한 상황이에요.
0: 아, 이강인의 발을 묶겠다.
1: 네.
0: 지금 뭐 댓글에 한 분께서 아니 스포츠 전문 기자를 섭외해야지 웬 사내 기자를 섭외하냐 이랬는데 이정주 기자가 축구 광팬이고 저희가 이제 흔히 그런 얘기합니다. 경기만 있으면 전국에 수십만 감독과 수십만 스트라이커가 중계를 보면서 아니 저걸 저렇게 하면 어떡해 감독 저걸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목소리를 들어보자고 조금 나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그렇죠. 이정주 기자를 섭외했고요.
1: 저는 그저 일반인의 시청자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0: 그렇죠.
1: 박문성 해설위원이 대기하고 그렇죠. 있죠.
0: 전문가가 또 뒤에 바로 네. 대기하고 있습니다. 약간 일반인들의 그 안방에서 감독과 스트라이커의 목소리를 들려주자라고
1: 그렇죠.
0: 했는데 네. 유니폼까지 갖고 입고 올 줄은 몰랐어요.
1: 네. 네. 네.
0: 알겠습니다. 사실 멕시코가 홈팀이잖아요.
1: 네.
0: 5만 관중석에 뭐 가득 채워서 물론 멕시코 분위기도 꼬레야 한국을 너무 좋아한다고는 하지만 자기 나라 팀이랑 붙으니까 이런 것도 좀 영향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어떻게 보십니까?
1: 그러니까 이 멕시코 남미 축구 자체가
0: 예.
1: 굉장히 응원단의 그 압박도 굉장히 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날씨나 기후가
0: 예.
1: 멕시코 선수들은 거기 적응돼 있잖아요. 당연히 홈팀이니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똑같은 6월이어도
0: 예.
1: 그래서 전지훈련을 뭐 몇 개월 전부터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금 열세에서 시작을 하는 게 맞아요.
0: 아, 그렇죠.
1: 네, 근데
0: 원래 동네에서는 뭐 먹고 들어간다.
1: 그렇죠.
0: 뭐
1: 우리도 2002년에 먹고
0: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으니까요.
1: 네, 네. 그게 기후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컨디션과.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홈 경기이기 때문에
0: 예.
1: 우리랑 비교도 멕시코는 진다는 느낌을 받죠. 그리고 실제로 그쪽에서는 객관적으로 멕시코가 역대 저희랑 이제 월드컵에서 우리랑 이제 세 번째거든요.
0: 예.
1: 두 번 다 저희가 패했습니다.
0: 네,
1: 그러다 보니까 멕시코는 이번에 만약에 한국 축구한테 지게 되면
0: 예.
1: 최초로 지는데 자기들 입장에서는 홈에서 지게 돼요.
0: 그럼. 홈에서 진다.
1: 네, 하필 저도 홈에서 지게 됩니다.
0: 예.
1: 그러니까 부담이 좀 있죠.
0: 그러네요. 심리적으로 지면은 우리는 비겨도 괜찮고 지면 뭐 아쉽지만
1: 그렇죠.
0: 이 정도인데 예. 멕시코로서는 홈팬들에게 욕을 좀 먹을 수 있어요.
1: 안방에서 지는 거예요.
0: 예, 알겠습니다. 일단 대충 전문가 이정주 기자가 볼 때 지금 댓글에 나왔어요. 대충 전문가라고.
1: 대충입니다.
0: 네, 대충 전문가 이정주 기자 볼 때 오늘 선발 라인업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오현규 선수가 지난번에 네.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죠. 어떻게 보십니까?
1: 원래 오현규 선수가 그 어제 아기레 감독이 딱 찍어서 얘기했거든요.
0: 네, 네.
1: 아 굉장히 움직임이 좋다고. 근데 그 체코전하고
0: 예.
1: 왜냐면 우리가 이 다음 경기가 이제 조별리가 끝나면 토너먼트 경기는 체력전이 문제예요.
0: 예.
1: 그래서 스페인이나 지금 강팀들도 선발 라인업을 초반부터 세게 내지 않습니다.
0: 예.
1: 체력 안배를 하면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계속.
0: 예.
1: 이게 그 리그 경기처럼 일주일에 한 경기
0: 예.
1: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보니까 이제 언론의 예상은 3-4-3. 그러니까 3-4-2-1이죠. 원래 우리 써던. 그래서 손흥민 원톱. 뭐 이렇게 예상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일단은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0: 아니 아무리 대충 전문가라고도 본인의 시각을 얘기하지 언론들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라고 하면
1: 아 저는 이렇게 언론들이 네. 이렇게 보는데 저는 좀 반대예요 솔직히
0: 아 그래요 네.
1: 이 뭐냐면 초반에 지금 손흥민 선수가 잘하긴 하는데
0: 예.
1: 체력적으로는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오영규 선수는 2001년생이라 그래요
0: 예.
1: 그래서 확실히 움직임이 이게 그리고
0: 좋다.
1: 회복 속도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감독이라면 초반에 이제 한 골 뭐 빨리 선제 득점을 해야겠다.
0: 예.
1: 그래서 손흥민하고 오영규 둘 다 넣을

0: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방 전문가인데다가 안방 스트라이커 이종주 기자가 잠깐 얘기를 나눴고요. 이제 진짜 전문가를 연결해서 네. 이 안방 전문가와 어떻게 다른지 얘기를 좀 다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이 지금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1: 네, 안녕하세요. 박문성입니다.
0: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뭐 연결하면서 이종주 기자 쭉 얘기하시는 거 좀 들으셨죠?
1: 근데 좀 놀랐어요. 너무 예. 축구를 좋아하시고 잘 아시는 것 같은데요. 그 말씀하시는 게 핵심을 예. 되게 잘 짚으시네요.
0: 그건 이 친구가 방송을 잘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2: 제가 밥을 한번 사겠습니다.
1: 아, 이거 아닌가. 예, 예.
0: 알겠습니다.
1: 정말 예. 잘 들었습니다.
0: 일단 전문가의 또 이제 검증을 쭉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인 네. 박문성 의원님은 오늘 멕시코전 몇 대 몇 예상하십니까?
1: 아, 근데 제가 사실 이런 거 물어보면 예. 저는 그냥 뭐 그냥 바로 찍어요. 누가 예. 일 것 같다, 질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 정도의 전력 차면 예. 모든 결론이 다 열려 있어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비길 수도 있는가? 그러니까 예. 진짜 크지가 않아요. 지금 그 보면 유럽에는 이런 경기 결과를 전망하는 공간이 되게 많습니다.
0: 예.
1: 제가 쭉 들어봤더니 어느 정도 흐름이라면 한 대체적으로 6대 4 정도로 봐요. 그러니까 멕시코를 한 6 정도로 보고 멕시코가 유리하다가
0: 예.
1: 한국이 유리하다가 한 4 정도 되는데 거기에 핵심 중에 하나는 멕시코의 홈이라고 하는 게 가장 큽니다. 사실 선수 구성은 우리가 멕시코에 이번엔 뒤질 게 없어요.
0: 예.
1: 멕시코가 사실 고점 대비하면은 그렇게 좋은 대표팀은 아닙니다. 멕시코 역사상.
0: 예.
1: 근데 중요한 거는 멕시코가 이 고지대를 포함을 한 특수한 공간의 어떤 홈이라고 하는 거죠.
0: 예.
1: 멕시코가 월드컵 역사에서 8강을 역대 최고 성적인데 딱 두 번을 했는데
0: 예.
1: 그 8강이 다 자국에서 열렸던 월드컵에서 열린 성적입니다.
0: 아, 그렇군요. 아,
1: 네, 그만큼 이 홈에서는 안방 여포의 어떤 특징을 분명히 내는 팀이기 때문에
0: 예.
1: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멕시코가 좀 유리하다는 평가는 있지만 근데 이번에 첫 경기를 서로 치렀고
0: 예.
1: 선수 구성이나 이런 걸 놓고 보면 우리가 그렇게 밀릴 멤버들도 아니고 경기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0: 예.
1: 사실 오늘 우리가 10시에 이제 경기를 하게 될 텐데 멕시코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 이변이거나 아니면 이렇다 이런 게 아닐 정도로 그냥
0: 예.
1: 자연스러운 결과일 정도로 결과 지금 경기력 차이는 별로 없다.
0: 예. 예. 사실 뭐 아주 데이터상으로 객관적인 전력을 보면 그냥 세계에서 전문가들은 멕시코가 약간 우위다 보는데 공은 둥근기 때문에 어떤 결과도 이변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1: 실제로 이 경기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골은 서로가 멕시코가 좀 공격적인 스타일이에요.
0: 예.
1: 엉덩이를 뒤로 체코는 이제 조금 내려가서 수비하다가 롱볼이나 뭐 코너킥 스로인에 의존했다면
0: 예.
1: 멕시코는 올라가서 아주 에너지 레벨 높인 다음에 전방 압박하고 전투적으로 공격적으로 싸우는 팀이어서
0: 예.
1: 서로 우리도 뭐 내려가서 수비하는 팀이 아니니까 조금은 더 치고받을 공산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서로가 어쨌든 기본적으로 골을 넣으면서 승부는 한 골차 그러니까 한 2대1 정도 스코어가 좀 나오지 않을까.
0: 예.
1: 근데 누가 2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0: 누가 우인지는 잘 모르겠다. 알겠습니다. 멕시코에 뭐 메시가 5명 있는 것도 아니고. 아, 그런데 박문성 의원님 혹시 스피커폰이면
1: 네.
0: 약간 울려서 소리가 반복돼서 혹시
1: 그렇습니까?
0: 스피커폰이면 약간 그냥 직접 통화로 해주시겠습니까?
1: 많이 울리나요?
0: 약간 울립니다. 약간.
1: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0: 예예예. 예, 예. 그래도 전화가 통화하시기에는 스피커폰이 편한데 약간 울림이 발생해가지고요. 조금 부탁드려.
1: 지금은 좀 어떠신가요?
0: 안 울려요.
1: 예. 예, 아유, 죄송합니다.
0: 역시
1: 네네네.
0: 스피커폰에 이 하우링 효과가 있었습니다. 지금 전혀 안 울리고요. 일단 우리 팀이 멕시코전에서 네. 가장 주의해야 될 점, 대비해야 될 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1: 멕시코는 저 단어로 얘기하면 왼쪽과 퀴뇨네스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0: 예.
1: 그러니까 멕시코는 공격을 할 때 왼쪽을 상당히 많이 씁니다.
0: 예.
1: 왼쪽에 공격을 하는 선수가 이제 퀴뇨네스,
0: 퀴뇨네스.
1: 왼쪽 수비의 가야르도. 그다음에 미드필더의 피달고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
0: 예.
1: 이 선수들이 끊임없이 왼쪽으로 가요. 그래서 왼쪽을 주요 루트로 쓰면서 여기에 어떤 전체적으로 천백 역할을 하는 선수가 누구냐 퀴뇨네스라는 선수인데
0: 예.
1: 이 선수가 지금 사우디에 있어요. 근데 사우디 리그에 뛰고 있는데 거기 이번에 잉글랜드 대표팀으로 뛴 선발된 알반 톤이라든지
0: 예.
1: 그다음에 호날두와 같은 선수를 제치고 이번 시즌 득점왕을 차지한 선수입니다.
0: 아 그래요?
1: 예. 예, 폼이 지금 상당히 좋고 1차전 때도 남아공을 멕시코가 이길 때 이 선수가 혼자 거의 다 흔들어 버렸어요.
0: 예.

0: 그래서 이 왼쪽과 퀸요네스 라인을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오른쪽이 되겠죠. 상대 왼쪽을 막아야 되니까.
1: 예.
0: 그래서 우리의 서령우나 이쪽 라인 이한범 이와 같은 선수들이 수비를 어떻게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예. 멕시코의 왼쪽 라인을 조심해라라고 말씀해
0: 그리고
1: 주셨고.
0: 선수는 퀸요네스.
1: 키노네스. 이 선수가
0: 네네.
1: 이제 사우디 리그에서 뛰고 있지만 최근에 뭐 득점왕하고 이랬다고 최근 컨디션이 좋다는 얘기네요.
0: 아, 그렇습니다. 예. 일대 능력도 상당히 좋고,
1: 예.
0: 힘도 있고, 딱 보면, 뭐 이런 좀 부담스러운 느낌이 바로 듭니다.
1: 아, 그렇군요. 또 멕시코의 이 주전 센터백 몬테스가 이번에 못 나오잖아요. 지난번 퇴장 레드카드 때문에. 이게
0: 맞습니다.
1: 아무래도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0: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몬테스는 어떤 선수냐라고 하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됩니다. 멕시코의 김민재입니다.
1: 아, 멕시코의 김민재. 바로 이해가 됩니다.
0: 네, 핵심적인 선수고요. 실제 그 멕시코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뭐, 지금 멕시코 얘기할 때 유럽에서 뛰고 있는 라울 히메네스나 득점왕을 지냈던 키노네스 얘기하지만 사실상 우리 대표팀의 핵심은 몬테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1: 몬테스다.
0: 네. 근데 그 몬테스가 퇴장당해서 못 뛰는 겁니다. 이 몬테스는 멕시코는요. 전체적인 이번에 26명의 최종 엔트리의 신장이 좀 작아요. 한 170, 한6 정도, 7 정도 이렇게 됩니다.
1: 예.
0: 우리가 한181 정도 되고,
1: 오.
0: 저 키장이 좀 작은데, 그나마 몬테스가 195로 굉장히 큰 편이었단 말이죠.
1: 예.
0: 그래도 부족한 높이를 책임져줬던 선수고, 그 다음에 후방 쪽에서 빌드업, 공격의 시작, 패스의 시작을 해줬던 선수인데, 이 중요한 위와 아래로 다 해줬던 선수가 퇴장을 당했다는 얘기는,
1: 예.
0: 높이에 분명히 문제가 드러날 수 있다는 거첫 번째. 두 번째, 대신 누가 나올 텐데, 지금 에드손 알바레스와 같은 선수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대체로.
1: 예.
0: 그러면 후방 빌드업을 채워줬던 몬테스가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전방 압박을, 상대가 빌드업을 시작할 때 강하게 압박 들어가게 되면 실수를 유발시킬 수 있겠죠.
1: 예.
0: 그래서, 이 몬테스가 빠진 것을 우리가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사실 체코전 할 때는 체코의 장신에 우리가 거기에 맞는 전략이 필요했는데 이번은 오히려 우리가 상대적 장신이기 때문에 또 그에 맞는 전략을 쓸수 있는 그런 것도 되군요. 말씀하신
0: 맞습니다.
1: 대로 이제 우리 팀에 김민재가 빠졌다고 생각하니 지금 멕시코 팀에서는 좀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멕시코 팀 입장에
0: 그러면
1: 김민재가 빠진 거니까.
0: 걱정이 좀 많이 되죠.
1: 알겠습니다. 눈여겨보는 선수, 박민성 감독님이 위원이 눈여겨보는 선수 누가 있습니까?
0: 우리요.
1: 예, 우리 팀에.
0: 아,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아까 멕시코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냐? 뒤로 물러나지 않고 올라간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1: 예.
0: 위로 올라가게 되면 필연적으로 사실 우리가 빌드업을 할 때는 불편하겠지만, 근데 한번 생각해보죠. 올라올 때는 뒷공간이 열릴 수밖에 없어요.
1: 예.
0: 라인을 전체적으로 끌어올렸기 때문에 골키퍼와 마지막 수비수 사이가 거리가 멀어집니다. 전체적으로 라인을 올렸기 때문에.
1: 아무래도 올리면 수비가 탄탄하지 않을 수 있다.
0: 그렇죠. 그러니까 공간이 뒤가 넓게 벌어지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뭐 뒷공간이라는 표현도 쓰고 현장에서는 뒷방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1: 아,
0: 그래서 그 뒤를
1: 뒷방이요.
0: 어떻게 공략을 할 것이냐 이런 거를 있는데 그렇게 공간이 열어졌을 때그 침투 패스, 공간 뒤 수비수 뒤로 놓아주는 패스는 누가 제일 잘하냐? 이강인입니다.
1: 아, 이강인 선수.
0: 그 이강인
1: 지난번에도
0: 선수, 네.
1: 그림 같은 이 패스를 했었어요.
0: 아, 황인범 선수에게 세 단계 걸친 그 패스 같은 경우는 소름 돋는 연결이죠. 사실 평면에서 극악을 본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은데 이번에도 그렇게 뒷공간이 열렸을 때 뒷공간으로 볼을 찔러주는 거는 이강인. 그러면 누군가는 침투해서 골을 넣어야 되는데 그 침투를 우리 대표팀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는 손흥민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야말로 이강인의 패스, 손흥민의 침투에 의한 마무리. 이 공식으로 골이 나올 공산이 높다. 물론 오영규 선수도 그 역할을 잘하기 때문에 그 피니시가 오영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강인과 손흥민, 이강인과 오영규였던 공식이 이번에 뭔가 균열을 낼 수도 있다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사실 패스 정확도가 100% 이강인 선수에 대한 주목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뒤가 좀 빈다면 더 활약이 두드러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0: 네, 맞습니다.
1: 이번 멕시코에서 이기면 우리나라는 그냥 바로 조 1위가 됩니다. 이럴 경우 뭐 32강은 당연한 거고요. 어느 팀이랑 붙습니까?
0: 그거는요, 1위로 올라가게 되면 다른 조 3위랑 붙는데,
1: 예.
0: 그게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2위는 간단합니다. 2위가 만약에 되면은 B조 2위랑 붙는다는 건 결정되어 있는데,
1: 예.
0: 1위면은 여러 개 조의 모든 뭐그 경우의 수를 따져서, 여러 조에 3위랑 붙는다만 지금 되어 있어서,
1: 예.
0: 그거는 팀의 지금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1: 예.

0: 어쨌든 우리가 1위로 올라가게 되면 다른 조 3위랑 싸우니까 그것도 나쁘지 않고요.
1: 예.
0: 2위랑 가더라도 B조 2위인데 지금 B조가 어느 팀이 있냐면 캐나다,
1: 예.
0: 카타르, 보스니아, 스위스.
1: 예.
0: 사실 어디를 만나도 오, 이 팀 큰일 났네 이런 팀이 없어요.
1: 뭐 해볼 만한 팀들이죠 다.
0: 예.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번 월드컵에서 대진운이라든지 조건 예. 이런 것들이 너무 좋습니다. 그 이게 개최국과 한조가 된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거냐면
1: 예.
0: 피파는요 개최국이 성적이 좋아서 올라가면 흥행에 도움이 되잖아요. 홈팬들이 계속 만들어주니까.
1: 예.
0: 그래서 그 홈팀에게는 홈 루트를 줍니다. 그래서 홈팀이 만약에 1위나 2위로 올라갈 경우 이동이나 상대나 수월하게 만들어줘요.
1: 예.
0: 지금 우리가 그 루트를 탈 수도 있는 겁니다.
1: 그렇군요.
0: 그럼 홈 루트를 탄다? 그럼 정말 하이웨이를 달릴 수도 있는 거죠.
1: 홈팀이랑 같은 조에 있는데 거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낸다? 그러면 그 유리한 걸 우리가 좀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거군요.
0: 그렇죠. 홈팀을 위해서 깔아놓은 비단 그를 길을 우리가 그 비단길을 걷는 거죠.
1: 알겠습니다. 박문성 위원님 오늘 경기를 이제 2시간 정도 앞두고 있는 네. 선수들을 위해서 위원님의 한 말씀 한마디 응원 한마디 해주시죠.
0: 아, 뭐 제가 특별히 이야기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우리 예. 선수들이 정말 잘해요. 그 이번에 명단을 보더라도 골키퍼 빼놓고는 전 포지션을 다 유럽파로 채울 정도로 우리가 역대 월드컵을 다 보더라도 이렇게 좋은 멤버들이 없습니다.
1: 예.
0: 저는 우리를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1: 우리를
0: 자신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강하다는 걸.
1: 아, 그래서 대한민국이 강 팀이다. 네,
0: 강합니다. 실제로 예.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하다. 우리가 잘한다는 생각대로 하고 집중하고 하면
1: 예.
0: 저는 멕시코 뛰어넘어서 뭐 어떤 최고의 성적 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다음 경기 또 할 때 뭐 32강정 네. 2강전, 16강전, 8강전까지 같이 또 계속 박문성 위원님 연결해서 전문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0: 네, 고맙습니다.
1: 네, 네네. 고맙습니다. 박문성 위원 연결해서 오늘 경기 전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이정주 기자와 스튜디오에서 좀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네.
1: 뭐 전문가 거의 의견이 비슷해요.
2: 네, 뭐
1: 안방 전문가가 뭐 크게 떨어지지가 않는다는
2: 네,
1: 느낌.
2: 오늘 다행입니다.
1: 네. 그렇군요. 혹시 사전에 박문성 위원장 통화하면서 다 얘기 듣고
2: 저희 주요 취재원이 아니기 때문에 전화는 못 들어왔어요.
1: 예, 알겠습니다. 오늘 뭐 경기는 어디서 보거나 뭐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2: 저는 이제 회사에서 볼 것 같은데
1: 예.
2: 아까 말한 대로 하나만 제가 이제 안방 전문가로서 조금 인정을 해줬으니까 어깨가 으쓱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1: 예. 잠깐 이거 어깨 이렇게 하시고
2: 예, 이 한국 축구의 이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박스 투 박스 그러니까
1: 예.
2: 미드필더들이 지금까지는 지금 이강인 같은 선수가 없었어요. 누구라고
1: 그렇죠.
2: 말하지 못하죠. 그동안 한국 축구를 그 지휘했던 외국인 감독들이 가장 지적했던 게 뭐냐면
1: 예.
2: 결국은 수비형 미드필더였어요. 미드필더들이. 미드필더가 그 역할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1: 예.
2: 그러니까 이제 세계적인 미드필더 뭐 지단, 베컴 이런 사람들이 전체를 중원을 지휘한다는 소리는
1: 예.
2: 공수전한 때 상대의 허를 찌르는 거거든요.
1: 예.
2: 근데 우리는 이제 예측 가능한 패스만 하고 수비만 했던 거예요. 그럼 체력만 떨어집니다.
1: 예.
2: 근데 이강인 선수가 계속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2선 미드필더 공격수의 자질이 너무 뛰어나다.
1: 예.
2: 그게 아기레 감독이 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강인의 킬패스를 막겠다.
1: 이강인.
2: 예.
1: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다 돼서
2: 예.
1: 안방 전문가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주 기자 다음 경기에 또 봤으면 좋겠습니다.
2: 네.
1: 네, 지금까지 박문성 해설위원 그리고 이정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0: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네, 오늘 1부는 여기까지고요. 2부에서는 뉴스락으로 만나겠습니다.

0: TBS.
1: It's so important to make someone happy. Make just one someone happy.
0: 마음이 머무는 라디오. 여기는 CBS입니다.
1: You sing to one.
2: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매일 문자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3: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4: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3: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4: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5: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세계 초일류 글로벌 도시구현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송도국제도시는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 지식산업의 글로벌 거점, 영종국제도시는 항공물류중심 복합매적 관광도시, 그리고 청라국제도시는 국제금융과 유통의료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살고 싶은 행복한 도시건설에 최선을 다하는 미래가 찾아오는 눈부신 도시, 그곳은 바로 인천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박성태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권한 정치편원에 정한다 뉴스락 준비되어 있고요.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노영희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 그리고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 당 대표 거취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양당의 갈등 상황을 하드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레인보우와 유튜브 라이브까지 열어놓고 박성태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1: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2: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이.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2: 저축은행, 당신에게 저축은행에
3: 기대세요.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4: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5: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1: 저축은행.
6: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7: 행복 짓는 건설 금융 K-PIMCO. 믿음 쌓는 건설 금융 K-PIMCO.
6: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0: 네, 진부한 평론에 저항한다. 답답한 정치판을 흔들어 깨울 평론 샤우팅. 김종현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노영희 변호사, 하은기 전 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 네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예, 샤우팅이니까 약간 샤우팅을 해주시면서 하은기 대변인님이 88년생이시죠?
1: 네, 88년생입니다.
2: 와, 제가 올림픽 세대네.
1: 네.
0: 젊으니까 힘 좀 내주세요 하려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순간 이 얘기하면 꼰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 한 걸로 하겠습니다.
1: 아. 요새 88년생만 돼도 철이 없다 소리 듣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0: 네. 아, 괜찮아요?
1: 예.
0: 그렇죠. 네. 그렇죠. 88년 철 없는 소리고. 옛날에 뭐 73년도 애숭이 뭐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88년이 덤빌 때가 아닌 것 같아요.
1: 예.
0: 알겠습니다. 바로 민주당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보면서 잠깐 얘기를 할 텐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귀국 장면 영상입니다. 앞서 뉴스 연구소도 잠깐 봤었는데요. 대통령 내외가 인사를 하고 네, 김민석 총리, 행안부 차관,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강훈식 실장, 홍의표 정무수석 쭉 인사를 했고요. 지금 김민석 총리와 정청래 대표가 나란히 카메라를 신경 쓰면서 걷는 모습입니다. 어제 사실은 그 얘기가 있었어요. 오늘 귀국장에 환영식 장소에 당대표를 부를 것이냐.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막성태 쪽에서 안 부를 거다라고 했는데 불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제 대통령의 표정, 정청래 대표의 인사 각도 여러 얘기가 있었습니다. 일단 김종인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3: 저는 부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예. 또 나갈 것이다. 부르지 않아도 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만약에 이게 이번에도 나가지 않으면 그러면 집권당 내부의 분열과 갈등이 예. 정말 완전히 공식화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서로가 공멸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런 식의 모습까지 보여주지는 않을 것이다.
0: 예.
3: 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이제 어저께 그 현장을 보니까 대통령 표정은 굉장히 싸늘하더라고요. 악수를 뭐 90도 했는지 100도를 했는지 그건 뭐 별 관심이 없고 악수를 하는데 굉장히 싸늘한 표정이었고 뭐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그냥 의례적인 얘기를 했는데 지금부터 시작인 거죠. 뭐. 어떻게 보면 끝나고 난 다음에 나와서 또 뭐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뭐 흔들리는 꽃 뭐 이런 얘기 하시면서
0: 예.
3: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민주당의 갈등 2라운드 이제 대통령 돌아왔으니까 시작이고 대통령도 제가 보기엔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좀 더 적극적이고 직접적으로 언급에 나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구체적으로 어떤 언급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3: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에 대한 간접적인 공격 내지는 대통령이 돌아왔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더욱더 힘을 얻어서
0: 예.
3: 정청래 대표는 나오지 마라라는 식의 밀어붙임을 더욱더 강하게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됩니다.

0: 같습니다.
1: 예. 지금 서정욱 변호사님이 뭔가 말씀하고 싶어서 어깨도 저쪽으로 와 있고 막 제 눈을 계속 마주치고 있는데 노영희 변호사님이 먼저 얘기해 주세요.
2: 그 대통령은 아마 조금 기분이 안 좋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제 직접적으로 여러 번 언급을 했었었는데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정 지도부에서는 모른 척을 사실은 했거든요. 그리고 전혀 그러지 않다는 식으로.
1: 예.
2: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뭐 원더풀 그러면서 막 갑자기 추켜주는 척 하더니만. 대통령을 빗대어서 내가 연임에 도전할 건데 그 이유는 대통령 때문이다. 대통령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이다.
1: 불출마하면 당무개입으로 네, 오해받을 수 있으니.
2: 청와대가 당무개입을 오해받을 수 있으니 내가 나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뭐 이런 취지로 말씀을 이제 하셨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 그 얘기를 듣는 대통령은 어떻겠어요? 처음에 이게 시발점이 뭐였냐면 대통령은 이번에 이 지방선거에 대해서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는 정말 왜 이렇게 이상하게 결론이 났을까라고 기분이 매우 안 좋아 있는 상태에서 정치원의 대표가 지도부로서 뭐 책임 느끼다 이런 거 하나도 없이 대승을 거뒀습니다. 대통령 덕분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 대통령 한번 팔았잖아요.
1: 예.
2: 일단 거기서 기분이 매우 안 좋았죠. 그러다가 대통령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좀 마음이 안 좋아서 3일 동안 정말 이건 이제 뭐 누구에 대한 거라기보다는 상황에 대한 거겠죠.
1: 2, 3일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2: 네, 상태가 안 좋았다는 게 그 정도 표현할 정도면 엄청난 건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거는 지도부가 좀 책임을 져야 된다.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좀 대책을 좀 마련해 보자.
1: 예.
2: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전혀 또 정치원의 대표는 모른 척하고 있다가 딴 얘기 좀 하다가 나중에 그냥 마지못해서 공감한다. 또 이제 이랬다가. 근데 어쨌든 그 이후에는 또 조승래 사무총장이 또 나와가지고 예. 아니다라는 식으로 또 되게 세게 말하면서 오히려 총리랑 정부 때문에 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또다시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건 도대체가 뭐냐 이러면서 아마 게다가 또 우리가 물론 이제 그분 얘기는 다른 사람들도 다 그 정도 각도로 숙였다. 이분이 원래 인사를 그렇게 한다는 거겠지만
1: 예.
2: 하필이면 딱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윤석열 씨한테 했었던 폴더 인사가 생각나게 일부러 딱 그렇게 각도를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인사를 하면 이거 진짜 좀 매기는 거 아니야?
1: 물론 의도적인지 평소에 있어요. 그렇게 인사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화면에 보입니다. 90도 인사. 앞서 이제 김민석 총리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2: 네.
1: 근데 이제 정청래 대표 측 인사들은 원래 정청래 대표가 어디
2: 한다.
1: 인사할 때 늘 꾸벅 90도다. 자 이제 서정욱 변호사님 너무 신나신 것 같은데 얘기해 주세요.
3: 이번에 그 100% 나간다.
1: 예.
3: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부를 거다. 이렇게 제가 단언했거든요.
1: 예.
3: 왜냐하면 이게 나갈 때 안 불러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왜 이렇게 밴댕이 소갈머리처럼 협량하냐. 이런 비난이 너무 많았어요.
1: 예.
3: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부를 수밖에 없고
1: 자,
3: 두 번째 그 정청래 대표 나갔는데 공자님 말 중에 과공 비례다.
1: 예.
3: 너무 지나치게 공손한 건 예가 아니다. 얼마나 비굴합니까? 그 모습이
1: 예.
3: 정청래 대표가 저는 저렇게 인사하는 걸 본 적이 없고요. 그전에 월드클래스급의 지도자 이것도 조롱으로 저는 봐요. 아무보단 조롱으로.
1: 예.
3: 그러니까 막 띄우고 90도 인사하는 게 뭐 겉으로는 이게 뭐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냐
1: 예.
3: 그런데 속마음은요 두고 보자 내가 이게 이 오늘의 굴욕은 반드시 갚아줄 거야 이런 게 칼을 갈고 있을 겁니다. 내가 반드시 나가서 당 대표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뭐 반드시 예. 나가 나중에 오늘의 치욕을 갚아준다.
2: 잠깐만 여기서
3: 이런 게 여기, 속마음일 것 같아요.
2: 여기서 하나 질문이 네. 도대체가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어떠한 굴욕을 당했으며 그렇게까지 각을 세워야 되는 이유가 지금 뭐예요?
3: 지금 이제 본인은 나가려고 하는데 노골적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잖아요. 본인은 당대표 나가려고 하는데 보궐회가 지금 여러 명 동원회가 친명이 있다고 예. 왜 놓지 말았냐 왜 개입하느냐 이게 당무개입이다.
1: 예.
3: 내가 안 나가면 이재명 대통령은 당무개입으로 처벌될 수가 있다. 이렇게 척근이 이야기했다는 채널A 보도 놓지 않습니까?
1: 예.
3: 따라서 저는 아마 정청래 대표 속으로는 기분이 이재명 대표도 좋겠습니까? 이렇게 노골적으로 자기 보고 놓지 말라는데 결국 명청 갈등은요.
1: 예.
3: 딱 해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정청래 대표가 안 나가는 거 외에는 저는 갈등이 해소가 안 된다. 결국에 나가면요. 결국에 명청 대결이 불붙을 겁니다.
1: 그러니까 한국이 대변인도 얘기를
2: 해야 나가지
1: 돼서.
2: 말라 그러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굴욕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막 철천지 원수처럼 생각한다고요? 이제 예. 이렇게 1년밖에 안 되는데?
3: 그럼요.
2: 같은 당인데
3: 대표 보기 나가자 말하면 정청래 정치 생명이 끝나죠.
1: 혹시 서정욱 변호사의 대답은 거의 확정적으로 예측이 되는 부분인데 그 대답을 유도하면서 질문하신 거 아니에요?
4: 네. 노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사실은.

0: 이제 저기 여당이 현안 관리를 잘 못한다고 느끼는 게 예. 순방 떠날 때는 어쨌든 간에 그 뭐 명청 갈등이니 이런 건 이제 평론하시는 분들의 해석이고 공식적인 입장이란 게 있었지 않습니까?
1: 예.
0: 선관위 사태 이거 지금 급하니까 좀 해소를 해라라는 거였고 당력을 물론 거기 쏟아부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최근에 이제 이번에 들어올 때는 딱히 명분이 없어요. 뭐 때문에 오지 마라 할지가 없지 않습니까?
1: 예.
0: 명백하게 공식적으로도 그러면은 뭐 청와대와 대표 사이 갈등이라고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제가 아쉬운 건 그래도 큰 외교를 갔다 오셨는데 대통령이 보통 대통령 순방 나갈 때는 스피커들이 다 좀 꺼주거든요.
1: 예.
0: 뮤트를 해준단 말이에요. 조용히 해주는데 지금도 보면은 뭐 인사를 90도로 했느니 75도로 했느니 이거 가지고 지금 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1: 사실은 그 전날 트럼프랑 1시간 반 동안 얘기를 했어요.
0: 예. 보통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뭐 대유럽 성과는 어땠는지 트럼프와 뭐 얘기는 어땠는지 이거 얘기해야 되는데 여당이 현안 관리를 너무 못해서. 야당이나 여당이나 전부 다 지금 이 국내 정치 그것도 여당 내부의 갈등 상황에 집중하게 만든 것
1: 예.
0: 자체가 여당 대표로서는 좀 실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1: 실책이 아닌가. 그런데 네. 대통령도 일단 귀국장 환영식장에는 정청래 대표가 왔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표정이 앞서 김종혁 최고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별로 밝진 않아요. 이전에는 다들 반갑게 인사하고 뭐 농담도 좀 하고 그랬는데 저희가 화면으로 표정을 잠깐 보겠습니다. 표정을 잠깐 보면 대통령 약간 입술을 앙담은 물론 햇빛이 따가울 때는 좀 저런 표정들이 나올 수가 있지만 제가 보기로도 강훈식 실장을 볼 때는 항상 대통령이 만면에 웃음을 띄었거든요.
2: 근데 저 뒤에요.
1: 예.
2: 그 김민석 총리가 고개 숙이고 있잖아요.
1: 예.
2: 저 표정 한번 보세요. 웃고 있는 거 아닙니까?
1: 아, 그것까지 잘 안 보여요.
2: 그러니까 여기 주름이 쫙 져서
3: 아.
2: 이렇게 고개 숙이면서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글쎄 그렇게 봐서 그런지
1: 예.
2: 저는 한쪽은 웃고 있는데 한쪽은 대통령 굉장히 심각한 표정으로 악수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사실 사진으로 보면 사진 기자들이 순간 컷을 잘 잡기 때문에 그런 장면들이 나올 수가 많은데 제가 영상을 쭉 봤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표정이 밝진 않아요.
2: 네,
1: 보통 9박 10일 이렇게 갔다 그러면 뭐 잘 지냈어? 뭐 나 없을 때 편했지? 이런 얘기를 하곤 했는데 그런 모습은 좀 안 보였다. 이건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하원기 대변인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0: 아니 그 순방 나간 상황에서 국내 정치에 대해서 막 뭐 대통령이 메시지 내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순방 중에 X에다가 장문의 메시지를 올렸지 않습니까?
1: 예.
0: 괜히 올린 게 아니거든요. 타임라인을 생각해보면 그 기자회견 때부터 그 대통령의 일관된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다음 전당대회에 큰 어젠도로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검찰개혁 보안수사권 관련해서
1: 예.
0: 대통령 개인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고집 피우지 않을 테니 뭐 국회나 정당에선 좀 수기를 해보시오. 수기를 해보면 되는 문제인데 정청래 대표가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단 말이에요.
1: 보안수사권 폐지.
0: 완전 폐지 이렇게 올렸단 말이에요. 사실 근데 그거는 해석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냥 들이받는 거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1: 예.
0: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좀 불편한 어떤 심기를 X에 올린 거고
1: 예.
0: 그게 이제 막스 베버 얘기인데 그러니까 선명한 뭐 의도 선한 의도로 한 일이라도 결과가 선하다는 보장은 없는 거 아니냐.
1: 예.
0: 그럼 정치하는 사람들은 의도만 갖고 평가받는 게 아니라 선하지 못한 결과에 대해 책임도 져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1: 예.
0: 그 자체가 국내 정치 때문에 순방에 쏟아야 될 에너지가 분산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으셨을 것 같고
1: 예.
0: 지금도 보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오자마자 이 외교 성과를 가지고 논해야 되는데 계속 그 정책내 대표가 저 자리에 왔냐 안 왔냐 이걸로만
1: 관심이 되니까
0: 게 대통령 입장에서는 썩 좋은 일은 아니죠.
1: 어제 이제 민주당 내에서 정청래 대표가 했던 발언이 카메라에 잡히면서 이것도 잠깐 얘기가 됐습니다. 뭔 얘기냐면 다 뭐 요즘 고생 많지라고 얘기하니까 다 흔들리며 젖으며 사는 게 인생 아니겠냐 이렇게 했는데 이 표현은 뭐 괜찮아요. 흔들리며 근데 요게 도종원님의 시에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PD가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낭독을 잠깐 이슈가 괜찮더라고요. 낭독을 잠깐 제가 해주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

0: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그 다음에 이제 젖지 않고 피는 꽃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일부 호사가들은 해석하기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 피는 청내가 어디 있으랴 이렇게 이제 해석도 합니다.
1: 그렇죠.
0: 예. 그래서 의미를 자꾸 부여하는 물론 호사가들 입장에서 예. 호사가 서정욱 변호사님 한 말씀 해주시죠.
2: 근데 그 지금 이재명 대통령하고 정청래 대표가 엄청난 갈등이 있잖아요.
0: 예.
2: 이걸 이렇게 근데 흔들린다고 저는 표현했다 이렇게 보고요. 또 저기 도종환 시인이 또 의미가 있어요. 요거는 좀 제가 확대 해석인지 모르지만
0: 예.
2: 저분이 그 아마 문재인 대통령 때 장관했을 겁니다. 지금 현재 그 친문 친노가
0: 예.
2: 정청래 대표하고 이제 그 좀 친하고요.
0: 예.
2: 거기 이제 조국 대표나 그다음에 이번에 노무현 재단 그만둔 또 유시민 이런 분들이 지금 정청래를 돕고 있거든요.
0: 예.
2: 소위 말하면 이게 그 문조 틀레유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도종환 왜 시를 또 이게 인용했을까? 저분도 이게 뭐 정청래하고 친한 것 대평소에
0: 예.
2: 그러니까 시도 그게 딱 오르는 거죠.
0: 어.
2: 그런데 하여튼 흔들린다는 표현은 이재명 대통령 갈등을 나타내면서 이걸 극복하고 피겠다는 말은 나는 이게 출마해서 반드시 이기겠다.
0: 어.
2: 이런 의지죠. 강한.
0: 강한 의지다.
2: 그럼요. 그래서 예. 이게 저는 명청 뭐 이게 대전이요. 이제 불 붙는다니까 이게 아마 좌파 진영을 활활 불태워 가지고 대분열을 가져올 겁니다. 우리 우파로서는 상당한 혹이다 예. 이렇게 봅니다.
0: 지금까지 시와는 전혀 거리가 멀게 살 것처럼 보였던 서정욱 변호사의 도종환 씨 해석이었습니다. 네. 노영희 변호사님.
3: 뭐 앞으로 이제 저는 뭐 특별하게 그렇게 지금 이걸 가지고 뭐 해석하고 말고 뭐 할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0: 부담스러우면 넘어가겠습니다. 네. 김정영 님.
4: 우리가 옛날에 네. 그 기자 생활할 때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옛날 얘기지만 야 사나이 가는 길에 눈도 오고 비도 온다.
0: 아.
4: 가자. 뭐 이런 네. 얘기들 많이 했어요. 옛날 얘기지만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 같은 거 있을 때 야 그런 거 다 극복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뭐 꽃을 흔드는 건 바람이잖아요. 근데 뭐 지금 정청래 대표를 흔드는 건 아마 이른바 친명인데 거기에 빗대서 얘기한 것 같아요. 야 나 있잖아 친명들이 나 이렇게 흔들고 있지만 야 뭐 꽃은 피는 거야. 그리고 그런 흔들림 속에서 나는 뿌리 세우는 거야. 걱정하지 마 라는 식의 그런 자기 마음속의 생각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뭐 다 예상했던 거잖아요. 이제 대통령 돌아오면 지금부터 본격 게임이 시작될 것이다.
0: 예.
4: 그렇게 예상했던 거고 그 전초전이 이제 오늘 뭐 악수하는 것이라든가 혹은 정청래 대표가 얘기했던 뭐 흔들리는 꽃 여기서 이제 그것이 일단이 드러난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렇게 하는 것이 국민들의 삶과 무슨 상관이죠?
0: 아 그렇네요.
4: 네. 정부 이렇게 여당이... 싸우시는 게 국민들의 삶에 대해서 어떤 도움이 되는 거죠?
0: 예.
4: 지금 어저께 어떤 변호사하고 얘기하니까 법 왜곡죄 있잖아요. 이미 수천 건의 소송이 들어와 있답니다. 그 법 왜곡죄 이제 소송하느라고도 법원은 아마 등골이 휘어지게 생겼어요.
0: 예.
4: 그 법 왜곡죄로 소송 걸 수 있는 사람은 다 변호사 사고 뭐 야 판사가 잘못했어 검사가 잘못했어 이렇게 목소리 낼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사회 예. 기득권인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법 만들어놔서 지금 법 쪽에 다 뒤집어 놓을 텐데 거기다가 보안 수사권까지 이제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다 없애버리겠다고. 예. 도대체가 집권당이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려고 이러는지 알 수가 없어요.
0: 그 뭐 집권당 당원이신 하원기 대표님.
5: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예. 일반적인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 더불어민주당 보면 다 마음이 공밭에 가 있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느낄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 사실 국민적 현안은 그 참정권 침해
0: 예.
5: 문제거든요. 선관위 사태인데 일주일간 선관위 사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당력을 쏟기보다는 당내 투표 구조 이 뭐 1인 1표제라든가
0: 예.
5: 이런 걸로 더 공방을 많이 벌였는데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지지하지 않거나 당원이 아닌 국민들 보기에는 저 사람들은 주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당한 문제에 대해서도 당력을 쏟지 않으면서 자기들 당권투쟁에서 투표 구조에는 엄청 열을 올리면서 그걸 민주주의라고 하네?
0: 예.
5: 이렇게 비춰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김정력 최고위원께서 하신 말씀 저런 지적에는 일리가 있다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도종환 시인 요 시 관련해서는 방점은 이제 꽃이 핀다에 있거든요. 그것이 가는
0: 표현. 기어이 피어낸다.
5: 아무리 흔들고 뭐 힘들어도 나는 결국 성장한다. 이런 거거든요.
0: 이게 19회 딱 이겼습니다. 앞에 나온 시 바로 뒤 보여줬던 그 부분 바로 뒤가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

0: 나는 결국 피워낸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여당 내 갈등을 보는 뭐 한 두 개의 앵글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당원이 뽑은 당대표를 이를테면 린치하고 뭐 찍어내려고 하는 그런 앵글로 이 사안을 바라보시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정부를 당대표가 흔든다 이렇게 보는 분도 계시고 저는 후자에 더 가깝긴 한데 예. 그 채널A에서 아까 전에 나왔다는 그 뭐 대표가 본인 육성으로 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런 얘기들이 사실이면 과정 관리를 매우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를테면 손정부 변호사님 같은 분이 이거 당무 개입이다 하더라도 아 당무 개입 아니다.
1: 예.
0: 뭐 정부 여당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내가 결단했다라고 메시지가 나가야 하는데 오히려 지금 내가 불출마하면은 뭐 당무 개입으로 오해받는다 이런 얘기들이 막 오가는 건 협박이지 않습니까?
1: 예.
0: 그러면 그런 보도가 나갔을 때는 당대표가 얘기를 해줘야죠. 그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지금 더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는 모양새라 저도 걱정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1: 사실 뭐 요즘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전세난이다. 또 말씀하신 대로 참정권 문제도 있고 집권여당에서 사실 이런 부분이 주요 화두로 되지는 않는 거에 대한 불만 사실 보안수석권 빼고는 별로 안 나오고 있고 권력투쟁 빼고는
0: 사람들은 왜 싸우는지를 몰라 해요.
2: 저도 그치? 몰라요. 왜 네. 싸우는지를.
0: 아니, 그러니까 의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의제가. 근데 예. 그게 없고 누가 봐도 이거는 공천권 가지고 싸우는 것 같잖아요. 근데 공천권 가지면 2028년 총선에서 이깁니까? 아니거든요. 공천권 가져서 자연스럽게 당선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정부를 성공시키고 뭐 국민들이 관심 있는 현안에 천착하고 그래서 예. 문제를 해결하고 이래야 당선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아 저 사람들은 국민의힘이 뭐 내란 정당이니까 공천권만 가지면 자연스럽게 당을 장악하고 당선도 될 수 있다. 국민들이 이렇게 평가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번 보궐선거처럼 될 수도 있어요. 내석 잃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1: 예.
0: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오만하게 보이지 않게 노력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1: 물론 뭐 국민의힘 당대표를 믿고 그런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 얘기는 제가
0: 저도 광고
1: 듣고 이제 뒤에서 믿어요. 좀 얘기를 하고.
0: 네, 그것도 예.
3: 근데 이거 권력은 부자지 간에도 나눌 수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1: 예.
3: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총선의 공천권 이게 제일 중요한 권력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지금 충돌하고 있는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 봐요.
1: 아,
3: 기본적으로는 예. 전북에 전부 친명이라면서요. 개파 없다면서. 근데 가만히 두면 되잖아요.
1: 예.
3: 알아서 그냥 경쟁하도록. 그런데 저희처럼 제3자가 봐도 노골적으로 예. 이재명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김민석을 미는 게
1: 예.
3: 그 정청대 못 놓게 하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저는 이 싸움이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 그때 그 김기현 대표나
1: 예.
3: 한동훈 대표 때 하고 딱 겹쳐요. 순간은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길지 몰라 왜 아직은 대통령이 1년 차니까
1: 예.
3: 어떻게 정청래를 이길지 몰라 김민석 이긴다 그런데 이 후유증은 큽니다 결국 이게 이재명 대통령을 잡는 거예요 정청래 대표가 국민은 영원한데 정권은 짧다는 말은 여차하게 내가 탄핵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탄핵도 쓴 아, 말이에요
0: 탄핵까지요?
3: 그거 옛날에 박근혜 윤석을 탄핵할 때 쓴 말입니다 그러기 어제 당국에 이야기한 거 있잖아요
1: 예.
3: 이거는 구속될지 몰라 그 당무개입에 구속된 박근혜 대통령 다 있습니다.
1: 예.
3: 제 말은 정청래 대표가 엄청나게 뭐 워딩이 세면서 경고한 것도 문제지만 그런 기본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총선에 공천권 그래서 김민석을 미는 이게 근본적인 문제다. 이게 우리 눈에 보여.
0: 아니 근데 그러면 왜 그때 한동훈 대표 편 안 들고 왜 윤석열 대통령 편 든 거예요? 그러면
4: 네? 오늘 지금 이제
0: 일관성이 없잖아요.
4: 자기 고백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를 대통령이 밀어서 대통령의 당선 그 당대표에 당선시키고 그다음에 대표에 나가려는 한동훈 후보를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떨어뜨리려고 했던 그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는 매우 잘못된 거죠.
2: 아니 장제혁 대표 맞아요.
3: 역사에서 배우게 돼요. 역사에서 배우게 돼요.
4: 그러니까 지금 보시니까
3: 이재명 대통령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4: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거에 10배를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그때 전 대통령은 말이 안 되는 짓을 했어요.
2: 그때는 잘했다 하더니.
3: 정권의 말로가 지금 저 것도 잘했다 안 해서 저는 나경원 편
2: 잘했다 안 했다고?
3: 저는 나경원한테 왜 연판장 돌리느냐. 저 나경원 편 들다가 청와대
2: 아니, 나경원 얘기는 그랬지만 나머지는 다 윤석열 잘했다 장동열 잘했다 어제까지도 장동열 잘했다 그러고 다니면서 왜 또 갑자기
3: 그거하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당무개입한 거 있잖아요
1: 잠시만요 저 보지 말고 네. 노영희 변호사 보고 얘기해 주세요
3: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윤 대통령의 그 배우야죠 이재명 대통령이 똑같은 길을 가고 있잖아요
2: 아, 뭐가 또 말도 안 돼 뭐가 똑같은 길을 가고 있어요
3: 우리가 볼 때는 그래
4: 그러니까 비슷한 아. 길
2: 내가 보기에는
4: 똑같은 길은 아니고
2: 지금 서정호 변호사는 이제 뉴 이재명에서 또 뉴 한동훈으로 가는 것 같아
4: 그렇지 않아요. 왔다 갔다 해요.
2: 왔다 갔다 해요.
0: 뭐 지금 당무 개입 아닙니다. 당무 개입이라고 하려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뭐 제도를 비틀거나 권력 가지고 압력을 넣거나 해야 되는데

0: 지금까지 상황은 사실 정견을 얘기한 것뿐이고 이를테면은 자기가 같이 일하던 국무총리 치하한 걸 당무 개입이라고 뭐 해석할 수 있죠. 평론가들이 그걸 당무 개입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럼 당대표랑 독대에서 밥 먹고 뭐 한 두 시간 얘기하고 이러면 그것도 당무 개입이게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가는 건 과한 얘기다라고 생각합니다.
1: 대통령이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대통령이 이제 1호 당원으로서 여당의 당원으로서 그냥 협박이나 압박, 압력을 행사하는 게 아닌 본인의 의견을 얘기하는 거는 괜찮지 않느냐. 소정 변호사님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짧게.
2: 아니, 한번 생각해 봐요. 권력자가 네. 말 한마디가 그게 권력이에요. 보통 사람 같은 게 뭐 아니지만 대통령이란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그리고 당원들한테 의원들한테 다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친명 의원들이 다 지금 들고 올라서 정청래 불출마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그냥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 이건 말장난이고요. 그게 당무 개입이에요. 다 그러니까
1: 지금 하원기 대변인의 얘기는
2: 윤 대통령
1: 그걸 당무 개입이라고 규정하더라도 그게 불법적이거나 위법적인 건 아니다. 네. 지금 그 얘기인 것 같아요.
2: 아니, 예를 들어 윤 대통령이 한마디 못 하면 김영선 공천을 줄 때도 노골적으로합니까? 그냥 그러니까, 아니, 김영선이가 고생도 많이 하고 대선 때 일만 해서 가능하면 살펴봐줘. 이런 이 정도
0: 아니 아니 잠깐 그건 아니죠. 그건 왜곡이죠. 왜냐면은 그때는 뭐냐면 녹음이 나왔어요. 뭐냐면 내가 김영선 주라고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맞네. 이를테면 그게 공관위원장한테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1: 예.
0: 그건 당무 개입이죠. 명백하게 공천 주라고 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대통령께서 뭐 누구한테 전화해가지고 나는 김민석 총리가 다음 당대표였으면 좋겠으니까 룰을 좀 바꿔봐. 이런 녹음 파일이 나오잖아요. 당무 개입인 거죠. 근데 그게 전혀 아니라 그러니까 평론가들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건 국무총리 일 잘했다고 그냥 치하한 거지 않습니까?
1: 예.
0: 근데 그런 기준이면 만약에 며칠 상간에 당대표 불러가지고 1대1로 밥 먹고 하면 그건 당무개입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하는 것뿐이에요.
3: 이게
1: 예, 김종혁 최고위원님
3: 당무개입이냐 아니냐는 별 의미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우리나라 법상 선거법하고 비슷해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1: 예.
3: 대통령은 어떤 당에 정당에서 배출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대개 이게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서 논란이 되는 거예요. 아주 노골적이지 않으면 예. 실질적으로 가지가 흔들리는데 바람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그 대통령의 뜻이겠지.
1: 예.
3: 대통령의 마음은 당무개입 하고 싶겠지. 그러나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지.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단어 자체가 정청래 대표의 측근의 입에서 나왔다는 게 문제잖아요.
1: 아, 예.
3: 이거를 야당이 먼저 얘기했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아, 내가 안 출마하면 정청래 대표 안 출마하면 그건 대통령이 당무 개입했다는 거. 그러니까 대통령의 압력에 의해서 정청래 대표가 못 나갔다는 거를 예. 얘기하는 거니까 이건 당무 개입이야. 그러니까 나가야 돼. 이런 논리를 만들어낸 게 그게 정청래 대표의 측근이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우리 쪽에서 당연히 야당에서는 아, 그래. 그 당무 개입 맞지? 라고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0: 김종국 최고위원님께 말씀하신 게 더 중요한 문제인데 소정욱 변호사님 같은 분들이 이제 당무 개입이라고 하더라도 당대표는 그런 거 아니다. 예. 내가 결정해서 한 거고 내가 정부를 위해서 한 거다. 이렇게 해도 시원찮을 판에 그걸 당무 개입으로 규정하는 듯한 얘기를 우리 내부에서 나오는 건 매우 부적절하죠.
1: 부적절하다. 그러면 여기에서 29분이 됐으니까 중간 광고에 개입이 있겠습니다.
4: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들어갑니다. 예.
5: 광고 시간이 위험해요.
0: 네. 마지막 문장이 특히 너무 자극적이라 가지고
6: 들어가실까?
1: 굳이 들어가도 될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뭐 제가 그냥 그대로 다 전해드릴게요.
0: 네.
1: 서정 변호사님이 우리도 그랬잖아. 한동훈과 윤석열 뭐 싸웠잖아. 그러니까 김종혁 최고위원님이 아니 그래도 한동훈과 윤석열은 누가 잘못한 게 너무 명확하잖아. 윤석열이 잘못했잖아.
3: 아니 이게 맞잖아요.
1: 저 이게 뭐 전혀 방송에 나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문제죠.
3: 아니 그때 의정 갈등 이런 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1: 예.
3: 김건희 여사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 받을 제3자 특검으로 받아야 됩니다. 나중에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못 막습니다.
1: 예.
3: 그런 얘기 계속 했잖아요. 그리고 그 독대해서 이거 얘기해 주시고
1: 예.
3: 윤석

0: 저 김건희 여사 주변에 무슨 십장신지 뭔지 하는 애들이 저렇게 설치되는 거 안 됩니다. 명단까지 냈잖아요. 그랬더니 불러다가 그냥 와이 그 고등학교 선생님이 무슨 애들 혼내듯이 비서실장하고 이렇게 둘이 앉혀놓고서 예. 그런 모습 보여주고 그건 뭐 누가 잘하고 못한 거는 너무나 명백한 거예요. 그 당대표를 그냥 거의 무슨 그 어떻게든지 제거하려고 그렇게 노력한 거 아닙니까?
1: 아, 이때쯤 이제 전설적인 사진 그 이상한 강당 한 구석 같은 데서 한동훈 대표에게 콜라를 주던 대통령의 이 사진 제작진은 그 사진이 딱 한번 좀 보여주세요. 전설적인 사진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자연스럽게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진은 잠시 뒤에 저희가 잠깐 보도록 하고요. 국민의힘 어제 최고위원회도 시끄러웠습니다. 청년 최고위원인 우재준 최고위원이 선관위 사태가 마무리일 때인 마무리될 때인 적어도 가을 전에는 임기를 종료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조광한 최고위원이 한마디 했어요. 영상으로 이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2: 선관위 사태가 좀 마무리되는 때 적어도 가을 전에는 임기를 종료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3: 요즘 우리 당이 마이크만 잡으면 외계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마이크 잡는 게 참 몹시 부끄럽긴 합니다.
4: 한국어 예. 같은데요? 잘 못하시나 봐요 한국어를.
1: 마이크는 조광한 최고인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4: 네. 저걸 외계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일단은 한국어를 잘 못하는 것 같고 우재준 의원 얘기는 매우 선명하게 알아듣기 쉬운 얘기예요. 예.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되니까 다 같이 드랍하자는 얘기라서 저걸 외계어라고 생각하면 조광한 최고위원이 오히려 민심과 너무 동떨어진 어떤 외계적 인식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제가 좀 의아하게 보는 건 보통 저런 얘기할 때는 보통 자기 직을 던지거든요.
1: 예.
4: 근데 저기 지금 최고위원 보니까 제가 좀 놀랐는데 지방선거 나갔다 온 분들도 아직 그대로 앉아 계시더라고요. 양양자 최고위원이나. 네. 되게 이상한 것 같아요. 차라리 전부 다 이거 내가 부끄러우니까 나부터 사퇴하겠다 하고 직을 던지고 던지면서 이 지도부는 지금 책임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설득력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5: 근데 절대 안 던진 것 같아요.
4: 네, 그럴 것
5: 그들 같아요. 아무 그들 중에 누구도 던지진 않고 니네 빨리 나가라 이렇게만 할 것 같아요.
0: 아니, 그냥 던지면요.
5: 할 게 없잖아.
0: 다시 사람들 뽑겠다고 그러잖아요.
5: 그러니까 금방 뽑는다면서요. 네,
0: 그러니까 자기들 쪽으로 다 채우겠다니까 야 우리라도 남아서 계속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래서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5: 아니 명분은 그런데 하더라도요. 명분은 그런데 사실은 남한테 그냥 말로만 그만두세요 그만두세요 해봤자 어차피 그만 안 둘 텐데 그리고 지금 장정혁 대표 입원했다면서요.
0: 예, 뭐 오늘 나오네 안 나오네 얘기하지만 어저께 입원을 했었죠.
5: 예,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제 보기에 아, 아픈 사람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그 장조혁이 뭐 잘못했어? 이렇게 선거도 잘 치렀는데 이러고 있거든요, 사실.
0: 누가 우리가, 그래요?
5: 나.
0: 본인이 그런다고 얘기를 해줘.
5: 아니,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고
0: 아니, 윤하게 걸핏하면 단식하고 걸핏하면
5: 윤하게인 쪽에 그 약간 극우적이신 분들 중에 장조혁 대표 이제 지지하시는 당원들이 그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0: 아, 그... 극우 당원들하고도 만나세요? 깜짝 놀랐네.
5: 저는 이제 정보가 좀 있어.
0: 아, 그래요?
6: 근데 저는 우재준 최고위원이 전략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거 사태가 먼저가 아니고
1: 예.
6: 한동훈의 복당이 먼저예요. 사태를 하고 또 전당대를 하고
1: 예.
6: 장동이 또 노라는 거잖아요. 우재준 주장이.
1: 예.
6: 자, 그러면 이게 임기가 당헌을 바꿔가 2년으로 할 거예요. 잔여 임기만 해갖고는 의미가 없잖아요. 전당대를. 예.
5: 공천...
6: 자, 그러면 이게 장동이 때문에 또 놓으면 막을 사람이 없어요. 저는 오히려 장동혁 특보들이 장동혁 돕는 분들이 오히려 승부수를 던지라. 이번에 사퇴하고 전당대회에서 예. 2년으로 임기해서 이번에 당선되면 공천권까지 다 가져간다.
1: 예.
6: 이렇게 조언하는 분이 많아요. 장동혁 주위에.
1: 아.
6: 근데 우재준의 주장이 그거예요. 한동훈이가 복당을 해야
1: 예.
6: 그래 전당대회를 할 때 장동혁 한동훈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도 나올 수 있는데 서울시장이 못 나오잖아.
1: 못 나오죠.
6: 그러면 이게 대리인으로 뭐 유성민이나 아니면 권영진
1: 예.
6: 이분이 정무부시장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대주주 오세훈 한동훈 장동혁 이런 분들이 붙어야 전당대회가 진검승부가 돼요. 그런데
1: 예.
6: 지금 우재준의 주장은 한동훈 복당 하기 전에 전당대회를 다시 하면요. 지금 누가 이깁니까?
0: 약간 앞뒤가 예. 안 맞는 말씀인 게
1: 예.
0: 저 장동혁이 있는 한은 한동훈 복당을 안 시켜요. 근데 무슨 복당을 해야지 그게 이루어집니까?
5: 한동훈 복당도 괜찮은 게 한동훈 복당시키고 오세훈 대리인이 나오면 결국 표가 찢어질 테니까 결국에는 지금 장재현 대표가 될 것이다 아니, 이 생각하는 것 같아.
0: 그냥 저 평론가들의 그 그냥 그 뇌피셜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1: 장동혁 체제에서는 한동훈 복당이 어차피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0: 어차피 안 되죠. 안 시키려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보기에는 어저께 그 입원한 것도

0: 회의장에서 한동훈 마주치기 싫어서 지금 저러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쫙 퍼져
1: 그러니까
0: 있어요.
1: 그러니까 서정부에서가 뉘 한동훈이 됐다니까요. 지금 자기만 인정 안 할 뿐이죠.
2: 차라리 그 한동훈 복당 여론을 갖다가 자꾸 불러 이렇게 우재준 의원이 그걸 주장하는 게
3: 예.
2: 장동윤 사퇴 해봤자 안 되거든요. 차라리 한동훈 복당을 해야 된다. 이걸

0: 집 정리하고 이거는 그 다음 얘기라고요.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면 사실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늪에 다 빠져 있는데 늪 안에서 야 왜 대안도 없으면서 자꾸 늪에서 나가자고 해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국민의힘이 대안과 미래 보고 하는 얘기도 그거예요. 예. 당연히 이 상황에서 대안이 없죠. 일단은 책임을 지고 매듭을 진 다음에 다시 논의해야 되는 문제인데 늪에 그대로 빠져들고 있는데 계속 거기서 이런 어떤 정무적 기술적인 얘기들만 하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거든요.
1: 지금 뭐 황기 대변인 얘기는 어떤 부족한 대안보다도 네. 장동기 체제가 더 위험하다 이 말씀이시군요.
0: 그렇습니다.
1: 그래서 일단 나오는 게 중요하다.
0: 불이 났으면 불부터 끄고 그다음에 보험사도 찾아보고 집도 치우고 하는 거죠.
2: 예. 장동기 대표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지?
3: 장동기 대표 때문에 전략이라는 거죠. 지지율이 쑥쑥 오르고 있잖아요. 장동기 대표 때문에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급상승해서 민주당을 지금 압도하고 있잖아요.
4: 아니, 누가 그래요?
3: 지금 하고 여론조사를
1: 하니까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일부 여론조사에서 크로스를 국민의힘이 예. 민주당을 일부. 앞서는 게 나오긴 하지만 아니, 이 원인이 그 장동혁 대표 덕분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3: 그렇죠. 지금 장동혁 대표가 그 올림픽 공원에서 예. 목숨 걸고 싸우고 있잖아. 거기 재선 가자는 국민 여론이 과반 거의 반에 육박하거든요. 또 리얼미터는 갤럽이 44-45관 노잖아요. 예. 이 여론을 장동혁 대표가 지금 불붙이고 있는 거예요.
4: 제가 보기엔 서정욱 변호사님 얘기가 전혀 앞뒤가 안 맞는 논리적으로 안 맞는데 예.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올라간 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이번에 선거 부실을 보면서 이거는 선관위가 제일 먼저 책임을 져야 되지만 어쨌든 집권 여당이 국정 전체를 통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민주당의 대응이라는 게 보면은 자기들끼리만 싸움박질하고 있지 실제로 이 사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들에 대한 주도적인 어떤 역할이 없어요. 예. 거기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떨어지는 게 하나고 두 번째로는 정청래 이재명 뭐 이른바 명청 갈등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 야 국정은 안 챙기고 니들끼리만 싸움박질하고 있냐? 라고 하는 것들이 두 번째고 세 번째로는 한동훈과 오세훈이 살아남으로 해서 보수 지지자들 층 사이에서 야 우리도 이제 대안이 생겼다. 미래 주자가 생겼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이 생겨서 응답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때문에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는 선거에서 자기를 멀리했던 사람이 당선된 걸 근거로 해서 자기가 존재해야 된다. 자기가 직위를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얼투당투하는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예. 서정욱 변호사님은 아무런 상관없는 장동혁 대표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지지도 상승을 그것이 지지도 상승한 게 장동혁 때문이라면서 장동혁을 앞세우는데 이거야말로 경강구회죠. 장동혁 대표가 왜 거기 가서 목숨 걸고 싸우는 것처럼 모습을 보이는 줄 아세요? 황교안 대표 때문에 그래요. 황교안 전 대표. 황교안 씨 지금 저 어디가 있냐면 어디야? 라스베가스가 있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예. 라스베가스에 있는 트럼프 센터에 가서 미국 극우들 만나고 있어요. 지난번에 왔던 단현명 씨 예. 이 양반 모스탄. 내려왔을 때 모스탄이 와서 장동혁 대표 안 만났습니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만 만났어요. 그게 뭐냐면 야 미국의 극우들은 황교안을 적자로 인정해. 그리고 장동혁은 아니야. 라는 사인이었어요. 아마 장동혁 대표는 이게 너무너무 가슴 힘든 예. 일이었을 거예요.
1: 김종현 그러니까. 의원님 보시기에는 장동혁 대표의 경쟁자는 황교안이다.
4: 지금 둘이서 가는 게 극우 표를 얻으려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 황교안 표와 장동혁 표는 나뉘어 있는데 미국 쪽에서 K마가로 황교안을 인정을 하는 것 같고 지금 또 불이 났게 미국에 가서 예. 확인하러 갔으니까 장동혁 대표로서는 자기가 뭔가 내가 어쨌든 여러분의 그 요구에 내가 부응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더 세게 부정선거 이런 거 쓰면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1: 일단 서정욱 변호사님은 장동혁 덕분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라고 네. 던져놓고 김종인 최고니 그건 말도 안 되는 경강부회냐라고 하는데 안 듣고 딴짓하고 계십니다.
0: 이거 왜냐면 본인도 알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완전 아전 인수인계. 그러면은 그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는 장동혁 대표 사퇴하는 거 찬성했냔 말이죠. 아니거든요. 완전 아전 인수인계. 여론조사는 어쨌든 샘플 조사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선거는 샘플 조사가 아니라 전 국민 대상으로 하는 건데 거기서 평가를 받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론조사보다 사실 선거 결과로 평가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지금 이 여론조사 흐름은 제가 봤을 때는 민심이 재배열된 상태가 아니에요. 선거라는 전쟁이 끝나고 이제 아직도 포연이 가득한데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지층들이 사기가 좀 꺾여 있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완전히 깨질 줄 알았는데 그래도 선점했네 해서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이제 포연이 거치고 나면은 다시 민심이 재배열될 텐데 그게 장동혁 대표 그 잘한다는 여론으로 이어지겠냐는 거죠.

0: 지금 예. 부정선거 음모론 몰고 막 저러고 있는데 그러니 빨리 늪에서 나오시라는 늪에서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죠.
1: 앞서 이제 여론조사를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잠깐 몇 개를 말씀드리면은 최근 일주일간 있었던 갤럽과 리얼미터 그리고 조원 CNI의 여론조사 세 개를 보면 ALS로 떤 리얼미터하고 조원 CNI 조사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오차범위 내거나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앞선 조사가 있었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일주일 전에 있었던 갤럽조사에서는 민주당이 이건 이제 전화면접 조사입니다. 네.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오차범위로 앞선 여론조사가 있었고 앞서 그리고 말씀하신 부실선거 부정선거 요 말씀하셨는데 갤럽의 지난 12일 조사입니다. 부실선거 67 부정선거 25였고 전면 재선거에서는 찬성 44 반대 48인데 이건 갤럽 측에서도 전면 재선거가 각 표수별이냐 전국 재선거냐 이런 건 구체적으로 묻지 않았다. 라고 이제 얘기한 바가 있음을 수치를 말씀하셔서 그거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시부위를 참조하셔야 되는데 선관위가 일을 잘 못해서 아무튼 참조는 거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쭉. 근데 장도혁 대표는 왜 입원을 많이 아프대요?
2: 상당히 그 뭐 제가 대변인 이야기 좀 들어보니까 예. 건강이 그 상당히 안 좋은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게 뭐 사퇴 요구 이런 거 때문에 그냥 꾀병 비슷하게 뭐 이런 거 아니냐.
1: 예.
2: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옛날에 그 1월 달에 단식 8일간 후유증도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그 올림픽 공원부터 선관위 계속 막 잠도 못 자고 밤새 뛰다니잖아요.
1: 아니 앉아 계시던데요.
2: 아니 늦게까지 선관위도 항의 방문하고 예. 올림픽 공원도 가고 이렇게 예. 일정이 엄청 많아 살인적인 일정이었거든요.
1: 예.
2: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로가 막 겹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권유해서 좀 상태가 안 좋다 뭐 이런 지금 계속 이 대변인 이야기는 그래요. 제가 직접 어제 그 비서실장은 전화 안 받더라고 저는.
1: 박준태 비서실장이요?
2: 예예. 직접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볼라 했는데 뭐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0: 그럼 사퇴를 하시고 몸부터 좀 추스르는 게 어떨까 싶은데.
2: 아 그거는 그게 말 안 되고 지금 예. 대표가 지금 진짜 이렇게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건 너무 비인간적으로 그렇게 공개할 필요 있습니까?
3: 오늘 퇴원하신다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원래 입원한 게 가서 눈 실핏줄이 터져서 갔는데 좀 쉬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입원했다고 그런 소리가 들리던데 어저께 예. 무슨 다른 패널들이 얘기하던데 뭐가 진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이것을 뭐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입원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 대통령 해외 나가서 월드클래스 지도자가 됐다는 얘기와 거의 비슷한 그런 아첨인 것 같습니다.
1: 예. 네. 네. 사실 뭐 최근에 일정이 많긴 했어요. TV 조선 기자가 자꾸 전화해가지고 장동현 대표가 좀 바빴을 것 같기도 하고.
4: 네. 아 기획 부동산 그 부분은 조금 좀 해명이 좀 명확하게 나와야 될 것 같긴 하더라고요.
1: 예.
4: 실제 뭐 해명하긴 했습니다만은 그 정도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그 야당 대표쯤 되면은 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최고위 모두 발언도 좀 맑은 정신으로 하고 그래야 되는데
1: 예.
0: 올림픽 공원 거기 쫓아가가지고 부정선거 재선거 그 막 사람들이랑 뒤엉켜서 그러고 있으니까 건강이 좋아질 리가 있겠습니까?
4: 어쨌든 장도현 대표는 되게 사면 초과인 것 같아요. 지금 네. 내부에서도 이거 이번 선거 책임져라 그만둬라 이런 얘기가 지금 압력이 계속해서 들어온 데다가 본인 몸도 사실은 좋을 건 없잖아요. 그동안 예. 너무 많이 이제 소진을 했으니까. 그런데다가 TV조선이 왜 하필이면 이 타임에 이런 공격을 계속해서 할까.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TV조선을 상대로 내가 이럴 줄 몰랐다. TV조선이 나한테 왜 이런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 얘기는 TV조선이나 이제 조중동과 같이 그 전통적으로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해왔던 그런 매체에서도
1: 예.
4: 이제 장도현이 끝났으니 이제 내려가라 이 얘기를 지금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1: 예.
4: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사실 지지하는 세력이나 자기를 받쳐주는 사람 누가 있나 지금 우리 서정호 변호사님 태도 변화하는 것만 보더라도 이게 벌써 이제 사람들이 이제 떨어져 나간다는 거 알잖아요.
1: 서정호 변호사님도 변하시고
4: 지금 변하고 있잖아요. 지금.
0: 그래도 장동욱 대표 생각해 주는 건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4: 저밖에 없나 봐요. 예. 예. 너무 안타까워요.
1: TV조선 보도 얘기하시니까 잠깐 소개를 드리면 TV조선이 연 이틀에 걸쳐서 기획 시리즈로 낸 건데 2018년 5월 그러니까 장동혁 판사 시절에 충남 서산에 부인과 함께 어떤 땅을 보유했는데 원래 기획부동산에게 10억 원을 투자했다가 기획부동산이 들고 뭐 날아간다고 그러나요? 들고 날라고 하자 이거 안 된다 해서 다른 땅으로 기획부동산의 소개로 다른 땅으로 2억 원 정도의 대토를 받았는데 다른 피해자들은 못 받았다. 그래서 이게 특혜 아니냐.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이 기획부동산 관계자들의 일부는 변론을 하기도 하고 나중에 변호사를 시절에 또 일부는 이제 판사실에 일부

0: 변호사를 소개시켜줬다. 이게 이제 의혹의 그 핵심입니다.
1: 기획부동산이 날른 게 아니고 기획부동산이 이제 문제가 생겨서 안 잘 안 되니까 다른 회사를 설립을 해요. 그 기획부동산 예. 그 회사가. 근데 그 회사 설립과 관련해서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에 대전지방법원에 근무하던 판사였는데 다른 변호사를 소개시켜주고 또 자기 부인 명의로 대토를 또 받고 예.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다른 피해자 그 누구에도 그런 혜택을 준 적이 없는데
0: 예.
1: 장동혜 대표는 그런 걸 받은 걸 받고 뭔가 한 걸 보면 관계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제 이게 취지였죠. 예.
0: 알겠습니다. 예. 그 기획부동산 초정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보세요?
2: 그거는 게 그 예를 들어 게 피해를 뭐 피해자가 10명이든 뭐 100명이든 그 모르겠는데 누구든지 저도 어디 투자가 피해 보면 적금하게 피해 빨리 회복하려고 노력하면 되지. 아니 남들까지 똑같이 우리 10%씩 회복합시다.
0: 예.
2: 이렇게 남들까지 생각합니까? 저는 이게 뭐 뇌물을 받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지금도 피해를 보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런 걸 이렇게 보도한다는 자체가 저는 TV조선이 뭔가 장동의 체제를 흔들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3: 근데 이거는 굉장히 변호사로서 하신 말씀 부적절해 보이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건 권력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피해자가 10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의 것만 변제가 됐다. 라고 얘기하면은 이거야말로 부당한 거 아닙니까? 불공정한 거고. 아니 다른 피해자들은 그러면 다 피해를 입어도 상관없고 권력을 갖고 변호사고 판사인 사람들만 변제를 해줘도 되는 겁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2: 그런데 그 장동혁 판사가 직접 그 사건을 맡고 있는 판사도 아니고 지금 변호사가 권력자입니까? 제가 이게 권력자입니까? 저도 피해보면 제 것부터 해보가지 제한테 먼저 좀 야 변호사가 권력자니까 판사가 무슨 권력자예요? 그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도 아닌데. 예.
3: 판사가 권력자가 아니에요?
2: 아니 그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가 아닌데.
3: 아니 그 사람 판사는 자기 동료 판사들한테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 있는 입장이고 변호사도 너무 본인을 낮춰보시는 것 같은데 저거 우리 선저국 변호사 같은 사람은 권력자예요. 언론 권력. 그러니까 자기가 말할 수 있는 권력.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인데 그게 왜 권력이 아니에요.
4: 대통령이랑 같이 뭐 밥도 먹고 술도 먹고 네. 하셨으면 권력자죠 뭐.
0: 알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장동혁 대표 거취 얘기는 뭐 해결이 안 되는 문제여서 그냥 그건 또 네. 넘어가도록 하고요. 여러 얘기가 있었고 배현진 의원 주장은 안 내려가면 철면피다 이런 얘기를 잠깐 했었다는 거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장동혁 대표 거취에 대해서는 지금 거취는 병원입니다. 병원인데 나경원 의원이 왜요?
4: 아니 지금 거취는 지금, 병원이라고 하지.
1: 이걸 개그라고 지금 친다는 게 참 재밌다 나는. 솔직히 아니 너무 웃긴데.
0: 팩트죠 팩트. 저는 기자 출신으로서 팩트 아주 충실한 사람이에요.
1: 약간 재밌어요. 네, 네.
0: 고맙습니다. 네. 네. 일단 나경원 의원이 당권 도전을 시사했는데 시간이 거의 유튜브로 조금 이어가서 거기서 좀 얘기할 네. 건데 네. 김종인 최고위님이 이 부분만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
3: 뭐요?
0: 짧게 20초 정도 얘기해서 나경원 의원의 당권 도전 시사.
3: 나경원 의원은 그 모든 선거에 다 출마를 하시려고 하는 분이잖아요.
0: 예.
3: 그 뭐 이게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뭐 미국 속담에 파티 버터플라이 그러니까 파티장만 쫓아다니는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선거 버터플라이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거만 하면 나는 이길 수 있다. 그리고 나는 꼭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본인의 선택이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건데 근데 옆 사람들이 보기에는 과공은 비례라고 아까 서정 변호사도 말씀하셨지만
0: 예.
3: 너무 이렇게 모든 장소에 내가 다 끼어들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이는데 이번 뭐 당대표 선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뭐 자신이 있으시니까 그런 예. 거겠죠 뭐.
4: 매일 아침 7시
0: 그건 네. 이제 이따 유튜브에서 네. 해주시고요. 앞서 이제 한국갤럽 조사는 6월 9일과 10일 조사고요. 무선전화 면접으로 조사한 겁니다. 수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 네 분과는 유튜브로 약간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방은 여기까지입니다.
5: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6: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5: 슈가버블
6: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5: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6: 우리 집은 슈가버블.
7: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8: 노무법인 폐
7: 1544-7575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5: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6: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6: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6: 제조원
7: 현대 오피스.
8: 어디까지 가시나요?
9: 살아서 장까지요.
8: 혹시 닥터 캡슐 전?
10: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9: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10: 닥터 캡슐.
9: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1: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절.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아,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3: 네, 오늘 뉴스쇼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유튜브로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 CBS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문지혜입니다.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듯하지만 점검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4월 20일부터 두 달간 정부는 전문가와 함께 전문 장비를 활용하여 사고 우려 시설을 점검하고 관리합니다. 주민 여러분도 위험 요인을 발견했다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점검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된 시설은 점검 결과를 안내하고 조치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예보. 2026년 집중안전점검. 국민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행정안전부.
5: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환경을 위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폐기물에 묻은 이물질, 음식물은 깨끗이 헹궈서 비운 후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묻어있는 물품은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라벨, 뚜껑 등 다른 재질의 폐기물은 분리해서 배출해주세요. 여러 재질이 섞여 분리가 어려운 제품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세 번째, 스티로폼은 물로 한번 헹구고 테이프, 상표 등을 제거하여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면 작게 쪼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네 번째, 깨진 병, 판유리, 도자기류는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종량제 봉투나 전용 마대에 버려주세요. 깨끗한 지구,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6: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여행의 품격을 바꿉니다. 7월 22일 딱 한 번 출발하는 중국 문화기행 5일. 상하이와 항저우에서 각 2박을 머물고 수양마을 우전의 야경까지 감상합니다. 노 팁, 노 옵션, 노 쇼핑. 여행지에서 지갑 열일 없는 완벽한 올인원 패키지. 특히 변상욱 대기자와 오재철 사진작가가 함께하며 깊이 있는 인문학 이야기와 인생사진 촬영 노하우를 전합니다. 선착순 특가 할인 중. 문의는 서울 771-1932, 771-1932입니다.
7: 당신의 생에 있어 가장 눈부신 날은 흔히 말하는 성공의 날이 아니라 비탄과 절망 속에서 생에 대한 도전을 느끼고 장차 올 성취를 기대하는 날이다. 프랑스의 소설가 귀스타프 플로베르의 말입니다.
8: 날씨와 생활입니다. 월드컵 멕시코와의 예

0: 에선 2차전을 앞두고 갈수록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실제 기온도 점점 더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가 시작되는 오전 10시 무렵에 서울은 벌써 30도까지 오르겠고요.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과 춘천, 청주 33도, 대구 32도, 전주가 31도까지 올라서 한여름 같은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 경북 내륙 일부에는 올해 첫 폭염특보도 내려져 있는 상태여서 온열 질환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한편 이 뜨거운 열기 속에서 오늘 오후부터는 소나기나 비 소식도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 중부와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30mm 안팎의 소나기가 예상되고 오늘 제주를 시작으로 밤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돼서 주말까지 이어지겠는데요. 비의 양이 꽤 많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입니다.
1: 휴식 같은 라디오. 여기는 CBS입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엄마 회사 같이 갈래?
2: 엄마
3: 민준아 유정아
4: 필요할 때 확장 돌봄.
5: 어,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3: 아빠 늦게 와도 돼.
4: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6: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3: 나도 바쁘니까 끊어.
4: 주말에도 긴급 돌봄.
3: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4: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7: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 제품 인증 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8: 이순환 우수 제품.
9: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8: 무상 방문 수거.
9: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7: 살 때는 이순환 우수 제품,
9: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1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2: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온 세상이 밝은 기운으로 가득한 날, 신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태양의 축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월드컵 얘기인가? 싶으시겠지만 그건 아닙니다. 오늘이 바로 세계 무형 유산에도 등재가 된 우리 고유의 명절, 음력 5월 5일 단오날입니다.

단오날은 1년 중에 에너지가 왕성한 날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네를 뛰거나 씨름을 즐기면서 생기와 활력으로 하루를 가득 채웠다라고 하는데요. 때마침 월드컵 그 조별 예선 2차전이 잠시 후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은 에너지와 응원 열기가 벌써부터 팽팽하게 느껴지는 그런 아침이에요. 북중미 월드컵의 개최국 중 하나인 멕시코와의 물러설 수 없는 경기. 우리 선수들과 함께 뛴다는 생각으로 응원해봐야겠죠?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6월 19일 금요일 입주 1347일째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